0: 위법하게 임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선관위에 A씨에 대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같은 해 A씨 징계를 의결한 뒤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5개사 대표자들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 구체적인 채무 규모 등을 밝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중앙P&I, JTBC, 메가박스 중앙, 콘텐트리 중앙에 대한 대표자 신문기일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나 대표자를 불러 신문해야 하는데 오늘 신문기일에서 법원은 5개 회사 대표자를 상대로 자세한 채무 상황과 조정 방안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까지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과 증시 호조 등의 집값과 임금이 상승할 것이란 소비자 기대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0으로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하며 올해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지수는 올해 1월 124에서 2월 108, 3월 96 등으로 점차 하락해 100을 하회하다가 4월 104, 5월 112, 6월 120 등으로 다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흥우 한은경제심리조사팀장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면이 있고 반도체 경기 호조로 주가가 상승하고 정보기술 부문 성과급도 많이 지급돼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 진전이라는 호재에도 스페이스X의 대규모 채권 발행과 빅테크 주 약세가 겹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9% 오른 51,712.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37% 내린 7,472.7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33% 내린 26,166.6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이후 첫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ICA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90달러로 전장보다 3.31%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4.82달러로 2.32%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체결 이후 스위스에서 개최한 첫 고위급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 유가 하락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속하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며 1,540원에 육박한 채 마감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1.9원 오른 1538.9원에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와 강원, 경상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서는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이틀 사이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8도, 습도는 67%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0: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협상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중동 쪽에서 일정 부분 진전에 이루어지면서 좋은 소식인가 했는데 기술주가 줄줄이 무너지면서 나스닥이 1.3%나 빠졌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는 16% 넘게 폭락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만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제친 건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고려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업의 가치 차이가 있는데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와중에 이찬진 금감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막았어야 했다면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양한 시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준비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요즘 시장에서는 반도체 쏠림을 넘어서 SK하이닉스 쏠림이 극심합니다. 이건 우려되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SK그룹이 보여주는 저력이 대단하긴 합니다. 덩달아 SK스퀘어 같은 SK그룹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SK그룹에 주목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나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SK하이닉스 어우 대단한 기록을 썼어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로 봤는데 이게 바뀌었네요.
1: 네, 굉장히 역사적인 변화를 예. 저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렇게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저한테도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사실 이런 변화는 꼭 이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의 구도에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올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 바로 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형 투자 확대였고요. 예. 이로 인한 반도체 주도주 쏠림 현상이 극대화된 결과입니다.
0: 마이크론도 엄청 올랐잖아요, 미국에서도.
1: 네,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 두 가지 기업, 두 개 기업을 놓고 보면 이 희비가 갈린 결정적인 이유는 사업부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판매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DX 사업부 매출이 39%를 차지하고요. 회사 전체에서 반도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1%에 해당합니다.
0: 아, 네네.
1: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부 단일 사업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매출 비중이 100%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뭐 영업 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선 이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힘입어서 6% 정도 오른다라고 한다면 레버리지를 감안을 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10%가 오른다라고 저희가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 내 이익 전망치를 보더라도 비반도체 순이익 전망이 3.47% 상향 조정되는데 그쳤지만
0: 물론 상향 조정이 되긴 됐네요.
1: 네, 이것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의 순이익 전망은 무려 13.23%나 레벨업이 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한 것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이것이 단순히 이 두 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중심의 수익률 차이는 국가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네.
1: 이 반도체 주로 가장 또 유명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연초 이후 수익률 100%를 훨씬 넘어서면서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압도적인 상승률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로 뒤를 이은 두 번째 수익률 국가가 바로 또 반도체로 유명한 대만 증시입니다.
0: 아, TSMC의 나라죠.
1: 네, 이렇게 결국에는 반도체 중심의 주가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국가별로 보더라도 한국 증시가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하고 또 한국 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주 비중이 높은 반도체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네. 상회하는 결과도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0: 자,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SK하이닉스 2070조 원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046조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만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카지노는 승인을 해놓고서는 카지노 운영사하고 투자자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아주 황당한 이야기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 안전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1: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살펴봐야지 예.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우선 이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됨으로써 벌어진 영향을 먼저 살펴보면 또 만약에 반대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4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난 5월 27일 상장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내에서 자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크게 극대화가 됐고 증시 예.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들 레버리지 ETF의 누적 거래 대금이 출시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어제 22일 기준으로 누적 거래 대금 156.8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게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거래 대금의 무려 13.7%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살펴봤더니 초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알려졌는데요.
0: 뭐 이 상품 자체가 도박성이 워낙 강한 상품이니까 그렇겠죠.
1: 네. 이들 ETF의 회전율이 200% 가까이 되기도 했고요. 좀 완화가 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130% 수준으로 높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대금의 1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기초자산이 되는 두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 등락은 과도하게 높거나 과도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웹더독 현상이 나타나고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ETF,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92%가 개인 투자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대출 상품까지 활용해서 여기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혹여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반대매매라든가 이자 비용과 같은 손실폭이 더욱더 크다라는 점에서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관점에서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어제 이찬진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니? 이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유체이탈화법도 이 정도면 거의 예술 수준인데 제발 좀 정책 좀 생각 좀 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90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고점이 아니냐, 더 올라갈 체력이 있겠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저희가 맨 처음에 반도체를 언급을 한 것처럼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반도체 가격 전망치가 기존 전망 대비 디램은 2배 그리고 낸드는 3배 증가할 것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금액을 보더라도 올해 2분기에 1,10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3%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수준인데요.
0: 그래도 싸다.
1: 네, 예.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이 여전히 8.5배 수준이고요. MSCI 신흥시장 대비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고 그 디스카운트의 퍼센테이지가 무려 25.5%로 네. 역대 최대 수준까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또 반도체나 AI 관련주 비중이 높은 미국과 대만 증시의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PER 20배를 적용받고 있고요. 한국 증시의 과거 평균 PER도 한 10배 정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10배만 적용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만 포인트 돌파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 자,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 포인트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치면 지금 올라갈 게 더 그렇게 많이 남은 건 또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절반은 1만 피를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뭐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뭐 그거야 뭐 투자자들이 시선이니까 됐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7, 8월, 8, 9월 이때쯤에는 변곡점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1: 네, 이 7, 8월에 쏠려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때문인데요. 일단 우선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에는 반도체 업황이 있었죠.
0: 그렇죠. 네.
1: 제가 앞에서는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이 수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전 분기 대비로는 얼마나 오르냐 이 속도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 분기 대비로 보진 않는데 지금은 약간 특수 상황이니까 성장세를 본다는 거예요?
1: 네,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 성장 속도가 계속 계속 어떻게 되는가를 주시하다 보니까 전 분기 대비 성장 속도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 전 분기 대비 성장 속도가 2분기를 정점으로 봤을 때 반도체 수출 금액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순익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경계심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선제적인 이제 리밸런싱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허용 상단이 28.8%까지로 늘어났습니다.
0: 네네.
1: 하지만 이번 주 지난주 들어서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돌파 돌파하니까 이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30%에 육박하게 되면서
0: 높인 것도 이제는, 넘어선 거네요.
1: 네, 네. 이제는 이거를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 기간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만 하는 거고 이미 지난주에 국민연금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네.
1: 여기에 더불어서 대외적으로도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BOA가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이나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0: 뱅크 오브 아메리카요?
1: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의 FOMC 금리 결정 전망 7월 달에 있고요. 한국은행 금통위도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죠.
0: 네.
1: 또한 이번 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7월 초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치가 워낙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혹여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을 시키지 못했을 때의 충격 또한 네.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예전에 엔비디아가 엄청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게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인상될 가능성을 대단히 크게 보고 있으니까요. 미국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 8월 3분기 때 변곡점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단기적으로 여전히 실적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주 중심의 주도주 전략은 유효합니다.
0: 네. 네.
1: 다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 8월 정도 돼서 변동성 국면이 찾아온다면 하반기에는 좀 다른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는데요.
0: 네.
1: 반도체 외에도 실적이 받쳐주는 다른 수출주나 아니면 고가 소비재로의 순환매 장세를 준비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로도 좀 온기가 확산되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상반기에는 코스닥과 관련해서 주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뭐 주가 조작 근절, 상장 폐지 기준 강화와 같은 정책들이 예. 나왔다면 하반기에

0: 내년에는 좀더 부양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여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아니, 오늘도 3% 넘게 빠지는데 관심 가져도 돼요?
0: 아,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주 주도겠지만 이제 7, 8월 변곡점이 온다면 그때는 우선 코스피 지수 내에서도 다른 대형주로의 순환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에 대한 관심 이렇게 좀 옮겨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코스닥 이러다가 900도 깨질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0: 네, 지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1: 알겠습니다. 기업 이익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0: 네, 기업 이익 측면에서 보더라도 2027년이나 2028년 중장기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오히려 코스닥이 코스피를 앞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올해 수익률이 어떤 지표와 연관성이 높은가라고 보면 그 다음 해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2027년 연말로 가면서 2027년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코스닥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코스닥이 좀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9천 넘고요. 약간 오름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셨고, 그렇다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만약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슬슬 한 번쯤 정리해도 괜찮은 거예요?
0: 네, 저희가 지금 7, 8월, 그리고 좀 늦게 보시는 분은 한 8, 9월 변곡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변곡점에 정말 끝을 잡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 전부터 조금씩 반도체주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비중을 다른 쪽으로 옮겨가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럼 이것도 약간 그 뭐랄까,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건가요?
0: 네.
1: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요일 부자대세 정나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간밤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상장 열흘 만에 이것을 발행하면서 16% 정도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AI 열풍 속의 빅테크들이 이것에 손을 내밀어서 스페이스X도 이 흐름에 올라탄 걸로 보이는데요.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의 이 선택을 주주가치 희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석도 했습니다. 어쩌면 일론 머스크의 지분 가치를 희석하지 않은 그런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기업이 시설 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사실 스페이스X는 이 이벤트를 제외하고서라도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으니까요. 조금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회사채, 2번 단기채. 1번 회사채, 2번은 단기채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탱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LB 7업, 물없이 머리 얹고 샤워하는 베르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회사채, 2번은 단기채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29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시총 어제 기준으로 2,080조 원을 기록을 했죠. 삼성전자를 넘어서면서 시총 1위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반도체 중심의 시조와 맞물려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식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조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건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예전에 저는 SK하이닉스를 올해 출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가면은 생존이 SK하이닉스의 최대 이슈였어요. 회사가 휘청휘청했으니까.
3: 그런 적이 있었죠.
2: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최태원 회장 밈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없는 자는 모두 유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성장할 걸로 대표님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3: 예상 못했죠. 아마 SK하이닉스에 있는 분들도 예상 못했을
2: 그랬을 것 같아요.
3: 그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사실 1년 전만 되돌아보더라도 1년 전에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0분의 1도 안 됐죠. 10분의 1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상은 그 어느 누구도 못했을 겁니다.
2: 맞아요. 네네네. 네.
3: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그 25년 7개월 만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우선주를 빼고 나면 삼성전자를 앞지른 사건은 이 대한민국 산업 구조에 굉장히 큰 이변이었다. 이라고 봅니다.
2: 저는 진짜 저 죽을 때까지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할 줄 알았어요.
3: 정확하게는 200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200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사건인데 물론 SK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 다 반도체 주인데 오르는 속도를 보면 SK하이닉스가 훨씬 앞서잖아요.
2: 그렇죠. 네.
3: 올해만 따지고 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350% 오르는데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아직 200%가 안 올랐거든요.
2: 그런데요.
3: 차이가 보더라도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몇몇 시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쪽 시각에서는 2000년대를 소환합니다. 2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빅메가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가 네. 아주 크게 한 번씩 변동하는 걸 따지고 보면 1980년 7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가 우리가 PC시대였어요.
2: 네, 그렇죠. 그렇죠? 네.
3: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스마트폰이 나오는 2008년까지가 인터넷 시대였습니다.
2: 전자혁명.
3: 그렇죠. 예. 그리고 2008년에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아이폰이 지금 17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이 빅 메가 트렌드가 보통 15에서 20년 주기로 한 번씩 바뀝니다. 이렇게 변동될 때마다 네. 어마어마한 큰 장이 서고 네. 그 큰 장에서 이제 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PC 시대 때는 알지만 인텔이나 뭐 이런 그 기업들이 생겼고 그리고 인터넷 시대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2: 그렇죠.
3: 그렇죠?
2: 예.
3: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게 생겼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는 애플이 생겼고 지금은 AI 시대가 이제 들어들었잖아요. 이제 엔비디아.
2: 네.
3: 이런 게 들어서는데 2000년 인터넷 시대 처음에 그 당시에 인터넷 시대가 막 도래하면서 지금같이 AI가 지금 들어서면서 우리가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엔비디아가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가 필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가 뜨고 하이닉스가 뜨고 삼성전자가 뜨는데 2000년을 돌아보면 그때 가장 뜬 기업은 시스코였습니다. 미국 시스코란 기업은 시스템을 깔아주는 인터넷 망을 깔아주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그때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섰어요.
2: 아 그런 흐름이 있네요.
3: 그런데 그 2000년 초반에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설 때 전문가들은 이거는 버블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일부 이제 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설 때 이런 진단을 내린 분들이 일부 있고
2: 네.
3: 또 함부로에서는 그렇지 않다.
2: 네.
3: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스코와 비교하기에는 아직 AI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덜 깔렸다. 향후 3년간은 계속 깔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2: 네.
3: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가 아직까지 천조 가까운 돈들을 투자할 총알을 쟁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더 갈 것이다. 이 두 가지론이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를 때 양쪽에 나온 것 같습니다.
2: 근데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걸 보면 규모가 좀 아직은 달라서 이게
3: 그렇습니다.
2: 앞서는 게 맞는지는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3: 네네.
2: 어쨌든 실력은 기본이고 운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 밈이 막 유행을 하고 있대요.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타라고 하이닉스교 숭배한다고 이런 밈까지 유행을 한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원래 SK 건 아니었잖아요.
3: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2012년도에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죠.
2: 네.
3: 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싼 가격에 인수한 겁니다.
2: 2조였나요? 3조였나요?
3: 3조 정도까지 인수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인수할 때 LG가 인수하느냐 SK하이닉스가 인수하느냐. 사실은 그때만 해도 SK하이닉스는 일종의 계륵이었습니다. 가져가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2: 네.
3: 이런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당시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인수로 SK그룹의 지배구조는 사실 많이 바뀝니다. SK그룹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려면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2: 됩니다. 네.
3: 소브린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2: 아, 그 외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웠던.
3: 당시에 이제 영국 소브린 자산운용이 SK주 SK의 지배구조가 흔들림을 타서 지분 14.9% 약 15%를 인수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요.
2: 네.
3: 딱 2년 만에 소버리는 8천억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때 이제 SK그룹은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냐면 지금은 SK그룹의 지배구조는 최태원 회장이 주 SK를 지배하고
2: 네.
3: 주 SK 지주회사가 SK텔레콤, SK스퀘어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텔레콤 밑에 이렇게 기업들
2: 네.
3: 그다음에 SK스퀘어 밑에 하이닉스
2: 예.
3: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밑에 기타 기업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소브린 사태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이걸 방어막을 치려고 사실은 옥상옥 구조를 만듭니다. SKCNC라는 기업을 챙겨요.
2: 네네.
3: 이게 이제 기업 내 IT 뭐 인프라 깔아주는 기업인데 SKCNC를 지배하고 SKCNC가 주 SK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를 2015년까지 가져갑니다.
2: 아, 네. 네네.
3: 그때만 해도 SK하이닉스 큰 돈을 벌지 못했고 SK하이닉스는 SK텔레콤의 자회사였어요. 그럼 어떤 구조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SKCNC를 지배하고 SKCNC가 SK를 지배하고
2: 네.
3: SK가 텔레콤을 지배하고 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정손자 회사가 되는 거예요.
2: 이거 공정거래법상 괜찮은 거예요?
3: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데 네. 반도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SK그룹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2: 네네.
3: SK하이닉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저 돈을 어떻게 돌려서 그룹에 투자를 할 수 하지? 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2: 네네.
3: 현재 지주법상은 보면 손자회사는 나 정손자회사는 직접 인수를 하려면 100% 지분이
2: 맞아요. 네네.
3: 그러니까 투자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2: 아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이거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2: 네네.
3: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2015년도에 SKC1 CNC와 주 SK를

0: 합병을 해서 일단 심플하게 만들어요.
1: 네.
0: 그 남은 숙제는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SK 텔레콤의 자회사니까 손자회사인 거예요.
1: 그렇죠. 네.
0: 배당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1: 아,
0: 생각해보세요.
1: 아, 아, 아.
0: 제가 오너예요.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많이 하면 일단 텔레콤을 가져가.
1: 네.
0: 텔레콤이 배당을 해야 또 주 SK로 와.
1: 그러게.
0: 주 SK가 네. 배당을 해야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내가 오너 입장에서는 굳이 세금 세 번 내고 배당을 네.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1: 아, 또 세금 문제가 생기는구나.
0: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SK텔레콤에서 이 SK하이닉스를 좀 다시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SK스퀘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인적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1: 네네.
0: 인적 분할을 시켜 사업 회사는 SK텔레콤 당기고
1: 네.
0: 투자 회사라는 걸 SK스퀘어로 만든 다음에
1: 여기서 또 인적 분할의 마법이 그렇죠. 발동을 하는
0: 여기에다가
1: 거네요.
0: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를 붙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SK스퀘어는 사실은 중간 지주 회사인데 갑자기 SK하이닉스의 대주주가 되니까 사실은 이건 중간 과정이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후년에 SK스퀘어와 주 SK를 합병해야 됩니다.
1: 아,
0: 그래야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로 하이닉스를 지배할 수가 있고
1: 그러니까 중간 지주회사를 없애고
0: 없애는 거죠. 예. 그래야 SK하이닉스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SK그룹이 앞으로 이래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1: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이렇게 배당도 바꿔갖고 그거 갖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
0: 그렇죠.
1: 되는데
0: 예. 아. 자회사가 돼야 예.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 생겼냐면은 지금 SK스퀘어 주가가 200만 원에 도달합니다.
1: SK스퀘어 말씀하신 주가가 원래 한 6만 원대였더라고요.
0: 그렇죠.
1: 처음에.
0: 왜냐하면 이건 옥상옥 구조에다가 사실 예. 의미 없는 회사였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 중간 지수이잖아요.
0: 예. 그냥 SK하이닉스를 나중에 합병하기 그러니까 쉽게 만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만든 게 스퀘어였는데 이게 SK하이닉스가 떠버리니까 SK스퀘어가 주가가 급등을 해서
1: 네.
0: 지금 아마 채통 회장은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1: 아, 아, 아.
0: 이거는 이제 주 SK와 SK스퀘어를 합병을 못해요. 왜냐하면
1: 아.
0: 지금 현재 주 SK의 채통 회장 지분 17.9%거든요.
1: 예.
0: 주 SK가 아무리 높아봐도 스퀘어, 네. SK스퀘어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네. 이걸 합병을 하는 순간 본인의 지분이 희석돼버립니다.
1: 아, 그렇죠. 네. 네.
0: 그러니까 그 원래 생각했던 목표를 지금 가기에
1: 아.
0: 장애물이 생겨버린 거예요.
1: 네네네. 네.
0: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SK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높은 바람에 따라 SK스퀘어 주가가 올 모르는 바람에 이 계획이 지금 이제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1: 아, 우리나라 오너가 항상 갖는 그 주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겨버린 셈이네요.
0: 그렇죠.
1: 자, SK하이닉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좀 기억이 나요. 125 막 이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SK하이닉스.
0: 네.
1: 그런데 291만 원까지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어찌됐건 SK그룹의 SK하이닉스 인수는 처음으로 SK가 글로벌 기업이 되는 그런 과정도 겪게 해줬고요. 여러모로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밖에 지금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네.
0: 2020년, 2018년까지 다보스 포럼에 꼭 참석하는 두 분의 오너가 있었습니다.
1: 예.
0: 최태원 회장과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SK 그룹, 뭐 하나 그룹 등이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 나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1: 아무도 모르죠. 네. 네.
0: 삼성, 현대차, LG 정도.
1: 네.
0: 왜 나갔냐 하면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 아, 아, 아.
0: 그 사실은 2017년까지 SK 그룹의 매출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보다 내수 매출이 더 많은 그룹이 SK 그룹이었어요.
1: 네.
0: 이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글로벌 매출이 앞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K 하이닉스 덕분에 SK 그룹은 글로벌 기업이 된 겁니다.
1: 그렇게 되고 싶었던 글로벌 기업이
0: 그렇죠.
1: SK 글로벌이 말고 하이닉스가 해줬네요.
0: 그렇죠. 그래 된 거죠. 예.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역할은 이제 굉장히 SK 그룹에서 크고 지금의 고민은 이런 걸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SK 그룹이 지금 올해 영업이익 260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1: 네.
0: 내년에도 한 300조 될 겁니다.
1: 네.
0: 그런데 반대로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리밸런싱 중이란 말이에요.
1: 아, 아. 사람들은 에너지 쪽이죠.
0: 그렇죠.
1: 예, 예.
0: 사람들은 SK 하이닉스가 번 돈을 SK 이노베이션 쓰면 될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전혀 못 씁니다.
1: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구조 때문에 지분 구조.
0: 주주들도 그걸 원하지 않고요.
1: 아, 그렇지. 네, 네.
0: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러려면 지배 구조를 SK 스퀘어와 주 SK를 합병해서 자회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스퀘어가 너무 주식이 주가가 뜨는 바람에. SK 최태원 회장은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 그런 고민이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아, 뭐? 이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해야 네. 되는데 못하고 있는 고민.
1: 돈이 부족하신 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돈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할 텐데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긴 합니다.

0: K스퀘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투자 중간 지주 회사잖아요.
1: 네.
0: 지금 목표 주가가 270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예요?
1: 사실은 계력입니다. SK그룹
0: 네.
1: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죠. SK스퀘어는 사실은 SK하이닉스를 주 SK의 다이렉트인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0: 네네.
1: 중간 과정으로 만든 기업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해서 투자회사로 만들어서 SK하이닉스가 번 돈을 가지고 SK스퀘어로 와서 SK스퀘어가 다양한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회사를 만든 게 SK스퀘어란 말이에요.
0: 네.
1: 투자회사 역할은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투자를 해서 그대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져가야 하는데, 물론 SK스퀘어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중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게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 SK와 SK스퀘어를 합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200만 원 넘어서고 너무 오라 버리면
0: 네.
1: 이걸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일이지만 그렇게 썩 달갑지도 않은 상태가 SK스퀘어 주가가 될
0: 네.
1: 것 같습니다.
0: 자, 지금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요. SK스퀘어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8%대 혼자서 지금 잘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가 214만 원까지 올라서 더더욱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반도체 ETF 여러 가지 ETF에도 SK스퀘어가 편입되기 시작했더라고요.
1: 그렇죠.
0: 이것도 반도체 회사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1: SK스퀘어가 사실은 투자수를 만들었지만 SK다이닉스가 다죠. 네. 사실은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그러니까 이퀄로 봐도 될 정도의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0: 나머지는 그냥 다 고만고만하니까.
1: 맞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SK스퀘어 쪽에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을까요?
1: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SK하이닉스와 주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반가울 수 있지만
0: 네.
1: 결국에는 이 SK스퀘어라는 기업은 주 SK와 합병해야 되는 기업이라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투자의 안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SK그룹이 어떻게 보면 돈줄이 될 수도 있고 명줄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열렸어요. 여기에서도 SK, 주 SK의 지분 분할이 핵심 쟁점이었다고요?
1: 네. 아무래도 지금 SK스퀘어도 주가가 올랐지만
0: 네.
1: 사실은 주 SK도 굉장히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은 재산 분할을 주 SK 지분을 가지고 한단
0: 네.
1: 말이에요. 근데 지분 가치가 그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다시 재평가해야 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주쟁점일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제가 법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은 2심 결정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기업 소송 사례도 많이
1: 네, 그러니까
0: 봐오셨으니까요.
1: 현재 주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2심의 종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논쟁들은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소버린 그 지배구조 이후로 SK도 굉장히 고심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가는 거는 SK와 SK스퀘어의 합병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또 다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금 SK그룹에서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보면 그게 가장 당면 과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어느 그룹이나 지배구조 핵심은 돈잘 버는 메인 기업을 내가 어떻게 직접 지배권 높일 것인가가 핵심 과제입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권 높일 것인가가 핵심 과제고요. 지금 삼성그룹도 보면 삼성전자는 제조주가 삼성생명이고
0: 네.
1: 생명의 제조주가 물산이고 물산의 제조주가 이재용 회장이니까 얘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0: 네.
1: 해결해야 되는 게 핵심 과제이듯이 SK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옛날에는 메인 기업이 SK텔레콤과 이노베이션이었지만 지금은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가 손자회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심플하게 만드는가 핵심 과제다 보니까 SK스퀘어와 SK주SK를 합병하는 게 이제 과제가 될 것이고 일각에서는 다시 소버린 같은 경영권 분쟁 같은 거 소지가 없느냐 이야기하는데
0: 네.
1: 이건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주가가 높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네. 네,
0: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낮을 때 문제가
1: 그렇습니다.
0: 생기죠.
1: 지금같이 SK하이닉스와 스퀘어의 주가가 이 정도 높으면 글로벌 기업 그 어느 누구도 덤비지 못합니다. 몇천조를 최소한 천조를 들고 와야 이제 덤빌 수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 정도 자금을 동원할 그런 전세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엑시트도 못할 것이고.
1: 그렇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의 가장 좋은 방어는 주가가 높으면 됩니다.
0: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조금 전에 삼성그룹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삼성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게 SK스퀘어. 이거는 SK하이닉스의 모 회사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삼성생명도 지금 오늘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48만 7천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1: 같은 이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네. 8.5%를 네. 가지고 있죠. 예. 삼성물산은 사실 뭐 4%.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의 1점 정도밖에 안 가지고 예.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업을 보면 지금 보험업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0: 아, 나쁘죠. 경기 나쁠 때 제일 먼저 타격을 그렇죠. 받아요. 예.
1: 민생경제 좋지 않아 보니까 보험 안 좋은데 삼성생명 주가 좋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 일부 해석한 경우를 보면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의 약 4, 50%는 삼성전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삼성생명 주가를 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가 없다면 삼성생명을 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는 있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오면 삼성은 아직까지 지주회사 체제도 아닌 거고 순환출자도 전부 다 해소하진 못했고 네.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돈도 많이 들고
1: 심플하게 얘기하면 예. 이번 이제 그 상속세가 12조를 다 냈잖아요. 네. 완전 분쟁이 끝나면 두 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이 물론 확보는 돼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불안전한 면은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삼성전자가 주연인데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간접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접 지배력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못 가져오죠. 8%면 지금 그 200조가 넘었습니다. 물산이 이걸 사오지를 못해요. 아마 숙제일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엔 또 뭐가 무슨 복병이 생겼냐면 항상 우리나라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금산분리. 네. 그러니까 금융업이 일반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생명이 금융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험업법으로 지금 계속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3%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범위 아직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첫 번째 과제. 네. 가 이제 삼성그룹의 과제고 두 번째는 삼성그룹이 이병철 때부터 그랬지만 계열 분리가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상속 분쟁이 끝났으니까. 네. 이재용 회장과 그러니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예. 이세현 사장의 이 남매들끼리 계열 분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제도 아마 예. 풀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0: 남매들끼리 사이가 상당히 좋다고 들었는데
1: 예. 좋지만 결국에는 이제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이제는 자기 하나의 사업체를 끌고 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호텔신라 지분을 이부진 사장이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이 시그널을 호텔신라를 이제 계열 분리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이병철 회장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그룹의 단계가 보면 신세계그룹, 네. 한솔그룹, 그렇죠. 그리고 뭐 그전에 네. 또 옛날 세안그룹 이런 그룹들 다 삼성 모 범 삼성그룹이었잖아요. 다 계열 분리됐으니까.
0: 그렇네요. 네.
1: 이제 이부진 사장도 호텔신라로 분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서연 사장의 경우에는 그전부터 의류 쪽 그걸 해왔으니까
0: 맞아요.
1: 삼성물산 의료 부분 쪽을 계열 분리하는 것이 아니냐. 네. 예. 그리고 항상 삼성은 계열 분리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은 남겨놔요. 네. 그리고 소비재 쪽을 늘 가져갑니다. 신세계가 그랬고.
0: 그랬네. 예. 예. 예.
1: 소비재 쪽을 다시 분리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삼성그룹이 어떻게 갈라지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언제쯤 우리가 뉴스를 전할 수 있을까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생생스토리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와,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예.
0: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회사채였습니다. 2787번, 3125번, 9711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채, 우리가 회사채라는 말을 쓰는데 시장에서는 사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한자가 달라요. 그런데 사채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기자 생활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헷갈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787번 쓰시는 분, 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 센터 기대됩니다.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능력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 상황인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우주항공기업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인 것도 맞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너무 높다라는 평가도 나온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보호 예수 물량도 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섣불리 접근할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0332번 쓰시는 분, 생생경제 오늘도 재미나게 듣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이닉스 없는 자는 유죄라니 이제는 못 살 듯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 조금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도 지금 한 주에 286만 원이라서 이걸 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죠. 이럴 때는 한번 주식을 분할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한 주당 너무 높았을 때 분할을 해줘서 지금처럼 국민주가 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요. 2489번 쓰시는 분, 스페이스X 타고 우주가나 했더니 공중분해되는 거 아닌지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주가 내림폭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페이스X를 대규모로 매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은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좀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주 남쪽으로 비가 내리는데요.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고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해 에서 강릉은 23도, 대구는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하남 쪽 가는 길 행주대교와 방화대교 부근의 정체는 좀 사그라들었는데요. 여길 통과해 와서 여의 하류 부근 진입해서는 여의 이교 남단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의도권 통과하는 내내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막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차로 중심으로 잘 보셔야겠고요. 내부 순환로는 공사하는 곳 있습니다. 홍지문과 정릉터널 부근 1차로와 3차로 상에 공사하는 곳 있으니까 여기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분당서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차간격이 좁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8: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9: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최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는 좀 거리를 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관저를 초청해서 만찬을 나눴다. 이 미묘한 시기에 했다는 것 자체가
3: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입니다.
2: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송영길 대표 조금 전에 했던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는 포괄적이지만 되게 강력해요. 확실하고 솔직히. 정청래 대표가 대표를 하라는지 말라는 거 아니고 일기 했으니까 이제는 이 연임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전달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강국한 요청이나 다름없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정치인 대표는 전혀 사실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6월 24일에 실제로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출마할 경우에 정치인 대표 그러면 본인이 끝까지 가서 당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건 뭐 대통령에게 어떠한 경우든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거는 뭐 민주당이라든지 진보적인 공통된 견해인데 그러한 이 무리수를 참 정청래 대표가 계속 가고 있구나.
4: 예.
2: 심지어 송영길 대표가 레임덕까지 얘기하면서까지도 아주 강하게 이 제동을 걸고 있는데 실제로 과연 끝까지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사실 일말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계속 이게 뭐 무조건 고우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4: 예. 자, 이렇게 당청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 이번에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를 두고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목소리와 함께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5: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이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끼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6: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겠다고 하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안수사권에 티끌마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대통령님의 뜻까지를 포함해서
3: 김민석 국무총리
7: 진전시켜야 했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더라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대통령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했는데 바로 정청래 대표 그 슬로건을 더 강하게 흔드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검찰 출신 민정석 임명한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8: 일단 저분은 정청래 대표의 저 그 말씀이 실제는 이제 공익적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죠. 대통령의 저 말은
3: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입니다.
8: 분으로서는 당연한 말이고 실제 보안수사권 이 부분은 필수적인 거예요. 실제 이제 저같이 변호 업무를 해보거나 실제 고소 고발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는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재판도 3심까지 있는데 수사를 왜 주체적으로 2심까지 두 번 받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보안수사 요구해도 경찰이 인력난이나 아니면 경무 때문에 그 보안수사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보안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꽤 많아요. 이 관점을 그 사법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0: 저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큰 타격으로 올 거고 저것만큼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큰 쟁점으로 올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분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관련 부처가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서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그게 여당이 할 일이죠. 저렇게 하는 게 여당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 부분은 대통령 말씀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청와대 기조를 대변하는 김민석 총리마저 뭐 본인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앞에 대통령의 뜻까지 포함시켜서 진전시켜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더 선명한가, 선명성 경쟁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뭐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제 민주당 내에 있는 강성 지지층이나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정청래든 김민석 총리든 이제 당권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일단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이 실제로 득표율 당시면은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결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더라도 그걸 언제 추진하느냐, 9월 정기국회 때 하느냐 아니면 전당대회 전에 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다른 건 실제로 그 결이 다른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서 본인이 관철해 내겠다는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반면에 김민석 얘기는 제안이죠. 의견 개신입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폐지했으면 좋겠다. 다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이제 넘기는 거죠.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강도 방법론 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드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일단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을 만들고 중수청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정치인 대표나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예. 다만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안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다만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당 대통령에서 어떤 강력한 쓴소리 직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종 결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대통령 마지막 결정권조차도 본인이 바꾸려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 라는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친명계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에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정청래 수사권을 너무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런 구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3: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무회의 겸 중동 상황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1: 네, 지지율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4: 자,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으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알게 되는데 그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인 다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로봇, 우주항공, 또 K-바이오, K-방산 등 기존 반도체의 버금가는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됩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서 중동전쟁이라는 태풍을 슬기롭게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의 벽을 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해낸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도전들도 단합된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0: 라고 믿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대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될 행정의 기본적 방향과 원칙은 충분히 확립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혁신의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고 또 이를 체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후 관성에 안주한 낡은 행정문화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의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행정의 자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여도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부터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행정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전통적인 용어로 적극 행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 혁신의 내용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뭐 기존에 있던 걸 한번 고치고 넘어가 버리면 또 그게 반복될 수 있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포함해서 행정 혁신 사례들을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부처청의 각 책임자들께서 이걸 책임지고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기사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외 순방을 했을 때 하고 이번 해외 순방을 또 할 때 또 G7 중심으로 1년간의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뭐 작년에는 제가 처음 취임하고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 부족으로 그걸 다 응해주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남다릅니다. 우리가 하나 둘 따져봐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투자나 또 대한민국 첨단산업 유치를 저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방공시스템과 같은 수출에 자기들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저한테 일종의 부탁을 해오기도 합니다. 산업 영역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보면 이번에 제가 유럽에서 느낀 것인데 그 현지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저나 제 아내를 보면 바로 한국 문화가 생각나는가 봐요. 그래서 막 손하트를 하면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또 외국 정상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 가족 중에 누구가 한국에 뭐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을 빨리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특별한 위상을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역량도
1: 네, 대통령 유럽 순방 이후 처음 열린 회의는
2: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여름 더위 이어지니까요. 더위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가 얼마 전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자살 예방 교육이 담긴 사회정서 교육을 3배가량 확대하고요. 전체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합니다. 또 자살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감지하는 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10대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심리부검은 고인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유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전문가들도 심리부검을 통한 원인 분석과 관련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죠.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오늘 2부에서 그 여섯 번째 편지 들어보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의 방학계획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 미래교육 양평 캠퍼스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청소년들을 위한 학예 방학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윤정환 양평교육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양평교육팀장 윤정환입니다.
0: 경기 미래교육 양평 캠퍼스에서 여름방학 캠프 참가자 모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캠프인가요?
1: 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 미래교육 양평 캠퍼스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학예방학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4박 5일 과정으로 총 3개에 걸쳐 진행됩니다. 총 300명의 청소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프로젝트 활동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글로벌 역량과 자기 주도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0: 네,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캠프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일반적인 영어 캠프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1: 많은 분들이 영어 캠프라고 하면 문법이나 회화 수업을 좀 떠올리시는데요. 이번 캠프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사용하고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 스포츠, 요리, VR 체험, 추리게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조별 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을 강화하여 또래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대인관계의 능력 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0: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1: 네. 그 대표 프로그램으로 K-푸드 트럭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외국인을 위한 푸드트럭을 기획하고 원어민 강사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판매, 시뮬레이션까지 전 과정을 영어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최종 발표는 무대 위 개별 발표 대신에 부스처럼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을 전시해두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학생들은 좀 발표 부담을 덜고 즐기며 자발적으로 영어 소통에 몰입하게 됩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창업 기초 지식과 문제 해결력까지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K-푸드트럭 프로젝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럼 학생들이 푸드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 제가 질문 잘 못 들었습니다.
0: K-푸드트럭이라고 하셨잖아요. K-푸드트럭.
1: 네,
0: 푸드 그러니까 푸드트럭이면
1: 네,
0: 음식 있는 그 트럭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 음식은 누가 만드나요?
1: 음식까지는 아니고요. 기획을 하는 과정입니다.
0: 기획을 한다는 건 실제 푸드트럭 그거를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시연하는 건 아니고?
1: 네.
0: 그냥 기획 단계에서
1: 맞습니다.
0: 만약에 우리가 K-푸드트럭 프로젝트를 해서 이걸 기획한다면 요런 거를 담아보고 요렇게 원어민, 외국인들 상대로 좀 물건도 판매해보고 뭐 소통하고 이제 요런 것들을 함께하는 활동인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원어민 대상으로 직접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0: 네.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네. 참가 신청은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내년 조기 마감되는 경향이 있으니 일정을 미리 생기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경기 미래교육 양평캠퍼스 대표 전화 031-770-1500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0: 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기 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여름방학 맞아서 청소년들을 위한 학예 방학 캠프를 준비하고 계신 거고 그 참가자를 6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런 것들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 비용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인데요.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원이 있어서 40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0: 그럼 신청은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학교 다니는 청소년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는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캠프가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빨리 마감될 수 있겠는데요?
1: 네, 조기 마감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0: 그렇죠. 캠프 시작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4박 5일 과정입니다. 총 300명 청소년 함께 할수 있는 거고요. 영어를 정말 실제 생활화해 보면서 원어민과 좀 배울 수 있는 캠프라는 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 거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방학은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양평의 쾌적한 캠퍼스에서 마음껏 소통하며 세계로 나아갈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 가길 좀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실 수 있도록 전문 원어민 강사진 배치부터 생활지도, 안전관리까지 준비를 좀 마쳤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윤정환 양평교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동네 담장이나 아파트 화단을 지나다가 주황빛 꽃송이가 폭포처럼 주르륵 흘러내린 풍경 한 번쯤 보셨나요? 요즘 2030 사이에선 이 꽃으로 여름판 벚꽃놀이가 화제라고 합니다. 서울 성수동 뚝섬 한강공원에는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든다는데요. 담장을 따라 주황빛

꽃이 가득한 풍경이 인증샷 성지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딱 이맘때 잠깐 피었다 지는 꽃이라 시기를 놓치면 내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름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 비결입니다. 하늘을 능가한다는 뜻을 품은 이름처럼 담장을 타고 끝없이 하늘로 뻗어 오르는 2030이 푹 빠진 이 주황빛 여름꽃은 무엇일까요? 1번 느릅나무, 2번 능소화, 3번 능구렁이, 4번 능이버섯. 1번 느릅나무, 2번 능소화, 3번 능구렁이, 4번 능이버섯.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오늘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들어본 꽃 이름은 사실 아니거든요. 뭘까요? 여름꽃인데요. 주황빛이고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진짜 예쁩니다. 여름에 이런 꽃이 있었구나. 이번에 새로 아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름이 하늘을 능가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주황빛이고요. 복이 4개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정답을 잘 모를 때 확실히 아닌 거를 하나씩 지워나가지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만 남을 것 같습니다. 여름꽃입니다. 여름꽃. 1번 느릅나무, 2번 능소화, 3번 능구렁이, 4번 능이버섯. 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 혹시 이 꽃을 실제로 감상하러 가셨던 분들 있으면 감상평 좀 함께 남겨주세요. 혹시 사진을 찍으셨던 분들은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동네에, 우리 동네에 있고 진짜 많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동네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담 산천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참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명장의 국내율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쌀 영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6679번 님도 여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069번 님, 지금 화성에도 많이 피었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군요. 곳곳에 또 여름꽃이니까 많이 있나 봐요. 여러분, 이 꽃을 주변에서 보신 분들, 이 꽃에 대한 감상평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시죠. 하늘을 능가한다라는 뜻을 품은 이름입니다. 담장을 타고 끝없이 하늘로 뻗어오르는 꽃. 요즘 2030이 푹 빠졌다고 합니다. 주황색 빛이에요. 1번 느릅나무. 2번 능소화, 3번 능구렁이, 4번 능이버섯.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간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 꽃입니다. 꽃. 플라워의 노래 듣겠습니다. 애정 표현.

0: 섭섭섭섭 초인서범 청량기우이. 얍! 지구방에 대해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1: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입니다.
0: 이 세상의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슬라생의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음악은 반주가 흐르고 있고 마이크는 안 올라왔지만 우린 반주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아요? 박자 중요하잖아요. 네, 맞춰야 그럼요. 되니까. 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변호사님 뵀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경쾌하게 유쾌하게 시작을 하지만 항상 네. 사연을 들어가다 보면 네. 늘 좀 충격적인 것도 많고 뭐 좀 가슴도 아프고 그런 사연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가져오셨을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제목인가요?
1: 네, 첫 번째 사연은 낙태하면 살인죄 협박, 하지만 정작 양육 책임은 외면한 전남편입니다.
0: 무슨 사연인가요?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1: 네. 그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정서적인 폭력 그리고 지나친 통제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이혼 결국 결심하고 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 제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난 아내는 남편과 관계 완전히 정리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임신 중절 수술을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알렸죠. 이혼에는 동의한 만큼 이제 수술에 대해서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수술하면 당신을 살인죄로 고소하겠다. 수술해 준 병원과 의사도 다 고소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협박에

0: 아내는 두려웠고요. 결국 아내는 수술을 포기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남편은 정작 출산 이후에 태도가 좀 달라져가지고요. 양육비 안 보내고 또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아이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1: 아유, 이 사연도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약간 좀 화가 나는 사연인데요.
0: 네.
1: 아이의 근황이 먼저 좀 궁금해요. 어떤가요?
0: 네, 아이는 이제 엄마가 당연히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이 돼서 이제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임신 사실을
0: 네,
1: 알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찌됐건 남편과 상의를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라.
0: 네.
1: 만약에 임신 중절하면 살인죄로
0: 네.
1: 고소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협박을 하고 볼수 있는 건 아닌가요?
0: 사실 협박이죠.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태아는 말하자면 뭐 태아가 이제 출산이 돼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주수. 최근에 이제 36주 태아 임신 태아를 이제 낙태한 경우는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긴 했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태아는 법적으로 살인죄는 되진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죄로 고소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협박에 해당하는 거죠.
1: 일단 팩트도 틀린 내용이고,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이런 행위, 남자의 이런 말이 협박에 해당이 되고,
0: 네.
1: 그러면 그 부분 지금 잠깐 이제 언급은 해주셨는데,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긴 해요.
0: 네.
1: 이제 여성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0: 네.
1: 임신 중절은 할수 있는 건가요?
0: 이제 원래는 이제 자기 낙태죄라고 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이 됐는데요. 2019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고 2020년 말까지 이거를 법을 고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제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임신 중절 수술하는 거 특히 이제 뭐 엄마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임신 중절하는 거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법적으로는 다만 이제 병원에서는 배우자 남편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남편 쪽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잘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하.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결정하는 그거는 본인
0: 네.
1: 엄마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인
0: 네,
1: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물론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0: 네.
1: 상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0: 예.
1: 이런 경우 지금 이혼을 하기로
0: 그렇죠.
1: 마음먹은 상황이
0: 예.
1: 이런 경우에는 이 여성분이 임신 중절을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현재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이 사람이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형사처벌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그런 수술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이혼 소송에서 뭐 남편 쪽에서 위자료 책임을 물 수는 있는 거고요. 예, 뭐 민사 위자료 청구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1: 아내가 사실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남편의 폭력이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이혼 소송에서 이건 지금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0: 파탄의 원인이 어떤 것에 있는지에 따라서 가장 이제 결정적이 되는데요. 이미 파탄이 된 뒤에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중절 수술을 뭐 말하자면 여자 쪽이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여자 쪽의 책임은 굉장히 약해지겠죠. 하지만 뭐 파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 입장에서 부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파탄의 책임이 이제 여자
1: 아,
0: 쪽에 있게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이 아내분 입장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학대, 통제로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이혼을
0: 네.
1: 결정했고, 그래서 이 소송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출산까지 하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남자가 임신 중절 못하게 하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0: 네.
1: 근데 현재 양육비도 안 준다면서요.
0: 네. 이제 한동안 이제 당연히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소송 진행하면서

0: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전 처분 신청해서 받았는데 결정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과태료 신청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준 사안입니다. 예.
1: 지금 당연히 양육비 주는 게 맞는 건데 아이가 태어났고
0: 네.
1: 근데 그동안에 여성분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0: 그럼요.
1: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정신적 뭐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든가 이런 거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0: 따로 청구한다기보다는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이제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파탄이 되기까지의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위자료를 정하는 거는 맞지만 판례는 이제 소송 과정에서의 어떤 상황인지 진행 과정도 보고 소송 이제 판결 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해서 위자료 산정하는 데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이 남편분이 이혼 과정에서 보여준 이 태도, 아이에
0: 그렇죠.
1: 대한, 자기 아내에 대한 이 태도가 굉장히 약간 비상식적이었잖아요. 폭력적이고.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죠?
0: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다 이미 헤어지는 상황이고, 본인이 정말 뭐 아이를 이제 애틋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낳아라라고 이제 강요를 한 상황까지는 뭐 정말 뭐 100번 뭐 이해를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거는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태도이니까요.
1: 사실 양육비 미지급권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최근에도 어떤 대책도 내놓고 했잖아요. 그거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나요?
0: 실제로는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긴 한데요. 이제 예산이 작고,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 거기 기다려서 접수해서 양육비를 받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1: 아,
0: 합니다. 예,
1: 그래요.
0: 그러니까 그 작은 기관이 이 거의 전 국민의 양육비 이거 이행소송을 감당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돈을 받는 절차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일반인들이 다 알아서 청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에는 매월 받는 양육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기는 또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잘안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먼저 양육비를 주고 양육자한테
0: 선지급 제도요.
1: 그리고 나중에 그 비양육자 돈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청구하는 나라가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0: 그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100만 원, 근데 양육비 선지급, 이거는 뭐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 30요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급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글쎄요. 뭐 저희가 이혼 쪽을 전문으로 하기는 하지만, 선지급 제도로 돈을 그렇게 받으셨다는 분은 제가 아직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은데다가 아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또 이제 그 규모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원래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데 나라가 직접 먼저 주고, 그것도 나라가 받아주겠다는데, 그건 역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0: 그렇죠.
1: 좀 강력하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낙태하면 살인죄 협박, 정작 양육 책임은 외면한 전 남편에 대한 사연인데, 일단 이혼하셨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처음엔 지급을 안 했지만, 뭐, 과태료 지금
0: 그렇죠.
1: 물려가지고 그 부분 하고 있고, 이 부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혼 과정에서 산정되는 위자료보다 남자가 더 줬나요, 여자분에게?
0: 조금 더
1: 아,
0: 좋습니다.
1: 그렇죠. 사연이 좀 너무,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빌런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0: 두 번째 빌런은 가출 두달뒤 날아온 수사관 출석 통보서. 9년 결혼 생활 아내의 충격 실체입니다.
1: 이거는 제목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단 부인이 가출을 했나 봐요. 가출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출석 통보서를 보냈어요. 남편에게요? 무슨
0: 맞습니다.
1: 일인가요?
0: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혼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에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연락 끊긴 채두 달이 흘렀는데요. 남편한테 예상치 못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아내가

0: 수년간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남편을 고소한 건데요. 수사 결과는 이제 불기소, 혐의 없다고 불기소가 됐습니다. 뭐 아내가 가출하기 불가 이제 며칠 전 가족 여행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주고받은 메시지, 뭐 화목하게 찍은 가족 사진 뭐 이런 게다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나간 아내가 본인이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까 큰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남편이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주변에 남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요. 그래서 심지어 아내의 지인 한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와서 아내가 이렇게 좀 다른 진술을 해달라고 하더라. 막 이런 전화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아내는 뭐 집안 폐물, 돌반지, 살림살이 이런 거다돈될 만한 물건 가지고 나가고 본인 명의 자동차도 매각하고 그거 다 본인 생활비로 이제 다쓴 겁니다. 딸의 양육비는 주지 않고요.
1: 이혼 청구는 남편이 하셨나요?
0: 부인이 했습니다.
1: 부인이 했나요?
0: 네.
1: 이혼 사유가 뭐예요? 나 이렇게 이혼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말한.
0: 폭행당했다고요.
1: 아, 남편한테 폭행당했다고요? 근데
0: 네.
1: 앞서 이거 혐의 없어서
0: 네.
1: 불기소
0: 그렇죠.
1: 됐다면서요?
0: 예. 그런 하지만 이제 고소하면서 이혼 소송도 진행은 한 거고요. 예.
1: 그럼 위자료는 누가한테 줬습니까?
0: 네, 위자료는 서로 없는 걸로 네, 끝났습니다.
1: 일단 이혼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0: 네.
1: 아내가 신청을 해서 이혼을 끝났는데 이좀 볼게요. 아니 좀 약간
0: 네.
1: 황당한 사연이어가지고
0: 네. 남편
1: 지금
0: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네.
1: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지금 9개월이 아니라 9년이에요. 9년. 그리고 초등학생 딸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만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허위였다는 거잖아요. 불기소
0: 네,
1: 처분됐으면.
0: 불기소 된 거는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는
1: 그럼 이거
0: 이야기니까요.
1: 아내분 이거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무고죄 같은 걸로?
0: 이제 다만 이제 뭐 완전히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면은 무고죄로 이제 처벌받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무고죄 자체가 이제 쉽게 성립하는 죄는 아니거든요.
1: 어떤 부분에서요?
0: 뭐 진단서나 뭐 이런 거 없이 고소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아내 입장에서 뭐 진술 아예 뭐 건드렸다 뭐이 정도만 사실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무혐의는 되겠지만 그게 무고죄까지 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1: 네네. 함께 9년을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폭력으로 걸었을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무고죄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 아내분이 이랬다면서 중간에 고소 취하해 줄 테니까 돈 달라.
0: 그거는
1: 이거는 협박 아닌가요?
0: 그렇죠. 아, 공갈이죠. 뭐 거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이제 공갈죄, 폭행 협박으로 이제 돈을 달라고
1: 네.
0: 이제 하는 거니까요. 거의 뭐 엄청 큰 이제 형사상 죄에 해당하긴 하고요. 또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죠.
1: 그래서 이분 부분에 대해서 뭐죄 받은 거 있어요?
0: 아,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아내가 집을 나간 상황이긴 한데
1: 예.
0: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인을 형사고소하거나 이럴 생각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1: 일단 딸은 남편분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이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혼이 이제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요. 이 아내분은 왜 이러셨대요?
0: 이혼을 하기를 바라니까 이제 사실 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이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막 형사 고소까지 하고 이러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기는 합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다가 한 사람은 이혼을 너무 원하는데 얘기했겠죠. 아무래도 서로 이혼하자.
0: 그렇죠.
1: 근데 한 사람은 절대 이혼 못
0: 그렇죠.
1: 해준다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이분은 생각해내신 걸수 있다는
0: 그렇죠.
1: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형사 고소까지 간 거잖아요. 이혼의 수단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0: 과거에는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특히 뭐 신분이 공무원이라든가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죄가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만 받아도 그게 직장에 통보가 되고.

0: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뭐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이제 해당하는 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니까 이제 직장을 또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형사 고소가 약간 이혼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일도 있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혼을 했네요. 아내분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는데 남편도 결국 이혼을
0: 네,
1: 해줬네요.
0: 그렇죠.
1: 네.
0: 네,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시다가요. 네.
1: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분은 이제 폭행으로 걸었습니다. 남편을. 근데
0: 네.
1: 사실은 이제 9년 함께 생활한 거기 때문에 폭행이냐 아니냐 무고로 볼 수는 없고 이제 약간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
0: 네.
1: 정말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 배우자 입장에서
0: 네.
1: 상대방이 나를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0: 네.
1: 고소한 그 사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너무나
0: 네.
1: 억울한 상황이 됐다고 쳐요. 내가 가해자가 된건 아닌데
0: 네.
1: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런 경우는 뭐 정말 뭐 완전히 억울한 경우는 무고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특히 이제 부부 간에 이제 강간죄 뭐 처벌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부부 간의 어떤 내밀한 영역의 생활을 뭐 완전히 과장을 하거나 해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면은 성범죄 무고 같은 경우는 엄하게 처벌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러면 내가 난그그그 정도의 가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0: 네.
1: 입증을 해야 돼요?
0: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고소한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예.
1: 왜냐하면 이거는 이혼과는 또 별개로 내가 이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별개로 잘못하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
0: 그럼요.
1: 아닙니까?
0: 네.
1: 어떤 개인 감정 싸움 때문에
0: 그렇죠.
1: 그
0: 예.
1: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한번 그걸 여쭤봤고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아내분이 집안 물건 가져가거나 뭐 본인
0: 네.
1: 명의의 자동차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통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하잖아요.
0: 네.
1: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나요?
0: 그 본인 명의 자동차 처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 가격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다만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리고 혼인 생활 중에 가치, 특히 혼인 생활이 긴 경우에는 혼인 생활 중에 같이 구입한 물건은 공동 소유에 해당하거든요. 그거를 혼자 그냥 가져가서 매각을 해버렸다 이러면 이건 뭐 절도죄 이런 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정이 재산 분할 이제 기여도에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1: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도 아이가 참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사연에서도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아이가 엄마가 나간 상태에서 딸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좀 양육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0: 당연히 이제 엄마 쪽에서 양육비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 중에도 만약에 계속 양육비를 안 주고 이제 본인 물건 처분하고 이제 아이에 대한 의무를 이제 등한시한다라고 하면 장래 양육비 그 담보 명령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양육비는 얼마 얼마씩 이제 주는 건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주는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맡겨 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이 어쨌거나 부인한테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장래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이런 게 있으면 결국 부인한테 줘야 하는 돈이 상계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 지급 안할것 같으면 말하자면 재산 분할도 좀 상계해서
1: 그러니까 재산
0: 받아가라.
1: 분할해서 까는 거죠.
0: 그렇죠.
1: 양육비
0: 그렇죠.
1: 명목을
0: 예.
1: 까서 그 부분을 안 주는 거죠,
0: 그렇죠.
1: 남편이.
0: 예.
1: 그이 집은
0: 그렇게
1: 그렇게 한 거예요?
0: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법대로 이게 이제 결정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이 정도의 양육비를 줘야 돼라고 하시면 양육비가 진짜 없을 수도 있잖아요.
0: 없을 수는 있죠.
1: 그런 경우 결국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0: 그래도 본인 생활하고 본인 먹고
1: 하긴 먹고 사니까요.
0: 그러면은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은 줘야 되는 거겠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두 사연 같은 경우는 다 너무 안타깝고 앞서도 말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부는 그냥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 거지만 성인이고 그래서 이것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양쪽 부부가 이혼할 때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생각해야 될 부분 끝으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부부가 너무 감정적으로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특히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0: 이제 두 분은 성인이고 두 분은 선택한 결과로 결국 헤어지는 건데 아이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5: 3106번님, 어른들이 잘 살아야 아이들도 행복할 텐데 정말 이런 빌런들이 많다는 게 놀랍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8: YTN FM.
9: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낮 동안 강한 볕이 쏟아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외선이 강하고요. 서울은 30도, 동쪽은 강릉이 23도, 대구는 24도로 동쪽과 서쪽의 기온이 좀 다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은 30도, 대전 27도, 광주 28도까지 예상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로 속도가 좀 줄어 있고요.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1차로 쪽에서는 공사하는 곳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 시간 좀 흘러가면서 간선도로 정체가 조금은 좀 줄어들었고요. 강변북로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 가는 길 행주대교 부근으로도 많이 풀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남구미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경기권에서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조양 부근 사고가 나면서 동산요금소에서 조양나들목까지 4km 구간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오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앱으로는 사연도 적으실 수 있어요.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고요. 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와주세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이렇게 평일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번더 내드리고 여러분 사연 좀 볼게요. 요즘에 동네 담장이나 아파트 화단을 지나다 보면 주황빛 꽃송이가 정말 막 흐드러지게 핀 풍경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꽃이 여름꽃입니다. 여름꽃인데 요즘에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우리 봄에는 벚꽃놀이 하잖아요. 여름이 되면서 이 꽃을 여름판 벚꽃놀이처럼 즐기고 있다고 해요. 특히 성수동 뚝섬 한강공원에는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이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름이요. 하늘을 능가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늘을 능가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담장을 타고 끝없이 하늘로 뻗어오르는 꽃입니다. 요즘에 2030 세대가 푹 빠진 주황빛의 여름꽃. 이 꽃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1번 느릅나무, 2번 능소화, 3번 능구렁이, 4번 능이버섯.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동네에서 이 꽃을 감상을 하신 분들은 그 감상평과 함께 사진도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0167번님이요. 청계천 걷다 보니 군데군데 이꽃 피어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0697번님도요. 0697번님은 우리 동네에 수원 봉령사에 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피기 시작한 게 아니라 활짝 폈는데요? 와,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초록색 이파리가 쫙 있고 그 사이사이에 주황색 꽃이 딱 피어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7346번님도 보내주셨는데 7346번님은 이꽃칠 배경으로 찍은 본인의 사진. 멋있으십니다. 예, 선글라스 낀 본인의 사진. 감사합니다. 뒤에 이 꽃이 피어 있으니까 훨씬 화사하고 보기가 좋네요. 많은 분들이 이 꽃을 다 이렇게 즐기고 계셨네요. 예. 뭘까요? 이 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혹여 이름을 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3664번님은요. 이 꽃은 장원급제 한분 화관 모자에 꽂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사극 드라마 보면 장원급제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머리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꽂잖아요. 그게 주황색이었던가요? 이 꽃을 꽂았나 봐요. 장원급제 한분그 화관 모자에 이 꽃을 꽂았다고 합니다. 오, 진짜 예뻤네요. 멋있네요. 5275번님은요, 꽃나무가 키가 정말 커서 그 앞에 서면 위압감이

애틋하고 예쁘네요. 그리움, 기다림, 변치 않는 사랑. 어우, 너무 예쁘네요. 꽃말도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4796번님은요, 여긴 회사라서 모두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 모두 애청자랍니다. 회사에 지금 이 94.5MHz를 크게 틀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회사인가요? 회사 이름 남겨주셨으면 제가 큰 소리로 외쳐드렸을 텐데. 4796번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일하시면서 좀 여러분, 그 행복 지수를 저희가 올려드리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드린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너무 고맙습니다. 예, 회사 직원 모든 분들이 다 애청자이시래요. FM 94.5MHz, 슬라생의 애청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235번님은요. 궁궐 여인이 담장 밖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죽어서 핀꽃이라는 전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워요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이 꽃의 꽃말이 그리움, 기다림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꽃말이 있었나 보네요. 이 꽃에 대한 전설을 남겨주셨어요. 궁궐 여인이 담장 밖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궁에 들어가면 예전에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한번 궁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담장 밖에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핀 꽃이 이 꽃이다. 아, 그리움. 기다림. 그래서 이런 꽃말이 있군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저도 더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이 꽃이. 0707번님은요. 여름 꽃이라는데 매일 집과 직장만 운전해서 다니다 보니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차로 출퇴근하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풍경, 나무, 꽃 이런 거를 좀 즐길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들죠. 근데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동네 좀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다니시다 보면 아파트 담장이나 이런데 피어 있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사진을 보니까 군데군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이 꽃이 워낙 많이 피어있고 사람들이 즐기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그래요. 그걸 제가 짧게 안내해드리면, 이 꽃의 꽃가루에 대한 좀 예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꽃이 독성이 있다고 보내주신 분들이 지금 일부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꽃의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도 실명 위험이 없다고 했답니다. 아까 뭐 실명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나 보죠. 이 꽃의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이제 독성 검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먹는다거나 장시간 이 꽃을 뭐 이제 만진다거나 접촉하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꽃가루가 눈에 영향은 없지만 일부 독성이 조금 있어서 먹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피부에 접촉하거나 이런 곳만 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하늘을 능가한다는 뜻, 담장을 타고 끝없이 하늘로 뻗어 오르는 주황색 여름꽃. 1번 느릅나무. 2번 능소화, 3번 능구렁이, 4번 능이버섯.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서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여섯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0: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또 그 여섯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선생님께서 띄우는 여섯 번째 편지 듣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1: 예. 삶이 힘든 그대에게 여섯 번째 편지 띄우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좀 이 우울한 기분과 끝이 없는 그 터널 속에서 이제 고통받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기분이 우울하고 슬프면 모든 것이 다 색안경처럼 그렇게 마치 어두운 색안경을 끼고 바깥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주고 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어두운 안경을 벗으면은 더 아름답고 이제 힘든 것을 극복하고 더 밝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안경을 벗어야 된다. 네. 나만이 쓰고 있는 그 어두운 안경을 좀 벗으셔야 되는데 이게 혼자 벗으시기는 좀 힘드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이 시간을 마련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 실제로 전문의를 모셔서 이제 좀 정확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울증과 심리부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이제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 것이 내년부터 이제 고인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심리부검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성인만 대상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청소년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사실 심리부검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네. 그 심리부검이라는 거는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을 그 유가족이나 뭐 친지 친구들 또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정하고 그 추정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자살 예방 정책도 하고요. 유가족들도 도와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심리 부검을 해본 결과 네. 자살로 이르게 된 그 원인 중에 우울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나요?
1: 제가 이제 4년 동안 심리부검 센터장을 했습니다.
0: 네, 네, 네.
1: 보건복지부 위탁으로도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뭐 자살로 사망한 다양한 분들 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리뷰도 해보고 또 왜 그랬을까 고민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우울증은 마지막에 자살로 사망하기 직전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만이 다 원인은 아니고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좀 뭐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또 트라우마도 경험을 하시고 그럼으로써 계속 어렵게 지내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서 마지막에 이게 촉발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돼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러니까 모든 자살 사망자가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0: 그 중에 우울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1: 맞습니다.
0: 청소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 청소년의 경우 보면은 이런 우울증이나 정신 건강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성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습니다.

0: 근데 그 아직 그 청소년들은 뭐 뇌나 정서적인 발달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울증도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자살 위험도가 높다에 우울증도 깊이 연관된 거는 맞는 건데,
0: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 일반 현대인들이 누구나 일상 생활하다 보면 우울감은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어떤 증상으로 우울증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그냥 우울감, 일상의 우울감,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기분이 계속 우울할 이유는 없는데, 조절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지속적으로 우울한데, 잘 회복이 안 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감정이 계속적으로 다운되면서, 동시에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그리고 집중도 잘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막 행동도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동반되면서 그 마치 몸이 느려진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이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이
1: 네.
0: 사고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 우울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우울증일 경우의 증상을 말씀해 주신
0: 예,
1: 거죠.
0: 그렇죠.
1: 뭔가 내가 느려진다.
0: 예.
1: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다는 느낌?
0: 예.
1: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면 당장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0: 예, 우리가 일반적인 우울한 느낌은 이제 뭐 조금 우울하더라도 또 기분이 웃기도 하고 또 가족들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데 그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럴 때는 일단은 인근 전문의를 찾아가지고 일단 치료를 정확하게 받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1: 그 지속 기간도 좀 봐야 되나요? 그런 감정이
0: 네.
1: 얼마 동안 지속을 하면 이거는 좀 위험하다.
0: 지속 기간이 아주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2주 정도 이상 증상이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지속될 때 우울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러니까 2주 정도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볼수
0: 네.
1: 있는데 뭐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도
0: 네.
1: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근데 내가 평소에 학교 다녀서 이제 공부할 때와 직장 가서 일할 때와 뭔가 내가 좀 달라진 걸 느끼나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오전하고 오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1: 일어났을 때가요?
0: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울감이 가장 심하고 오후 갈수록 조금씩 나아져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되게 무겁고 출근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학교나 직장을 좀 다니기 힘든 경우가 있고요. 또그 일단 밤에 불면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아침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식욕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20, 30대 젊은 층은 좀 폭식이 많아요. 갑자기 식욕이 증가됐다가 또안 하다가. 그리고 50대 이상은 중장년층, 노년층은 식사를 잘 못합니다. 식욕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제가 보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게 암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식욕이 크게 한 10kg 이상 3개월에 떨어집니다.
1: 아, 못 드시니, 안
0: 근데
1: 드시니까.
0: 안 드시는 거 이상으로 떨어져요.
1: 아, 그래요.
0: 굉장히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사실 내가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병원 가는 비율도 낮을 것 같아요.
0: 예, 네, 그렇죠. 이제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는 있습니다. 요즘에. 예,
1: 그렇군요.
0: 예전보다. 근데 대부분은 보호자가 보다가 아, 이게 좀 심각하지 않나. 그리고 일단은 기능을 거의 못 하니까요. 예, 뭐 학교도 못 가고 뭐 집에서도 뭐 주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워만 있고
1: 네.
0: 꼼짝을 못 하니까 이거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우울 증상을 겪는 분.

0: 분들이 그러니까 증상은 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비슷한 증상들을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우울증까지 가는 원인은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건가요?
1: 네. 차이가 있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약간 우울증이 있는 약간 소인을 타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 중에 95명은 기분이 비교적 일정합니다. 기분이 일정하고 우울한 기분이 있을 때 우울하기도 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죠. 근데 자기만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났는데 아, 이게 우울하구나, 오늘은.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렇게 사이클이 있는 분들이 우울증이 잘 옵니다. 타고난 성향이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대신에 다른 쪽에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고요. 또 아이디어가 좋고 그런 측면에 또 반전이 있어요.
0: 그 다른 측면의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 중에 혹시 그게 어떤 창의성,
1: 예,
0: 뭐
1: 맞아요.
0: 예술 감각 이런 것들이 더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그런 연구가 있어요.
0: 아, 그런가요?
1: 예, 그래서 조금 그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연관이 있는 거죠. 약간 무드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거나 그럴 때,
0: 네.
1: 뭐, 이렇게 중요한 작품을 쓴다든지 음악, 뭐, 예술이, 유명한 예술적인 업적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 기분의 변동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트라우마라 그래서,
0: 네.
1: 뭔가 큰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다든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이 돌아가시고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0: 우울증이요.
1: 예. 가장 많아요.
0: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갈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이 돌아가시면 힘들겠죠. 특히 배우자가 돌아가신
0: 네.
1: 경우나 이런 경우 힘들 텐데 그 지속 기간이 아주 지속적이고 또 아주 심하게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0: 네.
1: 그 이제 우리는 병적인 애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회복이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살 예방 저희가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자살의 요인이 될수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건데, 그럼 그런 우울증 증세가 계속 있는 분들이 다 자살로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예.
0: 어떤 트리거가 생겨서 자살 충동을 겪으시는
1: 네.
0: 건가요?
1: 그래서 이제 우울증 있는 분이 절대 자살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좀
0: 그러니까요.
1: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리부검에서 사실 그 원인을 밝혔거든요.
0: 네.
1: 심리부검을 해서 사망한 분들을 보니까 우울증이 있긴 했는데 일반적인 우울증보다는 충동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울증 환자는 우울하고 꼼짝도 안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분들은 갑자기 막 분노나 공격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낸다든지 너무 심하게 이게 화를 내고 예를 들어서 술을 한잔 먹어도 너무 지나치게 이게 그
0: 뭐 주사
1: 화를
0: 같은
1: 주사가
0: 것이,
1: 너무
0: 예.
1: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리가 충동 공격적인 성향이 촉발하는 것이 위험한데요. 해외에서도 그런 일관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런 분노라든지 공격성 또 자기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뭔가 그런 형태의 분노를 보일 때는 조금 더 위험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일상에서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 이분이
1: 네.
0: 우울감이 우울증이 있는데 순간순간 어떤 공격성이 보인다던가
1: 네.
0: 갑자기 흥분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나요?
1: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내 옆에 좀 누가 있어줬으면 좋겠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0: 아, 네.
1: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부터 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0: 네.
1: 약간 흥분이 가라앉히면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눠주고, 왜 힘든지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정리가 돼요. 내 자신이 마음의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짧은 그 도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은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풀리거든요.
0: 아.
1: 예, 이게 심하면 물론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은 그전 단계에서 우리 주위의 동

0: 필요한 거죠.
1: 그때 막 이제 조언한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0: 그게 안
1: 되죠.
0: 됩니다. 그러니까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야단치고 이러면은 될것 같은데 일반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 좀 공격적으로 느끼게 돼요. 조금 막. 그래서 일단은 그냥 들어주고 아, 이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해주면서 조금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대 청소년 자살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성인 입장에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실까 봐.
0: 근데 제가 거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훈육도 필요해요.
1: 아,
0: 우리
1: 그래요?
0: 아이들을 갖다 그냥 뭐다 자기 하라는 대로 하고 방치한다고 꼭 그게 좋은 건 아닌데
1: 네네.
0: 심하게 우울할 때는 좀 다르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막 이렇게 할
0: 그건
1: 건
0: 아니에요.
1: 아니지만, 심하게 우울할 때는?
0: 심하게 우울하고 다운돼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의욕도
1: 네네.
0: 없는데 야단친다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1: 그렇죠.
0: 그때는 조금 썩 옆에서 있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좀 회복되면 그때
1: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다 자살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충동적인 어떤 행동, 공격성을 보인다던가 주변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고, 사실 이렇게 위험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해서 요즘에는 뭐 가족, 학교, 직장, 지자체 이런 데서도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0: 예, 그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려는 자살 예방에서 도와주는 걸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여러 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나 또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또그 주변을 도와줄 수 있게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1: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 우울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우울증은 극복이 가능합니까?
0: 예,
1: 어떻게
0: 가능합니다.
1: 하면
0: 예,
1: 되나요?
0: 가능하고 우울증은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극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 참 우리가 특이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신체화를 잘합니다.
1: 무슨 말씀이시죠?
0: 몸으로 잘 느껴요.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우울하면 사람이 집중이 떨어지면은 아, 이게 내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두근거리면 심장병이 아닌가,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이 아닌가 이렇게
1: 어떤 신체
0: 생각해서
1: 어디 기능의 문제로 판단한다는
0: 맞아요.
1: 거죠?
0: 거기를 가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가고. 그러니까 병원을 막 다니게 됩니다. 여기저기.
1: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건 거죠.
0: 그렇죠. 쭉 다니다가 그래도 다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럴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게 되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조금 많이 이렇게 진행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욕이 떨어지고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일단 이쪽부터 먼저 체크해 보는 것도
1: 일단
0: 좋습니다.
1: 본인의 우울증이 아닌가부터 먼저 체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이고요.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한 20초 정도 있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당장 할수 있는 처방전 끝으로 짧게 내려주세요.
0: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고 이런 충동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없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하면은 모든 것이 아까 색안경을 낀 것처럼 다 우울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나가야 됩니다.
1: 밖으로.
0: 예, 집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좀 대화를 하고 그래서 나랑 얘기를 하고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은 우리 뇌가 오히려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기분도 나아지고요. 너무 그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치료의 시작이 되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본인이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 그러면은 바로 좀 도움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SAT 정답은 능소화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하고 실무 합의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동결자산 해제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란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협상해서 이란 측 수석 대표를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앞선 고위급 회담에서 동결자산 120억 달러 해제 문제가 합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X를 통해 이란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재가 면제되고 일부 동결 자금이 해제됐으며 이란 재건 및 개발 계획이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 진전에 따라 동결 자금을 단계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 측은 이미 일부 자산에 대해 선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극적 합의 이후 중재국 오만이 이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료 없는 안전한 통과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위스 회담 직후 오만을 찾은 이란 측 수석 대표단과의 회동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 부사이디 장관은 양국이 최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통항료 없는 해협 개방 약속을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맺은 합의안에는 향후 60일 동안 수수료 없이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란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가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책 가운데 하나로 청년 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다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주요 경제 관련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발목 잡기만 해왔다며 법사위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쇼츠를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제1야당 몫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민주당 소속 정청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이나 법사위 통과 뒤에도 본회의 단계에서 법률이 급하게 수정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이 오히려 폐기됐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2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의 실체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을 짓밟는 내란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내란의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자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였음을 법원이 분명히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구시군이나 읍면동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선관위 통폐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부터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관위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늘어선 다층 구조 속에서 사고가 터지면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로 일원화해 역량을 집중시키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은 참고인 조사 없이 기초조사에 주력합니다. 합수부는 오늘 압수물 분석 작업과 함께 앞서 조사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분석하고 추가 소환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합수부는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지역 투표소 두 곳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의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두 번 이상 올릴 것이라는 월가의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올해 9월과 10월, 12월에 걸쳐 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씩 총 3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가장 공격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도이체뱅크 역시 기존의 금리 동결 전망을 뒤집고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볼 때 연준의 기조가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 즉 긴축 선호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과의 철강 무관세 쿼터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카자흐스탄과 유럽, 중동 순방을 마친 뒤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철강 무관세 쿼터와 관련해 큰 합의를 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가진 무관세 쿼터가 258만 톤 정도인데 유럽연합이 한국에 대해선 무관세 쿼터 감축 목표인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에 대해선 기대를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당기는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자본 인프라 혁신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포함한 증권거래 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의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매도 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결제 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는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3도, 습도는 4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이고요. 남편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입니다. 재산이라고는 결혼 생활 동안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남편은 몇 달씩 지방 현장에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사실상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지켰죠. 남편은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많았고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과 눈이 맞은 겁니다.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죠. 그런데 협의서를 작성한 뒤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생기자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한 겁니다. 남편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는 겁니다. 아파트 지분도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명까지 마친 서류가 어째서 휴지 조각이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협의서는 정말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판으로 가더라도 제가 아파트 지분을 재산분할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 밟다가 무산되는 경우 실제로 종종 있죠?
2: 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 이혼에 대해 동의하면서 협의이혼에 합의했다가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뭐 양육비 같은 세부적인 조건에서 의견이 엇갈려서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협의가 안 돼서 재판이혼을

0: 거쳐야 되는 경우를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협의혼과 재판상 이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하면서 성립하는 이혼 방식인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입니다. 네.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고 당사자들이 이혼의 재반 조건들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서 네. 분쟁의 조기 종결이 가능합니다.
0: 그렇겠네요.
1: 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혼인 파탄 사유의 공개나 그리고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고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집행권한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입장 이점도 있습니다.
0: 네.
1: 다만 협의 이혼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전제되기 때문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숙려 기간 중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합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한쪽이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협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 거네요.
1: 네. 그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 등 같은 경우에는 네.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장점입니다.
0: 네. 지금 사연자분도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재판상 이혼은 어떤가요?
1: 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가장 큰 장점은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0: 그러니까 한쪽이 난 이혼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혼 사유를 인정을 하면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네. 유채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에서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됩니다.
0: 그렇네요.
1: 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비 등 이혼에 부수하는 모든 사항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 등 당사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0: 네.
1: 네,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사실시행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재산 현황이 확정되기 때문에 협의 당시랑 재산 써질 수 있습니다.
0: 예, 근데 그러면 지금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 이제 당사자가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이 진행이 되다가 재산 분할 합의서 썼지만 협의 이혼 자체가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게 완전히 다 무효가 되는 건지.
1: 네,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제 앞으로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네. 이를 전제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0: 네.
1: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간의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 표시가 행하여지는 건데요.
0: 네.
1: 그래서 그 협의 이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협의 이혼할 거를 이제 조건으로 해서 재산에 대해서 합의도 했는데 협의 이혼 자체가 안 되니까 그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합의한 것도 이제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뭐 사연자분처럼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 분할 협의서는 이렇게 정지 조건 의사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될 텐데 재판상 이혼이 된다고 할 때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뭐 지금 사연처럼 협의서를 작성한 뒤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승분도 반영이 되는 걸까요?
1: 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그리고 그 가액은 이혼 소송의 사실신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처럼 협의서 작성할 때 시점이랑 그리고 사실신 변론 종결일 사이에 아파트 가액이 변동되었거나
0: 네.
1: 변동되었다면 그런 협의서 작성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변론 종결일 기준의 가액을 기초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0: 네. 그러니까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재판 끝나는 시점의 가격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거겠네요. 근데 그럼 한 가지 더 지금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면서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협의 이혼이 무산됐다라고 하면 위자료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도 효력이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0: 재판상 이혼으로 갈 때 위자료 청구 다시 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협의서 자체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네. 법원이 재판상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정하는데 협의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것처럼
0: 네.
1: 우리가 협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분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위자료 포기하기로 한 거는 협의혼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협의혼이 안 되고 재판은 이혼을 갈 때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사연자분 협의혼을 전제로 작성한 그 재산분할 협의서 협의 이혼이 성립이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혼이 무산이 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권리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일 재판 끝나는 시점에 이제 시가가 상승된 그 가격으로 재산분할 받으실 수 있고 또 협의혼을 전제로 위자료 포기를 하셨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다시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벌써 에어컨 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에어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웃집이 실외기를 글쓴이의 창문 바로 앞에 설치한 겁니다. 뜨거운 바람과 소음이 그대로 들어와서 참다 못해 바람막이라도 달아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법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등에 실외기를 설치할 때에는 배기구를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게 두어야 합니다. 실외기에 뜨거운 열기가 이웃이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죠. 따라서 이웃집 창문 바로 앞에 실외기를 두고 뜨거운 바람이 그대로 향하게 했다면 법적 기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옆집이 끝내 조치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위치를 바꾸거나 바람막이를 설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 간의 문제인 만큼 좋게 좋게 서로 양보해서 바람막이를 달고 조금씩 위치를 바꾸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네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폭염급 더위는 살짝 비켜서는데요. 그래도 초여름 정도의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은 30도, 수원, 광주 28도, 대전 27도 예상하고요. 동쪽 지역 강릉은 23도, 대구는 24도로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외선 강합니다. 충남과 경북 지역이 특히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위험 단계까지 오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매우 높음입니다. 제주는 오늘도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까지 최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정오를 가까이 하면서 이제는 좀 여유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북부간선도로 종암동 쪽으로는 월릉분기점과 하월국 사이 2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장차 지점 잘 보시고 가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터널과 홍은앰프 사이 3차로 쪽에서 시설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8.5km 지점 나와서 금천나들목 가는 길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고장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6.5km 나와서 8.5km 가는 곳까지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종착역은 공소 취소였다라는 주장, 그리고 이건 물 건너갔다라는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조작 기소였다는 주장의 시발점이 바로 연어술 파티였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연어술 파티를 해서 증언을 조작했다, 회유했다.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가 이렇게 증언을 조작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조작 기소고 그것 때문에
0: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특별 검사를 통해서 뭐 조사를 하고 또 이게 조사 기소에 밝혀지면은 특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 이런 순서대로 진행했던 것이고 그 주장은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여당 지도자들의 발언으로 하나하나 다 그게 쌓여져 왔거든요. 그게 시작점 바로 연어술 파티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그 출발점이 무너졌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배심원단 판결을 민주당 쪽에서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 배심원단 판단과 재판부 판단이 같은 방향으로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연어술 파티. 이거 정말 사실이라면은 국민들도 흥분했던 게 그 대목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증언까지 조작하고 피의자를 불러서 연어술 파티까지 하나.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시작되었는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일을 원점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저 발언은 뭐 줄곧 정부 여당의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중첩적으로 확인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1: 네, 조작 기소 의혹 국조 특위에서 핵심 당사자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떤 주장을 당시에 했었는지 그 얘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3: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4: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5: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0: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입니다.
6: 아니 소주를 드셨냐?
5: 연어 먹었다고 뭔 이게 뭐 일에 무슨 관계인지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교도관들이 뭐 저희들 뭐 저 수발을 들었다는데 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밧줄 꽁꽁 먹이고 수갑 차고 가면 거기서 저희 직원들 만나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화를 받습니까? 물론 자주 가다 보면 검찰 직원들하고 친해져서 정이 들다 보면 예를 들어 냉커피 뭐 저희 참고인 수사하면 냉커피 몇 잔 먹고 뭐 김밥 먹다 한번 걸려가지고 교도관에 엄청 저 사진 좀 건든 적이 있어서 전 챔피언에서 먹어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무슨 뭐 죄송하지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7: 알겠어요. 예.
1: 네, 연어 술 파티 핵심 당사자 두 명의 발언이 저렇게 다릅니다. 뭐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8: 민주당은 1심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의해서 다수결로 그 유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수용하고
1: 그럼 현재 시점 연어 술 파티는 없었던 겁니까?
8: 현재는 없다라고 지금 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연어와 술 구분해서 술 파티가 같이 있었냐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분들과 판사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위증이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종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0: 김용진
8: 당시 지사
0: 의원입니다.
8: 대권 후보를 잡기 위해서 이화영 지사부터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백 회 압수수색 및 조사 이를 통해서 사실 만들어졌고 그중에 하나가 직권남용 경기도가 직권을 남용해서 북한의 묘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 기각이 됐어요. 한마디로 공소조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쌍방울에 의한 쪼개기 후원 자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해서 했는데 명확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의 세 가지의 기소 내용과 재판 중에 위증죄는 유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은 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공소기각까지 나왔던 네. 이 사안 자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면서 그 시기에 검찰의 수사와 조사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는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1: 근데 어쨌든 뭐 조작기소 특검으로 가는 길에 연어 술파티 의혹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면 특검 추진을 계속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8: 그거는 이제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겠죠. 말씀드렸듯이 예. 이 사건과 재판이 항소가 됐기 때문에 예. 항소심을 지켜보고 그 사실관계

0: 두고 조작기소니 또 조작기소 특검이니 또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느니 하는 이런 일체의 이제 일련의 주장을 멈추시고 이제 재판은 그냥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통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또 그 검찰 수사권 보완 문제,
1: 예.
0: 보완 수사권 문제 가지고 또 여당의 전당대회까지 이게 논란이 되고 결국 이런 피해는 국민이 입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멈추고 조작기소
1: 예.
0: 주장도 그만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네. 민주당 내부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당권 경쟁이 요즘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당권 경쟁 속에 송영길 의원의 행보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2: 결국은 송영길, 김민석 두 사람이 연대를 하지 않겠느냐.
3: 정책 선거처럼 이렇게 만에 가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3자 토론한다면 좀 더 균형추를 좀 바꾸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입각해서 무슨 장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당대회에 올바른 당정관계를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2: 제안이 있었습니까?
3: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건 대통령 결단이니까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이나 이 정부의 외교 문제를 푸는데
2: 네.
3: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크다는 거죠.
4: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누구누구 홍길동 씨가 최고위원 나가면 나중에 나갈게요.
5: 비서실장입니다.
4: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저는 대단히 많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본인의 출마와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왜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나도 나가고 정청래 대표가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는 지금 그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던데 저는 상당히 좀 제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1: 네, 정청래가 나가면 나도 나간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민수 의원이 뭐 당대표 비서실장이긴 하지만 좀 우습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6: 네네. 저는 뭐 민주당 당원 단규에서 당대표 출마의 조건을 한정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또 출마한다든지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나온다든지 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한다든지는 개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고 지금 국민 30% 권리당원 70% 그래서 3대 7로 당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선출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약간 상대방이 듣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가지고 당내 선거 과정의 갈등을 키워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송영길 전 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나 그 판단은 제가 보기엔 국민들과 당원들이 하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당대표의 역할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 기준이다. 그에 합당하게끔 행동과 말과 행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평가의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 개인적인 전망이시겠지만 송영길 의원은 지금 입각설도 있어가지고요. 입각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습니까?
6: 지금 뭐 방금 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말로 보면 입각보다는 민주당을 새롭게 더 제대로 하는 게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이 있어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그래서 당대표로 출마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뭐 정청래 그 대표가 출마하면 나도 출마하겠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서 후퇴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안 나올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6: 정
1: 보세요?
6: 정 대표는 뭐 고민한다고 했으니까요. 뭐 이번 주 중으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출마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고 본인의 판단이라서 저는 지켜보고 그 결정대로 저는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 네, 송영길 의원까지 나오면은 3파전이 되잖아요. 뭐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3파전이 되면은 3강 구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구도가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0: 그렇지 뭐 여당에서 어떻게 될지 뭐 궁금한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이 민심에 준엄함을 깨닫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민심이 뭡니까?

0: 그러니까 조작기 손이 이런 건 말고 국정에 전념해 달라. 나라가 어려우니까 민생에 더욱 전념해 달라. 이런 건데 지금 계속 그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야당 대표일 시절에는 검찰이 너무 세서 검수완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 예.
0: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게 특별사법수 경찰관 문제며 또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문제를 검찰이 보완해야 될 문제며 국민들의 민생에 민생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 지금 민생의 여러 피해가 즉각 복구되자고 하는 문제를 이제 파악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보완해주자라고, 보완수사권을 주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당 대표가 국정을 뒷받침해 여당 대표가 그걸 흔들려고
1: 예.
0: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의 이런 정말 신중한 부탁을 거절하고 뭡니까? 보완수사권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그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1: 예.
0: 자체가 매우 불안한 일이고 이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전당대회가 분열로 치닫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당대회는 근데 이런 보완수사권 문제가 있으면 이 보완수사권 문제가 상호 정치적으로 서로 절충되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것이 새로운 합의를
1: 예.
0: 만들어서 전당대회에서 추인받는 이런 게 선진국의 저 전당대회입니다. 아니면은 프라이머리를 거쳐서 다 이미 그 정해진 후보가 마지막으로 대관식을 하는지 이런 과정이 전당대회인데 지금 이게 왜 전당대회가 이렇게 치열해지냐 그러면은 당대표가 되어야 공천권을 잡습니다. 비명행사, 지명행자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1: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 이렇게까지
0: 네.
1: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불러서 지난주에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저로 불러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건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2: 저도 오늘 저기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뭐 왜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죠. 저
1: 송영길
2: 사람이
1: 의원하고 별로 안 친하십니까?
2: 둘이 만난 걸 저한테 전화하진 않죠. 잘송 대표하고 친하긴 하지만 대통령과 만난 얘기를 뭐 얘기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고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는 2022년부터 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동지 관계로서 오랫동안 대화를 해오고 서로 어려운 시기에 같이 극복했던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오랜 시간의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무죄를 받고 정치에 복귀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런 격려도 하고 두루두루 그런 아마 모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필요한 경우에 정치인도 부르고 또 종교인도 부르고 또 경제인도 불러서 많은 대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두 사람 사이 어떤 내용을 한 거는 두 사람만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1: 애써 의미를 좀 축소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송영길 의원이 나온다면 끝으로 간략하게요. 김민석 총리와는 연대 형태가 될까요?
2: 저는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최고위원이든 1등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1: 그렇군요.
2: 당연하죠. 그러면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가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등 후보가 과반을 넘지 않으면 1등, 2등이 결선 투표를 하는 형태가 돼 있어서 누구든지 다 1등, 2등 안에 들어가서 결선 투표를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굴 돕는다 이런 거는 말은 그렇지만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1: 일단
2: 듭니다.
1: 나오면 내가 1등 해야
2: 아,
1: 된다.
2: 당연합니다.
1: 그래서 전당대회가 평택을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네, 조금
1: 고맙습니다.
0: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급락에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그 주식시장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급락세를 보였는데 급락폭이 상당히 커질 때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되죠. 최근에 코스피가 막 9,000선 뚫으면서 상승장을 계속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면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주식시장 추이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러브버그가 올해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러브버그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러브버그 출몰 지역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2: 네, 서울 은평구 백년산입니다.
0: 네, 러브버그가 지금도 많은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2: 네, 이곳 백년산은 계양산과 더불어 지난해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민원이 잇따랐던 곳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러브버그가 드문드문 보이는데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난해 민원이 많았던 만큼 올해 사전 방제 작업을 많이 해 개체 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검은색 텐트 안에는 여전히 러브버그가 많은 모습인데요. 러브버그 대량 발생을 대비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설치한 러브버그 포집기입니다. 연구용으로 설치한 텐트 안을 보시면 지금 러브버그가 가득한 모습인데 연구원들은 이 포집기를 통해 러브버그의 개체 수와 성장 정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주 번식기인 6월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곳곳에 러브버그 출몰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기간을 이번 달 15일부터 29일로 보고 이번 주에 활동 개체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전 살수 작업과 친환경 방제제 살포 등을 통해 러브버그의 본격적인 출몰을 앞두고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0: 네, 워낙에 대량으로 출몰하다 보니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상당히 크죠.
2: 네, 그렇습니다. 러브버그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익충이지만 떼를 지어 움직이는 습성 때문에 옷과 차량 등에 달라붙어 시민들의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 전역에 러브버그 출몰 가능성을 공유하는 이른바 러브버그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러브버그가 발견된 장소를 제보해 통계를 내는 건데 이번 주에 집계된 제보만 벌써 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조명과 밝은 옷 등을 피하고 러브버그가 익충인 만큼 물을 뿌려 떨어뜨리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 백년산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0: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는 물론이고 핵심 자산인 아이디어 요약 정보와 심사평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3: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으로 예비 창업자 6만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디션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합격자 5천 명의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격자 실명과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즉각적인 접근 경로 차단과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또 비공개 이메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정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의 홍보 메일을 받았다는 참가자의 민원이 접수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4: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0: 한성숙
4: 겪으신 이용자
0: 중소벤처기업부
4: 여러분들께
0: 장관입니다.
4: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창업 참가자를 만나고 질책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 9개의 무단 IP가 접근했다는 창업진흥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유출 경로와 책임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얼마 전에 경기 용인에 있는 아워홈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아워홈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지금도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 네,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아워홈 용인 2 공장에 대해 4시간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 대상은 공장에 있는 아워홈 현장 사무실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 모두 두 곳입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 등 22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관한 문서와 과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등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관련자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이번 사고 관련해서 현재 책임자 두 명은 형사 입건된 상태죠?
1: 네, 사고 직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워홈 원청과 하청업체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각 한 명씩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덮개가 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에 제대로 덮여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해당 공장을 포함해 아워홈 제조공장 8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워홈에서 지난해 3월과 4월 끼임 사고로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지는 등 여러 재해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오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조만간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5: 네, 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대해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에 대해서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에게 금 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씨께 디올 가방,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제 내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죠.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는데요. 내란 특검은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인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디울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지휘 사항을 청탁했고 박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이를 보고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7개월 전에 일어난 범행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전담 수사팀 수사를 이유로 내란을 일으켰다거나 박 전 장관이 이런 계획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7: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종합특검에 인계를
8: 할
7: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도 최대 수사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김건희 씨 수사청탁 사건까지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는데 내란 특검은 판결문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이용우 충남 계룡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오전 계룡시청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장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

0: 에서 수의 계약을 대가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이태 전북 완주군수와 관련해서 경찰이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완주군청 군수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유 군수는 민주당 경선 전인 지난 1월 건설업체 대표에게 군 발주사업 수주를 약속하며 여론조사 참여 독려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지역 투표소에서 근무를 했던 투표관리관 등 지자체 공무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공무원 가운데 2명은 투표관리원이 부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근무했던 직무대행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투표관리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선관위 직원들을 소환할 계획인데 일단 참고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피의자로 입건된 선관위 지휘부 등을 부를 계획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본격 가동됐습니다. 사퇴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출석했지만 대부분 선관위원과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의 핵심 증인들 대거 빠졌다고요?
1: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는 지난 5일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이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한 40여 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여기서 나머지 선관위원들과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핵심 증인들은 통보가 빠듯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야 위원들은 무책임하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오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어진 특위에서는 기관 보고 이후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경위 등에 대한 위원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했고 위철한 직무대행도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는 정오쯤 정회했고요.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질의를 이어갑니다.
0: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당권을 둘러싼 내전이 한창인데요.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죠.
1: 네, 연임 도전 초읽기에 들어간 정청래 대표.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마 준비는 끝났고 날짜 택일만 남았다는 관측에도 가타부타 말은 아끼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이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 전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내 신명계는 선거를 잘못 치른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불출마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기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전당대회 관련 대화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오는 27일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고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건강 악화로 엿새째 입원하면서 사퇴 공방도 잠시 소강 국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계획인데 오전에는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한동안 멈췄던 SNS 고공전도 재개했습니다. 복귀 후 인적 쇄신카드로 국면 전환을 모색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최근 주요 사안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와 균열상을 보이고 있고 이번 기간 수위 조절에 나섰던 당내 반 장동혁 측도 공세를 벼르고 있어 거취 논란도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0: 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도 짚어보죠. 일단 내일이 1차 시한으로 꼽히고 있는데 타결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내라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공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협상 소식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 지도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는데 양쪽 다 법사위원장 자리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면서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공언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더 이상 협의할 시간이 없다,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 강조했습니다.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방안과 함께 민주당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는 방법까지 열어두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이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장식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상적인 국회를 보고 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제1야당 몫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0: 주식 매도 후에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하는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자본인프라혁신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포함한 증권거래 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결제 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에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를 낳는 쿠팡과 쿠팡의 PB 관련 자회사가 30억 원에 이르는 상생 방안을 실천하는 대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쿠팡과 CPLB가 자진 시정 방안과 함께 신청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동의 의결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94개 수급사업주들에게 1천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이 30억 원에 이르는 상생 방안과 함께 상품별 최소 생산 요청 수량 명문화 등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일본과의 관광 소비 불균형이 커지면서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일본 여행 수지 적자는 57억 540만 달러로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쓴 돈을 뜻하는 일본 여행 수입은 지난해 27억 3,730만 달러 4조 2천억 원가량이었지만 내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인 일본 여행 지급은 84억 4,270만 달러 13조 원가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병이 확산함에 따라 중점 검역관리 지역과 별도로 5개 나라를 새로 검역관리 지역에 지정했습니다. 에볼라와 관련해서 검역관리 지역에 지정된 곳은 앙골라와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입니다. 검역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체류했거나 경유한 뒤에 입국할 때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선언한 후 지난 15일까지 708명이 에볼라에 확진돼 141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면서 내일부터 관련 단속이 시작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하고 자동판매기도 성인 인증장치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담배의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전자담배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지난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7.9%까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와 똑같이 보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시행한 지 두 달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는 내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둘 수 있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동 판매기는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한 채 정해진 곳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담배갑에는 전자담배의 폐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경고 문구 그림이 담깁니다. 다만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는 흡입 제품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25년간 시총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왕좌를 넘겨주자마자 오늘 증권시장이 하락세로 출발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뭐 어제랑 다르게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뭐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2: 그렇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구가했던 이제 9,100선까지 이제 안착을 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많이 올랐던 만큼 반도체 빅2 오늘 하락률이 좀 큰데요. 삼성전자가 7% 넘게, SK하이닉스가 8% 넘게 급락을 하다 보니 지수 전반적으로 파란불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코스닥은 900선대, 910선이 무너졌고요. 또 코스피는 8,500선 초반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전장에 5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한 7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 방어에는 좀 역부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선물도 한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증시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약세를 보였지만 빅테크 가운데 이 스페이스X가 급락을 했습니다.
1: 네.
0: 주가가 16% 넘게 떨어졌는데 AI 투자를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사흘 만에 지금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 900조 원이 넘게 허공으로 사라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이제 조정이 미국 증시부터 시작된 게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네, 뭐 코스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위협하면 이게 뭐 하락의 신호가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0: 사실은 지금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7% 내리고 하이닉스가 8% 내리니까
1: 네.
0: 시가총액 순위가 또
1: 바뀌었어요.
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주가 오름세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등락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한 우물을 판 SK하이닉스. 정말 반도체만 롤인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종합반도체 회사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외에도 가전과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시대 승자는 누구냐? 바로 이제 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초 주가가 17만 3천 원대. 근데 지금 어제 종가가 291만 원이었어요. 16배 올랐습니다.
1: 네네.
0: 주식시장에서 1년 반 만에 16배 수익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걸 해낸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초 5만 3천 원대. 어제 종가가 35만 3천 원대. 그러니까 5배, 5.6배 올랐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달라졌다. 특히 지금 AI 시대에 HBM의 가치, 고대역폭 메모리를 좀 독점적으로 거의 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20여 년 만에, 25년 만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라고 해서
1: 네.
0: 이게 반드시 뭐 버블장의 이제 꼭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건 뭐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건 맞지만 이 가운데서도 승자를 가리는 실적별 옥석 가리키는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1: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의 비중이 54%를 넘겼고요. 그리고 코스피만 봤을 때도 이 두 기업의 비중이 58%를 넘어서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하지 않냐, 심각하지 않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0: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워낙 이제 상장된 종목수 자체가 많고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담겨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AI 열풍이 맞습니다. AI발 이제 반도체 열풍인데 근데 과연 SK하이닉스 정당한가? 뭐 목표 주가 500만 원도 있어요. 정당한가를 좀 보게 되면 HBM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 회사입니다. 가장 많이 잘 만들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 SK하이닉스. 두 번째, 한 60에서 70%의 시장을 SK하이닉스가 나머지 20에서 30%를 삼성전자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가 수익 비율, 펄을 봐야 되는데 12개월 예상, 선행 이제 PBR, 선행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게 되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삼성전자예요. 7.5배 수준. 그런데 마이크론은 9.2배에서 11배 수준이고 SK하이닉스가 한 9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이제 주가 수익 비율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있지만 거기 삼성전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모두 잘하는 가전도 잘하고 통신, 휴대폰도 잘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AI 사이클이다 보니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은 43%대, SK하이닉스는 72~3%대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2분기 실적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0: 2분기 3전 닉스 합쳐서 영업이익이 150조 원. 150조 원인데 아마 삼성전자가 한 88조 원대, SK가 한 64조 원대 영업이익 추정이 되는데 1분기에 삼성전자가 57조 원, SK하이닉스가 37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0한 5조 원 수준이었는데 150조로 뛰었다라는 건석달새 영업이익이 50% 넘게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단기에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실적을 선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적 확인해야 되는, 정말로 이제 이 정말로 1분기에 실적을 넘어서면서 호황을 구하 초 이제 슈퍼사이클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회사가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지 2분기 실적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이제 말씀해주신 뭐 삼성전자가 다른 어떤 반도체 주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저평가됐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실 하이닉스도 오늘 오전에 프리마켓에서 300만 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0: 맞아요.
1: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가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제가 구천시대 이제 얘기하면서 만 포인트 언제 가느냐? 사실 매수 사이드카 두 번만 발동하면 500포인트씩 올라가 버리면 이틀 만에도 갈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50년 역사 넘는 이 70년 역사인 증시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1층에서 3층만 오르내리는 저속 엘리베이터 구간이었어요. 3층은 막혀서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3천 한 2, 300까지는 갔지만 고점이라고 해서 바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난해 2층에서 올해는 4층, 9층까지 갔단 말이에요. 9,300, 어제는 장중 9,385까지 찍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늘 고속 엘리베이터라는 게 빨리 올라가지만 빨리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비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대장주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라는 건 주가는 8, 9천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빼게 되면 5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통계상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계좌는 굉장히 좀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좋지 않은 게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6에서 8% 빠지니까 바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펀더멘털이 아직은 좀 건강하지 않다. 약간 모래성에서 쌓아냈던 성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발 낙수 효과가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이 돼야 합니다.
1: 네, 요것도 좀 짧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뭐 들어 누워서라도 이걸 막아야 됐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나온 겁니까?
0: 정말로 이제 이미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취지는 그거였어요. 지금 홍콩이나 미국 증시에는 두 배, 세배 이상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수익률을 추정하는. 그런데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들을 국내로 이제 유턴하기 위해서 두배 레버리지 상품을 내놨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후회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투자자들은 불안해요.
1: 그렇죠.
0: 실제로 ETF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포모 심리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제 규제 강화를 또 암시하는 이제 암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부작용이었다면 지금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재점검하는 게더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JTBC와 중앙일보 사태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가 이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한 지금 1차 보도 위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게 좀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맞습니다. 지금 아마 JTBC는 개장하자마자 상당히 뭐 드라마부터 예능으로 해서 거의 뭐 지상파에 육박하는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대표 언론인 이제 중앙그룹이 창사일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을 만기 전에 상환을 요구받았지만 예금 부족으로 최종 부동 처리가 됐고요, 중앙일보가. 그리고 이제 앞서 JTBC는 채무 불이행을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격적인 어떤 컨텐츠 투자와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이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요. OTT 확산됐어요. 넷플릭스 등장하면서 이제 광고 시장이 확 줄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수익은 줄었는데 콘텐츠 제작비는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림픽 중계권을 사기 위해서 과도하게 썼어요. 거의 올림픽과 이제 이 월드컵에만 5억 달러, 7천억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재판매에도 실패했어요. KBS 이외에는 SBS와 MBC는 사지 않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게 때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잖아. 지금 금리 오르고 있고 자금시장 경색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1: 그럼 JTBC가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나요?
0: 이게 지금 아마 중앙그룹 계열사 5개가 지금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그룹 계열사 전체에 이제 묶인 개인 투자자 채권 물량이 약 8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 1조 원에 가까운데요. 사실 JTBC 단독만으로 봐도 이제 법정 관리 신청 이후에 뭐 상당히 만기 전 이제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라고 이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회생 절차라는 건 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구조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일단 자산과 부채가 동결됨과 동시에 각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 매각해야 되고요.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건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자, 투자자 말고 이번엔 거기서 일하는 어떤 출연자라든지 직원들은 월급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되면 앞서 이제 JTBC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동결되기 때문에 네네. 당장의 외주 제작사 대금과 연예인 스태프의 출연료, 임금 지급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미디어 업계 전체 줄도산 공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JTBC는 가능한 한 어쨌든 제작 비용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작의 드라마라든가 고비용 예능 제작은 대거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대부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뉴스라든가 스튜디오 내에서 가능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 이런 비중을 늘리면서 생존 전략을 좀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도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표자 신문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7: 픽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네티는 카나루.
1: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며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햇빛 아래에서는 그냥 눈뜨기가 어렵습니다. 선글라스나 양산으로 눈 건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9도, 부산 21.5도, 광주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작업 구간이 많은데요.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쉬어주시면서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진남터널 1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문경세제 나들목에서 5km 정도 밀립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동청송 영양 부근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이분기점에서 청주 구간 1차로를 이동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도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식탁 끝, 빈 의자 하나. 늘 누군가 앉던 그 자리가 이제는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사진을 올려두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똑같은 얼굴이 다시 앉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보고 싶던 얼굴이 눈앞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반가울까요? 아니면 조금 무서울까요? 또 한쪽에서는 아이 손에서 장난감을 밀어낸 게 작은 화면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빈자리에 들어온 기술의 이야기, 극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57분쯤 말씀드렸는데요. 바깥에 나가시면 햇볕이 쨍한데 그늘은 또 선선합니다. 그 바람과 온도 또 초록이 보이는 하늘 풍경 정말 좋죠.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의 많은 것들을 눈들을 빼앗겼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이 계절과 날씨, 햇살, 바람 느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손에 태블릿 PC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룬 영화가 나왔습니다. 반가운 영화고요. 또 하나는 그런 기술을 활용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영화가 나왔다고 해요. 우리 AI 브리퍼 에어에게 어떤 영화와 내용인지 정리시켜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당신이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누구인가요? 그 얼굴을 기술이 다시 만들어준다면 당신은 반가울까요? 두려울까요? 오늘도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31. 픽사가 31년 전 세상에 처음 내놓은 게 토이스토리였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세계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 디지털 기술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그 시리즈가 31번째 작품에서 맞서 싸우는 상대가 다름 아닌 디지털 기기, 태블릿입니다. 디지털의 상징이 이제 디지털을 경계합니다. 두 번째 숫자, 2. 상자 속의 양의 부부가 아들을 잃고 흘려보낸 시간이 2년입니다. 그 2년의 빈자리를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의 AI 휴머노이드가 채우러 찾아옵니다. 세 번째 숫자, 10. 고레에다 감독이 이 영화의 배경으로 잡은 시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뒤입니다. 냉장고가 말을 걸고 택배는 드론이 나릅니다. 그런데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반걸음 떨어진 내일이라고요. 이 세 숫자가 그려내는 풍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어느 날 현관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2년 전 떠난 아들과 똑같은 얼굴. 7살에 멈춘 그 얼굴이 부부를 바라봅니다. 드릴 것인가? 돌려보낼 것인가? 두 번째 장면. 8살 보니의 방. 늘 인형을 안고 뒹굴던 아이가 개구리 모양 태블릿을 받은 그날부터 장난감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카우걸 제시는 처음 느낍니다. 우리가 밀려나고 있구나. 세 번째 장면. 지금 우리 집 식탁. 한쪽에선 손주가 고개를 숙인 채 화면만 봅니다. 또 다른 집에선 먼저 떠난 이의 영상을 가만히 돌려봅니다. 기술은 그 빈자리를 채워줄까요? 아니면 더 크게 만들까요? 이 두 영화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기술이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아주 조곤조곤 하나 둘 셋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토이스토리 많은 분들이 아는 영화일 겁니다. 장난감들이 이제 장난감 세계에서의 나름의 여러 악당도 있고 고투를 벌이면서 소중한 어린이 주인공을 지키기도 하고 그 추억의 사랑을 되살린다라는 스토리였는데 이제 대상이 아이들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없으면 밥 못 먹는다 어린아이를 둔 엄마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거라도 쥐어줘야 내가 밥을 먹지 이런 얘기인데 그 시대를 좀 비꼬는 것도 있고요.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정말 인간의 내면과 깊이를 잘 다룬 감독인데 상자 속의 양이라는 영화는요. 이미 비슷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AI라는. 죽은 이들을 되살려서 되살린 건 아닙니다. 재현해서 만나게 하는 건데 그리프 테크놀로지 저희가 얘기했었죠. 그게 그리움을 해소하고 고통을 절감하는 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견뎌야 오히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 판단은 저도 아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화 이야기 박혜연 편집장과 잘하면서 저희가 그 이야기도 물어볼게요. 샵 연구사업은 50원의 유료 문자로 AI로 죽은 사람 헤어진 사람 다 되살려놔서 만나는 게 더 마음이 좋아요 라고 하면 의견 보내주시고요. 아니에요. 그냥 AI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사람은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 있으시면 역시 5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업원으로 문자 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지금 구독 누르고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그건 돈 안 듭니다. 예, 돈 안 드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1시 6분 14초 15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양치질 하면서 귀를 열어주시면 하루의 소식들 쏙쏙 넣어드립니다. 양치질 뉴스 만나보시죠.

0: 284조 원을 넘기면서 같은 시각 삼성전자를 근소하게 앞질렀습니다. 삼성전자가 2000년 11월부터 줄곧 지켜온 대장주 사리를 약 25년 7개월 만에 내준 겁니다. 비결은 주가 상승 속도였는데요. 올해 들어 삼성전자가 197.7% 오르는 동안 SK하이닉스는 341.9% 폭등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집중한 점이 상승폭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200조 원가량 앞서 완전한 왕좌교체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반도체로 번 돈이 강남 아파트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그 차익을 들고 더 비싼 동네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40, 50대를 중심으로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을 살 때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팔아 마련한 돈의 비중을 보면 서초구가 13.4%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 강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서는 그 비중이 13.5%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빨려들어간다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임기 2년 2주 앞두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어제 런던 총리관저에서 노동당이 더 이상 나를 적임자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며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보수당 14년 집권을 끝내고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결정타는 지난 5월 지방선거였는데 노동당이 1,500석 가까이 잃는 동안 강경 우파 영국개혁당이 2석에서 1,454석으로 약진했습니다. 차기 총리로는 앤디 버넘 전 맨체스터 시장이 0순위로 거론됩니다. 비만 치료제가 이제는 경제력의 척도가 됐다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GLP-1 비만약 열풍이 청소년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처방 점검 건수는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14,273건으로 직전 5개월보다 2.5배 늘었습니다. 한 달치에 최소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이 드는데요. 이걸 못 맞는 청소년들 사이에선 돈 없어서 뚱뚱하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식단과 운동으로 버틴다는 뜻의 마운자 인고비 같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낙인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월드컵 단체 응원, 무심코 틀었다간 가게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식당과 펍들이 단체 관람을 내걸고 손님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에 활용하려면 원칙적으로 FIFA가 정한 공개 시청, 이른바 피부익권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비용을 내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정작 업주 상당수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에선 방송사들이 소상공인 사정을 고려해 그동안 눈감아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네. 비만 치료제가 경제력의 척도라는 말은 좀 씁쓸하긴 하지만 또 그만큼 세상의 변화에 인간이 적응해가고 있는 독특한 현상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 사이드카 얼마 방금 전에 발령이 됐었거든요. 아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주식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못 가본 숫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큼은요 여러분 자신의 경제 계획과 투자 성향에 맞춰서 책임지고 스스로가 결정해야죠. 너무 불안한 마음에 빚을 내시거나 혹은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잖아요. 네, 영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3: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리움 마음속에 그냥 두고서 인간적으로 그 그리움을 내 가슴 36.5도의 체온 안에서 녹이자. 아니다. AI를 통해서 나는 불러내고 싶고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걸 다룬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화는 26년 전에도 나왔었죠. 비슷한 영화가 있었는데 상자 속의 양. 그리고 토이스토리 이제 디지털을 상대로 예, 장난감들의 혈투가 시작됩니다. 재미난 이야기들이죠. 영화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0: 네, 자 요즘 들어서는 뭐 AI가 워낙 화두여서 당연히 영화에서도 다루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과거에도 좀 다뤄지긴 했거든요. 요즘 다뤄지는 거랑 좀 추세가 다르고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확실히 AI가 인간의 정말 가까운 존재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예전에도 기술 개발, 뭐 SF 영화에서 디스토피아를 많이 다룰 때 AI가 소위 빌런, 악당으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0: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1: 네. 인간의 삶을 침해하고 또 인간의 지위를 박탈해서 뭔가 기계인간 AI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0: 네.
1: 뭐 많은 분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
0: 맞아요.
1: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은 인간을 어떤 지배하는 악당이라기보다는 뭐 말씀하신 대로 가족의 빈자리라든지 우리의 외로움 이렇게 좀 마음의 틈 사이로 들어오는 AI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만큼 현실적으로 AI가 우리 삶에 많이 정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0: 예.
1: 이번 달에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AI라는 기술이 주인공 반열에 오른 두 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났는데요. 하나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0: 네.
1: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고
0: 예.
1: 또 한편은 3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픽사의 대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서도 이렇게 AI라는 주인공을 무대 위로 올렸습니다.
0: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제는 악당, 인간의 세계 밖에서 온 침입자가 아니고요. AI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거울을 조용히 여러분들의 얼굴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넌 인간이 뭐라고 생각해? 넌 누구냐? 라고 오히려 인간에게 질문하는 이 영화들 재미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저는 진짜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봤는데요. 아, 네. 늘 막 뭐랄까요? 장면은 편안한데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상자 속의 양. 이번엔 또 AI까지 들어왔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1: 뭐 앞서 간단히 브리핑하신 것처럼 가까운 미래 일본이 배경이에요. 기술이 훨씬 지금보다 발달을 했고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끌리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을 떠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이런 기억 같은 것들을 자기들한테 전달을 해주면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0: 네.
1: 교통사고로 7살 아들을 잃은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0: 네.
1: 그리고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난 아들과 똑같이 생긴 휴머노이드를 이제 집으로 들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0: 예.
1: 지난 5월에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돼서 또 많은 분들 관심이 많았고요. 뭐 아야세 하루카 다이고가 배우가 또 주연을 맡았고 한국에서는 6월 10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지금 AI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1: 네, 시작은 좀 비슷합니다.
0: 맞아요. 잃어버린 아이를 되살리는 거.
1: 예.
0: 네.
1: 그렇죠. 아이가 어떤 인간과 같은 얼굴의 기계가 돼서 돌아오는
0: 맞아요.
1: 이 점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 같은 경우에는 기술로 만들어낸 피노키오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번에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상자 속의 양이라는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그 우화를 가지고 우리 마음 마음을 들여다보는 상실 뒤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술이라는 매개로 들여다보는 영화라는 점에서 결론에서는 조금 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예,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극장 가서 또 다양한 해석과 감상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 피노키오입니다. 완벽한 기계지만 또 그게 주는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건 철저하게 그걸 바라보는 인간들 당신의 마음은 뭐냐라고 물을 수 있고 역시 고레에다 감독의 특유의 어떤 서사도 있을 텐데 이 공통점에서 묻고 있는 게 영화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죽은 자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되살린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도 있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다룬 이야기는 그 이유는 뭘까라는 궁금증도 있어요.
1: 사실은 이제 뭐 감독님이 처음에 이 이야기 자체를 세상을 떠난 사람을 되살리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이 영화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인간적이지 않은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요.
0: 네.
1: 과연 기술로서 채울 수 있는 빈자리라는 건 뭐야? 라는 질문. 그리고 도대체 그 빈자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메워가야 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자 속의 양은 지금까지 고레에다 감독님의 가족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가지고 있었던 애도라고 하는 정서를 다시 한번
0: 네.
1: 쳐다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0: 예.
1: 그리고 이 제목을 이해하고 가시면 영화가 훨씬 재미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린 왕자에서 따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린 왕자에서 이제 양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그 양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하는데 결국 화가가 상자를 그려주면서
0: 네.
1: 네 양은 이 상자 안에 있다고 하니까
0: 맞아요.
1: 그제서야 어린 왕자 만족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상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각자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0: 네.
1: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인간만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0: 보다라는 말을 존재한다, 실존한다 여러 의미로 연결할 수 있을 텐데요. 약간 여러분들한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하고 비슷하게 이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어린아이 7살짜리가 자꾸 부모 품을 벗어나게 되면서 부모가 마치 아이에게 느끼는 여러 감정을 느끼는데
1: 맞아요.
0: 상품이냐 혹은 인간의 소유물인 상품이냐 아니면 하나의 존재이자 기억이냐라고 묻는데요. 멀쩡하게 36.5도의 붉은 피를 지닌 인간도 자식도 상품으로 생각하는 부모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질문하게 되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작품들을 보면 편집장님 그런 게 있잖아요.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데 모여서 가족처럼 살아가는 어느 가족 이야기도 그렇고 아무도 모른다도 보면 막그좀 불편하고 방치된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낯선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삶의 공간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AI라는 존재가 또 아이를 잃은 부모와 그런 방식으로 가족이 되거든요. 그런
1: 맞아요. 그렇죠.
0: 관점으로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족이 무엇이냐라는 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지금까지 던져온 변치 않는 질문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보시면 이제 엔딩 부분을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0: 네.
1: 처음에 이 가족이 생각했던 가족의 양상과 다른 가족의 양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전환의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1: 그 점. 무엇이 무엇으로 가족을 만들어 가느냐, 이걸 가지고 내 주위를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이 영화 속에 안드로이드를 들인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0: 네.
1: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뭐 제목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린 왕자. 저는 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언뜻 보면 모자죠, 여러분. 그것도 떠오르고 보는 관점과 시각의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질문이 너무 크다. 이걸 127분의 영화에 다 담아낼 수 있느냐라는 비평도 있고 저도 지금 실시간 감상평을 보고 있는데요. 고레도 감독의 원래 했던 얘기를 그냥 할 뿐이라는 평가도 있고 아주 박하게 좀 별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지금 꽤 보여요. 이 관객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1: 저는 언제나 관객들의 반응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칸 현지에서도 전반적으로 평이 좀 갈리는 편이기는 했거든요.
0: 네.
1: 뭐 영화를 평균 별점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썩 맞아떨어지는 방식은 아니지만 지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칸 출품작 중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 안에 그 안드로이드 소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엄마와 아빠가 겪게 되는 그 감정들은 사실 우리가 예상하거나 상상하는 그 방향으로도 그 방향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마지막에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의 빈자리를 자꾸 침투하려고 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약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SF라는 장르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평들도 있었거든요.
0: 예.
1: 네. 하지만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약간 헐거운 SF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0: 네?
1: 5년, 10년 뒤에 보면 아, 저게 정말 현실이었구나
0: 와.
1: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영화도 저는 좋지만 같이 걸어가는 영화도 좋다는 생각은 해요.
0: 네.
1: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번 영화는 이 AI라는 기술 너무 빨리 앞서가는 기술과 함께 좀 같이 걸어가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아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네. 우리 박혜윤 편집장님의 얘기 들으셨죠? 아,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게 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걸어가는 여러 가지 열린 질문이 있고 뭐 몇몇 분들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조금 별로인 영화 두 번 만들면 꼭 한 번 수작 만들더라. 이건 좀 사랑이 아직 그러니까 혹평을 하시지 않은 기대가 있는 분의 평가고요. 이게 네. 실제 좀 이런 징크스가 있나요?
1: 뭐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의 약간 뼈 있는 리뷰를 들으시면서 다음 작품에 또 디벨롭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등락폭이 누구나 있기 마련인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편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0: 네.
1: 이 내가 좋아하는 또 오랫동안 우리를 감동시킨 영화를 만들어온 감독님들을 너무 밀어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0: 맞아요.
1: 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리고 이 감독이 뭐 텔레비전 PD도 하셨고 방송 쪽 일도 하셨고 워낙에 오랫동안 작업한 그 전체 작품을 보시면 아마 단지 한 편을 보고 느끼는 감상보다는 깊으실 수도 있고 최근에 저는 괴물을 봤을 때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여러
1: 그렇죠.
0: 사실 그 나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부시면서 약간 주는 심리적 긴장감이 좋았고 아, 이번 영화 그 상자 속의 양에는 혹시 안도 사쿠라 배우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안도 사쿠라 배우도 항상 좀 멋진 연기를 했었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다음 영화 룩백 이게 사실은 저는 만화책도 사서 아이들과 나눠봤고요. 애니메이션도 네. 봤습니다. 뭐 여러분께 스포할 수는 없지만 정말 보다가 보면 울게 만드는 멋진 실화를 또 바탕으로 한 얘기인데 이걸 고레에다 감독이 만드신다고요? 진짠가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룩백은 이제 만화책으로 나와 있는 작품을 애니메이션화했고요. 그때
0: 네.
1: 애니메이션과 별도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실사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딱 한 장면 포스터만으로 진짜 모든 팬들의 기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었거든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어떤 특정 사건을 얘기한 건 아니고 불의의 사고로 정말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된 만화가의 이야기예요.
0: 네.
1: 이 젊은 만화가의 창작자로서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두 발로 딛고 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보는 내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우면서 가슴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이야기거든요.
0: 네.
1: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가장 잘 만드는 영화로 돌아오실 것
0: 그럼
1: 같다라는
0: 징크스가
1: 생각이 드네요.
0: 맞네요. 예, 두번 조금 저희 편으로 두번 조금 삐끗하다가 한번 대박을 치는 룩백 만화나 애니메이션 포스터와 아주 동일한 실사판 포스터도 있고요. 뭐 이거에 아마 단초가 된 사건 하나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토이스토리 5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매번 새 장

0: 장난감과 내지는 장난감 악당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게 최근에 육아 트레드 저도 경험했지만은 반영됐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이번 빌런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토이스토리는 벌써 30년을 이어온 디즈니 픽사의 대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시리즈 하나가 30년을 이어오면서 다섯 작품을 내놨는데 그중에 단한 편도 불호가 없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0: 그렇죠.
1: 창작의 실력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이번 빌런이 좀 독특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좀 쓸어내리게 할 만한 릴리패드라는 개구리 모양의 스마트 태블릿이에요.
0: 예.
1: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가 목소리를 맡았는데
0: 네.
1: 이제 10대 청소년이 된 주인공이 스마트 태블릿을 갖게 되면서
0: 네.
1: 지금까지 자신의 사랑했던 이 장난감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스마트 태블릿에 빠져드는 그 관계.
0: 네.
1: 장난감들은 다시 이 주인공 8살 보니의 막 애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 그 주인공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이야기예요.
0: 예.
1: 왜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드셨을 것 같냐면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도 이미 그
0: 예.
1: 생각을 했더라고요. 매케나 해리스 공동 감독이 마침내 요즘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을 좀 따라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0: 와.
1: 하셨어요.
0: 네.
1: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제한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부모의 경험도 진짜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다만 이 토이스토리조차도 그냥 이렇게 디지털 기기는 무조건 나빠요. 손맛있는 장난감들이 정말 좋아요라는 이분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기술을 부정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어떻게 아이들이 화면을 보는 시간과 또 정말 뛰어놀면서 손으로, 손맛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이 시간, 그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뭐 전통적인 어떤 헐리우드의 문법이랄까요? 선, 악이 있고 주인공이 고역 끝에 극복한다. 이런 스토리보다는 뭔가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진짜 우정이 뭘까? 어린아이에게 행복한 마음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도 과거의 AI, 낯선 존재, 뭔가 신기한데 결국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게 보게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런 AI와의 어떤 대립구도라든지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제했더라고요.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겠죠?
1: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좋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이나 감독들은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잘못된 거야라고 쉽게 비난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리고 이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관심이 더 이상 장난감에만 머물지 않는 이유 중에 몇 가지는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태블릿을 보고 있으면
0: 네.
1: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해지잖아요.
0: 그렇죠. 밥을 먹을 수 있죠.
1: 밥을 먹을 수
0: 네.
1: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더이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유들도 혹은 그런 세상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예, 그 대신 다만 놀이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자란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토이스토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인 것 같거든요. 그
0: 예.
1: 주제인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0: 네.
1: 이야기를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뭐이 정말 이 장난감들이 또 서로 자기들끼리 세대 교체를 하고 이 장난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트라우마를 떨쳐내면서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0: 네.
1: 이 영화 속의 아이가 장난감과 함께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또한번 같이 성장하는 모든 사람의 성장 서사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정말 토이스토리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지금 박스오피스 1위고요. 평점도 9.66 정도로 포털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아이들이 한 살 뭐 몇 개월 때 쓰던 인형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거든요. 제가 좀 성장을 안 하는 건지 이 영화를 극장 가서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집장님 끝으로 한마디 짧게 여쭤볼게요.
1: 네.
0: 편집장님도 아, 이 배우, 이 감독은 좀 AI로라도 되살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어떤 감독을 제가 AI로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0: 네.
1: 누구를 되살리겠냐는 말씀이신 거죠?
0: 되살리고 싶은지 그렇다면 누구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저는 되살리지는 않겠습니다.
0: 아, 네.
1: 네. 다만 그 과거의 감독님들이나 비디오 시대에 진짜 좋은 영화들 많거든요.
0: 네.
1: 요새는 OTT나 이렇게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0: 네.
1: 그분들이 남긴 이야기가 시대를 건너서 나랑 만나는 게 저는 진짜 시대를 건너서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렇죠.
1: 예, 오늘은 토이스토리 1편을 한번 보시거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데뷔작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 살려내지 못하는 과거와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0: 예, 저희도 라디오 업계에서 뭐랄까요? 조금 전설적인 존재는 이제 고 신해철 씨인데요. 그 신해철의 고스트네이션 PD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저랑 인터뷰를 했었죠. 오프닝이 이렇습니다. 저는 신해철이 아닙니다. 저는 신해철의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확률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따뜻하게 존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답은 여러분들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3분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의 노래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청취자 8106님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AI가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과연 마음의 위로와 사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AI가 우리 곁으로 성큼 와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하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AI에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겠는데요. AI가 확률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답을 줄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냥 아직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존재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앞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얘기들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따뜻한 시선이 있고요. 그 브로커라는 영화도 있었죠. 어린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주제를 다룬 건데 그 어린아이 주인공 이름이 우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영화 보는 내내 조금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아, 이분도 너무 그립죠. 이제 세상에 없네요. 아쿠아, 영화 괴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영화 중에서 아쿠아라는 주제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영화 한 편 보시죠.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금융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스넥에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7: 아직 점심시간도 채 되지 않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한 피자가게 안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죠.
8: 이분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9: 제가...
8: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 혹시...
9: 제가 칼로 찌른 게 맞습니다. 아...
7: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와 딸, 그리고 방금 상황극에서 내가 찔렀다 말한 피자 가게 점주 A씨였죠. 피해자 3명은 끝내 숨졌고 A씨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 무슨 일 때문인지 좀 알아봤나?
11: 그게 피해자들은 다 사망했고 가해자도 수술 중이라 직접 조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0: 주변에서는 뭐래?
11: 가해자 가족들은 본사 갑질이다, 인테리어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 안 됐다, 뭐 이러긴 하는 것 같은데.
10: 본사 갑질?
7: 사건 직후 사람들의 시선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심했는데 인테리어 하자로 그 갈등이 폭발한 것 아니냐,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드러난 내용은 처음 알려진 이야기만 많이 달랐습니다.
12: 갑질이라뇨! 단 한 번도 점주들에게 인테리어를 바꾸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점주들 대부분 소자본 창업인데 저희가 어떻게 리뉴얼을 강제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13: 그 피자집이 먹자골목에서 좀 그 거리가 있어서, 아이고 그 특히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 힘든 점이 많았을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7: 더 중요한 쟁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된 계획 범죄였느냐는 거였죠. 최근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7: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죠. 그날 피자 가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14: 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지난해 9월 평일 오전이었는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더니 가게 안에 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세 분은 끝내 숨졌고 가게 주인인 A씨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A씨 본인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하고요. 처음엔 인테리어를 두고 시비가 붙은 끝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7: 네, 지금 이제 묘사해 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가해자 A씨가 나머지 세 명을 이제 다치게 하고 본인은 자해를 한 끝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를 좀 알아보려면 가게 안에 네 명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14: 네,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던 네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선 가게를 운영하던 점주 A씨가 있었고요. 나머지 세 분은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 한 분,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아버지와 30대 딸, 이렇게 부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하자보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모인 자리였던 셈인데요. 결국 세 분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숨졌고, A씨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한동안 직접 조사가 어려웠다고 알려졌습니다.
7: 보도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 직접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을 했고요. 가해자 역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서 한동안 조사가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건 직후에 이랬을 것이다 라는 온갖 추측이 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어떤 거였죠?
14: 네, A씨가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 정식 조사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체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보도됐는데 그 사이에 온갖 추측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본사 갑질에 시달린 것 아니냐 하는 거였어요. 피해자들이 본사 직원하고 인테리어 업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7: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다는 사건들 그동안 이제 꽤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사건이 그런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더 크게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팩트와는 상관이 없이 말이죠.

0: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강요한다거나 리뉴얼 비용을 떠넘긴다거나 특정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한다거나 이런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워낙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또 본사가 약자인 점주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있었던 거고요. 이 사건도 처음엔 그런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받아들여진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하고 재판하면서 드러난 내용은 초기 추측하고 상당히 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0: 네, 당시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 본사 측에서도 갑질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당시 본사 측은 갑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단 한 번도 점주에게 리뉴얼이나 인테리어를 강요한 적이 없다. 인테리어 업체도 점주가 직접 고르게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됐고요. 다른 지역 점주들도 인터뷰에서 본사 갑질은 없었다. 업체도 우리가 골랐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제가 된 인테리어 하자라는 것도 배관 누수하고 주방 타일 두어 칸이 깨진 정도였고 그마저 보증기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무상 수리를 거절한 게 발단이었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큰 갈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다고 하면요.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이거 같아요.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게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냐 아니면 이 A씨라는 사람이 아예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냐 이건데 수사 결과는 어느 쪽에 가까웠습니까?
1: 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A씨는 처음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보도됐어요. 범행 전날 미리 흉기를 챙겨뒀고 피해자들에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먼저 연락해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미리 준비된 계획 범행에 가깝다고 판단된 거죠.
0: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CCTV를 가리기까지 한 부분이 또 나왔다고 해요.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를 따로 챙겨와 손질해둔 것으로 조사됐고요. 결정적으로 범행 직전에 가게 안 CCTV 카메라 렌즈를 물 묻힌 키친타월로 가렸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건 자기 행동이 찍히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범행을 감추려는 의도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획성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우발적 범행보다 훨씬 무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검찰은 결국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특히 중하게 본 부분 뭐였습니까?
1: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특히 무겁게 본 건 우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결과가 너무 참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분이나 목숨을 잃었고 두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또 검찰은 A씨가 내세운 인테리어 하자라는 동기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거였다. 그걸로 이렇게까지 한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0: 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세 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기가 너무 사소하죠. 이게 뭐 타일 몇 장이 깨지고 배관 문제가 생긴 수준. 이 수준 가지고 살인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내용은 도저히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1심 결과는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었고요. A씨랑 검찰 모두 항소를 했는데 최근 항소심 결과 역시 같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1: 네, 1심이 올해 초에 무기징역이었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무기징역이 유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 설명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인테리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사람을 해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0: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까지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법원이 사형 선고에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이 사건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1: 눈여겨볼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탁금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것중 하나가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놓으면 피해자 측이 받든 안 받든 감형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0: 네, 이 부분이 좀 특별했는데요. 공탁금이라는 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돈은 법원에 맡겨두는 건데요. 그동안은 피해자가 받든 안 받든 가해자가 공탁만 하면 그래도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고 보고 형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한사코 원치 않는데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버려서 감형받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크게 들끓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거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재판부도 이걸 감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사실 이건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피해자 의사를 더 존중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언론 보도나 여론도 역시 조심할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처럼 부각됐지만 그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사 측이 피해를 입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강력 사건에서 초반 보도나 여론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0: 네, 저도 이 사건 보면서 그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엔 본사 갑질에 시달린 범죄의 우발적 범행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오히려 본사나 인테리어 업체 쪽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거죠. 이렇게 초반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이미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남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적으로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 사건일수록 수사와 재판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의혹이 제기됐다, 어떠하다고 알려졌다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제이의 어제처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햇빛도 강하고 자외선 지수도 무척 높습니다.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호남 서부도 높습니다. 구름 많은 영남권은 무난한데요.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밤에는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마포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양화대교로 넘어가는 성산대교 연결로 위로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시간째 처리 중인데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한강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진남터널 1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습니다.
4: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4: 네,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 핵심 증인들이 대거 빠졌다고요?
5: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는 지난 5일 사퇴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한 40여 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나머지 선관위원들과 핵심 증인들은 통보가 빠듯했다는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야 위원들은 무책임하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출석을 요구했고요. 결국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5명과 오민석 전 서울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오후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기관 보고를 받은 뒤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고,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도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는 그건 무책임이라며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고, 아직 수사기관에 소환 통보를 받은 적 없지만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회의는 정해된 상태고요.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질의를 이어갑니다.
3: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당권을 둘러싼 내전이 한창인데요.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5: 네, 우선 연임 도전 초읽기에 들어간 정청래 대표,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마 준비는 끝났고 날짜 택임만 남았다, 이런 관측에도 가타부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이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 전후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0: 당내 친명계는 선거를 잘못 치른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불출마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기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분분한 해석을 나왔습니다. 일단 전당대회 관련 대화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오는 27일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출마에 대한 입장 밝힐 계획이고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건강 악화로 엿새째 입원하면서 사퇴 공방도 잠시 소강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계획인데 오전에는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번 이후 처음으로 SNS 고공전도 재개했습니다. 복귀 후 인적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을 모색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최근 주요 사안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와 균열상이 나타나고 이번 기간 수위 조절에 나섰던 당내 반장동혁 측도 공세를 벼르고 있어 거친 논란이 다시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1: 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1차 시한으로 꼽히는데 타결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내일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내라고 이렇게 최후 통첩 날렸는데 공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협상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 지도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지만 양쪽 다 법사위 연장 자리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공언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방안과 함께 민주당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는 방법까지 열어두고 압박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이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야당만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정심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려면 법사위 연장직을 반드시 제1야당 몫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층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반도체 호황 속 양극화에 취약한 청년 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입니다.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소위 왕도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다 했겠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2: 미국은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새로운 약속은 하지 않았다며 온도차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J.D. 벤스 미 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처음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복귀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주 안에 핵사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5: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다시 자국으로 초청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자 이란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4: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 체계와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 내 충돌 방지 체계, 기술 협상을 위한 구조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핵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의회의 승인과 최고 국가안보회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IAEA와 협력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AEA 사찰단이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원자력 발전소를 사찰한 만큼 핵시설 사찰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다시 경고에 나섰습니다.
5: 만약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워싱턴 포스트는 IAEA 사찰단의 복귀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합의에 있었던 검증 조치가 복원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나 농축 금지 등 핵심 쟁점은

0: 거친 말을 퍼붓고 있지만 결국 말뿐인 위협에 그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건가요?
1: 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이란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최근 스위스에서 도출된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와 지난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가 레바논 내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에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중단한다고 돼 있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교전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따라서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개월 동안 헤즈볼라를 약화하고 레바논 내 이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것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위기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특히 10월 총선 전까지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유지해야 하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 중핵 관련 조항보다 레바논 관련 조항에 훨씬 더큰 공포를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레바논 군사작전 중단, 레바논 남부 철수 요구 등의 히스테리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과 경고가 말뿐이지 행동에 옮기지 못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그리고 이걸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는 연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거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감옥 갈 네타냐후를 내가 살렸다. 이스라엘은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등 폭언에 가까운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호통은 대외용 수사일 뿐 미국은 구조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기반인 백인 기독교도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어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 지지층이 이스라엘 무기 지원 축소를 신앙적 배신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이 같은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서 철수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난 해결사라며 네타냐후 총리 문제도 내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언론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합의 이후 중재국 오만이 이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통학료 없는 안전한 통과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위스 회담 직후 오만을 찾은 이란 측의 수석 대표단과의 회동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 부사이디 장관은 양국이 최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통학료 없는 해협 개방 약속을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맺은 합의안에는 향후 60일 동안 수수료 없이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2: 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에 대해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에게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식품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안전관리자 2명을 입건한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3: 네, 용인 아워홈 2 공장 앞입니다.
2: 네, 압수수색이 오전부터 진행 중이라고요?
3: 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5시간 가까이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아워홈 용인 2공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공장 내부에 있는 아워홈 원청 현장 사무실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 모두 두 곳입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 등 22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관한 문서와 과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등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공장 어묵 포장실에서 일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 담당자 2명이 입건된 상태라고요?
0: 네, 경찰은 아워홈 원청과 하청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각 1명씩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덮개가 컨베이어 벨트에 제대로 덮여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해당 공장을 포함해 재해가 보고된 아워홈 제조 공장 8곳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워홈에서는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끼임 사고로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아워홈 이 공장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는 물론이고 핵심 자산인 아이디어 요약 정보와 심사평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2: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으로 예비 창업자 6만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디션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합격자 5천 명의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격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즉각적인 접근 경로 차단과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또 비공개 이메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정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의 홍보 메일을 받았다는 참가자의 민원이 접수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3: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창업 참가자를 만나고 질책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 9개의 무단 IP가 접근했다는 창업진흥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유출 경로와 책임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지만 서울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책임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 네, 또 정치권의 주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해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네.
4: 자, 국회 국정조사특위 첫날인데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7: 오늘 기관 보고 증인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단 하나도 의원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이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 선관위원장이 불출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아, 이분들이 짬짜미를 한 건가? 어떻게 비상근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합니까?
8: 온 국민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이 엄중한 사안에
5: 서범수
8: 이 자리에 반드시
5: 의원입니다.
8: 나오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 안 나올.
5: 저희는 원칙적으로
6: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5: 또 이 특별위원회와 모든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4: 예, 전현직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하기를 원했지만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두 사람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위원들의 질타, 강한 질타도 있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9: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헌법적 권익,
6: 이동학 이것을 전 더불어민주당 지켜주기 위한 최고위원입니다.
9: 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엄청난 의혹이 지금 있는 상태이면 본인들이 왜 못했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약간 국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기관인지라 헌법기관 대 국회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의 알력 정도로 지금 이걸 보고 있나?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상황 파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기관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두 사람 안 나온 게 아니고 다 짜고 안 나온 것처럼 그러게요. 저렇게 가장 높은 사람 빼고는 나머지 다 안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선관위 개혁에 훨씬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상태고 네. 지금 직무대행인 위철한 직무대행에게도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 답변 좀 어떻게 해드리셨어요?
10: 근데 위철한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상임위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였을 때 이분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치우쳐 있는 분이 선관위로 간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라는 이야기 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도 조금은 특검에 대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위철한 지금 그 직무대행이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다른 선관위원들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만간 참석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그냥 손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직무대행으로서 본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정조사가 있을 때는 항상 무용론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데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발밑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국정조사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가 앞으로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바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예. 일단 뭐 오전 회의는 마무리가 됐고 오후에는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이제 5명과 그리고 이제 오민석 전 서울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이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야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규명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서는 좀 의견이 다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면 블랙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10: 일단은 개헌 같은 경우에는 개헌으로서 지금 선관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일단은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특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헌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국

0: 국민의힘에서 보기에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홀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선법 전문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도 사실상 전문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공약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개헌 논의에 저희는 참여하지 않은 바도 있었습니다. 지금 헌재 관련해서도 개헌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전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들을 형성하면서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관위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선거는 2년 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와 계신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잠실 투표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어쨌든 투표 용지가 부족했고 시민들께서는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셨던 이유가 이 상황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갑자기 오전에 경찰력이 동원이 되더니 시민들은 그냥 평화롭게 앉아 있었는데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개혁신당 측에서 판사와 함께 증거보전 결정 정문을 가지고 봐보니까 이 투표용지 보관함 같은 것들이 이미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도 그 안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야가 해야 될 것은 물론 개헌도 중요합니다만 나와 있는 시민들을 집으로 가시게 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그동안 동안에 특검, 탄핵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만 왜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유독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지 굉장히 의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 국민의힘에서 왜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2: 이미 검경 합동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도 검토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검을 논의하게 되면 그 논의로 또 하세월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좀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에서 지금 강전의 대변인 말씀 잘해 주셨는데 국정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 이거 명확하게 따져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정권 침해 문제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선관위 개혁을 어떤 상을 가지고 할 거냐 요세 번째 문제를 다룰 때 개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댄다 지금까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결국에는 손을 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공이 아마 인정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헌 문제를 꺼내기보다는 1번, 2번, 3번을 하는 과정에서 3번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개헌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1번, 2번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문제 요 부분에 좀 집중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근데 제가 아까 특검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미 민주당 측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해체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경합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특검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여야가 오늘 합의를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특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고 임명을 하는 과정 이것만 해도 한두 달 정도는 후딱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경합수본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 같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특검을 시작해도 늦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께서는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박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때때마다 이렇게 검경합수본을 띄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 특검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의 민주당이 했었던 행동들과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전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만 하더라도

0: 라도요. 선거관리위원장이 뭐 해외 시찰 가는데 자신의 배우자를 뭐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수천만 원을 들여서 가져갔다. 그리고 그거를 공개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자신들이 어떤 뭐이그이 성과급들을 다 나눠
1: 네네.
0: 가져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타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제3의 월급처처럼 쌈짓돈처럼 사용한 거 아니냐? 근데 헌법기관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완전히 사유화해가지고 본인들끼리 본인들만의 성을 쌓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국민 공분을 대변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이 관리에 있어서 뭐 투표 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행태들을 다 조사해야만 그리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사법적으로 밝혀내야만 앞으로 개혁의 상이 저는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새벽에 대역전극이 펼쳐졌던 곳이죠. 충주시장 선거에 재검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 측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맹 후보는 이날 새벽에 당선 소감까지 발표를 했다가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닥뜨렸거든요. 이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0: 당선 소감을 상당히 일찍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뒤집어지는 바람에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런데 140여 표 차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고 지금 충청북도 선관위 역시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도처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신뢰 문제잖아요. 신뢰가 없는데 그걸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수개표로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벌써 기계로 다센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이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거쳤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복수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저 정도의 뭐이 표는 아마 뒤집어질 수도 있을지 혹은 아마 표수 정도가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결과 그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을 볼수 있는데 확실히 뒤집어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개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바로미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자, 주제를 바꿔서 이제 당 내부 얘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만남에서 전당대회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0: 저는 뭐 이제 만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미국 가셨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께서. 근데 아마 대통령과 만나서 전당대회에 관한 전략을 논의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1: 그게 주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얘기는 했을 가능성이 있지
0: 뭐
1: 않을까요?
0: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단정적으로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번에 2월 달인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쭉 지나오면서 뭐 만날 타이밍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간의 어떤 소회도 얘기하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 결과 저희들이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국민들에게 엄중함이 보여지기보다는 지금 이전 투구하는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수습할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두분다 공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시야가 굉장히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조언도 좀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식사하시면서 그런 뭐 이제 재판 받은 거에 대한 위로 뭐 이런 것들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 네.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제 국회의원 배우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을 초청해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3: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보이는 이 국면, 이런 것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손을 들어달라라는 취지의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만찬을 했다는 것도 비슷한 형태를 익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국정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일단은 선관위 사태가 일파만파되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상 국내에 들어와서는 국정의 제2책임자인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선관위 사태가 어떻게 되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었나 싶은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선관위 사태와도 관련이 없고 그리고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의원이 되기 전에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분을 만났다라는 것은 김남준 대변인에게 뭐 지역구를 물려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정도 이외에는 결국에는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라든지 각종 지표를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통령과 그리고 제2의 국정책임자인 국무총리조차도 당권 싸움에 뛰어들겠다고 지금 상황에서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올림픽공원에 있는 시민들보다는 호남에 있는 당원들 결국 1인 1표제를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0: 지지율이 하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엄중히 살피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이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전당대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자,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르면 내일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김민석 총리는 어쨌든 후임 총리가 임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7월 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간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27일에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 전당대회가 3파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단일화로 인해서 2파전이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2: 한 분 더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네, 아마도 뭐 4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인위적인 단일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6월 달에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 제도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모두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고 최종 두 명이 올라갈 경우에 이 결선 투표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타협을 해야 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모델, 정치 모델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당 선거에서 이런 것들은 인위적 단일화 이런 사례들을 빼고는 처음 저렇게 제도적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군가가 올라가면 결이 맞거나 혹은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혹은 국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쳐보고 그것이 맞는 후보가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5,200만 분의 1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이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또 그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SNS에 올린 글도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다. 네.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0: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상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메시지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또 독특하게도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썼었던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상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분노 섞인, 특히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날선 반응들을 보인 것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안철수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아까 뭐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저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민주당이 떨어지고 대통령도 떨어져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에는 저희 스스로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이 보이고 있었던 그동안 어떤 오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충돌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시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22대 때도 역시 국회에서의 관행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 국민의힘의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모습들,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다만 대통령의 초반에 지지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았고 저희 국민의힘은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지나고 저희가 지금 이제서야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민주당 내부의 균열들이 보일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발언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만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께서 감당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지금 전당대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의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4: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던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이를

0: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있어서 뭐 민정수석이 해야 될 어떤 이해도라던가 그리고 엄정성이라던가 한편으로는 이 정책 과제를 그 수행해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도 이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라던가 예.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1: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이제 청와대의 설명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2: 일단은 뭐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는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동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마도 뭐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내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한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동부지검장으로 근무를 했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때 담당 부장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던 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고 법무부 장관 함합형 올랐던 만큼 좀 보수적 인사가 아니냐 이러한 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봉욱 전 민정수석이 선임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형태로 법안이 통과될 것에 대해서 특히 조국 혁신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들을 만한 이런 인선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거죠?
3: 뭐 분분할 수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일단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진영을 수사했다는 점 여러 가지가 이제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건 뭐 길게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검찰 출신 많고요. 김앤장 출신도 많아요. 당 내부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일을 잘한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셨을 때는 저간의 뭐 상황, 이렇게 뭐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하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정말 거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자꾸 뭔가를 던지거나 과거에 민정수석이 학자 출신, 교수 출신들이 했었을 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나도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결과로 이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검찰개혁 역시도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그것을 보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길게 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 이외에도 이번에 박지영 전 특검보를 사법제도 비서관으로 인선을 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지난 내란 특검에서 특검보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특검은 제3자적 입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것인데 이런 사람을 청와대로 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적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인선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문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께서는 사실상 당정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수 없다.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전당대회 후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를 하면서 결국에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보안 수사권은 남기겠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인선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합니다.
4: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대표의 입원이 조금 길어지고 있고요. SNS에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연어 술파티 관련 메시지를 올렸고,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당무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네. 나오고 있던데, 지금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2: 어제 정도에는 퇴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었었는데, 지금 입원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0: 이제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당내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처음에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을 때부터 끊임없이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퇴원을 한다라고 해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원하기 전에 했었던 올림픽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당을 본인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메시지로서 일단 SNS에 오늘 같은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런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키맨으로 불리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고위원을 그 정책위의장, 선출직 정책위의장을 지낸 그 상황까지 하면 다섯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3: 예.
2: 지도부 붕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우리 당원들의 뜻과 지지자들의 뜻을 모아서 총의를 모아서 이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을 해야 되지, 그 최고위원 한두 명의 진퇴로서 이 당의 진로를 결정해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뭐 일부 사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의 흔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읽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3: 저런 말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지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두 분이 뭐 물러나신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지키면은 사실상 물러나게 할 가능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1: 네.
3: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몸보다 훨씬 큰 옷을 입고 지금 잘안 맞는 그래서 리더십도 잘 생기지가 않고 이미 무너졌다는 평가를 반대편에서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입원까지 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대방을 또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어떤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뭐 윤허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링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 이 버티기 위해서는 한동훈계라든가 뭐 이런 사람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카드도 머지않아 또 나오지도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는데 어쨌거나 국민들 속에서 살아 있어야 야당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내부에서 끊임없이 흔들기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잘 유지되기를 또 바라는 면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정치가 제대로 된 길을 찾고 스스로들이 다시 거듭나서 진짜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얘기해 봅니다.
4: 예.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좀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0: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저희 당에서 나갔던 보도자료, 이번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리한 선거다라는 내용이 나갔는데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본인은 이런 자료를 본 적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 예.
0: 다만 그 방송에서 보면은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당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형태의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즉각적으로 함께 사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가을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 측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빠르게 사퇴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퇴를 해서 전당대회가 꾸려지게 된다면 한동훈 의원은 지금 저희 당 소속이 아니어서 전당대회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친한계에서 뭐 다른 의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작년 전당대회에서 그 조경태 의원이 나왔을 때 득표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고 한동훈 의원이 아직 복당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친한계 측에서도 지금은 장동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약간의 속도 조절 같은 메시지를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장동현 대표 스스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히 미국에 갔다 와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발언들을 했었고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에 본인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마저도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건강을 회복을 하시고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가 된다면 분명한 메시지를 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어서 네. 복당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복당 시기라든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 복당의 준비는 본인이 제명된 날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의원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 공보 모임에 가입을 한다라든지 또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복당을 위해서 좋은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뭐 외신도 그렇고 지금 국내외 언론들과 인터뷰 과정에서는 여전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대해서 흔들게 하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당원들께서 마음을 열지 못하셨거든요. 장동혁 개인, 장동혁 지도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원들께서는 걱정을 하시는 게 한동훈 의원이 다시 복당을 하게 된다면 당에 또 두쪽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보 모임이나 법안 발의 그리고 의원으로서 충실한 의정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당원들께서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때쯤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그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는데 그 생중계를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켜볼 수 있게 됐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청탁과 이제 대가 관계 인정 여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겠죠.
3: 우리가 과거에 봤잖아요. 뭐 300만 원짜리 백 받을 때 그게 영상으로 다 잘
5: 여야 정치권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판결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을 놓고 반발했고 보수 야권은 민주당의 책임 인정을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해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0: 저축은행
11: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12: 기대세요.
13: 기대고 싶은
1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6: 저축은행
17: 모든 인쇄 가능한
18: 서머네드피아
17: 온라인 주문 간편한
18: 서머네드피아
1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8: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7: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1: 합성 목재 예스팀바
20: 경동산업 주식회사
2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2: 건강해
2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2: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4: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0: 잠깐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인준아
5: 유정아
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1: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8: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정부가 그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논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알아봅니다. 현재 원형 탈모처럼 질환으로 분류되는 일부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전이나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M자 탈모, 안드로젠성 탈모는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 시장이 커지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약 2164억 원에서 지난해 약 256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20세에서 34세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탈모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만큼 특히 청년층의 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생명과 직결된 질환에 우선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민 토론회를 열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 오르면서 날이 덥습니다. 그래도 영남권은 구름이 많아서 더위는 조금 덜하고요.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는 5에서 40mm, 남부지방은 내일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이 꽤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로 양이 가장 많겠고 이외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매송 나들목에서 3km 정도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한강을 따라서 마포와 용산, 강남에서 정체 중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0: 구리 쪽은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아침부터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낭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도 충분히 다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물론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건 사실이지만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느냐며 가짜뉴스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6조 원이 넘는 순매도에 장중 6% 이상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급락세인데 낮 12시쯤 두 시장 모두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3: 현재 코스피는 8,40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000선에서 출발해 잠시 9,100선을 회복했다가 장중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해 장중 6% 넘게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장중 지수 변동폭이 커지며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선 13번째, 코스닥 시장에선 5번째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껑충 뛰어 90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통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가 된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하락폭이 커지며 다시 시총 2위로 밀려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0만 원을 돌파했는데 정규장에서는 260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총 1위를 회복한 삼성전자 역시 32만 원대로 내려가며 3거래일째 하락세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달리 상승세를 보였던 두 회사 최대 주주 SK스퀘어와 삼성생명 역시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조 원, 기관이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개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 또 원달러 환율도 계속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3: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34원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4원 오른 1,539.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합의 소식에 주간거래 종가 기준 1,510원대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다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 재투자가 증가하고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 매도와 내국인 미국 주식 투자 확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 후 첫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뒤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9달러로 전장보다 3.31% 하락했고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4.82달러로 전장보다 2.32% 내렸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판매 제재를 60일간 면제했는데 이로써 국제유가 하방 압력이 더 커지면 원달러 환율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2: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의 자산 리밸런싱이 재개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세부 운영 현황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공공성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치 추가 상향 여부는 올 연말 주식시장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자본인프라혁신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포함한 증권거래 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란 전쟁 종전 국면과 함께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우리의 핵잠수함 추진도 비난하며 대남 적대 정책도 거듭 공식화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4: 북한 매체들은 당내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전원회의가 사흘 동안 진행됐다며 회의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보유국 지위 공고화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특히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공언했고 핵기술과 관련해 더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력한 국방 자산들을 더욱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해 나갈
4: 이미 공언한 남부국경 요새화는 물론 만톤급 전략유도탄 순양함 건조와 해군함대 신기지 건설 등도 언급하며 해군력 증강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과 한미 핵협의 그룹을 콕 집어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남측과 미국에 돌렸습니다.
5: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 연습들과 정탐 행위들을 때없이 감행하며
4: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고 9차 당대회 결정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무엇보다 이란 전쟁 종전 국면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6: 북한은 대화나 긴장 완화보다는 독자적인 강대강 정면 돌파와 진영간 블록 외교를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 회의로 평가.

0: YTN 이종원입니다.
1: 소원 권선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에 취해 돌아다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낮 12시 반쯤 필로폰을 투약한 채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누군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영상이 어제부터 SNS를 통해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 고액의 수수료와 항공권 제공을 믿기로 대포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외 이송 유인, 감금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30대 A씨 등 11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을 제공한 명의자 9명도 검거했습니다.
1: 법무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정식으로 발족하고 이영창 검사에게 단장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이 단장과 함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2: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러브버그가 올해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1: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러브버그가 가장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러브버그 출몰 지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3: 네, 서울 은평구 백년산입니다.
1: 네, 지금도 러브버그가 많이 보입니까?
3: 네, 이곳 백년산은 계양산과 함께 지난해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민원이 잇따랐던 곳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침 9시부터 이곳에 나와 현장을 살펴봤는데 등산로 곳곳엔 러브버그가 드문드문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난해 민원이 많았던 만큼 올해 사전 방제 작업을 해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검은색 텐트 안에는 여전히 러브버그가 많은 모습인데요. 러브버그 대량 발생에 대비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설치한 러브버그 포집기입니다. 연구용으로 설치한 텐트 안을 보시면 러브버그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연구원들은 이 포집기를 통해 러브버그의 개체수와 성장 정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주 번식기인 6월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곳곳에 러브버그 출몰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기간을 이번 달 15일부터 29일로 보고 이번 주에 활동 개체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전 살수 작업과 친환경 방제제 살포 등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 네, 러브버그 출몰에 시민들도 긴장하고 있다고요?
3: 네, 러브버그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익충이지만 때를 지어 움직이는 습성 때문에 옷과 차량 등에 물이 지어 달라붙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4: 아무래도 많이 나오면은 걸어다니는데 막 그 눈앞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오고 몸에 붓고 그러니까 그런 게 불편하죠.
3: 이렇다 보니 수도권 전역에 러브버그 출몰 가능성을 공유하는 이른바 러브버그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러브버그가 발견된 장소를 제보해 통계를 내는 건데 이번 주에 집계된 제보만 벌써 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조명과 밝은 옷을 피하고 러브버그가 익충인 만큼 물을 뿌려 떨어뜨리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 백년산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2: 내일도 내륙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 반면 해안가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5: 네, 경기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하늘이 맑아 보이네요.
5: 네, 오늘 서울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지만 볕이 무척 뜨겁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5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활동량이 많다면 더위에 지치기 쉬우니까요.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요. 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새벽에 남해안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오전 중에는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전남 남해안의 비는 내일 밤이면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전주는 28도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3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0: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전면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 네, 맞대결 상대인 남아공도 몬테레이에 입성해 한국전 데뷔에 들어갔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2: 흥겨운 악기 연주와 전통 춤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남아공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한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위해 몬테레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남아공은 앞선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조 4위에 있지만 한국을 꺾는다면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3: 지난주 체코와 1대1로 비기면서 생긴 긍정적인 분위기가 한국전까지 이어질 겁니다. 한국을 이기길 바랍니다. 남아공 기자입니다.
2: 남아공보다 하루 일찍 몬테레이에 짐을 푼 홍명보 호는 곧바로 비공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오전부터 기온이 35도씨까지 치솟았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찜통더위 적응이 3차전의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4: 비행기 내려서부터 굉장히 덥고 습하다고 느꼈었고요. 일단 운동을 해봐야
3: 이한범 축구대표팀 수비수입니다.
4: 호흡이 조금 어떻게 얼마나 가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우리나라는 남아공전에서 승점 1점만 더 확보해도 조 2위를 확정해 32강에 오릅니다. 남아공의 핵심 미드필더 두 명이 레드카드를 받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은 홍명보호의 호재입니다. 하지만 빠르고 개인기가 좋은 남아공 선수들에게 역습을 허용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남아공 선수들의 투지도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4: 선수들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뒷공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면서 조심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괜찮 잘 될 것 같습니다.
5: 홍명보호는 유리한 조건은 따지지 않고 최상의 전력으로 맞붙겠다는 남아공전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나란히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네,
1: 메시와 음바페는 나란히 멀티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리오넬 메시가 혼자 두 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의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메시는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전반 38분에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월드컵 통산 17호 골로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신기록입니다. 메시는 이전 경기에서 해트트릭으로 독일의 클로제가 갖고 있던 16골 기록과 타이를 만들었습니다. 메시는 후반 추가 시간에 집중력을 보여주며 쐐기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두 경기에서 넣은 다섯 골을 모두 책임진 메시는 대체할 수 없는 에이스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7: 제일 좋았던 장면은 역시 첫 골이었습니다. 메시가 세계 기록을 깬 거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아르헨티나 팬입니다.
6: 프랑스는 이라크를 압도했습니다. 전반 14분 올리세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종료 후 낙뢰 위험으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2시간 만에 재개된 후반전, 프랑스는 후반 9분에 이라크의 실수를 틈타 음바페가 침착하게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 4골을 넣으며 득점 선두 메시를 한 골 차로 추격했습니다. 프랑스는 덴벨레의 쐐기골로 이라크를 3대0으로 꺾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조에 있는 노르웨이도 세네갈을 3대2로 이기고 32강에 합류했습니다. 득점왕 후보 홀란은 대회 3호, 4호 골을 넣으며 음바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20분 동안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1: 네, 앞서 낮 12시쯤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두 시장 모두에서 프로그램 매매 일시를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다시 월드컵 소식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이 고트 논쟁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가 우승컵과 MVP를 거머쥐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 네, 월드컵 최다 골 기록까지 넘어서면서 메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가 관심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 경기가 열린 미국 텍사스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또 세계 각지에서도 경기 전부터 메시 옷을 입고 메시 얼굴을 하고 메시를 응원합니다. 메시의 골이 터질 때마다 떠나갈 듯 환호성도 터집니다. 17호와 18호 골. 메시는 39살 생일을 앞둔 자신의 여섯 번째 월드컵에서 두 경기 만에 다섯 골을 몰아넣고 새 역사를 썼습니다.
3: 우리에겐 승점 6점을 얻을 수 있어서 중요했어요. 좀 더 평화로운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2: 역대 최고 선수 고트 논쟁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발롱도르 최다 수상 8회와 클럽 우승 39회를 기록한 메시가 딱 하나 모자랐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MVP 골든볼과 함께 수상하자 많은 전문가들은 펠레와 마라도나 호날두 위에 메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라스트 댄스를 한 번 더 무대에 올린 메시는 이제 2회 연속 월드컵 우승과 역대 최초 3회 골든볼 수상, 첫 골든부트에도 도전합니다.
3: 사람들에게 기쁨의 순간을 계속 줄 수 있어서 기뻐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경쟁에 지치지 않을 거예요. 국민에게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2: 한계를 뛰어넘는 메시의 발끝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득점이 나오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인구인 트리온다가 꼽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대회 개막전 이후 40경기에서 선수 88명이 121골을 넣어 경기당 평균 3골이 나왔다며 트리온다의 영향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0대0으로 끝난 무승부는 3경기뿐이었고 자책골은 8골이었습니다. 직전 카타르 월드컵 때 97골과 비교하면 득점이 25%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깊은 이음새를 적용한 트리온다는 공이 날아갈 때 흔들림을 줄이고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공이 발에 잘 걸리도록 표면 접지력을 높였습니다.
0: 네, 월드컵 소식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예.
0: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홍명보호가 남아공과 1전을 치를 멕시코 몬테레이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유럽파 수비수 이한범 선수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5: 비행기 내려서부터 굉장히 덥고 습하다고 느꼈었고요. 일단 운동을 해봐야 호흡이 조금 어떻게 얼마나 가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가 킥도 좋고 빌드업이 좋기 때문에 뭐 앞으로 무조건 끌려나가서 압박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선수들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뒷공간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2차전을 치른 과달라하라는 고지되긴 했는데 그래도 선선한 날씨였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덥고 습하다라고 느낀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무더운 날씨하고 이제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6: 아, 그렇죠. 이게 처음 가면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월드컵 예선 취재하러 갈 때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안에 있다가 공항에서 바깥으로 연결된 출구 있죠. 네. 출구가 쫙 열리자마자 퍼 들어온 뜨거운 공기.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한 30도 조금 안 되는 국내 이 최고 기온이 그 정도 기온인데 굉장히 덥게 느껴지죠. 과달라하 현지에서는 최고 기온이 32도 정도 되고요. 이 체감 기온은 40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우나에서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위가 기온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체온이 금방 데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땀 배출도 수분 배출도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분 부족 현상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경기 도중에 이 컨디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이한범 선수가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남아공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훈련 모습 보니까 피지컬도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어떤 팀인가요?
6: 남아공은 일단 이번 대회에 들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에 2대 0으로 지고요. 체코와 1대 1 무승부를 빌렸죠. 근데 멕시코 전 때 보면은 이 멕시코 공격에 남아공 수비수들이 1대 1로 다 뚫렸습니다. 압박이 약해가지고 특히 수비 진영에서 공을 갖고 있다가 빼앗겨서 먼저 선제골을 내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0: 네.
6: 멕시코의 이 침투 패스에 여러 번 뚫리면서 수비 뒷공간이 그냥 확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이 수비의 그 조직력이 허물어지는 모습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멕시코의 수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2차전은 체코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는데 2차전에서 두드러진 점은 이제 아마 이현범 선수도 빠르다고 얘기한 게 이 평균적인 선수들의 빠르기가 아니라 이 공수 전환,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두고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도 빠르기 스피드에서는 웬만한 국가 대표팀에 밀리지는 않거든요. 예. 체격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굉장히 그 남아공의 앞서 말씀드렸던 스피드나 체격 조건이 우리 대표팀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무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아공의 태보호 모코에나 선수, 우리 대표팀의 화인범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템바 지원의 선수. 한꺼번에 미드필더 두 명이 우리와의 경기에 빠지게 됐죠.
0: 예.
6: 주전 미드필더 두 명이 빠졌다는 거는 이 미드필드에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예. 때문에 이 점은 특히 뭐 대표팀도 잘 알겠지만 전반 시작과 함께 강한 압박을 걸어가지고 미드필드를 확실하게 장악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0: 예. 미드필더를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약간 전망을 예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남아공을 상대로 그러면 우리 그 포메이션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6: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 이한범 선수 인터뷰도 그렇고요. 현재 있는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교도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고 있지 않다.
0: 무조건 이겨야 된다.
6: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홍명보 감독이 아마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전, 2차전은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수비의 방점을 두고 수비의 중심을 두고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남아공은 우리가 경기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인 전술을 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 남아공은 3차전에서 남아공도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0: 예.
6: 이렇게 상대가 달려들면 우리로서는 오히려 더 편하게 경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치고받고하는 경기가 되면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위해서 왼쪽 윙백에 그다음 수비 중심이 아니라 공격 중심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죠. 손흥민의 이제 포지션 또 손흥민의 또 파트너인 손흥민과 이 파트너를 이뤄서 뛸 공격수의 조합 이것도 좀 일단 뚜껑을 열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포지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프리카 팀들의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6: 이렇게 변수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아프리카 팀이 우리가 약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월드컵 본선에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팀과의 이 전적이 4전 1승 1무 2패거든요.
1: 예.
6: 이제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한 번 이겼습니다. 때문에 뭐 특별히 이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케이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다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특성이 좀 있죠. 선수들 어때 피지컬 좋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팀이 이미 우리가 좀 어려워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주로 이제 그 우리 선수들도 유럽에 가서 축구를 하고 배우고 오고 또 이 때문에 아프리카 팀과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아프리카식 아프리카 스타일의 축구가 좀 낯선 느낌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팀도 한국 축구 잘 모르죠. 한국 축구 잘 모르고 한국 축구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팀 입장에서도 한국 축구가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4: 예.
0: 어쨌든 우리도 뭐 비교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각오로 도전을 할 거고 그리고 남아공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잖아요.

0: 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수 간에 이제 좀 몸싸움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남아공전의 심판이 상당히 카드를 잘 꺼내기로 유명하더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좀 악연이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쿤도 테오 주심인데, 이강인 선수는 벌써 이 주심한테 옐로 카드 한장 받았죠. 4년 전에 한번 카타르 월드컵 때 받았고요. 근데 이 주심이 이것도 이제 일종의 크게 보면 경기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경기의 주심이 옐로 카드를 좀 민감하게 자주 꺼내는 심판이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파울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리하게 해서 이 옐로 카드까지 가지 않은 이런 영리한 좀 파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야구에서 특히 이 주심의 성향을 알아서 투수들이 뭐 왼쪽 오른쪽 이 높다 낮다 공을 좀 조절해야 되는 얘기 항상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파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제한다 이런 것들도 선수로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가야 될 일종의 크게 보면 경기력의 일부라고 봅니다.
2: 자, 그리고 이제 남아공전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좀 가정을 해봐야 하는데, 32강에 오르게 되면 이제 어떤 팀과 붙을 것인가? 지금 캐나다나 스위스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어요. 좀 우리가 해볼 만한 상대라고 보십니까?
1: 해볼 만한 상대이죠.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일단 이제 캐나다는 개최국인데, 캐나다가 이번 월드컵에서 카타르를 6대 0으로 이기고 월드컵 첫승을 올렸거든요. 여러 가지 시사합니다. 일단 6대 0이라는 스코어 어마어마한데, 상대 팀인 카타르가 두 명이 옐로 카드 받고 퇴장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 그 스코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월드컵 첫승이라는 점에서 이 캐나다는 전통적인 축구 강국은 아니다. 그런데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점은 있다. 우리가 멕시코전에서도 저는 조금 느꼈는데, 멕시코전에서 우리 멕시코 선수들의 파울을 좀 많이 좀안 불어준 듯한 좀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개최국에 주어지는 홈콜이라고, 좀 조금 개최국이 너무 일찍 떨어지면은 FIFA로서도 흥행이 안 되니까 이 홈콜의 이점은 있지만, 캐나다가 그렇게 뭐 전통적인 축구 강국은 아니기 때문에 해볼 만하고요. 스위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독일 월드컵이죠. 그때 스위스에게 0대 1로 패했습니다. 스위스도 유럽에서도 빅리그나 어떤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고 메이저 축구 강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FIFA 랭킹 등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뭐 뒤진다라고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스위스가 이번 대회에 들어서 이 골을 넣는 장면을 들면은 왼쪽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을 들면은 FIFA 랭킹 10위권 이내에 우리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팀은 아니고 우리보다 앞선다고 전진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2: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펼쳐진 오스트리아와 2차전에서 두 골을 추가하면서 월드컵 역사상 최다골 고지에 올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전반 9분에 페널티킥을 놓친 메시, 결자 해지의 심정이었을까요? 30분 후 메디나의 컷백을 논스톱 슈팅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이 독일의 클로제가 갖고 있던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후반에도 메시가 메시했는데요. 경기 종료 직전 상대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또다시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의 활약은 첫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숙명의 라이벌 호날두와 대비됐는데요. 월드컵 골 기록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란히 18세와 20세의 나이로 20년 전 월드컵 무대에 데뷔한 두 선수. 30대 중반에 접어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부터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골에 그친 호날두와는 달리 메시는 무려 7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6번 연속으로 출전한 이번 북중미 월드컵 초반에도 메시는 여전히 축구의 신으로, 또 호날두는 노쇠한 스트라이커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메시의 활약을 지켜본 호날두가 두 번째 경기에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메시와 호날두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번 대회에서 두 선수의 활약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1: 저는 메시가 이렇게 잘할 줄 상상도 못했고요. 또 호날두가 또 이렇게 못할 줄. 아. 호날두는 1차전에서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네. 고국에 있는 팬들로부터 2차전에서는 빼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못할이라고도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은 메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2년 전인가 팀

0: 나올 때 먹튀라는 얘기까지 들 정도로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이 메시로서는 굉장히 어떤 명예 회복하고 뭐 제2의 전성기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39살이거든요. 39살에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뿐만이 아니고 18골, 월드컵 통산 최다골 신기록도 세운 것도 대단한데 지금 신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한 5경기 정도 결승까지 간다고 보면 남아 있죠. 몇 골까지 가느냐 여기에 이제 팬들의 주목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또 눈길을 끄는 선수가 있는 게 프랑스의 음바페 활약도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음바페 대단하죠. 음바페 그 메시가 오늘 그두골 넣으니까 음바페 선수도 두골 추가해서 15, 16골, 16골을 월드컵에서 기록했거든요. 음바페 선수는 뭐 메시 20여 년 동안 세계 축구를 양분했던 메시와 호날두의 뒤를 이을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고요. 음바페가 지금 네 골로 공동 2위인데 메시가 5골, 음바페 4골 공동 2위인데 공동 2위 또한 명의 주인공이 바로 엘링 홀랑입니다. 노르웨이에. 그러니까 엘링 홀랑과 메시 1위고 공동 2위 음바페와 엘링 홀랑 그리고 아직은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아서 두 골에 불과하지만 내일 2차전이 열리거든요. 잉글랜드의 해리케인도 이번에 그 득점왕으로 유력한 득점왕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관심사는 메시와 같은 기존 그 황제의 수성이냐, 음바페, 엘링 홀란 또 해리케인의 어떤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냐, 뭐 이게 좀또 팬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네요.
2: 네, 득점왕도 관심인데 지금까지 조별리그의 팀들의 경기력을 봤을 때 우승 후보를 어떤 팀으로 좀 꼽으세요?
0: 지금까지 드러난 팀을 보면 이렇게 여러 팀이 좀 아직까지 조별리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스페인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등을 좀 예를 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한번더 디테일하게 쳐다본다고 한다면 지난해 결승에서 만난 두 팀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와 이 프랑스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의 우승 전력을 뭐 거의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카드를 받는 우승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이런 우승 후보들이 글쎄요. 이제 강호들을 좀 주저앉히는 그런 또 선수들이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의 김승규 선수도 사실 멕시코전에서 여러 차례 그 중요한 골을 막아냈었잖아요. 이런 그 골키퍼들의 활약 팬들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죠. 이제 늘 우리 이번에 김승규 선수고요. 러시아 월드컵 때는 조현우 선수였죠. 세계 최고의 골키퍼였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도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현상인데 만약에 48개국이 아니고 32강이었으면 우리가 보지 못했을 팀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카보베르데 있고요. 퀴나소도 있고 이 팀들은 아마 이전 같았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재밌게도 저는 독일 월드컵 때 처음으로 토고라는 나라를 알았고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또 이제 퀴나소와 카보베르데라는
1: 그렇죠.
0: 나라를 알았는데 이 나라들이 예상보다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1: 잘하더라고요.
0: 들면 퀴나소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7대 1로 패했지만 2차전에서 에콰도르와 0대 0으로 비겼고요. 0대 0으로 비길 수 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퀴나소의 골키퍼 엘로이름 선수이고요.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보디냐 선수도 스페인과 0대 0, 우루과이와 2대 2 동점을 이끼는데 많은 공을 세웠는데 이 골키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골키퍼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골키퍼들은 190 이하가 되잖아요. 188, 189면은 작은 키입니다. 그래서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대부분 다 190cm 넘어가는 장신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바로 장신이면서 굉장히 공중으로 날아오는 공의 그 낙하 지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상황 판단이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2: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샘이 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본이 이번 대회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튀니지에 4대 0으로 이겼고 아시아 득점 최초 가장 많은 득점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전력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0: 일본은 카타르 월드컵 때 4년 전에 우승 후보인 독일과 비겼습니다. 스페인과 또 비겼습니다. 대단했죠. 그리고 난 뒤에 모리아스 감독이 이번 월드컵을 두고서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다. 그래서 좀 그런 느낌.

0: 추출해주니까 아 한없이 그냥 공중에 뜨는구나.
1: 예.
0: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공중에 뛰는 게 아니라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 스타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그 주축 선수들, 뭐 엔도나 미나미노, 미토모 같은 선수들은 10여 년 전서부터의 일이니까 지금 베테랑이면서 다 주축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개막전에 빠지게 되면서 전력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네덜란드와 2대 2로 비기고 튀니지를 4대 0으로 이겼다는 것은 우승 후보로 우리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제외한 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세계의 이 축구 전문가들은 우승 후보로 줄 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와는 비교되잖아요. 근데 우리와 비교되면서 일본의 그 이런 원동력은 뭐냐라고 하면 끊임없이 유럽에 많은 선수들을 보냈거든요. 많은 선수들
2: 체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멕시코 몬테레이의 찜통 더위 속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최종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25일 열리는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하며 32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스포츠 소식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이고요. 남편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입니다. 재산이라고

0: 살고는 결혼 생활 동안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남편은 몇 달씩 지방 현장에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사실상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지켰죠. 남편은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많았고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과 눈이 맞은 겁니다.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죠. 그런데 협의서를 작성한 뒤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생기자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한 겁니다. 남편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는 겁니다. 아파트 지분도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명까지 마친 서류가 어째서 휴지 조각이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협의서는 정말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판으로 가더라도 제가 아파트 지분을 재산분할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조민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 밟다가 무산되는 경우 실제로 종종 있죠?
1: 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 이혼에 대해 동의하면서 협의이혼에 합의했다가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뭐 양육비 같은 세부적인 조건에서 의견이 엇갈려서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협의가 안 돼서 재판 이혼을 거쳐야 되는 경우를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하면서 성립하는 이혼 방식인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입니다. 네.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고 당사자들이 이혼의 재반 조건들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서 네. 분쟁의 조기 종결이 가능합니다.
0: 그렇겠네요.
1: 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혼인 파탄 사유의 공개나 그리고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고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집행권한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0: 네.
1: 다만 협의 이혼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전제되기 때문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숙려 기간 중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합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한쪽이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협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 거네요.
1: 네. 그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 등 같은 경우에는 네.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건 불성실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장점입니다.
0: 네. 지금 사연자분도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재판상 이혼은 어떤가요?
1: 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가장 큰 장점은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0: 그러니까 한쪽이 난 이혼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혼 사유를 인정을 하면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네. 유채권자를 상대로 한 이혼에서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됩니다.
0: 그렇네요.
1: 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비 등 이혼에 부수하는 모든 사항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 등 당사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0: 네.
1: 네,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재산 현황이 확정되기 때문에 협의 당시랑 재산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도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 예, 근데 그러면 지금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 이제 당사자가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이 진행이 되다가 재산 분할 합의서 썼지만 협의혼 자체가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0: 그게 완전히 다 무효가 되는 건지.
1: 네,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제 앞으로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간의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 표시가 행하여지는 건데요. 그래서 그 협의 이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협의 이혼할 거를 이제 조건으로 해서 재산에 대해서 합의도 했는데 협의 이혼 자체가 안 되니까 그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합의한 것도 이제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뭐 사연자분처럼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 분할 협의서는 이렇게 정지 조건 의사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될 텐데 재판상 이혼이 된다고 할 때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뭐 지금 사연처럼 협의서를 작성한 뒤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승분도 반영이 되는 걸까요?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그리고 그 가액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처럼 협의서 작성할 때 시점이랑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아파트 가액이 변동되었거나 변동되었다면 그런 협의서 작성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변론 종결일 기준의 가액을 기초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0: 네, 그러니까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재판 끝나는 시점의 가격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거겠네요. 근데 그럼 한 가지 더 지금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면서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협의 이혼이 무산됐다라고 하면 위자료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도 효력이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때제 위자료 청구 다시 할수 있는 걸까요?
1: 네, 협의서 자체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법원이 재판상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정하는데 협의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협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분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위자료 포기하기로 한 거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안 되고 재판은 이혼을 갈 때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사연자분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그 재산 분할 협의서 협의 이혼이 성립이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이혼이 무산이 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권리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일 재판 끝나는 시점에 이제 시가가 상승된 그 가격으로 재산 분할 받으실 수 있고 또 협의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포기를 하셨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다시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벌써 에어컨 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에어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웃집이 실외기를 글쓴이의 창문 바로 앞에 설치한 겁니다. 뜨거운 바람과 소음이 그대로 들어와서 참다 못해 바람막이라도 달아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법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등에 실외기를 설치할 때에는 배기구를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게 두어야 합니다. 실외기에 뜨거운 열기가 이웃이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죠. 따라서 이웃집 창문 바로 앞에 실외기를 두고 뜨거운 바람이 그대로 향하게 했다면 법적 기준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옆집이 끝내 조치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위치를 바꾸거나 바람막이를 설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 간의 문제인 만큼 좋게 좋게 서로 양보해서 바람막이를 달고 조금씩 위치를 바꾸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네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0: 난 처음으로 웃었지.
1: 환한 네 미소처럼.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4: 당신은 나의 동반자.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6: YTN i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본격 여름 날씨라 지치지 않도록 체력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꾸준히 운동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남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적게는 5mm, 많게는 40mm의 비가 올 텐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최대 60mm로 양이 조금 더 많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0: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일산 쪽은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홍천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15분 전에 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고양나들목 진출로에 자전거가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 3차로와 4차로에 대형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증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급락하면서 검은 화요일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10% 가까이 9.99% 내리면서 8203.84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7.94% 내린 891.52에 종료했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한 SK하이닉스가 무려 12.47% 급락하며 255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 삼성전자는 12.31% 떨어져 31만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 네, 코스피 시장의 급락세가 오늘 이어지면서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는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시가총액 1, 2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12%대 급락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원 오른 1539.1원에 오후 3시 반에 기준을 했습니다. 자세한 저희 증시 소식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화재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포 운양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현재 대응 1단계로 진화 중에 있는데요. 네,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네, 오후 2시 45분,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이고요. 조금 전 3시 6분부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명피해 접수는 없었고요. 대피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시 45분쯤 김포시 운양동 1209의 7일번지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우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네, 저희가 이제 제보 화면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르게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은 주변으로 불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1단계 발령을 했고요. 지금 화재를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김포 물류창고의 화재 소식도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습니다.
5: 네, 집단 항명이냐 무책임하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오후 들어 일부 증인들이 출석을 했는데요. 국회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원 기자.
6: 네, 국회입니다.
4: 네,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 빠졌던 핵심 증인들 뒤늦게 출석을 했다고요?
6: 그렇습니다. 1시간 전쯤 국조특위 오후 질의가 시작됐는데요. 오전 회의에 빠졌던 선관위원 5명과 전직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야는 어제 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해서 40여 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루 전 통보가 빠듯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사퇴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 대행을 빼곤 비상임 선관위원 7명 전원을 포함해서 16명이 오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에 대한 집단 항명이냐고 질타를 했고 오후에 일부 증인들이 뒤늦게 출석한 겁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부실 선거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노태학 전 위원장은 꼼꼼히 못 챙긴 책임을 통감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거듭 사과했습니다. 미처남 위원장 직무대행도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사퇴 의사가 있느냐 물으면은 일단 수습부터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7: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또 그 대책도 국민들의
8: 목소리를 듣고 지금 현재로서는
7: 발제라인이 무너져버립니다.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6: 이 밖에도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경위도 쟁점이 됐는데 출석한 선관위원 대다수는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 전 인쇄 하한 기준을 50%로 낮춘 지침 변경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당권을 둘러싼 내전이 한창인데요.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6: 네, 연임도전 초읽기에 들어간 정청래 대표.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물밑 행보 중입니다. 오전에는 지난 주말에 이어 또 호남을 찾았고요. 오후에는 경기 여주에서 서울시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출마 준비는 끝났고 날짜 택일만 남았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가타부타 말은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이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 전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내 친명계는 선거를 잘못 치른 대표가 다시 출마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불출마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기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일단 전당대회 관련 대안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건강 악화로 엿새째 입원하면서 사퇴 공방이 잠시 소강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한다는 계획인데 오전에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이번 이후 처음으로 SNS 고공전도 재개했습니다. 복귀 후 인적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을 모색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최근 주요 사안마다 투톱인 정정식 원내대표와 균열상도 나타나고 있고 이번 기간 수위 조절에 나섰던 당내 반장동혁 측도 공세를 벼르고 있어 거친 논란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4: 네, 후반기 국회의 원구성 협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1차 시한으로 꼽히는데 타결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죠?
6: 그렇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내일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내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공전만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아직 뚜렷한 협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는데 양쪽 다 법사위 현장 자리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공언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더 이상 협의할 시간이 없다.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방안과 함께 민주당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는 방법까지 열어두고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이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제1야당 몫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서울 잠실 아파트에 이어 역삼동 오피스텔과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을 추가로 처분해 다주택 상황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달 5월 취득 당시 금액보다 5억 7천여만 원 낮은 15억 원에 양평 전원주택은 2009년 취득가보다 2억 8천만 원 저렴한 5억 원에 매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년 전 취득했던 서울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52억 원에 처분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매매 차익 29억여 원 가운데 5억 원을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두고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나 강도,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예상보다 열기도 뜨겁고 아이템도 좋은 게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후보자에게 산업 재편이나 창업 확대는 중기 장관을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가 훨씬 더 쉬울 거라며 장관 자리를 떠난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당부했습니다.
4: 미국이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 이란은 새로운 약속은 하지 않았다며 온도차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0: 위한 첫 걸음입니다.
1: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 체계와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 내 충돌 방지 체계, 기술 협상을 위한 구조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핵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의회의 승인과 최고 국가안보회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IAEA와 협력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AEA 사찰단이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원자력 발전소를 사찰한 만큼 핵시설 사찰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다시 경고에 나섰습니다.
0: 만약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워싱턴 포스트는 IAEA 사찰단의 복귀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합의에 있었던 검증 조치가 복원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나 농축 금지 등 핵심 쟁점은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협상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이란과의 핵합의 최종 타결에 회의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번 핵 협상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9년 1월까지 끌고 갈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이행을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을 마치자마자 즉각 중동 곳곳을 돌며 전방위 접촉에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3일에서 25일까지 4일 동안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지역 3개국을 방문합니다. 종전 MOU 체결 후 첫 중동 순방에서 루비오 장관은 종전 양해각서, MOU 이행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란 측 수석 대표를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저녁 오만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레바논 충돌 방지기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3: 하지만 정작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식 참여하지 않은 합의여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종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레바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돌 방지기구 구축. 미국은 핵 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규모 확전을 막는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0: 우리는 이른바 충돌 방지 기구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실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4: 이란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충돌 방지 기구의 첫 시험 때는 실제로 레바논에서 양측의 전투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주권 회복과 이스라엘의 군사활동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0: 레바논의 전 영토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최종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4: 하지만 문제는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에서 군사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결사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0: 그 문제는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뭐랄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해결될 겁니다. 전 해결사입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죠.
4: 지원을 받지만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무장 세력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번 충돌 방지 기구는 레바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평화 협정이라기보단 종전 협상 유지를 위한 제한적 안전 장치라는 평가입니다. 또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김포에 있는 의료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화재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5: 네, 먼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고 소방당국은 건물 아래에서 세차게 물줄기를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열기로 인해서 건물 외벽 일부는 종잇장처럼 구부러져 있고 건물 안에서는 시뻘건 화염도 보입니다.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의류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1시간쯤 전인 오후 2시 45분입니다. 소방당국에 접수된 첫 신고 내용입니다.

0: 내용은 창고에 있는 박스 쪽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20분 만인 오후 3시 6분 소방당국은 불이 주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관할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조금 전인 3시 26분에는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4명이 현재까지 스스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시청도 안전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안내했고 건물 안에 있는 시민들은 서둘러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경기 용인에 있는 식품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안전관리자 2명을 입건한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2: 네, 용인 아워홈 이 공장 앞입니다.
1: 네, 압수수색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7시간 가까이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아워홈 용인 이 공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공장 내부에 있는 아워홈 원청 현장 사무실과 하청 업체 사무실 등 모두 두 곳입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 등 22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관한 문서와 과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등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공장 어묵 포장실에서 일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2: 네, 경찰은 아워홈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각 한 명씩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덮개가 컨베이어 벨트에 제대로 덮여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해당 공장을 포함해 재해가 보고된 아워홈 제조공장 8곳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분야 통합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워홈에서는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끼임 사고로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아워홈 이 공장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재테크 시장의 뜨거운 뉴스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단연 정부의 청년 미래 적금일 겁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 상품은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모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최대 연 14%에서 19%대 파격적인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원금 1,800만 원을 넣고 무려 2,2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줄 수 있는 역대급 기회라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쓸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 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 되고 다른 거라도 투자하려니 당장 여윳돈이 하나도 없어서 괜히 화까지 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 내 지갑 속에 쓸데없이 줄줄 새 나가고 있는 이 돈부터 꽉 잡아내면서 나에게 꼭 맞는 금융상품, 투자 방법, 그리고 고정 지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대방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든든한 재무 가이드 두 분 모셔볼게요.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청년 미래 적금. 뭐 저도 방금 전에 네.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부럽긴요. 엄청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입을 하고 싶어도 자격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부럽고 배 아프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2: 요즘에 SNS에서도 이런 거 많이 홍보하고 눈에 띄는데 사실 뭐 우리가 나이를 10년을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3: 저는 15년입니다.
2: 뭐 여기에 배 아플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투자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3: 그렇죠. 그게 더 현명한 맞죠? 방법이죠.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청년층에게는 분명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맞아요. 이게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7월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기간 놓치지 말고 해당하는 청년층 분들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나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돼도 소득이 안 돼요. 목돈이 없으면 또 이렇게 적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은 내게 꼭 맞는 재테크 방법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몇 번인지 혹시 김종수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3: 우물정 0945
0: 맞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재무상담 보험 점검 도와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4226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청취자입니다. 저에겐 이미 납입이 완료된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를 좀 해볼까 해서 환급금을 알아봤더니 원금의 두 배가 넘었더라고요. 이걸 해지하고 주식에 좀 투자를 할까 하는데 보험사도 설계사도 모두 비과세다 뭐다 하면서 해지를 급구 말려 고민 중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최근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많이 봤다는 얘기를 하니까 전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나 싶기도 해서 예적금에 있는 돈

0: 꼭 이 변액연금을 해지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핫하다 못해 많이 뜨거운 이 주식시장의 열기에 너도 나도 예적금, 변액연금 해지할 수 있는 모든 목돈을 들고 시장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쵸. 저는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한 게 아니 코스피를 기준으로 장이 막 한때 9% 넘게 빠지기도 하거든요.
1: 특히 오늘 그렇죠?
0: 맞아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냥 지수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아니 이러한 롤러코스터 상황 속에 과연 내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들고 있었던 금융상품들을 깨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전 좀 솔직히 좀 겁이 나거든요.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가요?
2: 맞아요. 최근에 이런 고민으로 많은 연락을 하시는데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주식시장이 핫해지다 보니까 이 소위 혼자 대세에 뒤처지는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뜻하는 포모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청취자님의 고민은 이 납입이 끝난 변액연금과 예적금을 깨서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얘기에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들어요.
0: 그렇죠. 그리고
1: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싶으신 거죠?
0: 지금도 막 갈팡질팡하는 분들 계시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장이 빠질 때가 신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1: 많으시겠죠.
0: 좀 정확하고 아주 진중한 솔루션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일단 잘 한번 들어볼게요. 납입이 끝나고 계속 유지 중인 원금의 두 배가 된 변액연금. 이걸 깨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거. 이게 맞을까요?
1: 일단 그 말씀하신 납입이 이미 끝난 변액연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이미 납입이 끝난 연금이라면 가입하신 지 아마 10년이 넘으셨을 거고요. 현재 이제 비과세 혜택을 쭉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 보험사도 설계사도 이 비과세 혜택을 얘기하면서 해지를 아마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다가 이미 원금의 두 배 정도가 또 수익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제 의견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0: 자, 일단은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4226번님 전문가 의견은 절대 해지하지 마셔라. 일단은 이걸 해지했을 때 내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그렇죠. 판단하신 건데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가 날 확률인 거겠죠.
2: 그렇죠. 그렇죠. 물론 누구나 그런 기대감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이 비과세 혜택이 노후에 나에게 얼마나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아신다면 사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0: 비과세 혜택이요.
2: 그렇죠. 일단 연금의 종류에는 연금 저축과 연금 펀드 같은 과세 연금이 있고요. 연금 보험과 같은 비과세 연금이 있어요. 이 세법상 연금 저축과 연금 펀드는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금 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품인데다가 이 연금 수령 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이 돼서 일정 금액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오르는데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반면 이 비과세 연금은 이 청취자분이 지금 깨려고 하는 이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는 노후에 연금으로 얼마를 수령하든 간에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요. 제외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은퇴 후 노후에 이제 가장 걱정거리가 하나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건강보험 지역
0: 그렇죠.
1: 예, 그렇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이 이제 인상이 되는데 이 비과세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비과세 납입 한도를요 꽉 채워서 비과세 연금을 가져가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제가 느끼기에는 이 비과세 연금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왜 투명 망토 뒤집어 쓰면은 나 안 보이지 하는 것처럼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2: 그렇죠. 그렇죠.
0: 이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고민을 덜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셔라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요 이건요. 이분이 지금 비과세 연금 해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예적금 해지도 고려하시거든요.
1: 다 해지하고 싶어 하시네요.
0: 은행 예적금은 사실 금리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요거 해지해서 투자하는 거?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적금 이자 정말 뭐 미미하죠. 일단 그래도 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절반 정도는 예적금에 그대로 놔두시고 이 절반 정도만 먼저 투자를 해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단 개별주를 선택해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상품에 먼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요즘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관련 그리고 반도체에 필요한

0: AI 관련 사업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죠. 그럼 이 전력 관련 주라던가 혹은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ETF 안에서는 특정 주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험 분산도 가능해요. 그러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개별 주보다는 또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1: 맞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이 반도체 대장주 뭐한 주만 살려고 하더라도 금액 아시잖아요. 이거 월급으로 우리가 몇 주나 살수 있을까요?
2: 아마 한 주요?
1: 그렇죠. 예, 권팀장님 말씀대로 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 분야의 ETF 펀드를 좀잘 선택을 하셔서 매달 꾸준히 이제 중장기로 이제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매입을 하시는 게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9% 말도 안 되는 이런 큰 포인트가 빠지게 되면 아마 손가락 물고 바들바들 떨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특히 이제 권팀장님이 잘 그러시거든요.
2: 전 못합니다.
1: 그래서 요즘 뭐 인덱스 200 같은 ETF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대장주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세에 거스르지 않는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맞아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섹터별로 모였을 수도
1: 그렇죠.
2: 있고요. 아니면 지수 자체를 추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세주가 모여있는 ETF 펀드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
0: 맞아요. 이 기존 납입이 끝난 변액연금을 지금 해지하고 또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또 10년이라는 장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겠죠.
1: 맞아요.
0: 근데 예적금도 무작정 깨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기존 비과세 변액연금과 예적금은 그대로 두시고 매달 적금에 납입하고 계셨던 금액으로 ETF 펀드를 매달 꾸준히 사모으시며 기존의 연금도 지키면서 앞으로의 투자로 목돈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좋네요.
2: 맞아요.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늘 강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바구니에 달걀을 여러 개 나누어
0: 그렇죠.
2: 담아라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너무 많은 부분의 비중이 주식에만 몰려 있어도 안 되고,
1: 그럼요.
2: 그리고 모든 또내 돈의 비중이 지나치게 안정 자산에만 몰려 있어도 또
1: 그럼 뭐
2: 비효율적인
1: 물가상승률 못
2: 거잖아요.
1: 따라갈 거고요.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바구니를 나눠 담는 게 지금 내 가계부에 가장 현명한 건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님에게는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니까요. 자,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굿나잇 애청자분들 중에도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객관적인 맞춤 재무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리고 고민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김정수 팀장님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오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 청취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시내버스 운전을 좀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 분이고요. 오래전부터 노후를 위해서 몇 가지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점검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오래전부터 노후를 위해 몇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 잘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셨는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1: 네, 50대이신 청취자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아내분께서는 한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이시라고 해요. 자녀분이 한 분 계신데 뭐 최근에 따로 독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가정의 정확한 소득과 지출 내역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2: 네, 운전을 하시는 청취자님의 월 소득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월 평균 400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아내분의 월 소득은 300만 원으로 이 가정의 총 소득은 700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해요.
0: 적지 않아요. 네, 이제 얼만큼을 쓰고 계시는지가 또 중요할 텐데요.
1: 일단 각종 공과금 포함해서 이제 생활비로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를 쓰신다고 하고요. 또 부부의 월 보험료가 100만 원. 그리고 은행 적금을 매달 200만 원씩 넣고 계시고 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나눠서 이제 노후를 위해 저축 중이시라고 하고요. 또 남는 50만 원 정도는 비상자금으로 또 따로 모으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0: 그렇군요. 은행 적금에 200만 원,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남아서 100만 원도 노후를 위해 저축 중이고 50만 원도 비상자금으로 모으신다고 하는 것 보니 700만 원의 월평균 소득의 정확하게 절반에 해당하는 35만 원은 저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돈이 꽤 모이셨을 것 같거든요.
2: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선 부부의 월 보험료가 100만 원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0: 적잖죠. 이거 좀 과해 보여요.
2: 맞아요. 일단 이 보장성 보험은 두 건의 종신보험과 네 건의 보장성 보험으로 총 70만 원을 납부 중이시고요. 나머지 30만 원은 연말정산용 연금저축상품의 7년째 납입 중이세요. 이 연금저축상품은 3년 뒤면 만기이다 보니까 그동안 세액공제 용도로 잘 납입하시다가 연금으로 전환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만 원의 보험료 중에 종신보험의 두 건의 보험료가 50만 원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1: 많죠.
0: 그러게요. 왠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1: 그럴까요?
0: 싶은데요.
1: 일단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가입하신 지 꽤 오래된 상품들이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납입기간 20년 중 벌써 15년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5년만 납입을 하게 되면 뭐 괜찮죠. 납입이 이제 끝나게 되면 괜찮잖아요.
0: 맞아요.
1: 이 보장만 괜찮다면 유지해도 좋은데요. 근데 이 건강보험 위주의 특약이 주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아쉽게도 사망 보험금 위주로 가입된 종신보험이어서 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2: 네,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15년간 납입하신 종신보험의 납입 원금은 약 9천만 원 정도셨고요. 현재 기준의 해약 환급금은 약 7천만 원 정도가 되셨어요. 이 자녀분도 성인이 되어서 이미 독립을 하셨고 현재 사망보험금은 크게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7천만 원으로는 일시나 비과세 연금으로 이전하시게 도와드렸어요.
0: 그렇군요. 이미 성인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인이죠. 자녀가
2: 자녀분이.
0: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망보험금 필요하지 않아서 해지하시고 이 목돈을 들고 비과세 연금으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시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70만 원의 보장성 보험 중에 50만 원의 종신보험을 해결했으니까 그렇죠. 20만 원어치의 또 보장성 보험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떠셨을까요?
2: 이 보장성 보험은 다행히 실손보험과 꼭 필요한 진단비 위주로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도록 권해드렸고요. 다만 요즘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 시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는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0: 그렇죠.
2: 그래서 그 부분만 보완해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두 분 보험료를 5만 원으로 비급여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장을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0: 그래도 다행이네요. 가지고 계셨던 보장성 보험의 보장이 괜찮아서
1: 그렇죠.
0: 큰 돈 들이지 않고 이 보장성 보험의 리모델링까지 완료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 잘 되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면 되겠는데요.
1: 그렇겠죠. 아, 일단 우선 두 분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또 두 분의 연금 예상 수정액이 월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65세부터 적정 생활비를 최소한 300만 원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에 맞게 기존 가입된 상품들을 좀 살펴봐야 됐는데요.
0: 네.
1: 우선 종신보험 해약후 나온 환급금 7천만 원을 비과세 신합연금 아까 5% 보증해주는 연금 상품으로 저희가 이제 이전을 도와드렸죠. 10년 뒤에 이 7천만 원이 약 1억 1천만 원의 연금 준비금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준비가 되는데요. 이 신합연금 상품에서 매월 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종신토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2: 네, 그리고 그 3년 뒤에 만기가 되는 연말종착용 연금저축은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 시에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니까 국민연금과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으로 재가입한 일신합 연금에서 수령받는 40만 원, 그러면 국민연금 매월 180만 원까지 합한다면 총 230만 원의 노후 준비가 되시는 거죠.
0: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노후 준비한다고 그죠. 매달 100만 원씩도 넣고 계셨던 금융상품이 있었잖아요.
1: 맞아요. 이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현재 5년 정도 이제 국내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 중이셨고요. 앞으로 5년 정도를 더 넣으실 예정이세요. 현재 수익률이 뭐 다행히 연평균 10% 정도로 이 정도 수익률만 꾸준히 유지하신다고 하면 이 5년 뒤에는 9천만 원 또 그 이상을 더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또 바로 즉시연금 같은 걸로 이전을 해서 또 종신형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최소 월 20만 원 정도의 연금은 또 확보가 됩니다.
2: 네,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변액연금에 가입을 도와드렸는데요. 이것도 이미 5년간 납부하셨고 5년만 더 납입하시면 바로 연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납입 만기 후 5년 거치 후에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수적으로만 보더라도 매월 40만 원 정도는 종신토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이라서 현재 준비된 연금만 총 290만 원이 되시는 거예요.
0: 그렇군요. 국민연금 180만 원에 나머지 개인 사적연금 110만 원이 더 확보되면서
1: 맞아요.
0: 총 연금액이 이제 29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부부가 목표한 금액보다는 조금 모자라요.
1: 네, 아주 조금 모자라죠.
0: 네. 네,
1: 그렇긴 합니다만 이 적정 노후 생활비 이제 300만 원에 딱 10만 원 정도가 모자란 건데요. 아까 종신보험을 50만 원씩 납부하시던 걸 이제 해약한 게 있었죠. 이걸로 기존 변액연금에 좀 추가 납입을 좀 권해드렸고요. 이 추가 납입만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목표하셨던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은 충분히 초과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아주 막연했던 노후 자금 마련의 혈이 뚫린 것 같아요. 자,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까 꾸준히 실천하시고 실행에 옮기면서 차곡차곡 내 노후를 위해 자산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청소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뭔가 시작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계획 세우는 게 항상 막연하고 좀 어려운데.
1: 그렇죠. 근데 항상 시작에는 그게 꼭 필요하잖아요.
0: 맞아요. 막연하게 그냥 끌리는 대로 시작하기보다는 뭐부터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실천을 하셔야 목표에 조금 더 가깝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고민들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고민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 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돈 맞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
0: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고민 사연은 권지은 팀장님 소개해 주신다고요.
2: 네, 두 번째 사연은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여성분의 상담 내용인데요. 최근에 어머님의 암 진단으로 이 암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걸 지켜보고 사실 불안해서 본인의 보험을 좀 살펴보셨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가입한 보험들과 예전 보험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어머님이 암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는 걸 옆에서 본 따님이라면 진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즘 보면은 비급여 암 치료비 그 금액 상당하다라는 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청취자님 보험을 통해서 이런 거 좀 대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입 내역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일단 30대 여성 청취자님의 월 소득은 세후 한 4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이 기존 보험을 실손 보험과 종신 보험 두 가지로 이제 20만 원 정도를 납부 중이셨는데 이제 최근에 2년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후두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최근까지 해서 몇 건들의 보험을 좀 추가로 가입을 하셨고요. 현재 그 추가로 가입한 보험까지 월 40만 원 정도 납부 중이십니다.
0: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2: 네, 우선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보험으로 현재 4만 원 정도는 납부 중이시고요. 이 납입이 2년밖에 안 남은 종신보험은 매달 16만 원씩 납입 중이세요. 네, 어머님의 이 암 진단 후에 본인의 보험 증권을 좀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그때 확인한 진단비가 3천만 원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머님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비로 6천만 원이 넘게 쓰여지는 걸 보고 최근에 이 암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가입하셨다고 해요.
0: 근데 이쯤 되니까 또 궁금한 게 비급여 치료비 많이 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어머님이 받으셨다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산정특례 제도로 충분히 비용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셨을까요? 자기부담금 5%면 충분히 됐었을 것 같은데요.
2: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는 비급여 치료 항목에도 적용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그러니까 적용이 됐으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그 콧구멍 파시면 안 돼요. 그거 딩동댕동으로.
1: 콧구멍이 안 들어갔어요.
0: 네. 일단 정답은 맞아. X, X.
1: 네, 맞아요. 이 청취자님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항암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니고요. 이 표적 항암 치료 같은 이 비급여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건데요. 네. 이 말씀해주신 이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암뿐만 아니라 뇌나 심장 관련해서도 이제 중증 진단을 받으시면 이 본인이 쓴 비용의 5%만 부담하는 거는 맞습니다. 단 급여 항목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고객분들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해드리면서 이제 뭐 암 치료 같은 경우도 과거 일반 항암 치료보다 효과가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이제 또 부작용 같은 게 덜한 비급여 항암 치료를 많이 받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급여 치료에는 산정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2: 네, 대표적으로 치료법이 표적 항암 치료인데요. 과거에는 화학 항암제는 암세포와 그 주변의 정상 세포들까지 손상을 입히다 보니까 이 정상 세포가 생겨나서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됐어요. 하지만 이 최근부터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표적 항암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투여한 약물이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아서 암세포만 쫓아가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 기존 화학적 치료에 비해서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현저히 작아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지만 이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이 진단비나 비급여 치료비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기가 힘들어지겠죠.
0: 그렇죠. 우리가 암 진단 받게 되면 어쨌든 몸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2: 그럼요.
0: 면역력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화학적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 세포까지 죽이는 거 이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 타겟으로 그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항암 치료를 당연히 받고 싶은 것 같은데
2: 그쵸.
0: 문제는 돈인 거잖아요. 치료비가 그쵸. 그럼 많이 차이가 날까요?
1: 그럼요.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이 표적 항암제에 따라 이제 그 금액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통 1회에 저렴하게는 300만 원에서 또 비싼 약물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 표적 항암 치료를 한 번만 받느냐 아닙니다. 1회 치료에 회당 500만 원씩 들어가고 이 항암 치료는 보통 8회에서 10회 정도 받게 되는데요.
2: 그렇군요.
1: 그렇게 된다면 뭐 1회당 500씩 들어간다 그러면 기준을 잡으면 이 총 치료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항암 치료만 하나요? 항암 치료와 또 항상 붙어다니는 방사선 치료도 같이 받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 보통 30회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이 치료 비용까지 합쳐지면 훨씬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실손보험 통원 한도로는 택도 없는 거죠.
2: 그렇죠. 이 실손보험 하루 통원 비용의 한도는 20만 원 정도인데 이 과거 실손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보장을 해주는 실손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1회 표적 항암 치료를 받는데 500만 원이 든다라고 가정하고 이 실손보험으로 20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480만 원이 자기 부담금액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 청취자님도 암진단비를 1억 원이나 늘리실 수밖에 없었던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가입하는 특약 중에 가장 비싼 보험료를 차지하는 게 바로 암진단비.
0: 맞아요.
2: 이 그래서 암진단비를 중복해서 많이 가입하시면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이 청취자님의 암진단비를 좀 줄이고 표적항암치료 같은 비급여 암치료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드리면서 보험료를 줄이고 치료비를 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자, 그래서 전문가가 어떤 머니 처방전으로 우리 청취자님 도와주셨을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일단 우선 기존에 2년만 납입하면 끝나는 종신보험의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추가로 이 1억을 가입하신 것에서 2천만 원만 남기고요. 예, 최근에 가입한 보험들 20만 원에서 보험료를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2: 네.
1: 그리고 이 표적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시작과 동시에 이제 1억 원 네, 이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비급여 항암 치료 관련해서 특약들을 이제 또 다양하게 넣어드려서 5만 원 정도의 재가입을 시켜드리면서 이 보험료를 40만 원 내시던 걸 이제 30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0: 그럼 만약에 청취자님이 암 진단 받고 암 치료를 시작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2: 일단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암 진단비 5천만 원은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0: 그리고 또 표적항암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1억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정액 지급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총 1억 5천만 원의 충분한 치료 비용과 생활비를 쓸수 있는 비용을 받으시는 거죠.
1: 아, 이 정도 되면 이제 돈 걱정 좀 내려놓고 충분히 치료와 회복에 전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뇌나 심장 관련된 질병 진단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2: 네, 맞아요. 최근에 가입한 이 암보험들 중에서 이제 또 5만 원짜리 암보험은 또 남겨놨었잖아요. 다행히 그 보험에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 관련 담보들이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2: 만약에 없었다면 뭐 저희가 당연히 보완을 해드렸겠죠. 또 오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이 보험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암보험 하면은 진단비 정도밖에 뚜렷이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이제 불가능했었지만 현재는 뭐 표적항암 치료다, 뭐또잘 알고 계시는 뭐 중입자 방사선 치료 같이 이런 비싼 암진단비 대용으로 또 저렴하게 암치료비를 또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님들도 내 증권에 비급여 항암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보험료가 너무 과하게 많이 지출이 돼도 문제지만 보험료 적정히 쓰고 있다 하더라도 보장이 부실하면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내가 아플 때, 우리 집 가정경제가 위협받을 때 나를 지켜줄 든든한 금융자산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품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요즘 워낙 산정특례 제도가 잘 돼 있다곤 하지만 요즘 좋다는 암치료들은 다 비급여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노후에는요,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월 35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여러분은 이런 현실에 얼마나 대비가 돼 있으신가요? 만약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면 전문가와의 재무상담 통해 구체적인 해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문자 메시지 번호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에 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i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영남권에 5에서 10mm의 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남 지역은 최대 20mm로 조금 더 많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퇴근 시간에 가까워지면서 정체가 늘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사고 소식 두 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곡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암분기점 방향은 구리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에서 군자교 구간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주변 많이 혼잡하고 성동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30분 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안성부터 3km 정도 밀리고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10km가량 정체입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당진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다시 90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한 때 89.69까지 치솟으며 9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는 전장 대비 2.35% 오른 89.41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9,175.45까지 오른 뒤 마감 시 8,203.84까지 밀리며 등락폭이 장중 최고와 최저가 기준 역대 최대인 971.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충남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HBM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 회장은 천안 사업장을 찾아 운영 현황과 생산 계획, 기술 개발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HBM 패키지 생산 라인을 살폈습니다. 천안 사업장은 삼성전자 HBM 후공정과 첨단 패키징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거점으로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HBM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시점에 기술 초격차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확대 전략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란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가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 좀 더 제도를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석유 제품 가격이 너무 올라 물가 부담이 크고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가 최고 가격도 낮추고 필요하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추가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의 자산 리밸런싱이 재개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세부 운용 현황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공공성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치 추가 상향 여부는 올 연말 주식시장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부양에 앞장서왔던 비판에 대해선 최대한 수익률을 올리고 기금을 키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 좋은 장을 포기하면 바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창업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두고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나 강도,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예상보다 열기도 뜨겁고 아이템도 좋은 게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도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가지 않느냐며 첨단 산업의 특징이 고용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결국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또 어제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도 접수했다며 유출 경위를 추적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낭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도 충분히 다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물론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건 사실이지만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느냐며 가짜뉴스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투표관리관 등 지자체 공무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부는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지역 투표소 두 곳에서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의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동쪽과 남쪽 해안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서 시작돼 오전에는 강원과 경북 동해안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겠고 물결도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은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6도, 부산 23도에 그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8도, 습도는 34%입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뭐 정치적 지지는 또 별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청년층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는 어느 정당을 왜 지지하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이 답을 가지고 정면 승부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김민아와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를 시작합니다.

0: 자,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스프링 캠프 시간인데요.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모셔야 되는데 오고 있으십니다.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아무튼 일단 김철근 전 사무총장님, 김진욱 전 대변인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오늘 차가 많이 막히나 봅니다.
1: 네, 저도 오는데 종로에서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아, 차가 좀 제법 막히더라고요.
0: 저도 못 올 뻔했습니다. 제가 못 오면 큰일 나는 건데, 방송사고인데. 그래도 다행히 두 분이라도 왔으니까 네, 시작을 해보죠. 모실 거니까. 아, 이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역대급 성과급 코스피 지수에서 코스피 지수에도 이게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이 있는데 정부가 이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최근에 2030 지지율이나 이런 문제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법한데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무래도 그런 부분 의식 안 했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30 세대의 이 고용률 또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점점 그 좀 악화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이 갈등이 커져가고 양극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이 정부의 지지율 또는 뭐 여당의 지지율과 관계없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 청년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국가 데이터처가 올 5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지금 청년 실업률이 7.2% 어휴. 거기에 체감 실업을 반영한 확장 실업률까지 하면 16.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청년 고용률이 25개월 연속으로 감소세에 있다. 네. 이런 지금 통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방치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응을 다 해야 된다. 물론 역대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청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것들이 좀 흩어져 있거나 또 그리고 이게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묻고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좀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면 또 어떤 컨트롤타워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혹시 뭐 사실 정치권에서 가끔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청년 문제만 전담하는 부처 신설이나 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건가요?
1: 지금 여당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청년부 또는 청년처 해서 장관급의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동안 네. 이제 이런 청년 문제가 나왔을 때 예전에도 보면은 청와대의 뭐 청년 담당관, 청년 비서관 네. 또 뭐 총리실에도 그런 형태의 자리들을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부처에서 이게 그 흩어져 있는 그런 청년 정책들을 좀 모아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체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때가 이제 됐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부 조직법을 좀 그 개정해서라도 네.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좀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말씀드리는 순간 박상수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1: 숨을 되게 헐떡거리고
0: 그러니까 지금 숨을 좀 고르셔야 될 것 같고.
2: 맞습니다. 네. 네.

0: 숨을 고르는 시간을 잠깐 갖고 네. 이게 개혁신당이 사실은 뭐 청년 이렇게 네. 좀 얘기할 때는 나름 이제 할 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 지금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럼 이제 사무총장을 지내셨으니까 네.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철근 전 총장님이 볼 때 네. 예를 들면 지금 청년부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 청년부 좀 웃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웃기다.
1: 예, 네. 우리가 초고령 사회인데 그럼 노년부는 안 생깁니까? 각 세대별로 그럼 각 부처를 신설해야 된다는 건 넌센스죠. 그건 아니고요. 그럼 20, 30대가 왜 예를 들면 뭐 탈민주, 탈진보를 하게 됐는지 20, 30대 가장 그 신경 쓰는 건 공정한 사회입니다. 불공정한 거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가 났을 때 내로남불한 진보와 민주당 그 지지 세력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제 20, 30대 이반 현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이른바 탈민주 탈진보한 상황인데 그 선거의 그 경향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을 주로 그 지지하는 층이 40, 50대잖아요. 40, 50대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세대로 보면 기득권층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그러니까 증시 관련해서라든지 이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있는 사람이 이익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청년들은 자본 축적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진입하려고 막 준비하는 이런 세대잖아요. 네. 이런 세대는 당연히 없는 거죠. 소외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해서 특정 지역에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을 빌릴 수도 없어요.
0: 네.
1: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자본은 내가 축적돼 있는 게 없고 그럼 결코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껏해야 무슨 영끌 한다고 했고 온갖 거 다 끌어모아서 뭐 하나 딱 했는데 모든 규제로 또 세금 내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러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청년부 만들면 뭐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는 그 기본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40, 50대 중심의 정책을 많이 펴는 것 같고요.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0: 네.
1: 어떤 경우든 공정한 기회만 주면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들께서 우리 좀 특혜를 달라 우리만 좀 봐달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전혀 없을 겁니다.
0: 네.
1: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마저도 투표도 못하게 하잖아요.
0: 네.
1: 예. 아니 투표 관리를 못하셔갖고 선거 관리를 못하셔서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투표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무슨 청년부 만든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0: 그러니까 기본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고 그 말씀 중에 이제 40대, 50대 이제 기득권이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40대거든요. 근데 네. 자본이 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 도대체. 자, 지금 이제 박상수 변호사님 오셨는데 지금 2030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2030들이 이 여러 가지로 최근에 논쟁적이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이 청년부 얘기는 안 했는데 대통령은 이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적금을 모으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2030들의 여당 지지라든가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냥 언발의 오중력으로 어떤 그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0: 네.
2: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40대인데
0: 아.
2: 예, 저는 이제 79년생 이제 40대이기도 합니다.
0: 저보다 위시네요. 네.
2: 아, 그렇습니까? 아, 저 몰랐으니까.
0: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어도.
2: 네. 아, 근데 제가 정치권에서 청년을 벗어난 게 불과 2년 됐어요.
0: 네.
2: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까지 저는 지난 총선에 그 공천받을 때 청년 가점을 받았습니다.
0: 아.
2: 왜냐하면 만 45세까지가 청년이거든요.
0: 네.
2: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청년이라는 그 범위조차도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왜 그러면 정치권에서 만 45세까지가 청년인가를
0: 네.
2: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그 소위 말하면 86 세대죠. 지금 민주당을 떠받들고 있고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 이 86 세대 이후로 모든 세대가 그 뭐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지만 청년화됐습니다.
0: 네,
2: 그렇죠. 그래서 청년의 범위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기 이제 지방에서 이제 뭐 시골에 가면 네. 청년회를 하면 50대가 청년회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당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다뤘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돼 버린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년 불안은 이 명칭을 써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청년이란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그게 그 안 잡혀 있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86세대의 기득권에 의해서 그 아래세대 전체가 다 청년화된 네. 그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86세대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네. 이런 부서 하나 만드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좀 인적 청산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86세대도 86세대 나름이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논란이 어제부터 좀 되는 게 사실 2030의 지지 이런 것도 고민거리지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율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신임회장의 인요한 전 교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이죠. 이분이 선출이 됐는데 예를 들면 한지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내란 청산이냐라고 비판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많은데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다른 민주당 쪽 의원님들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지하 의원님은 같은 당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 아닌가요? 과연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란 청산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인요한 의원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당에서 지난 12월 달에 국회의원직이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남은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의원 배지를 반납하고 정계를 은퇴하신 분 아닙니까? 그것으로 네. 저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책임을 다한 분이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신 분 있으면 그분이 비판하는 건전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지금 여기 이제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간 기관 아닙니까? 민간 기구. 그리고 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뭐 이제 혈액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남북 적십자사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북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네. 이 인유한 의원이 유진벨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대북 비평화 그러니까 평화적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해 왔었던 네.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뭐 이 지금 여기 인요한 그 교수가 이제 적십자사 총재가 되는 것 그것은 이제 명예 총재인 대통령이 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한적십자사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 인도주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것과 또 이 대한적십자사가 그동안 수행해 왔었던 이 그 업무 이런 차원을 좀 분리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 전 의원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불법 경험은 잘못된 것이고 적자 회장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좀 종합해서 보면은 인요한 전 의원 는 의원직 내려놓는 걸로 어느 정도 책임을 다했고 그리고 이 역할에 적합한 인사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지하 의원의 비판은요. 한지하 의원은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을 했고 탄핵에도 찬성을 했던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인요한 의원은 당시에 최고위원으로서 이제 우리 당에 어찌 보면 그 친윤 세력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사실 최고위원회 이때 그 어느 정도 알려진 이야기인데 기자들 있는 데서 전화 받고 막 그게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전화를 바로 받은 그 이야기가 막 그때 제가 저는 이제 대변인으로 있을 때였는데 제가 들어간 최고위원회의는 아니었는데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직접 전화 받고 막 그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완전히 정부의 입김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적십자사의 회장으로 네. 이렇게 올린다라는 게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우리 당 의원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죠. 네,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인요한 의원이 뭐 얼마나 그렇게 제대로 얘기한 적이 있었냐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죠. 이거는 그 윤어게인의 센터에 계셨던 이혜훈 전 의원을 그 데려갈 때도 우리가 네. 굉장히 강력히 비판했어요. 도대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길은 윤어게인의 길이냐? 정말 그 계엄 찬성 쪽의 길이냐? 왜 우리 당이 인재라고 할 사람들을 가져 데려가도 네.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2: 사실 저는 요즘 이제 민주당에서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신상 때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도 안 되는 공소시효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두 사건은 연관이 있는
2: 연관되어 있지는 아직 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긴 하지만 뭐 오얏 나무 떨어지듯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공소시효에 대해서 제대로 반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당은 당시 계엄에 대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당이에요.
0: 그러니까 계엄에 반발하는 성격과 공소취소 논의에 이제 항의하는 것은 이제 같은
2: 맥락이라고 같은 저는 맥락이다. 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0: 그러니까 공소취소와 불법 계엄이 이제 같은 얘기다.
2: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공소취소도 그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권력을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 네.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한 우리 당 인사가 이 계엄에나 탄핵에 있어서 애매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고위원회에서 전화를 직접 하던 사람을 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의 한자 의원 등은 비판의 자격이 충분하다 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 김철근 전 사무총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인요한 전 교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제도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검찰 출신 민정수석 그리고 사법제도 비서관 이런 인사도 그렇고 지지층이 반발하는 가운데 지지층이 반발할 만한 인사를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계속 아까 말씀하신 이혜훈 전 의원 문제도 그렇고 이런 인사를 계속 거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글쎄요. 저는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상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라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게 그 지지층이든 국민들에게 이 인사로 인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한 메시지가. 예를 들면 보수통합이든 뭐 국민통합이든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 낙마했잖아요.
0: 네.
1: 낙마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란에 찬성한 거죠. 계엄에 찬성. 탄핵에 반대하신 분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탄핵에 반대하신 분에 대해서 내란 청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분을 또 인사로 중요한 인사를 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메시지란 말이죠. 그다음에 검찰이 그 기소를 잘못 그러니까 조작 기소했다. 검찰이 무도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검찰 출신들은 딱 주요 인사로 또 갖다 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그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모순된 인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여서 초고 지지율이 한 70% 80% 막 이런 상황이면
0: 네.
1: 오케이 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이런 지점에서 지지층이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급속히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혹자는 핵심 지지층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핵심 지지층 이반 현상 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0: 네.
1: 과연 뉴 이재명 전략으로 중도 확장을 하겠다 보수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0: 네네.
1: 먹힐 거냐. 내가 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 사실 잘 안 먹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세력의 지지층들은 대통령이 좀 이상하다.
0: 정치적 맥락이 잘 해석이 안 되는 인사이다라고 말씀.
1: 아니 왜냐하면 것이고. 대통령의 네네. 의지야 뭔지를 알겠어요. 뭔지를 네네. 알겠는데 저는 뭔지를 알겠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 수용이 안 될 거라는 거죠.
0: 일반 국민들도 수용하기 어려운 인사이다.
1: 수용이 안 될 거고 특히 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네. 오히려.
0: 알겠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님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인사 관련한 지지층의 반발이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0: 대통령이 이러한 인사를 계속 거듭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1: 저는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인사를 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요.
0: 네.
1: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끝에 어쨌든 실용주의적으로 이 일을 맡겨서 제일 잘할 사람.
0: 네.
1: 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 지금 인요한 그전 교수, 지금도 교수시죠? 전 교수인데 인요한 교수 같은 경우에 이그 민간 기구인 이 대한적십자사를 맡았을 때할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네,
0: 남북관계에도
1: 정말 교착국면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늘로 구멍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보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늘 그런 의사를 피력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인유한 교수 집안이 린튼가가 우리나라에 지금 4대째 내려와 있고 귀화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정말 지금은 이제 남북관계에서 정부 대 정부는 안 돼요. 민간 단위에서의 어떤 작은 협력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뚫어내기 위한 어떤 그 과거의 그 노하우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를 통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또 있다라고 보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쓴다 이런 말씀인데
1: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그 대변인께서 어제
0: 네.
1: 하셨는지 오늘 하셨는지 어쨌든 결과로서 평가를 받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인요한 교수가 됐던 아니면 뭐 한찬식인가요? 뭐그 저기
0: 민정수석
1: 민정수석
0: 네.
1: 그분이 됐든 간에 지금 비판이 좀 일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서 그분이 지금 중수청 공소청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프트 랜딩 시켜야 되는 그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지난 앞으로 다가올 10월 이후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간들은 분명히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인사권을 당신이 그 존중받고 또
0: 네.
1: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뭐좀 너무 과도하게 여러 가지를
0: 네.
1: 섞어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0: 알겠습니다.
1: 봅니다.
0: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지지층이 반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당대 구도라든가 이런 것과 엮여서 이제 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방상수 변호사님 이게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이런 인사 문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2: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찬식 민정수석에 대해서는요. 한찬식 민정수석은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수사가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민주당 당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을 겨냥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찬식 민정수석은 동부지검장 시절에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 그 출국 금지를 안 해준 사람입니다.
0: 네.
2: 근데 이 사람을 지금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랑 이런 걸 했던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0: 네.
2: 저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이재명 대통령이 친청계, 친문계, 친노계 이제 민주당의 구주류가 있죠. 여기를 향하는 그 칼을 겨누기 위해 칼집에 칼을 교체했고 칼자루를 지금 만지고 있다. 이 칼끝이 어디로 갈지는 너무나 자명한데 그 칼을 뽑을지 안 뽑을지는 모르겠다.
0: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수사에 관여를 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구주류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2: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1년간 했던 것이 대통령이
0: 네.
2: 가지고 있던 사정권을 봉쇄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검찰 폐지고 지금도 월드클래스라고 계속 그 표현은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얘기를 하지만
0: 네.
2: 보안수사권 폐지에 정말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정권을 봉쇄하기 위한 그러한 흐름인데 거기에 제대로 된 칼을 지금 칼집에 꽂았다라는
0: 네.
2: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사정권을 둘러싼 얘기다, 이게.
3: 아니, 검찰이 가장 잘 드는 칼인데
0: 네.
3: 그 가장 잘 드는 칼을 쓸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내가 왜 대통령일 때 검찰을 폐지하고 칼을 못 쓰게 하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0: 네, 뭐
3: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0: 어쨌든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이 얘기에는 뭐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3: 아니,
0: 말씀하는
3: 검찰 개혁은
0: 거니까.
3: 정치적인 의제로 당연히 추진한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기본안대로 하게 되면 검찰은 거의 없어지는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보안수사권마저 없다면 그냥 오로지 공소유지만 하는 조직으로 남는데 공소유지의 큰 사건 같은 경우는 판판이 깨져요. 왜냐하면 수사에 참여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기소를 해서 그 재판을 이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악 척결이 거의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0: 네. 죄송한데 이제 요거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1부는 이제 이 정도 말씀 나누고 민주당 얘기를 2부에서도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 얘기 또 듣는 걸로 하고 일단은 1부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자,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얘기한 게 이제 한찬식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이제 검찰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 출신인 지금 이제 박지영 사법제도 비서관의 임명 의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박상수 변호사님하고 김청규 전 총장님하고 이거는 소위 이제 민주당 구주류를 겨냥한 어떤 수사, 하명 수사의 어떤 그러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준혁 전 대변인님 뭐 반론하실 얘기가 있으시죠?
1: 예. 네. 지금 대통령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권한인 검찰권을 내려놓겠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대선에서의 공약사항이셨어요. 네. 본인 스스로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것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그 민정수석이 과거처럼 뭐 이 검찰총장을 그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한다거나 이런 거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 되면은 그 검찰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수청에다가 민정수석이 하명수사를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수사권 말씀 주시는데 보안수사권의 대부분이 민생사건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무슨 거악 척결 이런 거를 말씀 주시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하는 보안사건이라든지 검찰개혁 굉장히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욱 전 대변인님이 전당대회 구도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1: 저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큰 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일임하신 것이고 국회가 네. 논의해서 수기해서 책임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 대해서 책임까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출마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예견되고 있는 분들 특히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민석 총리 이런 분들도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공동이 공의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보안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후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양쪽의 핵심 쟁점으로 지금까지 떠올랐습니다만 이것이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점점 낮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결국 말씀대로 하면은 전당대회에 나오는 주요 두 주자가 다 보안사건 폐지를 공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안사건은 일단은 폐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면.
1: 그렇게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0: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난주에 비공개 식사를 가졌다는 보도도 나왔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오늘 공식 일정 없이 비공개로 광주와 전남을 찾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은 어떤 의미일까? 김철근 전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주요 후보들이 전당대회에 임하면서 어느 정도의 포석을 까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현직 대표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적절한 시점에 예를 들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면 그 직전에 이제 그만두고 연임에 이제 도전하는 이런 게 될 건데 아마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호남일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그래서 광주 전남북 그걸 자꾸 이제 자주 가는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0: 전북지사 공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들 때문에 오히려 호남을 많이 찾는 상황이 될 거고요. 더군다나 또 1인 1표로 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것 같고.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은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직 대표이기도 했고.
1: 네.
0: 그냥 나름의 서사가 있었잖아요. 감옥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무죄도 받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본인의 역할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입각을 하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좀잘 되도록 하는 예를 들면 페이스메이커. 물론 페이스메이커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페이스메이커하다고 본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1: 네.
0: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상황인 끔찍히 싫을 겁니다.
1: 네.
0: 더군다나 이미 본인이 참전을 했어요. 전당대회 참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당 지도 계속 공격하고 직격하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송영길 의원까지 해서 3파전으로 또는 뭐한분더 나오신다고 하니까 4파전 정도로 시작을 하면
1: 네.
0: 일단 1차전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1: 결선 투표에 가서
0: 그럼 결선 투표에 가서 결국 2, 3등, 그러니까 2등, 1, 2등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꼭 정청래 대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 1, 2등을 가지고 결선 투표로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1: 네.
0: 그런 얘기들을 송영길 의원하고는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송영길 그 의원이 대표일 때
1: 네네.
0: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큰
1: 그렇죠.
0: 선거를
1: 네.
0: 함께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 전당대회 관련 얘기를 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청와대에는 외교 분야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하지만 실질적인 얘기는 전당대회 얘기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취라든가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주요 뉴스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병상에서 메시지를 냈는데, 연어 술파티의 종착역은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장동혁 대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서 당직 개편을 하면서 다시 복귀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장동혁 대표의 이런 일련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뭐 공소취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뭐 누구도 이거는
1: 네.
2: 이견이 생기지 않을 그냥 뭐 동일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병상에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당직 개편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조차도
1: 네.
2: 지금 정치권에서 고관여층에게조차도 별로 그렇게 반향이 없어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한 입으로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1: 네.
2: 장동혁 대표 다음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 네.
2: 분이 버젓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남아있고 임기도 남아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미 결정은 다 지어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 물러나는 데 있어 키를 쥐고 있는 신동욱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뭐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그냥 가겠는가.
1: 뭐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2: 네,
1: 보시네요.
2: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죽하면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내년 2월까지 가겠냐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은 장도혁 대표 체제는 곳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얼마 안갈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당직 개편을 하면은 이게 뭐 장악력이 커지는 건가요? 김진욱 전 대변인님, 뭐 정당에서 당직 개편이 중요합니까?
3: 굉장히
1: 아,
3: 중요하죠.
1: 굉장히 중요하다.
3: 예, 왜냐하면 당의 사무를 누구의 통할 지휘권 아래에서 받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에게 조금 더 로얄티를 보여주는 그런 속성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의 주요한 직책, 특히 뭐 정책위 의장 굉장히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갖다가 주고 또 이번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당의 장악력을 좀 높이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23년도 김기현 모델의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아, 나오고 있잖아요.
1: 김기현 모델이요?
3: 네. 네. 23년도에 김기현 대표가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지금 똑같이 인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당대표직을 내려놨던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사태 압력 이런 부분들을 좀 좀 그 어떤 돌출구 저기 그 좀 탈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당의 당직 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좀 전에 위에서 나왔던 뭐 연어술 파티 이런 거 당은 당원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판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임시적으로 지금 병원에 있는 동안 네. 뭐 건강을 챙기시라라는 취지에서 다른 지금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이지만 결국 올 비는 온다. 네. 장마 시즌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비가 오늘 안 온다고 해서 올 비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오게 돼 있는데 그 비가 언제 올 것이냐 하는 부분은 뭐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퇴원하시고 운신을 네. 하면 다시금 그 먹구름은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번으로 조금 이제 시기를 늦췄을 뿐 결국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철근 전 총장님 근데 어제도 이 얘기 조금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이런 주장이 버전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가 즉시 사퇴해라 이게 있었는데 요즘에 이 얘기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가을 사퇴 그래서 이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거 끝나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2월 사퇴 아니다 2월 사퇴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전당대회 나갈 것이다. 이게 셈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일단 그 가장 그 주목 해서 볼 수 있는 게 2월 사퇴설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당헌당규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1: 네.
0: 내년 8월까지가 장동혁 대표의 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에는 남아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2년짜리 당대표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1: 네.
0: 6개월이 더 남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고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남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럼 잔여 임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임시전당대회를 했는데 잔여 임기만 하려고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난가요 하면서 다음은 나 아닙니까라고 하는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1: 네.
0: 차기 공천권이 보장되는 2년짜리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친윤 비윤 뭐 친한 게 할 거 없이 의원들 대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있는 국민의힘으로는 민주당을 이기기 어렵다.
1: 네.
0: 그리고 그 내후년에 총선이 있긴 하지만 총선은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에는 거의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는데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하는 강론에 가면 약간의 이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출마하실 분들 중진들의 입장이 좀 다를 거고 친윤들 입장이 좀 다를 거고 친한계 입장이 좀 다를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도 지금 돌아왔잖아요.
1: 네네.
0: 돌아왔기 국회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언제 입당을 시켜줄 거냐 또 언제 입당을 하게 될 거냐 이런 것도 미묘하게 다 그 복잡한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근데 단 내년 2월 전에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일도 또 엄청나게 당내 투쟁을 해서 끌어낼 일도 없이 그냥 가벼운 잽으로
1: 네.
0: 당내에 분란만 있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즉시 사퇴, 가을 사퇴, 내년 2월 사퇴 이게 각자의 공천권을 계산하면서 당권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셈법에 따라서 갈리는 해법이다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말씀을 네. 주신 건데 이 난리통인 와중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주호영 의원 나란히 앉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또 오세훈 시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이게 한동훈 의원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2: 이제 한동훈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최대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한동훈 의원 1호 법안이 발의가 됐죠. 선관위법 개정안이
1: 네.
2: 발의가 됐는데 발의된 의원 명단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1: 네.
2: 함께 해주신 분들이 김기현 의원, 네, 윤재옥 의원.
1: 네.
2: 그리고 경주의 김석기 의원,
1: 네.
2: 뭐 서촌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 발의자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친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의원들이 한 15~16명 정도가 그 발의자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네. 중진급 인사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리고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대출 의원의 사전선거 폐지 법안에 한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하고 네. 한동훈 의원 법안에 또 박대출 의원이 참여를 하는 이런 교류가 또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지금
1: 그 구주류에 속하는 인사입니까?
2: 그렇죠. 예, 모두 이제 친윤에 속하는 그러한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한동훈 의원과 같이 법안도 같이 공동 발의하고 또 오늘 토론회에서도
1: 사이가 좀 좋아졌습니다.
2: 그 아무래도
1: 제명을 하고 뭐 이랬는데
2: 한동훈 의원이 스킨십이 괜찮습니다.
1: 아.
2: 예, 국회 안에서 예, 그래서 굉장히
1: 의외로. 네,
2: 예,
1: 의외로.
2: 굉장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의원실도 보면은요 오히려 이 친한계 의원들은 의원실에 요즘 잘 안 갑니다.
1: 오.
2: 한동훈 의원 의원실에
1: 의원실에 오히려 안 간다.
2: 예, 왜냐하면
1: 안 간다,
2: 다른
1: 충분하다.
2: 분들이 많이 오세요.
1: 아.
2: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외연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재건에 대한 뜻을 모아가는 네.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1: 보수 재건의 과정에서 과거에 대립했던 이른바 친윤계하고도 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이제 함께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김준욱 전 대변인님 그러면 반 장동혁 전선 여기에 어떤 선두주자로서 대표성 있게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3: 뭐 그럴 가능성 가장 높죠. 아. 왜냐하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의 생환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가장 유력한 차기 권력 지형을 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우뚝 선 거 아닙니까?
1: 네.
3: 거기에 장동혁 대표도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의원의 가장 약점은 무소속이라는 무소속? 거죠.
1: 네.
3: 예, 무소속으로 혼자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칭찬할 만하죠. 일단 포지션 잘 잡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안 할 법안, 함께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
1: 네.
3: 그리고 스킨십도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는 이게 다 백약이 무효인 것이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지키고 있는 상수태에서 나는 원칙 있게 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한동훈 의원이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당장은 낮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 장동혁 대표에 지금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는 의원들을 본인 쪽으로 더 많이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발휘해야 된다.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 이게 네. 이제 밖에서 보는 평가입니다.
0: 아니 한동훈 공포증을 한동훈 의원이 얼마만큼 지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친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그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게 돼서 복당을 해서 혹시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다음에 내가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그 전 대표 찍어낼 때 다 동의하고 막 원외위원장 서명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1: 그렇죠.
0: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런 공포감이 있어요. 이 공포감을 한동훈 의원의 정치력을 얼마만큼 잘 지워내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1: 근데 개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한동훈
1: 전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반 장동혁 전선의 어떤 대표성을 가져가는 그런 행보를 하게 되는
0: 그건 본인의 대해서. 실력입니다.
1: 아,
0: 본인의 실력이고 이제 원외도 아니고 원내에 들어와서 무소속이긴 하지만 한계는 있겠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본인의 실력을 보여줄 때 그게 진가가 나오는 거죠.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1: 그럼
0: 어차피.
1: 혹시 오세훈 시장은 가능성이 없을까요?
0: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7월 1일이 되면 서울시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1: 그러니까
0: 서울시장 지금 선거 직후기 때문에 중앙언론에 조망을 받는데 서울시장으로 가면 아무래도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조금 사라지는 상황이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예. 더 말씀을 나눌 주제가 많은데 지금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패널일 때는 저도 막 말 길게 했는데 진행을 하니까 말을 절대 길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진우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기.
6: 이제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날씨와 교통 그리고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1: YTNS FM
12: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구름대가 머물면서 최대 30mm 정도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30도, 대전 26도, 춘천 27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좀 보이는 가운데 모레 목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화요일 퇴근길 먼저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극심한데요. 이전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반포대교 일대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성수대교 지나서 영동대교 북단까지도 다시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낭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도 충분히 다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물론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에 대해 짧은 보고는 있었을 수 있지만 관련 기억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 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앞서 보고받은 기억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사퇴하면 현재 선관위 결재선이 무너져버리는 등 아무것도 못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느냐는 질의에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한 증거인멸은 전혀 없다면서 아직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적 없고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조직개혁 방안으로 선관위원장 상근제와 함께 현행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위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장 상근제와 복수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심의기구인 선관위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국회 상임위 산하에 가칭 선거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당내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뢰라며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체계 신뢰 회복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위원장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특위에선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면 좋겠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특히 이번 사태 책임의 중심에 있는 위철한 상임위원 사퇴가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호남을 다시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호남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이나 오는 26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 몰려있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오늘 밤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 하늘이 맑아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제주는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부산 20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로 내일도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뉴스 정면 승부 3부 그리고 4부를 시작합니다. 3부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영 의원 그리고 4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어집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평가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IMC. 조국혁신당 김준영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원래 이제 외교안보 사안을 여쭤봐야 되는데 12명 의원 만장일치로 원내대표직을 맡게 되셔서 네. 전반적인 걸 다 물어보게 됐는데 소감 예. 어떠십니까? 원내대표.
3: 아, 뭐 어깨가 좀 무겁고요. 당이 뭐 사실은 당을 추스리는 게 지금 시급하고 근데 사실은 이거 맡기 전까지 제 인생에 원내대표라는 네. 그 사전에 없었는데 예, 뭐 새로운 길을 제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2: 네, 어깨가 진짜 무거우실 것 네. 같은데 그 당을 좀 추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조국혁신당.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는 냉정한 민심의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당의 진로를 좀 논의해야 될 텐데 예. 선거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성찰 뭐라고 보십니까?
3: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의 쇄빙선 역할이 선명했고 네. 실제로 우리가 몸이 가볍고 또 돌파하는 힘 때문에 실제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당시에는 따지고 보면 1인 2표였지 않습니까? 지민 비조라는 특별한 그게 또 작동할 수 있었고.
2: 정당 투표를 하니까.
3: 그렇죠. 또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가 지나치게 또 따라가면 거의 이중대가 되는 거고 각을 세우면 발목을 잡는 그 사이에 공간이 사실 좀 좁고요.
2: 네.
3: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체로 1년차 정부다 보니 물론 이제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군데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이 정부가 나이긴 했지만 기존 지지층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어서 지지했던 그게 또 우리한테는 반대로 네. 힘든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2: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연대냐 자강이냐 이 문제가 네, 네. 네, 굉장히 네. 이제 절실한 건데 근데 또 이게 12명의 의원들 생각이 좀 저마다 다를 것도 같고 네, 네. 요거를 조율해 나가는 게 원내대표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은 과제 같은데 네. 어떤 원칙을 중심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지
3: 아마 뭐 그래서 저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뭐 그렇게 뭐 저 내부에서 뭐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을 제가 두루두루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당에 당직을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오히려 당에서 비주류로 있었기 때문에 비주류에 있는 분들은 통합을 시키고
2: 네.
3: 또 당권을 가진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좀 여건이 마련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당장 우리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도 낙선했는데 우리가 2년 후에 되겠어? 이런 패배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2: 네.
3: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합당하자는 분들도 있으시고
2: 네.
3: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선거도 그렇고 지금까지 들러리 또는 모욕받은 측면이 있는데 우리 자강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이분들한테 일단은 추스리자.
2: 네.
3: 그리고 지금 뭐 합당도 민주당이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도 지금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그렇다면 네. 우리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린 결론이다. 뭐 합당하자도 가능하고 자강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도 추스리고 민주당도 정리될 때까지 일단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했던 의회 안에서 12명이 전문성을 네. 가지고 역할을 하자. 제가 그런 걸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했고요. 다들 수긍하셨습니다.
2: 그러니까 냉각기를 좀 가져야 된다는 네. 말씀인데 근데 이제 합당도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하셨는데
3: 네.
2: 사실 이전에 합당 논의가 잘 안 풀린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평택을에 선거 출마 조국 대표가 선거 출마한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균열이랄까요? 네. 양당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좀 멀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실적으로 다음 총선 전에는 각 의원들의 이제 지역구와 관련된 이해관계나 이런 것도 막 부딪힐 텐데 합당이 가능한 선택지일까요?
3: 뭐 저는 아직까지 사실은 지금까지를 보면 좀 섭섭한 면이 좀 있습니다. 아까
2: 민주당에.
3: 말씀드린 왜냐하면 처음에 합당론 나왔을 때도 민주당이 정리된 채 되지 않은 채 우리한테 던졌고
2: 네.
3: 우리는 무슨 말을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치열한 그 다른 의견이 나왔고 우리는 좀 괜히 가만히 있다가 당한 느낌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뭐 여러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평택 선거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서로 간의 내상은 입었지만
2: 네.
3: 저는 그러면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해야 되고 통합해야 돼. 제가 뭐 원내대표님도 만났고 민주당의 한 명도 보시면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도 연대는 해고하고 민주개혁 진보 세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큰 뜻을 앞세우면 좀 내상은 치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연대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취임 일성으로도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전제를 붙인 게 정치공학적 합당이나 연대는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공학적인 것과 아닌 것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0: 아니,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또 합당 이슈가 민주당 그 대표 주자들의 아젠다로 올라올지 저는 모르겠는데
1: 전당대회의 쟁점이 되는
0: 전당대회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심한 권력 내부의 그러한 이견이나 권력 투쟁에서 우리가 뭔가 그거에 도움이 되는 그걸 활용된다면 이거는 정치공학이겠죠.
1: 아, 전당대회의 어떤 쟁점으로 소비되는 것은 거부한다.
0: 또는 뭐그 이후에도 그러나 이것이 결국 이번에 봤듯이 진영 논리가 내란 세력 청산이 불완전하게 만들고 국힘이 부활하게 만드는 이건데 결국은 진보와 이 개혁 세력을 다 모으고 통합하지 않으면 총선이든 뭐이 정부의 성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서로가 일치된다면 그거는 정치공학이 아닌 거죠.
1: 그러니까 좀 대의에 의한 통합이든 연대든 그런 것은 거부하지 않겠지만 이해득실을 따져서 민주당의 당내 정치 이런 데 이용당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이런 맥락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한 10가지 질문 이거를 이제 올렸단 말이죠. 이거를 던졌는데 사실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 또 이리 설왕설래가 좀 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가 되셨으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이며 향후에 이제 연대냐 자강 사이에 어떤 이 맥락이 작용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0: 제가요.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서로 숙의되거나 내부의 얘기가 된 아닌 조국 전 대표의 개인적 일종의 던지는 뭐라 그럴까요? 마침표? 이제 당분간은 떠나야겠다는 마침표. 그동안에 제기된 것에 대한 그것의 반문이기도 하고 본인도 성찰하겠다고 그 말할 때 했으니까요. 이게 당의 무슨 노선이나 이것과 일치된 것은 아니라고 뭐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게 뭐 합당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강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당의 노선과 관계없이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이제 어떤 소회로서 올린 내용인 것이다.
0: 그동안에 본인이 뭐 억울한 것도 있으실 거고 성찰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10가지를 던진 건데요. 왜냐하면 일단 대표로 관두셨고 전당대회 7월 25일 안 나오겠다 하셨고 또 우리한테 알린 거는 이 국면에서 좀 떠나 있겠다 뭐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뭐 아니고요. 또 그렇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1: 워낙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의 이제 존재감이랄까 그런 게 크다 보니까
0: 맞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적 소외로서 올린 글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건데 곧 전당대회 치르지 않습니까? 혹시 당명 개정이나 이런 것도 고려합니까?
0: 뭐 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잖아요. 그 우리 조국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고 실제로 총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렇게 뭉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그 당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그걸 넘어서서 다른 당명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서 왜냐하면 그거를 중시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향후에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당명 개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하다. 오늘 전통적 지지층을 외면하는 정치는 과연 진정한 통합이냐 이렇게 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전통적 지지층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저희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 지방선거도 뭐 풀뿌리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내란 세력의 청산인데 뭔가 이미 이 내란 청산이 끝난 것처럼 보고 내부의 어떤 진영 처음에 공동정부 심지어 우주연합군이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원탁회의에서 다섯 당의 개혁 진보 당들이 뭔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출발을 했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중단이 되고 사실상 뭐 인사라든지 그동안에 보면 원래 있던 동지들보다는 뭔가 통합이란 이름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하는 게 최근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얘기나 이렇게 들어보면 아 동진을 무시하고 왜 이 변절한 확실히 확신할 수 없는 변절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냐 하는 아마 그런 게 실제로 저는 지지율 하락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1: 말씀하신 네. 통합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국민 통합 뭐 이런 네. 걸 근거로 해서 네. 다른 진영에 속했던 사람들까지 이제 포용하는 그게 문제적이지 않느냐.
0: 그런데 그게 한쪽 방향이다. 아. 내부의 지지율을 결합시키고 이해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오. 우양우라는
1: 그 우양우가 네. 문제다라는 말씀인데 네. 가령 근데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이번에 사회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노동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양우만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0: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따지면 진보적인 인물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이 진보 정부니까요. 제 네. 말은 정말로 저쪽에서 이 확실히 전향했다고 검증이 필요한 인사들이 임팩트 있는 뭐 이혜원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한찬식
1: 민정석
0: 이런 분들은 네. 과감하게 임팩트 있게 넘어오는 것 같은데 또는 기용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나 진보당이나 네. 그런 사람들이 이 민주당을 위해서 또는 지금 민주당의 공동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래 같이 민주당 내부에서 하시던 분들이 당연히 많죠. 그거는 그런 문제가 저는 그건 좀 다르다고 두 차원이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뭐 노동계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거론한 그 두 분은 뭐 민주당 내부 인사는 아니었으나 네, 어쨌든 네. 말씀하시는 것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경우를 본다면 네. 그러한 이제 인재풀은 독특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 그러면 네. 전통적 지지층이라는 것은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이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예, 예 그렇죠. 예,
1: 두개 공유하는 그게 전통적
0: 실제로
1: 지지층.
0: 실제로 그 민주당 이런 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정의당하고 공동정부를 네. 하려다가 사실은 전혀 안 이루어졌던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 앞으로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그게 연대든 뭐 자강이든 자강이든 통합이든 뭔가 연대와 관련된 그런 전술이 있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 뭐 당 대 당의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는 네. 그냥 뭔가를 내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사실 민주당의 그게 양보든 아니면 태도 변화든 이것을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0: 지금 보시면 이 제가 합당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언론이 그런데 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올린 글이나 댓글을 보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자강인 측면은 뭐냐. 우리가 여전히 12명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소속도 많아지고 비교섭 단체도 많아진 상황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의석을 잃은 상황에서 실제로 의회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연대를 하거나 또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국힘에서 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를 그냥 민생에도 걸고 시급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걸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끊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1: 그러니까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걸고 이렇게 하는
0: 무조건 경우. 우리가 자동문처럼 이 의안을 따지지 않고 네. 그다음에 또 국힘은 끊어줄 줄 알고 필리버스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구별하면서 사안별로 저희 대응할 겁니다. 네.
1: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필리버스터 해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네. 대부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아마 개혁적 법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걸 걸로 예상이 되는데.
0: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1: 안 그런 법안에
0: 자기들이 대해서. 합의한 것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1: 네. 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한 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지만.
0: 그럼요.
1: 네.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을 하겠다. 네. 그 이제 그러면 아까 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네네. 홍익표 정무수석도 만나고 하셨는데 혹시 뭐 조국혁신당 인사에 대한 입각제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0: 아니 전혀 없죠.
1: 아, 전혀 없는 것이다. 네. 그 최근에 또 논란인 게 아까 말씀하신 한찬식 민정수석 인사에 더해서 지금 또 다른 이제 검찰 출신의 인사도 사법제도 비서관으로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검찰 출신 인사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조금 이해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1: 있다?
0: 문재인 네. 정부 때 임명되고 그렇게 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뭐 윤석열은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검찰에 대한 기본적 공포는 아, 네 뭐 그러면 검사 다 배제하면 누구랑 할래 민정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네. 우리가 이 뭐라 그럽니까? 소뚜껑에 놀라면 아니죠. 자라에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기본적인 국민의 피해의식을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해시켜야죠.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혜원이나 또는 우리가 대결했던 김용남이나 그런 것들을 검증하면서 저는 이 하나의 인사가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으면 저는 아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인사들이 실제로 국민들을 이해시키면서 국민들이 가진 오해를 풀면서 또는 이분이 스스로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왔냐 저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입니다.
1: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 맥락들이 있으나 그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행동들이 정권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설득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설득이라는 게 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김용남 당시 후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서로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 지지한 분들은 이거 문제없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이나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설득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0: 뭐 저는 이게 꼭 우리한테 우리 당한테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분이 와서 제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정권 송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밀어붙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대한 개혁에 하면서 제도하는데 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한다든지 또 향후에 그런 행보를 보면 그 사람이 비록 그런 배경을 가지기 따라 우리의 의심은 사라질 수 있겠죠.
1: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보안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어놓는 것도 논의를 해달라. 다만 이제 결론은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견해 자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국회에 넘어와서 국회 시간 된 것도 맞고요. 그거는 좀 옳은 선택인데요. 국회에 넘어왔는데 민주당 내부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은 대통령의 뭔가는 이 기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견제할 기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요구권으로 바꾼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안수사권 부활은 안 된다. 정권 성취 부활은 안 되지만 보안책은 필요하다. 우리 당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이 한찬식 민정수석 카드라든가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는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혹시
0: 뭐 저는 그거는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의심이나 합리적 문제 제기지 무조건 안 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띄워놔야 또 이분도 조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 알겠습니다. 사실 외교안보 사안도 이제 질문하고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또 항상 좋습니다. 모자랍니다. 그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뭐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0: 저도 적응해야 될 부분입니다.
1: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김준영 의원님 보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 출동해 케이스낵에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도 검찰개혁 얘기를 다양한 코너에서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보안수사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뜨거운 쟁점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0: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다른 상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김민석 총리가 마찬가지로 보안사건 폐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쟁점화된다고 보십니까?
1: 뭐 쟁점화된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아마 대통령께서 보안사건을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네. 대한 대안들을 좀 많이 만들고 정 안 되면 보안수사를 아주 일부라도 남겨놔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두 분 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언제
0: 네.
1: 누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게 지금 현재는 빠져 있거든요.
0: 원칙적인 걸로는 안 된다.
1: 원칙적인 구호를 말씀하시는 건데 뭐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보안 사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거는 검찰이 수사권을 조금도 갖지 않게 만들어서 수사 인력과 예산도 다 재배치하고 빼고 공소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까지 다 지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제 가장 아니 최대한 빠르게죠. 언제는
0: 네.
1: 누가 사실은 법사위가 지금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이제 곧 교체가 되니 당의 주도권을 갖기가 지금 지도부가 주도권을 갖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문제 제기했던 제가 할 수 있게 그러면 저에게 권한을 좀 주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0: 나에게 권한을 달라.
1: 예, 그런 권한은 지금 주어져 있지 않고 예,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저도 동의하고 해야 된다고 그건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니까요.
0: 네.
1: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행시킬 것이냐.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행시킨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실무상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들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런 설계들은 사실 지금 다 해놨습니다.
0: 네.
1: 지난 3월 이후부터 지난 3개월 정도 동안 올 6월 5일까지 저랑 이제 시민사회랑 같이 논의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만들어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론으로 해서 채택해서 그럼 빠르게 토론하고 정리해서 통과시키자라는 게 이제 저의 계속된 주장인데
0: 네.
1: 그것에 대한 답은 지금 없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0: 두 분 다
1: 예, 구호만 네. 말씀하시는데 그 구호는 다 동의하죠.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0: 말씀하신 게 누가 언제 어떻게. 근데 누가는 최대한 김용민 의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1: 꼭 그렇진 않습니다.
0: 그 권한은 없어서 예, 예. 지금 안 되는데
1: 네.
0: 나아야 한다.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1: 아니 뭐 제가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못 찾으면 저한테 맡겨달라는 얘기지.
0: 그렇죠. 그렇죠.
1: 꼭 저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잘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돼요.
0: 어떻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내용은 시민사회 같이 이미 만들어놓은 게 있다.
1: 네.
0: 여기서 시민사회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1: 이제 뭐 교수님들이랑 전문가들이 모여서
0: 네.
1: 시민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준비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검찰개혁 추진단 TF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거긴 계시고
0: 네.
1: 서울대 한인석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0: 시민사회는 그런데. 민변도 포함됩니까?
1: 민변 포함되고 참여연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많이 들어가 계셔서.
0: 알겠습니다. 예. 그 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용민 의원은 언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1: 하루라도 빨리죠.
0: 하루라도 빨리.
1: 네.
0: 최대한 빨리.
1: 왜 그러냐면요.
0: 네.
1: 이게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고 확정이 돼 주어야 거기에 맞춰서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실무상 인력 재배치 문제나 실무상 소통의 문제, 실무를 어떻게 돌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네.
1: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요. 협력관계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데 협력관계를 어떻게 그럼 실무상에서 제대로 운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립니다.
0: 그러니까 원래 김용민 의원님 말씀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 보안사건 문제를 포함한 이거는 사실 올 3월에 통과했어야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루라도 빨리라는 기준에 비춰서 3월이라는 요 시점을 맞춰서 보면은 당장 지금 시작해도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맞습니다.

0: 이제 그런 걱정이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올 3월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올 10월에 공소청 중소청이 출범하는 것은 작년 10월에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요.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한 적어도 6개월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맞다라고 봐서 3월 달에 처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공소청 중소청법 처리할 때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같이 처리하자. 정안 되면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수사권이 완전히 없다라는 거 전제로 준비할 수 있게 해놓자라고 했었는데 그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뭐 미뤄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돼 있고 뭐 정부는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보고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화급하게 또 바꿔서 원구성 이후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또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이 뒤로 미뤄지면서 공소청이나 중소청이 10월 달에 출범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1: 10월에
0: 우려까지
1: 출범을
0: 나오고
1: 못할
0: 있죠.
1: 수도 있다 이렇게 가면.
0: 네.
1: 그러면 논의가 자꾸 늦어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논의 출발 자체가 아직 시작을 못했던 거죠.
1: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통과시키지 아니면 3월 달에 바로 통과가 어려우면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당의 입장을 정리해두자. 논의를 해서 당의 입장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당 법안을 만들어두자라고 계속 지도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안 받아들여져서 제가 이제 시민사회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법이 있으니 추진하자라는
1: 그럼 이게
0: 입장입니다.
1: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보안사건을 대안 없이 폐지했을 경우에는 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과 좀, 그걸 좀 보면 이 시민사회가 논의하신 내용에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0: 기본적으로는 다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독일 검찰청
1: 독일.
0: 경찰청이요. 거기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모든 게다 해결된다.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 독일의 경우에는 보안사 요구권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안사와 관련된 문제
0: 그렇죠.
1: 해결한다.
0: 다 해결한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그 구체적으로 기한을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급한 거는 하루짜리 보안수사 요구 같은 것들도 있답니다. 하루 만에 요거는 빨리 보안수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경찰은 당연히 그걸 그
1: 반드시
0: 요구에
1: 시켜야 되고.
0: 반드시 시키는 그런 일종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잘 구축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1: 그러니까
0: 없다. 아무
1: 독일의
0: 문제가 안
1: 경우를
0: 된다라는 거죠.
1: 따르면 되는 것이다라는
0: 그렇죠.
1: 이제 요 부분으로 들리는데.
0: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그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검찰개혁 쟁점 얘기하면서 또 하나 이제 검찰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럴 거면은 수사지휘를 부활시켜달라 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수사지휘를 안 합니까?
0: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사 요구의 방식으로
1: 아, 수사
0: 합니다.
1: 요구를 한다. 그것은 수사지휘와는 다른 것이다.
0: 네,
1: 그럼
0: 맞습니다.
1: 수사지휘는 강제적인 것인데
0: 네.
1: 수사 요구는 강제적이지는 않은 거군요.
0: 그렇죠. 그쪽은 협력 관계가 잘또 구축이 돼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가 처리가 되고
1: 독일의
0: 있죠.
1: 경우에는 제도적 강제가 아니라 신뢰 속에서
0: 맞습니다.
1: 검경의 신뢰 속에서 이제
0: 예, 거기는 이제 네 개의 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개의 눈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사건을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할수 없다, 남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소청, 중소청 출범 이후에 검찰 수사 인력 재배치 문제 이런 것들도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력 재배치라는 거는 원래 검찰청에서 일했던 검사나 수사관이 예를 들면 중소청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인 건가요?
0: 그렇죠. 저는 일단 검사와 수사관을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공소청이 새로 생기면 지금 현재 있는 검사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검사를 더 충원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소 업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할 일이 많고 게다가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영역이 공판 검사예요.
1: 아, 그렇죠.
0: 공판관이요. 사실 검사 한 명이 재판 4일 동안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현출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검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판 검사도 대거 투입해서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로 충실하게 재판에서 심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려면 검사의 숫자를 줄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관들이 문제인데 수사관들은 수사를 할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맞죠. 그래서 중수청이나 국수본이나 이런 곳으로 수사할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가서 수사를 하면 오히려 지금 검찰에 있는 것보다 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사를 잘하면
1: 중수청에서 잘하면
0: 중수청장까지 할 수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0: 검찰에서는 네. 아무리 잘해도 검찰총장 못 그렇죠. 합니다. 수사관은.
1: 근데 이게 사실 인력 재배치 얘기가 처음에 정부안 나왔을 때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검찰청에 있던 검사 인력이 중수청 가서 수사를 하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또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지 않나 잠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0: 이제 그거는 이제 기관 간의 지금 행안부 소속과 법무부 소속으로 완전히 나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처음에 중수청 정부안 중수청 공수청법 정부안에는 말씀하신 제2의 어떤 특수청을 만드는 것처럼 검사들이 굉장히 장악을 굉장히 강한 장악력을 갖고 있는 구조가 처음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들을 지금 거의 다 제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1: 네.
0: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통과돼서 각각의 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호 견제 수준을 더 높여야 됩니다. 지금은.
1: 아, 상호 견제 수준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조항이나 제도는 어떤 게 있죠?
0: 기본적으로요. 이런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경찰의 혹은 중수청의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검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보완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리뷰를 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고
1: 네.
0: 검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쉽게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뭐 공수처가 하고는 있긴 하지만 전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수사할 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협력 관계에서도 중수청이 수사를 하다가 이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을까? 혹은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 이 법에 따르면 증거는 어떤 걸 수집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자문을
1: 네네.
0: 수시로 공소청 검사들한테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지금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할 때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1: 네.
0: 이런 것들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보안수사 요구나 뭐 어떤 것들이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검사가 검찰 뭐 검사장이겠죠. 검사장이 수사관에 대한 교체 요구나 징계 요구 같은 것들이 현행 법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1: 네, 교체 네.
0: 반대로 검사가 제대로 자문에 응하지 않거나
1: 네.
0: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이때도 그럼 교체 요구, 검사 교체 요구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1: 상호 교체 요구가 있어야
0: 그렇죠.
1: 된다.
0: 그렇죠. 상호 견제인 것이죠. 이런
1: 사실
0: 것들이
1: 지난번에 정부 안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교체 요구가 있는 거에서 그것도 논쟁점이었는데
0: 맞습니다.
1: 상호적으로 하면 된다.
0: 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마도 김용민 의원님 요즘에 이제 인터뷰하시면 사실 정치적인 측면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제도적인 거를 조금 더 깊이 물어봐 그 말씀하실 네. 기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0: 네, 네.
1: 제가 좀 여쭤봤고 그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 한찬식 민정수석 그다음에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제 박지영 비서관 이렇게 임명이 된 걸 가지고 이제 이 지지층 내에 논란도 있고 한데 워낙 검찰 개혁에 진심이시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이제 지지층의 우려나 이제 그 걱정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죠. 예, 그럴 만한 뭐 타당한 근거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또 믿어달라라고 지켜봐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1: 네.
0: 저는 대통령의 그 인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 특히 형사소송법은 국회가 논의를 하고 그 국회 논의에 대통령께서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1: 그렇죠.
0: 사실은 민정수석이 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고 논의된 결론에 따라서 조직을 안정화하고 실무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을 검사 출신인 민정수석에게 맡기려고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1: 말씀대로 하면은 일각에 전 좀 음모론적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민정수석이라든가 사법제도비서관을 하면은 이들의 어떤 이해관계 검사 출신이니까를 반영하여서 검찰개혁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다라는 시각이시네요.
0: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1: 아예 없진 않다.
0: 네. 네. 제도적으로 지금 그 뭐랄까 역할 분담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을 국회에서 하고 형사소송법이라는 큰 틀을 국회에서 만들면 그것은 국회가 정리하는 것이니 민정수석이 거기에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1: 국회가 하는 거니까.
0: 네.
1: 민정수석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0: 그러니까 네. 수사권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1: 네.
0: 다만 국회가 이제 법을 다 만들면 그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잘 실행될 수 있게 조직도 재정비해야 되고 관련된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은 수사 실무를 잘 아는 검사 출신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쭉 이제 제가 제도적인 것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런 인사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김용민 안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안으로 하는 가장 최근에 좋아 보이는 방법은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신문기사 보면은 다 써 있어요. 김용민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현실입니까? 현실이 됩니까?
0: 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일단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1: 긍정적으로
0: 단계입니다.
1: 고민하고 있다.
0: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1: 네.
0: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아무런 지금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의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권한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권한을 얻는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1: 전당대 출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민할 옵션이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사실 검찰개혁 보안사건 이런 걸 놓고 평론가들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대립구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아마도 검찰개혁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요 시각이 있는데 김용민 의원님 이제 출마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0: 뭐 아직 출마를 결정한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닌데
1: 네.
0: 지금 출마하시려고 하는 각 후보들은 각각 하나의 상징성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개혁을 잘할 것 같고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집합이 커져야 되거든요.
1: 아.
0: 개혁을 잘해서 그 개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집합이 매우 커져야 되는
1: 네.
0: 그런 구조인데 그 교집합을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1: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나서줬으면 좋겠는 사람이 나도 포함된다.
0: 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1: 나는 교집합의 역할을 하겠다.
0: 네.
1: 근데 이제 언론은 계속 그렇게 대립구도를 가져간단 말이죠. 김민석 총리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사건 폐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 네.
1: 동의를 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도 보안사건 전면 폐지 얘기하는데 김용민 의원님 교집합이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요 부분으로 좁혀서 놓고 보면은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꼭 그렇지는 않고요.
1: 아, 그건 아니다.
0: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은 분명히 저는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1: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에 두 사람이 출마하면 네, 네. 검찰개혁 쟁점이 생길 거다.
0: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당대표 역할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니까 개혁과제니까 이게 지금 집중돼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만큼 할 일이 많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도 있고요.
1: 아, 다른 개혁들도.
0: 네, 지금 당장 AI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당의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양극화
1: 네.
0: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1: 네.
0: 나중에 초과세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1: 네.
0: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이
1: 네.
0: 당에서 매우 많은 것들을 토론하고 논의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다
1: 네.
0: 사라져 있어서 수면 아래로서 좀 걱정이 되고 있죠.
1: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개혁의 적임자는 사실은 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만은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전화.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각종 뉴스와 함께 깊고 재미있게 정면 승부를 펼쳐봤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였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7: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9: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7: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30도, 대전 26도, 춘천 27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구름대가 머물면서 내일까지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5mm 정도 내리는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사고 난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북단까지도 속도가 아직은 내려가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정로터널 입길 때까지도 아직은 평균 속도가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생입니다. 슬러슬러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러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면서 내일부터는 관련 단속이 시작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고 자동 판매기도 성인 인증장치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2: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담배의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전자담배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지난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7.9%까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와 똑같이 보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시행한 지 두 달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는 내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둘 수 있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동 판매기는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한 채 정해진 곳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담배값에는 전자담배의 폐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경고문구 그림이 담깁니다. 다만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는 흡입 제품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 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가운데 전문의의 보장 한도를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이고 의료기관 자기 부담은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종전보다 최장 7년 늦어졌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 1,526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8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공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전망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금 규모를 반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5년에서 7년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뜨거운 볕이 더해지면서 더위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나타나겠고 광주 26도, 대구 23도 등 다른 지역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이 대체로 흐려지겠고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5에서 30mm, 전남 남부와 경남 내륙,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0: 검은 화요일, 코스피가 하루 사이 910포인트 떨어지는 역대급 낙폭을 기록하며 8,20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1: 대장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12%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2: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가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9,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9,1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정오쯤 동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 2시 반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든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9.9%, 910포인트 폭락한 8,203으로 장을 마치며 8,2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하락률로는 역대 다섯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89.69까지 치솟으며 90선에 육박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점이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3: 미국 증시가 하락
4: 김대준 한국 투자증권 연구원입니다.
3: 외국인이 한국에서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지수 낙폭이 커지는 환경이었는데요.
2: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모두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전날 기준 48%까지 떨어져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 기관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8조 5,91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받아냈지만 지수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94% 내린 891을 기록하며 900선마저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 턱 밑에서 위협하며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국민연금이 다음 달부터 자산 리밸런싱을 재개해 연말까지 60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네, 국내 증시가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민연금발 수급 이슈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5: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 투자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유례 없는 코스피 랠리를 고려해 국내 주식 비중이 기준을 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으로 덜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8%로 넓혀 국장 보유 상단을 28.8%까지 높였습니다.
6: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4: 정은경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입니다.
6: 신뢰받을 수 있도록.
5: 그럼에도 코스피 활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30%를 넘어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최대 60조 원가량 매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도체주 쏠림에 최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겹치면 증시 조정 빌미가 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 기초 체력이 강해져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의 세부 운용 전략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공공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 비중 추가 상향 여부는 연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부양에 앞장서 왔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 좋은 장을 포기하면 바보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초과분도 장기간 분산 매도해 하방 압력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열기 속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은 지난해 360조 원 규모에서 올해 1,500조 원 규모로 1년 만에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내년엔 2,100조 원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이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가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선관위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 증인 대부분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거나 축소 인수의 지침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변명과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들이 반복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

0: 대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1: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2: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페이지를
1: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0: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와 다녀온 것을 두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3: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2: 있으면 전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0: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로 알려진 위철한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4: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2: 김은혜 국민의힘 없으세요? 의원입니다.
5: 수습할
2: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5: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두 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6: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에 대해 더는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7: 보수 야권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와 개혁신당 원내지도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유권자 참정권 회복은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걸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전면 재선거는 오히려 정상투표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정도 무능은 부패라면서 가장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대통령과 여권이 되레 피해자인 양 제3자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레바논 충돌 방지기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7: 하지만 정작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식 참여하지 않은 합의여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8: 종전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레바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돌 방지기구 구축. 미국은 핵 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규모 확전을 막는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9: 우리는 이른바 충돌 방지 기구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실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8: 이란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충돌 방지 기구의 첫 시험 때는 실제로 레바논에서 양측의 전투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주권 회복과 이스라엘의 군사활동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9: 레바논의 전 영토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최종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무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측 협상 대표입니다.
8: 하지만 문제는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에서 군사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결사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9: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뭐랄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해결될 겁니다. 저는 해결사입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합니다. 네타냐후와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8: 국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무장 세력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번 충돌 방지 기구는 레바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평화 협정이라기보단 종전협상 유지를 위한 제한적 안전장치라는 평가입니다. 또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6: 종전합의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레바논 충돌 방지 체계 합의가 도출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충격에 빠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은 이스라엘

0: 고위 관리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에 주둔 중인 자국군에 제약이 생기거나 관리 체계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헤즈볼라에 대응할 권리와 레바논 남부 주둔군 유지를 고집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이후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총력 외교전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종전회담 직후 이란 경제에 숨통을 조여왔던 원유 관련 제재가 60일 면제됐고 동결자산 120억 달러 해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이 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쓰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란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종전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의 이익을 내세웠습니다.
3: 식량은 독점적으로 미국 농민들로부터 구매될 겁니다. 옥수수, 대두, 이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미국 농민들로부터 구매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미국은 이란과의 회담 직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사찰단 입국 허용 약속을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 대가로 이란 경제에 숨통을 조여왔던 원유 관련 제재를 협상 기간인 60일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8월 21일까지 원유를 팔고 대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게 돼서 외환 수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의 동결 자산 120억 달러, 약 18조 원도 풀기로 합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도 이란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결국 미국 농민의 수익 증대라고 포장했습니다.
3: 제재가 풀리면 그 돈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부 식량 구매 형태로 돌아올 겁니다. 이란은 식량이 매우 부족해서 9,1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미국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종전회담에 참여했던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의무는 없다면서 제재 대상만 아니라면 다른 물품을 사도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동결자금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부터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됐다는 우려가 미국 안에서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강원 지역 육군 부대에서 군 병사가 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였는데 간부는 주먹질에 이어서 이 커피포트까지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4: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 속 군인. 곳곳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상처가 났습니다. 강원 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A1병이 B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A1병이 부대 사무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보려 하자 B중사는 통신병 컴퓨터라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A1병이 컴퓨터 전원을 켜자 B중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A1병은 B중사가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커피포트까지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5: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이제 주변에 보이는 서류 같은 거
3: 폭행
5: 있잖아요.
3: 피해자입니다.
5: 주변에 보이는 커피포트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던지고.
4: 지난해 11월 입대한 A1병은 폭행 사건 이전에도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있었던 휴가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사건 직후 피해자 치료와 함께 해당 중사와 일병을 분리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1병은 폭행 피해 이전에도 병원에 다니며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기 고용노동청은 최근 기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친 식품업체 아워홈 공장을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22명이 투입됐고 방호장치 등 기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0: 수원 권선경찰서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에 취해 돌아다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낮 12시 반쯤 필로폰을 투약한 채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누군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영상이 어제부터 SNS를 통해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사건 상고를 포기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 고검은 오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국면과 함께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핵 잠수함 추진도 비난하며 대남 적대 정책도 거듭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6: 북한 매체들은 당내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전원회의가 사흘 동안 진행됐다며 회의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보유국 지위 공고화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특히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공언했고 핵기술과 관련해 더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7: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력한 국방 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해 나갈...
6: 이미 공언한 남부국경 요새화는 물론 만톤급 전략유도탄 순양함 건조와 해군함대 신기지 건설 등도 언급하며 해군력 증강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과 한미 핵협의 그룹을 콕 집어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과 미국에 돌렸습니다.
7: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 행위들을 때없이 감행하며
6: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고 9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무엇보다 이란 전쟁 종전 국면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8: 북한은 대화나 긴장 완화보다는 독자적인 경남대 강대강정면 도파와 진영 간 블록 외교를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 회의로 평가됩니다.
6: 당 조직 개편도 일부 단행됐는데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달 만에 내려놓고 당 조직 비서로 복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군부에서 부정부패와 지시 불이행 등이 불거지면서 최측근을 통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닷새 만에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조직들이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없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무장지대 요새화와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언급하면서 실존적인 안보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 지금 국방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항거하다가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됩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에 생명을 바친 고인의 공적에 부합하는 예우를 다하기 위해 기존 보국훈장 대신 전사자에게 추서되는 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중령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반란군의 불법적인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가 전사했지만 순직 처분을 받아 2014년 보국훈장이 추서됐습니다.
1: 7월 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반기 원구성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배수진을 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이번 주 안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사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0: 이재명 정부 2년 차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0: 민생 회복을 위해선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9: 정청래 대표도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이른바 쇼트 찍는 곳이 아닌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 복원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과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민주당이 정말 상임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1: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9: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며 발목을 잡는다고 날을 세웠고
12: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선관위 직원 휴직자 현황,
3: 김한규 국회 인사청문 특위 여당 간사를 요청하고
9: 국민의힘은 후보자 다주택 논란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리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3: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 커녕
3: 국회 인사청문 특위 야당 간사입니다.
13: 안 되는 인물이고
9: 여야는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 이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는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자본인프라혁신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포함한 증권거래 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의 주식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매도 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술타기 등 교통범죄와 채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오후 제146차 전체회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이른바 술타기로 지칭되는 음주측정 방해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처벌 규정이 기존 양형 기준의 이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네, 이미 예상한 대로 A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는 남은 체코와의 경기에 2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전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이 상대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남아공을 이기면 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는 우리나라를 꺾고 2연승을 달리며 이미 A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남은 체코와의 경기는 사실상 무의미한 경기가 됐는데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줘야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멕시코는 체코전에 2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를 받은 선수들은 결장하고 주전 투톱 히메네스와 퀴뇨네스도 휴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고 우리가 남아공에 덜미를 잡히면 A조 최하위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을 상대로 무조건 승점 1점 이상을 따내야 합니다. 다행히 몬테레이에서 훈련 중인 우리 선수들은 무더위 속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14: 네, 그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팀이 한 팀이 되어서 잘 준비를 해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이겨내야죠. 근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죠.
3: 박진섭 선수입니다.
16: 아, 이 딱 좋은 날씨인데.
3: 송범근 선수입니다.
6: 8년 전 우리가 독일을 잡아준 덕에 16강 무대를 밟은 멕시코.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덕을 바라지 않고 자력으로 32강행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1: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아르헨티나가 북중미 월드컵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메시는 오스트리아와의 제2조 2차전에서 전반 38분과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잇따라 골을 터뜨리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회 두 경기에서 5골을 몰아넣은 메시는 통상 18호 골로 독일의 클로제를 두 골 차로 제치고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자에 올랐습니다.
0: 네, 오늘 코스피가 10%대 가까이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시장은 검은 화요일을 보냈습니다.
1: 지수 급락의 원인 지금부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7: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9,000선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8,2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17: 네,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데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차액 매물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주식이 오르면 일단 팔고 보는 게 이제 기관 투자 것들 알고리즘이 일정 목표를 했다가 그 목표보다 더 오르면 예, 조정을 하는 그런 차액 실현 한번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낙폭은 컸다. 그렇다면 외생 변수가 증권 시장 내부나 또는 바깥에 증시를 흔들만한 요인이 있었느냐. 일본 증시에서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일본의 지금 시가총액 1등주인데요. 이것도 역시 반도체주거든요. 네. 일본 반도체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 날 아침에 미국에서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반도체 풍향계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 달 먼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상보다도 더 좋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그동안에 실적 발표할 때마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예상이 부진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실적은 괜찮았는데 이게 바로 브로드콤이라는 회사하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 바로 앞서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국제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조만간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PCE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높았고 이런 국제적인 요인들도 함께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뭐 사실 이제 전날 이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의 이 왕좌 교체식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 1위였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1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1위 자리를 내주게 된 건데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이 삼성전자의 독주를 깬 건 이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7: 예, 일단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다소 좀 방심했다, 오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게 된 1등 핵심 요인이 HBM이라는 고대역 이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를 여러 개로 묶어서 그 메모리 용량을 대폭 늘리고 속도도 빨리 하는 건데 이게 엔비디아의 GPU라는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궁합이 맞으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HBM을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돈이 안 된다. 그리고 추가 개발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SK하이닉스의 역전은 자, 기업도 아무리 1등이라도 영원한 1등이 없다라는 이런 한 교훈을 주는 대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만물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를 다 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IMD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런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거든요. DRAM하고 NAND 플래시 두 개만 집중하는데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0: 제 인공지능의 이 열풍이, 반도체 열풍이 모든 반도체에 다 같이 온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몇 개에만 집중적으로 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 슈퍼 랠리, 슈퍼 사이클이 집중해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메모리인데 전부 다 잘 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메모리는 잘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내에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여기는 적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 같이 가져가려다 보니까 수익률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상당히 못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삼성의 방심,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등, 3등, 한때 부도 직전까지 갔던 회사인데,
1: 코스피가 10% 폭락하며 9천선이 붕괴됐습니다. 검은 화요일을 보낸 국내 증시 상황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아직 점심시간도 채 되지 않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한 피자가게 안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죠.
1: 이분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 제가...
1: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 혹시...
2: 제가 칼로 찌른 게 맞습니다.
0: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 한 명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와 딸, 그리고 방금 상황극에서 내가 찔렀다 말한 피자 가게 점주 A씨였죠. 피해자 3명은 끝내 숨졌고 A씨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 무슨 일 때문인지 좀 알아봤나?
4: 그게 피해자들은 다 사망했고 가해자도 수술 중이라 직접 조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주변에서는 뭐래?
4: 가해자 가족들은 본사 갑질이다, 인테리어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 안 됐다, 뭐 이러긴 하는 것 같은데.
3: 본사 갑질?
0: 사건 직후 사람들의 시선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심했는데 인테리어 하자로 그 갈등이 폭발한 것 아니냐,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드러난 내용은 처음 알려진 이야기만 많이 달랐습니다.
5: 갑질이라뇨! 단 한 번도 점주들에게 인테리어를 바꾸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점주들 대부분 소자본 창업인데 저희가 어떻게 리뉴얼을 강제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6: 그 피자집이 먹자 골목에서 좀 그 거리가 있어서, 아이고 그 특히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 힘든 점이 많았을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0: 더 중요한 쟁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된 계획 범죄였느냐는 거였죠. 최근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0: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죠. 그날 피자가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7: 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지난해 9월 평일 오전이었는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더니 가게 안에 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세 분은 끝내 숨졌고 가게 주인인 A씨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A씨 본인도 다쳤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고 하고요. 처음엔 인테리어를 두고 시비가 붙은 끝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묘사해 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가해자 A씨가 나머지 세 명을 이제 다치게 하고 본인은 자해를 한 끝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를 좀 알아보려면 가게 안에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7: 네,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었 4사람은 이렇습니다. 우선 가게를 운영하던 점주 A씨가 있었고요. 나머지 3분은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 1분,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아버지와 30대 딸, 이렇게 부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하자보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모인 자리였던 셈인데요. 결국 세 분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숨졌고 A씨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한동안 직접 조사가 어려웠다고 알려졌습니다.
0: 보도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 직접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을 했고요. 가해자 역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서 한동안 조사가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건 직후에 이랬을 것이다 라는 온갖 추측이 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어떤 거였죠?
7: 네, A씨가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 정식 조사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체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보도됐는데 그 사이에 온갖 추측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본사 갑질에 시달린 것 아니냐 하는 거였어요. 피해자들이 본사 직원하고 인테리어 업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0: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다는 사건들 그동안 이제 꽤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사건이 그런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더 크게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팩트와는 상관이 없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강요한다거나 리뉴얼 비용을 떠넘긴다거나 특정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한다거나 이런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워낙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또 본사가 약자인 점주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있었던 거고요. 이 사건도 처음엔 그런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받아들여진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하고 재판하면서 드러난 내용은 초기 추측하고 상당히 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0: 네, 당시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 본사 측에서도 갑질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당시 본사 측은 갑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단한 번도 점주에게 리뉴얼이나 인테리어를 강요한 적이 없다. 인테리어 업체도 점주가 직접 고르게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됐고요. 다른 지역 점주들도 인터뷰에서 본사 갑질은 없었다. 업체도 우리가 골랐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제가 된 인테리어 하자라는 것도 배관 누수하고 주방 타일 두어 칸이 깨진 정도였고, 그마저 보증 기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무상 수리를 거절한 게 발단이었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큰 갈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다고 하면요.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이거 같아요. 이 사건이 발생을 한게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냐, 아니면 이 A씨라는 사람이 아예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냐, 이건데 수사 결과는 어느 쪽에 가까웠습니까?
1: 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A씨는 처음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보도됐어요. 범행 전날 미리 흉기를 챙겨뒀고 피해자들에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먼저 연락해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미리 준비된 계획 범행에 가깝다고 판단된 거죠.
0: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CCTV를 가리기까지 한 부분이 또 나왔다고 해요.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를 따로 챙겨와 손질해둔 것으로 조사됐고요. 결정적으로 범행 직전에 가게 안 CCTV 카메라 렌즈를 물 묻힌 키친타월로 가렸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건 자기 행동이 찍히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범행을 감추려는 의도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획성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우발적 범행보다 훨씬 무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검찰은 결국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특히 중하게 본 부분 뭐였습니까?
1: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특히 무겁게 본건 우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결과가 너무 참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분이나 목숨을 잃었고 두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또 검찰은 A씨가 내세운 인테리어 하자라는 동기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거였다. 그걸로 이렇게까지 한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0: 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세 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기가 너무 사소하죠. 이게 뭐 타일 몇 장이 깨지고 배관 문제가 생긴 수준, 이 수준 가지고 살인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잖아. 물론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냐마는. 지금 이 내용은 도저히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상 동기 살인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1심 결과는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었고요. A씨랑 검찰 모두 항소를 했는데 최근 항소심 결과 역시 같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1: 네, 1심이 올해 초에 무기징역이었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무기징역이 유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받

0: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 설명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인테리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사람을 해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까지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법원이 사형 선고에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이 사건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1: 눈여겨볼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탁금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것중 하나가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놓으면 피해자 측이 받든 안 받든 감형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0: 네, 이 부분이 좀 특별했는데요. 공탁금이라는 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돈은 법원에 맡겨두는 건데요. 그동안은 피해자가 받든 안 받든 가해자가 공탁만 하면 그래도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고 보고 형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한사코 원치 않는데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기습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거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재판부도 이걸 감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사실 이건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피해자 의사를 더 존중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언론 보도나 여론도 역시 조심할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처럼 부각됐지만 그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사 측이 피해를 입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강력 사건에서 초반 보도나 여론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0: 네, 저도 이 사건 보면서 그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엔 본사 갑질에 시달린 범죄의 우발적 범행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오히려 본사나 인테리어 업체 측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거죠. 이렇게 초반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이미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남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적으로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 사건일수록 수사와 재판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의혹이 제기됐다, 어떠하다고 알려졌다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제이의 어제처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0: 엑스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2: Say a word. Just know that if ever you want to.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구름대가 머물면서 내일까지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전 26도, 춘천 27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모레 목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노고산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이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의정부에서 노고산 1터널까지는 9km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사고 난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 터널에서 중동 나들목까지 아직은 6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지금 논산에서 천안 방향 남천안 나들목 3정 1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는데요. 선관위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8: 증인 대부분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거나 축소 인쇄 지침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변명과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9: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주요 증인들인 선관위 고

0: 이 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 상임하고는 달라서
2: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1: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0: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집단 항명이다. 짬짬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일부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뤄진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밀었는데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얘기할 거면 무슨 소용이냐 여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3: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이 자료의 맨 1페이지를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0: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와 다녀온 것을 두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4: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2: 대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0: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로 알려진 위철한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5: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2: 김은혜 국민의힘
5: 없으세요?
2: 의원입니다.
1: 수습할
2: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1: 자체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두 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6: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체제에 대해 더는 유지가 불가능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철한 직무대행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7: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선관위가 주요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고의로 폐기했다며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지만 이튿날 송파 선관위가 이 상자를 경기 구리의 제지 업체에 넘겨 물에 용해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모든 물품을 취합한 뒤에 일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상자가 포함된 오전 수거 물량만 급하게 폐기장으로 직행시켰다면서 이후 법원에서 증거 보전 취지 연락을 받고도 폐기 중단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7월 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7: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배수진을 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이번 주 안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사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9: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2: 운영과 한 명도 더불어민주당
9: 민생 회복을 위해선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8: 정청래 대표도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이른바 쇼트 찍는 곳이 아닌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 복원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과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민주당이 정말 상임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0: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8: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며 발목을 잡는다고 날을 세웠고
11: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2: 김한규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입니다.
11: 선관위 민원 접수 대장을 요청하고
8: 국민의힘은 후보자 다주택 논란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리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2: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8: 여야는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 이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는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된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최근 들어서야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에서 무단 증축이 적발돼 지난해 7월 종로구청에서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최근까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총리 지명 다음 날인 지난 8일 철거업체에 대금을 납부하고 최근 공사가 시작됐는데 후보자 측은 조치가 지연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철거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7: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서울 잠실 아파트에 이어서 역삼동 오피스텔과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을 추가로 처분해 다주택 상황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5월 취득 때보다 5억 7천여만 원이 낮은 15억 원에 양평 전원주택은 2009년 취득가보다 2억 8천만 원 저렴한 5억 원에 매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 미국은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7: 이란은 새로운 약속은 하지 않았다며 온도차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3: J.D. 벤스 미 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처음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복귀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주 안에 핵 사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다시 자국으로 추청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자 이란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13: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 체계와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 내 충돌 방지 체계, 기술 협상을 위한 구조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핵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의회의 승인과 최고 국가안보회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IAEA와 협력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AEA 사찰단이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원자력 발전소를 사찰한 만큼 핵시설 사찰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다시 경고에 나섰습니다.
2: 만약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3: 워싱턴 포스트는 IAEA 사찰단의 복귀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 합의에 있었던 검증 조치가 복원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나 농축 금지 등 핵심 쟁점은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협상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이란과의 핵합의 최종 타결에 회의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번 핵 협상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9년 1월까지 끌고 갈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이란과 미국이 핵 문제와 제재 종료, 재건 등의 현안을 다룰 4개의 실무 협상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이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이란 외무차관을 인용해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의 실무회담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협상이 언제 열릴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직후 이란 경제에 숨통을 조여왔던 원유 관련 제재가 60일간 면제됐고 동결자산 120억 달러 해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이 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쓰일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14: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종전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의 이익을 내세웠습니다.
2: 식량은 독점적으로 미국 농민들로부터 구매될 겁니다. 옥수수, 대두, 이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미국 농민들로부터 구매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

0: 8조 원도 풀기로 합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도 이란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결국 미국 농민의 수익 증대라고 포장했습니다.
1: 제재가 풀리면 그 돈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부 식량 구매 형태로 돌아올 겁니다. 이란은 식량이 매우 부족해서 9,1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미국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종전회담에 참여했던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의무는 없다면서 제재 대상만 아니라면 다른 물품을 사도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1: 중요한 점은 이란의 동결 자산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미국은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동결 자금 사용 처를 제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부터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됐다는 우려가 미국 안에서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사에 착수했습니다.
3: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는 물론 핵심 자산인 아이디어 요약 정보와 심사평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4: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4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으로 예비 창업자 6만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디션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합격자 5천 명의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격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즉각적인 접근 경로 차단과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또 비공개 이메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정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의 홍보 메일을 받았다는 참가자의 민원이 접수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5: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1: 한성숙
5: 걱정과
1: 중소벤처기업부
5: 불편을
1: 장관입니다.
5: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창업 참가자를 만나고 질책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 9개의 무단 IP가 접근했다는 창업진흥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유출 경로와 책임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3: 재무 위기 속에서 계열사마다 선택한 길은 달랐는데요. 그 차이와 향후 전망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회생법원 대표자 신문에 참석했다가 나옵니다.
7: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 가능하다고 보셨던 이유는 좀 있을까요?
6: 법원은 각 회사가 빚을 갚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그룹 주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츠 사업의 핵심인 콘텐트리 중앙 등 네 곳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JTBC 역시 회생을 신청했지만 동시에 ARS, 즉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요청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채권단과 빚 조정 협상을 먼저 하며 숨쉴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강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8: 이거는 이제 JT

0: MBC가 원하는 바겠지만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두 번째가 사실 제일 확률이 높아요. 예. 법원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입니다.
1: 다만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다른 계열사와 달리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회생 절차보다 회사가 직접 협상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결국 JTBC 등 계열사의 향후 운명은 법원, 중앙일보의 정상화 여부는 채권단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빚 갚는 시기를 늦추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최근 220억 어음을 조기 상환하지 못해서 최종 부도 처리된 중앙일보가 유동성 문제는 일시적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 채권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자금 경색은 본업의 경쟁력 부실이 아니라 계열사 리스크 전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6월 23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변주곡,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연주입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변주곡, 줄리언 로이드 웨버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 카프리스 24번의 선율을 주제로 만든 변주곡입니다.
0: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뮤지컬 작곡가고 줄리언 로이드 웨버는 클래식 첼리스트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라고 하네요.
1: 작곡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활동 분야가 다르게 자란 거라고 해요. 그런데 방금 들은 곡이 축구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앤드류와 줄리언 형제는 모두 열렬한 축구 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레이턴 오리엔트 FC를 응원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팀이 2부 리그로 강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형인 앤드류가 이 팀 강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동생 줄리언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등을 피하면 형이 동생을 위해 첼로곡을 작곡해주겠다는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마침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무승부를 하게 되자 형이 동생을 위해 이 곡을 써줬다고 하네요.
1: 축구 덕분에 나온 곡이 맞네요. 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처럼 작곡가 중에서도 축구 팬이 많습니다.
0: 또 누가 있겠습니까?
1: 쇼스타코비치가 있어요. 소련의 작곡가이죠. 그는 그냥 팬 정도가 아니라 축구 심판 자격증도 땄다고 해요.
0: 축구 심판 자격증이요?
1: 네.
0: 야,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1: FC 제니트 상테페르트 부르크의 팬이었다고 하는데 구단 측에서는 2016년 쇼스타코비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따로 열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뭐 작품 중에 축구를 관련된 곡도 있을까요?
1: 있습니다. 바로 발레음악 황금시대인데요. 소련 축구팀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방문해서 부패한 부르주아와 파시스트들의 음모를 이겨내고 현지 노동계급과 연대해서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내용만 소개하니까 무슨 선전용 작품 같기도 한데 의외로 자주 공연되는 풍자극이라고 합니다.
0: 재밌겠네요.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황금시대 중에서 세 번째 곡 폴카와 네 번째 곡 댄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황금시대 중에서 세 번째 곡 폴카와 네 번째 곡 댄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이 황금시대는 축구팀이 주인공인 발레예요. 그만큼 쇼스타코비치가 축구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음악가는 또 엄청 많아요.
0: 지휘자 중에는 다니엘 하딩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먼 레틀의 제자로 혜성처럼 등장했고 지금은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입니다.
1: 이 다니엘 하딩은 작년에 첫 내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인터뷰가 꽤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0: 보통 지휘자가 내한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은 사실 정해져 있죠. 이렇게 훌륭한 도시에 와서 좋다, 뭐 연주가 좋다, 협연을 하는 연주에는 좋은 음악가다, 이런저런 곡을 연주하는데 음악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인데.
1: 그런데 이제 다니엘 하딩은 다른 이야기를 했군요.
0: 이 정도면 다니엘 헤딩이네요, 그죠?
1: 네.
0: 사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열성 팬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경기를 보러 갔고 맨체스터 음악원에서 공부했고요. 한국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음악 이야기 말고도 축구 이야기를 길게 해서 기자들이 애를 먹었다고. 박지성 이야기로 시작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 이야기를 길게 했다고 합니다. 축구에 별 관심이 없었던 기자들은 이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1: 왜냐면은 클래식 전문 기자들이 왔는데
0: 축구 얘기를 해버리면
1: 계속 축구 얘기를 하니까.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다니엘 하딩의 지휘 준비했습니다. 홀스트의 행성 중에서 첫 번째 곡 화성 전쟁의 신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이고요. 남편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입니다. 재산이라고는 결혼 생활 동안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남편은 몇 달씩 지방 현장에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사실상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지켰죠. 남편은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많았고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과 눈이 맞은 겁니다.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죠. 그런데 협의서를 작성한 뒤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생기자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한 겁니다. 남편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는 겁니다. 아파트 지분도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명까지 마친 서류가 어째서 휴지 조각이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협의서는 정말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판으로 가더라도 제가 아파트 지분을 재산분할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 밟다가 무산되는 경우 실제로 종종 있죠?
2: 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 이혼에 대해 동의하면서 협의이혼에 합의했다가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뭐 양육비 같은 세부적인 조건에서 의견이 엇갈려서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협의가 안 돼서 재판이혼을 거쳐야 되는 경우를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2: 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서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고 신고하면서 성립하는 이혼 방식인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입니다. 네.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고 당사자들이 이혼의 재반 조건들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서 네. 분쟁의 조기 종결이 가능합니다.
1: 그렇겠네요.
2: 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혼인 파탄 사유의 공개나 그리고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고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집행권한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1: 네.
2: 다만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전제되기 때문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숙려기간 중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합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한쪽이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는 거네요.
2: 네. 그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 등 같은 경우에는 네.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건 불성실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장점입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도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재판상 이혼은 어떤가요?
2: 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가장 큰 장점은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그러니까 한쪽이 난 이혼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2: 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혼 사유를 인정을 하면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네. 유채권자를 상대로 한 이혼에서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됩니다.
1: 그렇네요.
2: 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비 등 이혼에 부수하는 모든 사항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 등 당사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1: 네.
2: 네,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재산 현황이 확정되기 때문에 협의 당시랑 재산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도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예, 근데 그러면 지금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 이제 당사자가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이 진행이 되다가 재산 분할 합의서 썼지만 협의혼 자체가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게 완전히 다 무효가 되는 건지.
2: 네,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제 앞으로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네. 이를 전제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1: 네.
2: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간의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 표시가 행하여지는 건데요.
1: 네.
2: 그래서 그 협의 이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협의 이혼할 거를 이제 조건으로 해서 재산에 대해서 합의도 했는데 협의 이혼 자체가 안 되니까 그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합의한 것도 이제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뭐 사연자분처럼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 분할 협의서는 이렇게 정지 조건 의사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될 텐데 재판상 이혼이 된다고 할 때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뭐 지금 사연처럼 협의서를 작성한 뒤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승분도 반영이 되는 걸까요?
2: 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그리고 그 가액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1: 네.
2: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처럼 협의서 작성할 때 시점이랑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아파트 가액이 변동되었거나
1: 네.
2: 변동되었다면 그런 협의서 작성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변론 종결일 기준의 가액을 기초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1: 네. 그러니까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재판 끝나는 시점의 가격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거겠네요. 근데 그럼 한 가지 더 지금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면서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협의 이혼이 무산됐다라고 하면 위자료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도 효력이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때 제 위자료 청구 다시 할 수 있는 걸까요?
2: 네, 협의서 자체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1: 네.
2: 법원이 재판상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정하는데 협의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것처럼
1: 네.
2: 우리가 협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분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위자료 포기하기로 한 거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안 되고 재판은 이혼을 갈 때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사연자분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그 재산 분할 협의서 협의 이혼이 성립이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이혼이 무산이 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권리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일 재판 끝나는 시점에 이제 시가가 상승된 그 가격으로 재산분할 받으실 수 있고 또 협의혼을 전제로 위자료 포기를 하셨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다시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벌써 에어컨 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에어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웃집이 실외기를 글쓴이의 창문 바로 앞에 설치한 겁니다. 뜨거운 바람과 소음이 그대로 들어와서 참다 못해 바람막이라도 달아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법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등에 실외기를 설치할 때에는 배기구를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게 두어야 합니다. 실외기에 뜨거운 열기가 이웃이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죠. 따라서 이웃집 창문 바로 앞에 실외기를 두고 뜨거운 바람이 그대로 향하게 했다면 법적 기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옆집이 끝내 조치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위치를 바꾸거나 바람막이를 설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 간의 문제인 만큼 좋게 좋게 서로 양보해서 바람막이를 달고 조금씩 위치를 바꾸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네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0도, 수원 29도, 춘천 27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잘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가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5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로는 차량들 제속 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사고 날 일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쪽으로 아직은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성수대교 남단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충남 서산시는 늑대견 4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했다며 인근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시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서산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사육장에서 늑대견 11마리가 탈출했고 현재까지 7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마리를 붙잡기 위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늑대견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서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 당권 경쟁 시간표에 맞춰서 친명계와 친청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 대표는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연임 도전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영배 전남 광주특별시장 당선인과 함께 시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바닥 민심, 특히 전통 지지층의 새 규합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4: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4: 아무리 좋은
5: 대표입니다.
4: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3: 당 안팎에선 정 대표가 다음 최고위원회의, 늦어도 2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즈음에는 입장을 낼 걸로 예상합니다. 정 대표는 7월 1일자로 당직자 승진, 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세력 굳히기란 해석도 나오지만 금주 사태를 앞두고 밀린 당무를 처리하는 거란 설명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연임 도전을 고민할 단계는 지났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만큼 친명계도 더 공세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직은 행정부를 챙겨야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대신해 친명계가 앞장서 정청래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6: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동안의 당의 운영을 잘못 운영했다.
5: 이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은 약하다.
3: 여기에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날 만찬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NCND라는 말로 시인도 부인도 안 했는데 3박 5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출마 구상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친명계의 협공에 친청계는 안티가 되기보다 비전을 제시해라, 비판은 쉽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만큼은 안 된다는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는 전면전을 굴사하는 분위기입니다.
7: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가지고
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7: 논쟁하는 것은 우리 전당대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일단 링 위에 오르면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선명한 의제들을 들고 당심의 밑바닥을 거침없이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후발주자인 친명계가 어떻게 주도권을 탈환해올지가 이번 당권 경쟁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추세에 대해 지지층의 마음이 흔들리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준영 원내대표는 지지층을 설득하기보다는 외면하고 함께 싸운 동지를 부담처럼 대하며 개혁의 기준을 낮춰 보수와 함께 가려는 듯한 정치가 과연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어 술파티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 선동 사건이라며 이번 엿새 만에 SNS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1: 장 대표가 자리를 비운 여의도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 해법을 고리로 보수 야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8: 과로된 건강 문제로 입원한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공소 취소 대신 멈춘 재판들을 재개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길어지는 병원 생활 속에 SNS로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당권파 인사들이 병문안을 다녀오며 결집을 도모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의 키맨으로 꼽혔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9: 저는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붕괴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5: 최고위원입니다.
8: 장동혁 대표의 공백 속에 여의도에선 새로운 연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선관위 개혁을 고리로 구주류 중진부터 초재선 의원들, 개혁신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정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들은 전면 재선거와 부정선거 등을 일축하며 당권파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10: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또한 현행 법률과 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8: 한동훈 의원은 주호영 의원 등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등 부쩍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라가 잘 되는 정치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저 개인 입장에서의 법당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의원입니다. 아니라 공소시효 같은 큰 싸움도 앞두고 있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8: 현장에 서면 축사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초청 세미나에 나섭니다.
1: 장동혁 당권파와 거리를 둔 보수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상승세 속 장 대표가 당직 개편 등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라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24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수사 기간이 7월 24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 2차 연장이 마지막인 만큼 다음 달 24일이면 수사가 종료됩니다.
2: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상고를 포기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검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공무원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여행 장사에서 8조 7천억 원을 밑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1: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일본을 방문한 출국자 수가 늘면서 적자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2: 시장에 있는 방앗간 앞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참기름을 구경합니다. SNS를 중심으로 한국 참기름에 대한 후기가 일본인들에게 퍼지면서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13: 참깨를 직접 이런 가게에서 짜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슈퍼에서 참기름을 대게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참깨를 볶고 그리고 짠다는 건 드물어서 그런 걸 한번 사보고 싶어 왔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입니다.
12: 한국 간식거리를 소개하는 영상도 일본인 관광객들을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13: SNS에서 치킨이 맛있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입니다.
12: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65만 3천 명인 반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은 9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탓에 일본 여행 수지는 지난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14: 일본 여행 수지 적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4조 2천억 원을 쓸 때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13조 원 가까이 쓰면서 적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 일본 여행 수요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늘면서 적자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5: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 수가
13: 박성곤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입니다.
15: 대일본 여행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2: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일본과의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의 환율 흐름이 수지 개선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앞둔 홈플러스에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천억 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의견 제출 기한

0: 는 30일로 이때까지 홈플러스 측이 법원에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으면 회생 절차는 피해지 수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강원 지역 육군 부대에서 군 병사가 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0: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였는데 이 간부는 주먹질에 이어서 커피 포트까지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 속 군인. 곳곳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상처가 났습니다. 강원 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A 일병이 B 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A 일병이 부대 사무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보려 하자 B 중사는 통신병 컴퓨터라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A 일병이 컴퓨터 전원을 켜자 B 중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A 일병은 B 중사가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커피 포트까지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3: 폭행
2: 이제
3: 피해자입니다.
2: 주변에 보이는 선료 같은 거 있잖아요. 주변에 보이는 이제 커피 포트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던지고.
0: 지난해 11월 입대한 A 일병은 폭행 사건 이전에도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있었던 휴가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사건 직후 피해자 치료와 함께 해당 중사와 일병을 분리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일병은 폭행 피해 이전에도 병원에 다니며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1: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 출소합니다.

0: 구멍처럼 생긴 포집기 안에 검은 벌레들이 떼지어 날아다니고 공원 쉼터 바닥엔 벌레 사체들이 쌓여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기를 맞은 러브버그가 서울 백년산에 또다시 출몰한 겁니다.
1: 이거 지금 그렇게 보인 지가 한 열흘? 한 우리 집 옥상에 보이기 시작한 게 한 열흘 정도? 많이 돼야? 그리고 여 산에도 지금 보인 지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0: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달 15일부터 29일을 러브버그 주요 활동 기간으로 꼽았는데 특히 이번 주에 활동 개체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등산로 곳곳엔 여전히 러브버그가 드문드문 날아다니거나 이렇게 나무에 무리 지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출몰 가능성을 공유하는 러브버그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러브버그 발견 제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출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번 주 접수된 제보만 해도 만여 건에 달합니다. 러브버그가 본격적인 활동기에 접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조명이나 밝은 옷은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2: 지금 이제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잘 끌리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3: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구관입니다.
2: 생활 주변의 조명을 좀 최소화하는.
0: 또 러브버그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활동한 뒤 죽는다며 7월 중순이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전면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맞대결 상대인 남아공도 몬테레이에 입성해 한국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양시찬 기자입니다.
1: 흥겨운 악기 연주와 전통 춤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남아공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한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위해 몬테레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남아공은 앞선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조 4위에 있지만 한국을 꺾는다면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 지난주 체코와 1대 1로 비기면서 생긴 긍정적인 분위기가 한국전까지 이어질 겁니다. 한국은 이기기를 바랍니다. 남아공 기자입니다.
1: 하루 일찍 몬테레이에 짐을 푼 홍명보호는 곧바로 비공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오전부터 기온이 35도씨까지 치솟았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찜통더위 적응이 3차전의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3: 비행기 내려서부터 굉장히 덥고 느꼈었고요. 일단 운동을 해봐야 호흡이 조금 어떻게 얼마나 가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는 남아공전에서 승점 1점만 더 확보해도 조 2위를 확정해 32강에 오릅니다. 남아공의 핵심 미드필더 두 명이 레드카드를 받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은 홍명보호의 호재입니다. 하지만 빠르고 개인기가 좋은 남아공 선수들에게 역습을 허용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남아공 선수들의 투지도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선수들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뒷공간에 대해서 좀 더
2: 이한범 선수입니다.
3: 준비를 하면서 조심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4: 홍명보호는 유리한 조건은 따지지 않고 최상의 전력으로 맞붙겠다는 남아공전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이미 예상한 대로 A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는 남은 체코와의 경기에 2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전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하지만 상대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남아공을 이기면 됩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는 우리나라를 꺾고 2연승을 달리며 이미 A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남은 체코와의 경기는 사실상 무의미한 경기가 됐는데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줘야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멕시코는 체코전에 2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를 받은 선수들은 결장하고 주전 투톱 히메네스와 퀴뇨네스도 휴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고 우리가 남아공에 덜미를 잡히면 A조 최하위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을 상대로 무조건 승점 1점 이상을 따내야 합니다. 다행히 몬테레이에서 훈련 중인 우리 선수들은 무더위 속에도

0: 자신감이 넘칩니다.
1: 네, 그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서로 팀이 한 팀이 되어서 잘 준비를 해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겨내야죠. 근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죠.
3: 박진섭 선수.
4: 이딱 좋은 날씨네.
3: 홍범근 선수입니다.
0: 8년 전 우리가 독일을 잡아준 덕에 16강 무대를 밟은 멕시코.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덕을 바라지 않고 자력으로 32강행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재테크 시장의 뜨거운 뉴스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단연 정부의 청년 미래 적금일 겁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 상품은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모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최대 연 14%에서 19%대 파격적인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원금 1,800만 원을 넣고 무려 2,2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줄 수 있는 역대급 기회라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쓸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 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 되고 다른 거라도 투자하려니 당장 여윳돈이 하나도 없어서 괜히 화까지 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 내 지갑 속에 쓸데없이 줄줄 새 나가고 있는 이 돈부터 꽉 잡아내면서 나에게 꼭 맞는 금융상품, 투자 방법, 그리고 고정 지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대방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든든한 재무 가이드 두 분 모셔볼게요.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청년 미래 적금. 뭐 저도 방금 좋네요. 전에 네.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부럽긴요. 엄청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입을 하고 싶어도 자격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부럽고 배 아프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2: 요즘에 SNS에서도 이런 거 많이 홍보하고 눈에 띄는데 사실 뭐 우리가 나이를 10년을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3: 저는 15년입니다.
2: 뭐 여기에 배 아플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투자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3: 그렇죠. 그게 더 현명한 맞죠? 방법이죠.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청년층에게는 분명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맞아요. 이게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7월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기간 놓치지 말고 해당하는 청년층 분들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나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돼도 소득이 안 돼요. 목돈이 없으면 또 이렇게 적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은 내게 꼭 맞는 재테크 방법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있습니다. 오늘도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몇 번인지 혹시 김종수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1: 우물정 0945.
0: 맞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 재무상담 보험 점검 도와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4226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청취자입니다. 저에겐 이미 납입이 완료된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를 좀 해볼까 해서 환급금을 알아봤더니 원금의 두 배가 넘었더라고요. 이걸 해지하고 주식에 좀 투자를 할까 하는데 보험사도 설계사도 모두 비과세다 뭐다 하면서 해지를 급구 말려 고민 중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최근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많이 봤다는 얘기를 하니까 전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나 싶기도 해서 예적금에 있는 돈 그리고 이 변액연금을 해지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핫하다 못해 많이 뜨거운 이 주식시장의 열기에 너도 나도 예적금, 변액연금, 해지할 수 있는 모든 목돈을 들고 시장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쵸. 저는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한 게 아니 코스피를 기준으로 장이 막 한때 9% 넘게 빠지기도 하거든요.
3: 오늘 그렇죠?
0: 맞아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냥 지수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아니 이러한 롤러코스터 상황 속에 과연 내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들고 있었던 금융상품들을 깨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전 좀 솔직히 좀 겁이 나거든요.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가요?
1: 맞아요. 최근에 이런 고민으로 많은 연락을 하시는데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주식시장이 핫해지다 보니까 이 소위 혼자 대세에 뒤처지는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뜻하는 포모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청취자님의 고민은 이 납입이 끝난 변액연금과 예적금을 깨서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얘기에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들어요.
0: 그렇죠.
3: 그리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싶으신 거죠?
0: 지금도 막 갈팡질팡하는 분들 계시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장이 빠질 때가 신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3: 많으시겠죠.
0: 좀 정확하고 아주 진중한 솔루션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일단 잘 한번 들어볼게요. 납입이 끝나고 계속 유지 중인 원금의 두 배가 된 변액연금. 이걸 깨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거. 이게 맞을까요?
3: 일단 그 말씀하신 납입이 이미 끝난 변액연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이미 납입이 끝난 연금이라면 가입하신 지 아마 10년이 넘으셨을 거고요. 현재 이제 비과세 혜택을 쭉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 보험사도 설계사도 이 비과세 혜택을 얘기하면서 해지를 아마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다가 이미 원금의 두 배 정도가 또 수익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제 의견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0: 자, 일단은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4226번님 전문가 의견은 절대 해지하지 마셔라. 일단은 이걸 해지했을 때 내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그렇죠. 판단하신 건데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가 날 확률인 거겠죠.
1: 그렇죠. 그렇죠. 물론 누구나 그런 기대감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이 비과세 혜택이 노후에 나에게 얼마나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아신다면 사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0: 비과세 혜택이요.
1: 그렇죠. 일단 연금의 종류에는 연금 저축과 연금 펀드 같은 과세 연금이 있고요. 연금 보험과 같은 비과세 연금이 있어요. 이 세법상

0: 연금저축과 연금펀드는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품인데다가 이 연금 수령 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이 돼서 일정 금액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오르는데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1: 그렇죠.
2: 네, 그렇습니다. 반면 이 비과세 연금을 이 청취자분이 지금 깨려고 하는 이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는 노후에 연금으로 얼마를 수령하든 간에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요. 제외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은퇴 후 노후에 이제 가장 걱정거리가 하나 또뭐 있을까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건강보험
0: 그렇죠.
2: 그렇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이 이제 인상이 되는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비과세 납입 한도를요 꽉꽉 채워서 비과세 연금을 가져가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제가 느끼기에는 비과세 연금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왜 투명 망토 뒤집어 쓰면은 나안 보이지 하는 것처럼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2: 그렇죠.
1: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고민을 덜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셔라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요. 이건요. 이분이 지금 비과세 연금 해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예적금 해지도 고려하시거든요.
2: 다 해지하고 싶어 하시네요.
1: 은행 예적금은 사실 금리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요거 해지해서 투자하는 거?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적금 이자 정말 뭐 미미하죠. 일단 그래도 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절반 정도는 예적금에 그대로 놔두시고 이 절반 정도만 먼저 투자를 해보는 걸 추천해 드려요. 단 개별주를 선택해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상품에 먼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요즘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관련 그리고 반도체에 필요한 AI 관련 사업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죠. 그럼 이 전력 관련 주라던가 혹은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ETF 안에서는 특정 주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험 분산도 가능해요. 그러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개별주보다는 또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2: 맞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이 반도체 대장주 뭐한 주만 살려고 하더라도 금액 아시잖아요. 이거 월급으로 우리가 몇 주나 살수 있을까요?
1: 아마 한 주요?
2: 그렇죠. 예, 권 팀장님 말씀대로 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 분야의 ETF 펀드를 좀잘 선택을 하셔서 매달 꾸준히 이제 중장기 로 이제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매입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9% 말도 안 되는 이런 큰 포인트가 빠지게 되면 아마 손가락 물고 바들바들 떨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1: 울죠, 울어요.
2: 특히 이제 권 팀장님이 잘 그러시거든요.
0: 전 못합니다.
2: 그래서 요즘 뭐 인덱스 200 같은 ETF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대장주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세에 거스르지 않는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맞아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섹터별로 모였을 수도
2: 그렇죠.
1: 있고요. 아니면 지수 자체를 추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세주가 모여있는 ETF 펀드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
0: 맞아요. 이 기존 납입이 끝난 변액연금을 지금 해지하고 또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또 10년이라는 장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겠죠.
2: 맞아요.
0: 근데 예적금도 무작정 깨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기존 비과세 변액연금과 예적금은 그대로 두시고 매달 적금에 납입하고 계셨던 금액으로 ETF 펀드를 매달 꾸준히 사 모으시며 기존의 연금도 지키면서 앞으로의 투자로 목돈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좋네요.
1: 맞아요.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늘 강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바구니에 달걀을 여러 개 나누어 담아라
0: 그렇죠.
1: 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너무 많은 부분의 비중이 주식에만 몰려 있어도 안 되고,
2: 그럼요.
1: 그리고 모든 또, 또내 돈의 비중이 지나치게 안정 자산에만 몰려 있어도 또
2: 그럼 뭐
1: 비효율적인
2: 물가 상승도 못
1: 거잖아요.
2: 따라갈 거고요.
1: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바구니를 나눠 담는 게 지금 내 가계부에 가장 현명한 건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님에게는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니까요. 자,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애청자분들 중에도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객관적인 맞춤 재무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리고 고민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김정수 팀장님 준비해주셨다고요.
1: 네, 오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 청취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시내버스 운전을 좀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 분이고요. 오래전부터 노후를 위해서 몇 가지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점검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오래전부터 노후를 위해 몇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 잘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셨는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1: 네, 50대이신 청취자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아내분께서는 한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이시라고 해요. 자녀분이 한 분 계신데 뭐 최근에 따로 독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가정의 정확한 소득과 지출 내역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2: 네, 운전을 하시는 청취자님의 월 소득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월 평균 400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아내분의 월 소득은 300만 원으로 이 가정의 총 소득은 700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해요.
0: 적지 않아요. 네, 이제 얼만큼을 쓰고 계시는지가 또 중요할 텐데요.
1: 일단 각종 공과금 포함해서 이제 생활비로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를 쓰신다고 하고요. 또 부부의 월 보험료가 100만 원. 그리고 은행 적금을 매달 200만 원씩 넣고 계시고 있고 나머지 100만 원을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나눠서 이제 노후를 위해 저축 중이시라고 하고요. 또 남는 50만 원 정도는 비상자금으로 또 따로 모으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0: 그렇군요. 은행 적금에 200만 원,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남아서 100만 원도 노후를 위해 저축 중이고 50만 원도 비상자금으로 모으신다고 하는 것 보니 700만 원의 월평균 소득의 정확하게 절반에 해당하는 35만 원은 저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돈이 꽤 모이셨을 것 같거든요.
2: 네, 그럼 지금부터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선 부부의 월 보험료 100만 원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0: 이거 좀 과해 보여요.
2: 맞아요. 일단 이 보장성 보험은 두 건의 종신보험과 네 건의 보장성 보험으로 총 70만 원을 납부 중이시고요. 나머지 30만 원은 연말정산용 연금저축상품에 7년째 납입 중이세요. 이 연금저축상품은 3년 뒤면 만기이다 보니까 그동안 세액공제 용도로 잘 납입하시다가 연금으로 전환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만 원의 보험료 중에 종신보험의 두 건의 보험료가 50만 원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1: 많죠.
0: 그러게요. 왠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1: 그럴까요?
0: 싶은데요.
1: 일단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가입하신 지 꽤 오래된 상품들이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납입기간 20년 중 벌써 15년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5년만 납입을 하게 되면 뭐 괜찮죠. 납입이 이제 끝나게 되면 괜찮잖아요.
0: 맞아요.
1: 이 보장만 괜찮다면 유지해도 좋은데요. 근데 이 건강보험 위주의 특약이 주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아쉽게도 사망보험금 위주로 가입된 종신보험이어서 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2: 네,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15년간 납입하신 종신보험의 납입 원금은 약 9천만 원 정도셨고요. 현재 기준의 해약환급금은 약 7천만 원 정도가 되셨어요. 이 자녀분도 성인이 되어서 이미 독립을 하셨고 현재 사망보험금은 크게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7천만 원으로는 일시나 비과세 연금으로 이전하시게 도와드렸어요.
0: 그렇군요. 이미 성인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인이죠.
2: 자녀분이
0: 성인이 돼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망보험금 필요하지 않아서 해지하시고 이 목돈을 들고 비과세 연금으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시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70만 원의 보장성 보험 중에 50만 원의 종신보험을 해결했으니까 그렇죠. 20만 원어치의 또 보장성 보험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떠셨을까요?
2: 이 보장성 보험은 다행히 실손보험과 꼭 필요한 진단비 위주로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도록 권해드렸고요.

0: 다만 요즘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 시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는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부분만 보완해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두분 보험료를 5만 원으로 비급여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장을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1: 그래도 다행이네요. 가지고 계셨던 보장성 보험의 보장이 괜찮아서
2: 그렇죠.
1: 큰 돈 들이지 않고 이 보장성 보험의 리모델링까지 완료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 잘 되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면 되겠는데요.
2: 그렇겠죠. 일단 우선 두분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또두 분의 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두분 65세부터 적정 생활비를 최소한 300만 원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에 맞게 기존 가입된 상품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 네.
2: 우선 종신보험 해약 후 나온 환급금 7천만 원을 비과세 신납연금, 아까 5% 보증해주는 연금 상품으로 저희가 이제 이전을 도와드렸죠. 10년 뒤에 이 7천만 원이 약 1억 1천만 원의 연금 준비금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준비가 되는데요. 이 신납연금 상품에서 매월 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종신토록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3년 뒤에 만기가 되는 연말종착용 연금 저축은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 시에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니까 국민연금과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으로 재가입한 일신암연금에서 수령받는 40만 원, 그러면 국민연금 매월 180만 원까지 합한다면 총 230만 원의 노후 준비가 되시는 거죠.
1: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노후
2: 그죠.
1: 준비한다고 매달 100만 원씩도 넣고 계셨던 금융상품이 있었잖아요.
2: 맞아요. 이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현재 5년 정도 이제 국내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 중이셨고요. 앞으로 5년 정도를 더 넣으실 예정이세요. 현재 수익률이 뭐 다행히 연평균 10% 정도로 이 정도 수익률만 꾸준히 유지하신다고 하면 이 5년 뒤에는 9천만 원또그 이상을 더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또 바로 즉시연금 같은 걸로 이전을 해서 또 종신형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최소 월 20만 원 정도의 연금은 또 확보가 됩니다.
0: 네,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변액연금에 가입을 도와드렸는데요. 이것도 이미 5년간 납부하셨고 5년만 더 납입하시면 바로 연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납입 만기 후 5년 거치 후에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수적으로만 보더라도 매월 40만 원 정도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이라서 현재 준비된 연금만 총 290만 원이 되시는 거예요.
1: 그렇군요. 국민연금 180만 원에 나머지 개인 사적연금 110만 원이 더 확보되면서
2: 맞아요.
1: 총 연금액이 이제 29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부부가 목표한 금액보다는 조금 모자라요.
2: 아주 조금 모자라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 적정 노후 생활비 이제 300만 원에 딱 10만 원 정도가 모자란 건데요. 아까 종신보험을 50만 원씩 납부하시던 걸 이제 해약한 게 있었죠. 이걸로 기존 변액연금에 좀 추가 납입을 좀 권해드렸고요. 이 추가 납입만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목표하셨던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은 충분히 초과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아주 막연했던 노후 자금 마련의 혈이 뚫린 것 같아요. 자,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까 꾸준히 실천하시고 실행에 옮기면서 차곡차곡 내 노후를 위해 자산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청소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뭔가 시작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계획 세우는 게 항상 막연하고 좀 어려운데,
2: 그렇죠. 근데
1: 그죠?
2: 항상 시작에는 그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1: 맞아요. 막연하게 그냥 끌리는 대로 시작하기보다는 뭐부터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실천을 하셔야 목표에 조금 더 가깝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고민들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고민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5: 쓰는 돈 맞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트.
1: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고민 사연은 권지은 팀장님 소개해 주신다고요.
0: 네, 두 번째 사연은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여

0: 여성분의 상담 내용인데요. 최근에 어머님의 암 진단으로 이암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걸 지켜보고 사실 불안해서 본인의 보험을 좀 살펴보셨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가입한 보험들과 예전 보험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어머님이 암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는 걸 옆에서 본 따님이라면 진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즘 보면은 비급여 암 치료비 그 금액 상당하다라는 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청취자님 보험을 통해서 이런 거좀 대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입 내역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30대 여성 청취자님의 월소득은 세후 한 4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이 기존 보험을 실손보험과 종신보험 두 가지로 이제 20만 원 정도를 납부증이셨는데, 이제 최근에 2년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후두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최근까지 해서 몇 건들의 보험을 좀 추가로 가입을 하셨고요. 현재 그 추가로 가입한 보험까지 월 40만 원 정도 납부 중이십니다.
1: 내용을 좀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0: 네, 우선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보험으로 현재 4만 원 정도는 납부 중이시고요. 이 납입이 2년밖에 안 남은 종신보험은 매달 16만 원씩 납입 중이세요. 네, 어머님의 이암 진단 후에 본인의 보험 증권을 좀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그때 확인한 진단비가 3천만 원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실제로 어머님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비로 6천만 원이 넘게 쓰여지는 걸 보고 최근에 이 암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가입하셨다고 해요.
1: 근데 이쯤 되니까 또 궁금한 게 비급여 치료비 많이 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어머님이 받으셨다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산정특례 제도로 충분히 비용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셨을까요? 자기부담금 5%면은 충분히 됐었을 것 같은데요.
0: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는 비급여 치료 항목에도 적용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그러니까 적용이 됐으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
2: 안 들었겠죠.
1: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그 콧구멍 파시면 안 돼요. 그거
2: 아이고, 콧구멍이 안 들어.
1: 일단 정답은 맞아. X.
2: 네, 맞아요. 이 청취자님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항암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니고요. 이 표적 항암 치료 같은 이 비급여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건데요. 이 말씀해주신 이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암뿐만 아니라 뇌나 심장 관련해서도 이제 중증 진단을 받으시면 이 본인이 쓴 비용의 5%만 부담하는 거는 맞습니다. 단 급여 항목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고객분들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해드리면서 이제 뭐암 치료 같은 경우도 과거 일반 항암 치료보다 효과가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이제 또 부작용 같은 게 덜한 비급여 항암 치료를 많이 받으신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급여 치료에는 산정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대표적으로 치료법이 표적 항암 치료인데요. 과거에는 화학 항암제는 암세포와 그 주변의 정상 세포들까지 손상을 입히다 보니까 이 정상세포가 생겨나서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됐어요. 하지만 이 최근부터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표적항암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투여한 약물이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아서 암세포만 쫓아가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 기존 화학적 치료에 비해서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현저히 작아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지만 이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이 진단비나 비급여 치료비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기가 힘들어지겠죠.
2: 그렇죠.
1: 우리가 암 진단 받으려면 어쨌든 몸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0: 그럼요.
1: 면역력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화학적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 세포까지 죽이는 거 요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 타겟으로 그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항암 치료를 당연히 받고 싶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문제는 돈인 거잖아요. 치료비가
2: 그렇죠.
1: 그럼 많이 차이가 날까요?
2: 그럼요.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이 표적 항암제에 따라 이제 그 금액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통 1회에 저렴하게는 300만 원에서 또 비싼 약물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 표적 항암 치료를 한 번만 받느냐? 아닙니다. 1회 치료에 회당 500만 원씩 들어가고 이 항암 치료는 보통 8회에서 10회 정도 받게 되는데요.
1: 그렇군요.
2: 그렇게 된다면 뭐 1회당 500씩 들어간다 그러면 기준을 잡으면 이 총 치료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항암 치료만 하나요? 항암 치료와 또 항상 붙어 다니는 방사선 치료도 같이 받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 보통 30회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이 치료 비용까지 합쳐지면 훨씬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실손보험 통원 한도로는 택도 없는 거죠.
0: 그렇죠. 이 실손보험 하루 통원 비용의 한도는 20만 원 정도인데 이 과거 실손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보장을 해주는 실손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1회 표적항암 치료를 받는데 500만 원이 든다라고 가정하고 이 실손보험으로 20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480만 원이 자기 부담금액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 청취자님도 암진단비를 1억 원이나 늘리실 수밖에 없었던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가입하는 특약 중에 가장 비싼 보험료를 차지하는 게 바로 암진단비.
1: 맞아요.
0: 이 그래서 암진단비를 중복해서 많이 가입하시면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이 청취자님의 암진단비를 좀 줄이고 표적항암 치료 같은 비급여 암치료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드리면서 보험료를 줄이고 치료비를 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자, 그래서 전문가가 어떤 머니 처방전으로 우리 청취자님 도와주셨을지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일단 우선 기존에 2년만 납입하면 끝나는 종신보험의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추가로 이 1억을 가입하신 것에서 2천만 원만 남기고요. 예, 최근에 가입한 보험들 20만 원에서 보험료를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 표적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시작과 동시에 이제 1억 원. 네, 이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비급여 항암 치료 관련해서 특약들을 이제 또 다양하게 넣어드려서 5만 원 정도의 재가입을 시켜드리면서 이 보험료를 40만 원 내시던 걸 이제 30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1: 그럼 만약에 청취자님이 암 진단 받고 암 치료를 시작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0: 일단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암 진단비 5천만 원은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표적항암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1억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정액 지급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총 1억 5천만 원의 충분한 치료 비용과 생활비를 쓸 수 있는 비용을 받으시는 거죠.
1: 아, 이 정도 되면 이제 돈 걱정 좀 내려놓고 충분히 치료와 회복에 전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뇌나 심장 관련된 질병 진단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2: 네, 맞아요. 최근에 가입한 이 암보험들 중에서 이제 또 5만 원짜리 암보험은 또 남겨놨었잖아요. 다행히 그 보험에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 관련 담보들이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 네.
2: 만약에 없었다면 뭐 저희가 당연히 보완을 해드렸겠죠. 또 오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보험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암보험하면은 진단비 정도밖에 뚜렷이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이제 불가능했었지만 현재는 뭐 표적항암 치료다, 뭐 또 잘 알고 계시는 뭐 중입자 방사선 치료 같이 이런 비싼 암진단비 대용으로 또 저렴하게 암치료비를 또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님들도 내 증권에 비급여 항암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보험료가 너무 과하게 많이 지출이 돼도 문제지만 보험료 적정히 쓰고 있다 하더라도 보장이 부실하면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아플 때, 우리 집 가정경제가 위협받을 때 나를 지켜줄 든든한 금융자산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요즘 워낙 산정특례 제도가 잘 돼 있다곤 하지만 요즘 좋다는 암치료들은 다 비급여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노후에는요,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월 35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여러분은 이런 현실에 얼마나 대비가 돼 있으신가요? 만약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면 전문가와의 재무상담 통해 구체적인 해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문자 메시지 번호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에 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0: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30도, 대전 26도, 춘천 27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비구름대가 머물면서 내일까지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5mm 정도 내리는 양이 많지 않겠는데요.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차선 변경에 미리 안전히 좀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여파로 반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노고산 1터널 부근 1차로 승용차 관련 사고 여파로 아직은 이 일대가 밀리고 있는데요. 의정부부터 노고산 1터널까지는 9km 구간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8: 지난주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하루 사이 91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역대급 낙폭을 기록하며 820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9: 대장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12% 급락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가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9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91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정오쯤 동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 2시 반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든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9.9%, 910포인트 폭락한 8203으로 장을 마치며 82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하락률로는 역대 다섯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89.69까지 치솟으며 90선에 육박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점이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11: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2: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입니다.
11: 현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지수 낙폭이 커지는 환경이었는데요.
10: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모두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전날 기준 48%까지 떨어져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 기관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8조 5,91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받아냈지만 지수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94% 내린 891을 기록하며 900선 마저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 턱 밑에서 위협하며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8: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다음 달부터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이 리밸런싱을 재개해 연말까지 60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9: 국내 증시가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 투자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유례 없는 코스피 랠리를 고려해 국내 주식 비중이 기준을 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으로 덜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8%로 넓혀 국장 보유 상단을 28.8%까지 높였습니다.
14: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15: 정은경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입니다.
14: 국민연금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13: 그럼에도 코스피 활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30%를 넘어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최대 60조 원가량 매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도체주 쏠림에 최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겹치면 증시 조정 빌미가 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 기초 체력이 강해져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의 세부 운용 전략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공공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 비중 추가 상향 여부는 연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부양에 앞장서 왔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 좋은 장을 포기하면 바보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초과분도 장기간 분산 매도해 하방 압력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8: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첫 일정에 관련 증인들이 불참하거나 강한 질타를 받고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관위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증인들은 변명과 자기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주요 증인들인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7: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18: 위초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17: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
16: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집단 항명이다. 짬짬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일부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뤄진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밀었는데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얘기할 거면 무슨 소용이냐 여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19: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맨 1페이지를
18: 윤건영
19: 보시면
18: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9: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16: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와 다녀온 것을 두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20: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18: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16: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로 알려진 위철한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21: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18: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7: 그런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18: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 대행입니다.
16: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두 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사태뿐만이 아니라 부정부패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선거가 부정될 사안은 아니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21: 예.
0: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뭐 부정선거 이런. 제가 그런 걸 가끔 보면 아니 이게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뭐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하잖아요.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8: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직후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여왔던 원유 관련 제재가 60일 면제됐고 동결 자산 120억 달러 해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이 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쓰일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종전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의 이익을 내세웠습니다.
23: 식량은 독점적으로 미국 농민들로부터 구매될 겁니다. 옥수수, 대두, 이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미국 농민들로부터 구매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2: 미국은 이란과의 회담 직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사찰단 입국 허용 약속을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 대가로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여왔던 원유 관련 제재를 협상 기간인 60일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8월 21일까지 원유를 팔고 대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게 돼서 외환 수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의 동결 자산 120억 달러, 약 18조 원도 풀기로 합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도 이란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결국 미국 농민의 수익 증대라고 포장했습니다.
23: 제재가 풀리면 그 돈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부 식량 구매 형태로 돌아올 겁니다. 이란은 식량이 매우 부족해서 9,1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2: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미국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종전회담에 참여했던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의무는 없다면서 제재 대상만 아니라면 다른 물품을 사도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23: 중요한 점은 이란의 동결 자산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22: 미국은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동결 자금 사용 처를 제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부터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됐다는 우려가 미국 안에서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9: 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 신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재무위기 속에서 계열사마다 선택한 길은 달랐는데요. 그 차이와 향후 전망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4: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회생법원 대표자 신문에 참석했다가 나옵니다.
25: 구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 가능하다고 보셨던 이유는 좀 있을까요?
24: 죄송합니다. 법원은 각 회사가 빚을 갚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그룹 주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츠 사업의 핵심인 콘텐트리 중앙 등 4곳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0: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회생 절차보다 회사가 직접 협상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결국 JTBC 등 계열사의 향후 운명은 법원, 중앙일보의 정상화 여부는 채권단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빚 갚는 시기를 늦추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최근 220억 어음을 조기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중앙일보가 유동성 문제는 일시적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자금 경색은 본업의 경쟁력 부실이 아니라 계열사 리스크 전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사에 착수했습니다.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는 물론 핵심 자산인 아이디어 요약 정보와 심사평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2: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4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으로 예비 창업자 6만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디션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합격자 5천 명의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격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즉각적인 접근 경로 차단과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또 비공개 이메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정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의 홍보 메일을 받았다는 참가자의 민원이 접수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3: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장관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중후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창업 참가자를 만나고 질책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 9개의 무단 IP가 접근했다는 창업진흥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유출 경로와 책임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에 대해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의 인사청탁과 함께 방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앞서 당원 가입 실무를 주도한 핵심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95세인 이 총회장의 고령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6년 만에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지시해 정치권에 깊숙이 손을 뻗은 혐의인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유도한 신도는 무려 5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합수부는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조직적 집단 입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0: 총선 등 정당의 공정한 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당원 가입 실무를 주도한 신천지 2인자 고동환 전 총무 등 핵심 간부 3명은 지난주 구속된 상황. 이번 영장 심사에선 95세인 이 총회장의 고령이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합수부는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구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 총회장이 법정에서는 어떤 소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규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 심사 결과는 향후 합수본의 수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를 통해 이 남성의 모습이 빠르게 퍼졌는데 우리 주변 곳곳까지 스며든 마약에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2: 한 남성이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한 자세로 비틀거립니다. 한낮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입니다. 길거리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영상이 게시된 다음 날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 맞지만 마약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 14일 밤 10시쯤에는 서울 신논현역 출구 앞에서 30대 여성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마약성 마취제인 프로포폴 여러 병과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여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는 1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 유통하는 등의 마약 범죄가 2,500건 가까이 발생했고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3,000명을 넘겼습니다. 도심 한복판과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마약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에서는 선관위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 특위 첫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 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 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단 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참정권 해소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의원입니다.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들이 짬짜미를 한 건가? 어떻게 비상근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합니까?
6: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봅니다.
7: 참담하고
8: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7: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결코 침해 대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직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엄중한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3: 예, 뭐 더 이상 보탤 말도 없습니다. 예, 교수님.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근데 어디서 비상임위원들이 저렇게 불참하는, 불출석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엄중한
8: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4: 6월 3일 날 지방선거 끝나고 이 상황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여권이 완전히 지금 훼손된 상태인데 어떻게 비상위원들이라고 해서 상임 비상임을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의 어떤 그 엄중함도 모르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선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지금 뭐 재선거 얘기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그 극우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만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이 상황이 어떻게 퍼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선관위의 그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그때도 아예 그 개표조차 못한 게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오늘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이게 지금 투표용지 부적 사태만이 아닌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체적 부실 뭐 이제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처음에는 이게 단순하게 투표용지 부적이었다. 그게 이제 50% 유권자의 50%밖에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투표지를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완전히 그 어떤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면서 자신들끼리 하나의 왕국을 이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이라는 사람들 어제 선관위 위원들인데 예.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 국민들의 국조에 국민들이 지금 이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불참할 수 있는 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3: 예.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오후에 늦게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9: 그러니까 예. 온 나라가 지금 뒤집혔고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무슨 뭐 그 정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8: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9: 그런 상황에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위철한 상임 선관위원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선관위원이 9명이잖아요. 그 9명인데 3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세 사람은 여야 국회에서 임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서로 다 다르게 왔지만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 아마 서로 연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3: 그래서 아까 짬짬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9: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나왔겠지. 더구나 저렇게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몰라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분들이 나와서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왜? 비상근 선관위원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없어요. 아니 지금 선관위원장도 한 달에 한 번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출근해갖고 무슨 425만 원인가 뭐 400여만 원에 뭐 수당을 받고 뭐 아니면 뭐 어쩌다가 한 이틀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나는 잘 모르겠다 보고받은 거 기억도 잘 안 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관위원장이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비상임 그 선관위원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들도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수당만 받아갔다는 건데 그분들이 실제로 선관위가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제대로 알기를 했겠습니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3: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 특위위원들의 비판 수위를 더 높여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변경한 걸 두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짧게 보고를 했을 건데 근데 기억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4: 근데 선관 저게 이제 투표용지 인쇄 그 매수가 사무총장 전결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선관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투표용지 이 매수가 처음엔 70%까지 했다가 네. 사전투표가 도입이 되고 이제 또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50% 했다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 한번 누차 얘기했던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근데 이게 선관위원장이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너무나 상상 외의 일들이에요. 그야말로 흔히들 말하는 초현실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선관위에 대한 그 헌법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K선거, 뭐 K민주주의 이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게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예. 일인데 과거 우리가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찍이 이거 아마 이게 이거 민주화 이유가 이럴 정도 민주화 이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비상임 위원들도 그렇고 상근위원이라는 그 위원장이라는 분도 전 위원장입니다만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고 본 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상상이 안 가요 정말. 입이 열 개로 할 말이 없어요.
3: 예.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이제 이런 일도 뉴스로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이제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했더니 당연한 줄 알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9: 위원장들이 관행으로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선관위원장 되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뭐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몰디브에도 선관위원들이 가서 무슨 선거 실무를 공부하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찍어온 사진들 보니까 그냥 요트 보트 같은 거 타면서 찍은 해양 사진 뭐 이런 거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러 간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보니까 해외에도 해외 투표를 하잖아요.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우리 선관위원들이 보니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파견을 나갔는데 그 어떤 의심까지 드냐면요. 야, 해외에 자꾸만 그 투표를 확대하자고 그러는 게 본인들이 해외 나가서 근무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예요. 이지경이 되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이게 지금 저 시스템 자체가 그 위철한 지금 이제 상근
3: 예, 지금 직무대행이잖아요.
9: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인데 아무것도 뭐 아는 것도 없고 한 번씩 나오시는 거고 비상임 선관위원들도 그냥 어떻게 보니까 그냥 러버 스탬프라고 그러나요? 그냥 형식적인 자리인 것 같고 그 상임 선관위원이 사무처 직원들과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를 해왔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도 이게 얼마나 기강이 그 해이돼 있는지 그러니까 조직적 그 구조화된 무능과 그리고 기강해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느 정부를 탓할 것도 없는 게 정권마다 다 비슷한 일들을 해왔던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조혜주 씨라는 사람을 임명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자기 대학교 동창인 그 김영빈 씨를 임명을 했고 이번에는 대통령과 뭐 밥을 같이 먹었다는 고시 동기인 위철한 씨를 임명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나머지는 그냥 허수아비로 있고 자기 측근들이 가서 선관위원들을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을 지시를 하면서 그냥 뚝딱뚝딱 해온 거예요. 그러다 이 사건이 터진 거니까 이번에 지금 확실히 밝혀야죠.
3: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또 짚었습니다. 위철한 직무대행을 이 대통령의 밥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위 직무대행은 그건 무책임한 거다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재는 누가 하냐? 지금 결재할 것도 이게 쌓여 있는데 지금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4: 아까 위철한 그 직무대행이 아까 방금 보셨잖아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얘기 본인이 했던 거 아니에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책임을 통감해요? 저 사퇴해야죠. 그 이후에 결재는 지금 위철한 직무대행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냥 일단 이걸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대통령 친구고 뭐 사시 동기, 사후 연수원 동기 이런 건 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책임을 통감하고 직무대행이고 상임위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상임위원도 다,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다 사퇴해야 돼요 지금.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3: 예.
4: 일단 사퇴하고 뭐 지금까지 위원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50% 인쇄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에서 다 하는 것이고 말이죠. 사무총장이 다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긴 들었었는데 선관위원들은 그냥 일종의 명예직 비슷한 거예요. 자리 따고
3: 앉아가지고.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 대통령의 이제 밥 친구 그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합수본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그렇죠. 있지 않냐. 어떻게 대통령의 밥 친구로 손댈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9: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런 일들이 터지면 다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상관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경우에는 저분들 책임져야 될 분들을 지금 국회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 소환을 해서 다 따져서 물어봐야 돼요, 본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리면 다음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듣고 추궁하고 대답을 듣고 그다음에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 우리나라의 어떤

0: 뭐 일반적인 관행 중에 하나가 뭐 일만 터지면 다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 물러가면은 그다음에 그 사람도 물러가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선관위 개혁을 하더라도 지금은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0: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을 얘기하면서 뭐 헌법 개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아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먼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을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헌법부터 개정합시다. 이건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해법부터 찾아내겠다. 이거는 그냥 국민적 관심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옛날과 똑같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아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투표용지 50% 인쇄도 몰랐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뭘 얘기를 하겠냐고요, 도대체. 뻔해요. 자기는 뭐 비상근이니까 잘 몰랐고 선관위원장도 상근인데도 한 달에 한 번 출근하고 이런 말 하냐. 아예 그냥 싹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수사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뭘 앉아서 뭘 따집니까? 바로 수사에 들어가죠.
1: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4: 예.
3: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1: 네, 지금 합수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 투표 과정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내부 문제, 뭐 부정부패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 사안을 상당히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뭐 그러신 거 아 뭐 안 그럴 수가 없죠. 사실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공행진을 하다가 그 뭐 폭락이라고 할 정도 주식 떨어지듯이 떨어진 거는 그런 가장 큰 거는 선관위에 대한 어떤 불만.
1: 예.
0: 그러니까 선관위는 독립기구라서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여당은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선거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돼요. 근데 사실 보면 벌써 19일이나 지났잖아요. 10 며칠이 지났죠.
1: 예, 예, 예.
0: 10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밖에서 아웃복싱 하듯이 돌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런 느낌을 봤는데 이번 지금 대통령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산 낭비 채용 비리가 본질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도 보고 그 보도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은. 그런데 이 지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조화된 무능과 기강해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근 선관위원들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출신이 와서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얼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얼굴 세워지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지방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들을 판사들이 하는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판사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선관위원장인데 그 문제 있다고 합니까? 다 법원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 이런 구조화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거기서 무슨 뭐 지금까지 있었던 몇몇 비리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인 것이고
1: 예.
0: 몸통을 봐야 된다.
1: 예.
0: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뭐 여기서 뭐 예산 낭비 채용 비리 이거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건 지엽적인 거고 더 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1: 어쨌든 본질도 보고 그 밖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또 그것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어쨌든 대통령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2: 해체에 가까울 정도로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야 뭐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럼 그동안 이제 그 채용 뭐 비리 특혜 이게 뭐 23년도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에 관련된 보도가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지나갔던 거죠. 적당히 돕고 지나고 또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뭐 원포인트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포함해가지고

0: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독립기구라고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손 못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손대고 지금 우리 김 의원 말씀처럼 완전 구조적인 무능이에요. 총체적인 부지 시스템 자체가 네. 그렇고. 그러니까 유사 이래 그야말로 유사 이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게 선관위가 이렇게 해왔다고요. 각급 법원장이 의뢰 그냥 선관위원장도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건 하면서 그동안 계속 이제 그 넘겨져 왔던 문제들 계속 지적돼 왔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문제들 당연히 이번에 발본색원 해야죠. 발본색원. 이런 네. 걸 발본색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자, 오늘 그리고 이 국회 또 한 켠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이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는 물론이고요. 구친윤계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까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2: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3: 국가사관합니다.
4: 선관위에 대해서는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4: 이 정도 무능은 부패입니다. 이 정도 무능은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마치 자기도 피해자고 자기도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하듯이 원포인트 개헌을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8년에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전 보수 재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1: 자, 보수 야권이 선관위 개혁을 고리로 뭉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입법 공조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6: 아니, 실제로 한동훈 1호 법안이
5: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6: 한동훈 1호 법안이 감사원법이에요. 네. 그 감사원법이 뭐냐면 지난번에 그 소쿠리 투표 있고 가족 비리 같은 거 있을 때 그 직무감사 감사원이 하려고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사 할 수 없다.
1: 대상이 아니다.
6: 예, 회계감사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는 법을 감사원이 그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법인데 이 법안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31명의 의원이 거기다 같이 서명을 했거든요. 거긴 뭐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고 당권파라는 의원들도 있고 뭐 중간지대에 있다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선관위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 부실선거 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야권이 단합하고 뭉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이제 입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국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장면들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데 여러 곳에서 뭐 친윤계 의원들 조금 전에도 뭐 주호영 의원을 하고도 인사를 나누고 여러 의원들하고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0: 친윤계 의원은 안 만날 이유가 없죠. 지금 이제 보수의 전 중심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범야권이 중심이에요, 사실상. 지금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뭐 당원당규상 체제의 붕괴는 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선을 긋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방향 자체가. 예, 예. 그 TK 그 영남 지역 의원들도 지난 의총 며칠 됐습니다만 그때도 벌써 장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건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대세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의원은 지금 넉넉한 거예요. 마음은 넉넉하지만 또 한편 초조함도 있죠. 이대로 가다 정말 장동훈 체제가 생각보다 길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초조함도 있습니다만 예. 그 처음보다는 조금 그 여유가 조금 이제 사라진 것 같긴 해요. 요즘 자기가 자신이 전략적 자산이다. 왜 나를 활용하지 않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런 하나의 그 일환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장동윤 체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이 된다면 저는 복당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올 겨울이나 네. 내년 초까지는 적어도 난 늦어도 된다고 보는데 복당되면 당권에 가장 접근해 있고 근접해 있는 이 사람이 저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봐요, 사실상. 현실이 이렇습니다. 네. 친윤계 의원들 굳이 마다 이유가 없죠. 아, 정치랑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윤계 의원이 다시 극우론자들과는 선을 거야 돼요. 네. 저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냥 다 껴안고 간다. 좋은 말로 통합과 포용인데 그건 통합과 포용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정선거를 거기에 은근히 편승하고 같이 가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보수진영 내에서 그 색을 보수진영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극우론자들, 부정선거론자들과 잠깐 편성하는 사람들. 네. 딱 선을 거죠. 그게 한동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친윤계였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한다. 그럴 이유는 없겠죠.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유감인 게, 이 지금 이성훈 의원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대통령과 민주당 여권 자기들 피해자고 이러면서 갑자기 또 정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보수 진영 할 거 없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근데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여기서 또다시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한다 이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선거제도 개혁에 충실하게 집중하고
1: 예.
0: 그다음에 갑자기 2028년 압승하고 2023년 정권을 되찾아보자. 이거 얘기할 수 있죠.
1: 선관위 개혁을 너무 정치화
0: 여기서 이런 말 하지 말자는 말자. 거예요.
1: 예.
0: 이런 한동훈 없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1: 거예요. 어쨌든 그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국회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지금 이제 장동원 대표가 이번 중에 계속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6: 그렇죠.
1: 어떤 마음일까요?
6: 오늘 이제 제가 그 대구 출신의 권영진 의원하고 그 같이 오는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네. 그 권영진 의원이 저 화면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한동훈 의원은 이미 우리 식구다. 아, 뭐 우리 중에서 한동훈을 우리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실제로 보면 뭐 자기 당 대표였잖아요, 거기. 당 대표였고 그렇죠.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새벽 1시 반에 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되긴 했지만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모두 다 반갑게 맞아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싸우는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내세워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뭐 인지상정이라 생각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고립될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1: 예, 복귀하더라도.
6: 예, 복귀를 하게 되면 당 대표는 있는데 당 대표가 아니라 뭐 한동훈 뭐 그런 세미나 같은 데서 뭐 한동훈이 더 막 활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힘의 추가 이렇게 확 뭐 균형이 무너지면서 장동혁 대표가 고립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뭐 다른 이유보다는 아까 뭐 구조화된 무능도 얘기했지만 지난 1년 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성과물이 없어요. 그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번에 이번 선거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잘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인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민주당에 비해서 절반이나 심지어 3분의 1 가까운 지지도를 계속 유지해왔고 그리고 뭐 특검법이든지 뭐든지 뭐 하나 제대로 우리가 이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능에 대한 그 당원들의 어떤 불만 그렇던 게 쌓여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권위는 이미 다 무너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이제 벌써 이제 엿새가 됐고 원래 이제 이번 주 초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복귀할지 또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이 또 계속 격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이 전남 광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또 서울시당 주최로 열리는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을 하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공식 일정이 아니라 이게 개별 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근데 조금 이제 현재 여권 내에 당권 투쟁이 아주 뭐 완전하게 이제 본격화되지는 않지만 본격화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 멸칭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좀 상대를 이제 경멸한 듯한 그러한 비하하는 멸칭도 뭐 다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양쪽 다.
1: 예.
0: 말하기 좀 어감도 좀 이상해요. 양쪽 다 좀 이상한데 굳이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갈라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친노 친문대 이쪽에 신 이재명계, 뉴 이재명 말하자면 이제 이 개파 안에 이런 커다란 흐름이 형성됐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이 대기실에서 아까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NLPD 계열 근데 그건 나름대로 그래도 노선 투쟁도 있었어요. 이것도 노선 투쟁이 있긴 있어요.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강원의 문제 이런 건 있긴 있는데. 이미 검찰개혁은 여권 내에서 약간 정치 구호 비슷하게 됐다는 느낌도 좀 받아요. 이제는 정말 검찰개혁 한 10월달에 검찰청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보안수사권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들이 피해를 생각해서 인정하자라는 쪽이고 근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보라는 듯이 거기에 반대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노선 투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그거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정책을 둘러싼 어떤 경쟁 이런 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경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1: 예.
0: 며칠 전 기자회견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권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어요. 투쟁도 할 수 있고 권력 다툼이 있는 게 또 정치고 또 정치의 동력이 또 권력 투쟁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임기 초기인데다가 지금 이게 이 약간 과열된 것 같아요. 과열된 정도가 과거의 친박 친이 또 그 이후에 친박 비박 그걸 능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그러네. 이게 완전히 진영대 그 진영 내에서의 소진영으로 분화된 듯한 느낌도 대단히 좀 우려스럽게 예. 보고 있습니다.
1: 예.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 채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이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언제쯤 이거를 공식화할 걸로 보세요?
6: 이번 주 내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내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측근에 있는 분들 얘기가 이번 주쯤으로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네. 대표가 24일부터 27일까지인가 이제 미국을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마 24일이 있는데
1: 송영길 전 대표.
6: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거기 갔다 와서 예, 나는 예, 예. 내 입장을 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중간쯤에 아마 그 정청래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할 거라는 네,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이제 많이
6: 전준이 있었고. 구성되기 전 아니면 이제 뭐 그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1: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정청래 대표가 90도로 인사한 날.
6: 그렇죠. 예, 그 해외에서 돌아와서 예, 귀국하자마자.
1: 그 날이란 말이에요.
6: 예,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양쪽에서 전당대회 전자도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강한 부정은 긍정인 거예요. 아니 그럼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저기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전당대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건 자칫하면 혹시 당무 개입이다. 라는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뭐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1대1 구도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1대1이면 50% 넘어버리면 결선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막으려면 3자 구도로 가야 됩니다. 예. 3자 구도로 가면 한 사람이 50% 넘을 수가 없어요. 그 구조상. 그리고 더구나 송영길 대표는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남표, 지금 정청래 대표 굉장히 호남에 그 뭐랄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30%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전 대표가 나오면 3자 구도가 되면 이게 정립 구도면 절대로 50%를 넘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둘 중에서 김민석이나 송영길 중에서 더 많이 2등을 한 사람을 몰아주기로 하자. 뭐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1: 결국에는 3자 구도로 가서 비당권파의 연합 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0: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저는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 네. 전반적인 기세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는 2024년도에 그때도 전당대회가 8월 18일이었어요. 이번에 8월 17일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2024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서 그 출마 선언한 게 그만둔 게 6월 24일이었어요. 예. 그게 내일이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1: 그러네요.
0: 그때도 전당대회 준비위원 전준이 그 앞뒤로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출마 선언하면 내일이나 모레 그 어간에 할 것 같은데 전 그래도 대통령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잖아요, 지금. 과거처럼 지난해처럼 박찬대 의원이 출마할 때 명심은 박찬대 의원이겠다라는 상황하고 좀 달라요. 대통령의 직격도 했고 정 대표도 사실은 90도로 인사했지만 뼈가 있는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당권 짧다는 얘기는 뭐 아니 정권 짧다는 얘기는 기본이고 또 뭐 젖으면서 흔들리면서 핀다는 도종환 시인의 시도 인용하고 그랬는데 이 여권 내에서 집권 초기에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면 충돌한다. 물론 당정이 당청이 서로 견제도 하고 건강한 긴장 관계는 좋은 거긴 합니다만 이게 관리돼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지방선거가 민주당 내에서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잖아요 지금. 뭐 12대4로 이겼습니다만 패배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셨고 나에 대한 경고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그렇다면 저는 이걸 여권 전체 위해서도 그렇고 전 정청래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면 충돌해가지고 승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가 있는 내일 일단 사퇴를 하고 사퇴를 예. 하고 그 사실상 연임 도전에 이제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전망들이 많아서 그거 한번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파로 석 달 가까이 떨어지던 이 강남 집값이 연초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시장은 향후 대책의 강도와 효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강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119제곱미터가 최근 4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전날인 지난 5월 9일 체결된 매매가가 40억 원 미치였는데 한 달여 만에 2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2: 강남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금매물 출회 여파로 11주 연속 떨어졌던 강남구 아파트값은 최근 한 달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기준 마이너스였던 올해 누적 변동률은 현재 플러스 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2월 초 100을 기준으로 집값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첫째 주 98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00을 다시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핵심 지역 강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억누른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마저 커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까지 예견되자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핵심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정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 대상인 보유세 중과세 대상을 2주택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수입이 적은 고령층이 세금 부담에 주택 규모를 줄이게 유도해 매물 출회를 끌어낼 수 있지만 과연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인지 회의적 시각이 크고 무엇보다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3: 이런 고령자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들, 뭐 강남권 주요 지역들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집주인들이 이 부분에서 우위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부분에서 이제 조세 전가를 충분히 할 수 있죠.
1: 부동산 효심이 확인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도 정부가 세제 강화를 강력히 공언하면서 곧 발표될 구체적인 조정 방식과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종전보다 최장 7년 늦어졌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526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8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공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른 재정 전망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금 규모를 반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5년에서 7년 늦추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대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청년 정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열흘 동안 유럽 순방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산 양극화 문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주식시장의 이면엔 그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반도체 호황, 또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4: 특히 자산 형성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들의 소외감을 우려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또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성세대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5: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을 합쳐 연 최고 19.4% 이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까지 직접 소개하며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5: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4: 이른바 청년 민심 잡기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과도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모두 60%를 넘는 등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 행정도 강조했습니다. 공직 기강을 다잡아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구체적인 국정성과로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 현장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간당 1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비 창출을 통해 자영업을 살리려면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종합특검이 내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하는 만큼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특검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부는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 이후 대검과 법무부 간부 순으로 연락이 이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8: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9: 서울중앙지법 33형사부 재판장입니다.
8: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7: 기염 직후 수원고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의 통화 내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포렌식 수사관 출동 의심 연락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 관련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한다며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선은 출범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하는 2차 종합특검에 쏠립니다.
10: 6월 24일이죠.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내용으로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7: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은 물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계엄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검찰 인력 파견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6: 대검찰청이 법 왜곡죄로 고소 고발된 검찰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 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대한변협에 법 왜곡죄로 고소 고발된 검찰 구성원의 수사와 공판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인 명단을 추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검찰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 지원 보장 범위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에 대해 더는 유지가 불가능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후보 간 득표수 일치를 우연한 현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확보한 진상규명위 활동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지가 독립적으로 집계된 점, 개표 과정에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모두 참여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북 교육감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 구별 개표 결과를 뒤바꿔 입력하거나 중복으로 입력한 것에 대해서는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면서도 면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 지역 육군 부대에서 군병사가 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였는데 간부는 주먹질에 이어 커피포트까지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홍성국 기자입니다.
11: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 속 군인. 곳곳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상처가 났습니다. 강원 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A1병이 B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A1병이 부대 사무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보려 하자 B중사는 통신병 컴퓨터라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A1병이 컴퓨터 전원을 켜자 B중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A1병은 B중사가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커피포트까지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2: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이제 주변에 보이는
9: 폭행 피해자입니다.
12: 주변에 보이는 이제 커피포트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던지고.
11: 지난해 11월 입대한 A1병은 폭행 사건 이전에도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있었던 휴가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사건 직후 피해자 치료와 함께 해당 중사와 일병을 분리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1병은 폭행 피해 이전에도 병원에 다니며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6: 지난 주말 전남 곡성 물놀이 시설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경찰 합동감식에서는 사고 지점 부근 조명 장비에서 전류가 새어나오는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3: 전남 곡성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난 건 주말이던 지난 21일. 당시 수영장에는 초등학생 형제 2명이 있었는데 물놀이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수심이 불과 25cm 안팎인 물에서 익사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진행한 합동 감식 과정에서는 물속에서 전류가 흘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놀이장 수중 조명 시설에서 전류가 감지됐는데 사고 당시 초등학생이 쓰러진 곳과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12: 입사 이전에 집에 와서 누르면 물을 마시기 전에
9: 경찰 관계자입니다.
12: 수심이 낮기 때문에 감지됐는데 전류가 확인된 건 맞아요. 쓰러진 지점에서.
13: 해당 물놀이장은 개인 법인이 곡성군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고가 난 날은 정식 개장 전이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부검 소견과 합동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6: 충남 논산경찰서는 충남도청 소속 청각장애인 태권도 선수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충남 논산에 있는 자신의 숙소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청각장애인 선수들의 올림픽인 데플림픽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유망한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감독 때문에 평소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이른바 여행 장사에서 8조 7천억 원을 밑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일본을 방문한 출국자 수가 늘면서 적자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시장에 있는 방앗간 앞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참기름을 구경합니다. SNS를 중심으로 한국 참기름에 대한 후기가 일본인들에게 퍼지면서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15: 참깨를 직접 이런 가게에서 짜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슈퍼에서 참기름은 되게 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참깨를 볶고 그래서 짠다는 건 드물어서 한번 사보고 싶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입니다.
14: 한국 간식거리를 소개하는 영상도 일본인 관광객들을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15: SNS에서 치킨이 맛있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입니다.
14: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65만 3천 명인 반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은 9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탓에 일본 여행 수지는 지난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16: 일본 여행 수지 적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4조 2천억 원을 쓸 때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13조 원 가까이 쓰면서 적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4: 일본 여행 수요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늘면서 적자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7: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 수가 역대 최대를
15: 박성곤
17: 기록하면서
15: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입니다.
17: 일본 여행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4: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일본과의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의 환율 흐름이 수지 개선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면서 내일부터 관련 단속이 시작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고 자동 판매기도 성인 인증 장치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담배의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전자담배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지난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7.9%까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와 똑같이 보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시행한 지 두 달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는 내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둘 수 있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동 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한 채 정해진 곳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담뱃갑에는 전자담배의 폐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경고 문구 그림이 담깁니다. 다만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는 흡입 제품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6: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무더기로 나타나 민원이 잇따랐던 러브버그가 올해 또다시 출몰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몰 지역을 공유하는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 천막처럼 생긴 포집기 안에 검은 벌레들이 떼지어 날아다니고 공원 쉼터 바닥엔 벌레 사체들이 쌓여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기를 맞은 러브버그가 서울 백년산에 또다시 출몰한 겁니다.
20: 이거 지금 그렇게 보인 지가 한 열흘? 우리 집 옥상에 보이기 시작한 게 한 열흘 정도? 많이 돼야? 그리고 요 산에도 지금 보인 지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19: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달 15일부터 29일을 러브버그 주요 활동 기간으로 꼽았는데 특히 이번 주에 활동 개체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등산로 곳곳엔 여전히 러브버그가 드문드문 날아다니거나 이렇게 나무에 물이 지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출몰 가능성을 공유하는 러브버그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러브버그 발견 제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출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번 주 접수된 제보만 해도 만여 건에 달합니다. 러브버그가 본격적인 활동기에 접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조명이나 밝은 옷은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21: 지금 이제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잘 끌리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브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
15: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구관입니다.
21: 최소화하는
19: 또 러브버그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활동한 뒤 죽는다며 7월 중순이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권 경쟁 시간표에 맞춰 친명계와 친청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 대표는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연임 도전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영배 전남 광주특별시장 당선인과 함께 시민

0: 처리하는 거란 설명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연임 도전을 고민할 단계는 지났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만큼 친명계도 더 공세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직은 행정부를 챙겨야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대신해 친명계가 앞장서 정청래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동안의 당의 운영을 잘못 운영했다. 현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은 약하다.
0: 여기에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날 만찬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NCND라는 말로 시인도 부인도 안 했는데 3박 5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출마 구상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친명계의 협공에 친청계는 안티가 되기보다 비전을 제시해라, 비판은 쉽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만큼은 안 된다는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는 전면전을 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2: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일단 링 위에 오르면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선명한 의제들을 들고 당심의 밑바닥을 거침없이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후발주자인 친명계가 어떻게 주도권을 탈환해올지가 이번 당권 경쟁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어 술 파티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 선동 사건이라며 이번 엿새 만에 SNS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가 자리를 비운 여의도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보수 야권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과로된 건강 문제로 입원한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연어 술 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공소 취소 대신 멈춘 재판들을 재개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길어지는 병원 생활 속에 SNS로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당권파 인사들이 병문안을 다녀오며 결집을 도모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의 키맨으로 꼽혔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5: 저는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붕괴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4: 장동혁 대표의 공백 속에 여의도에선 새로운 연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선관위 개혁을 고리로 구주류 중진부터 초재산 의원들, 개혁신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정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들은 전면 재선거와 부정선거 등을 일축하며 당권파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6: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또한 의원입니다. 현행 법률과 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4: 한동훈 의원은 주호영 의원 등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등 부쩍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라가 잘 되는 정치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저 개인 입장에서의 복당이라든가 이런 전혀 아니고요. 의원입니다. 공소 취소 같은 큰 싸움도 앞두고 있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4: 현장에 서면 축사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초청 세미나에 나섭니다. 장동혁 당권파와 거리를 둔 보수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상승세 속 장 대표가 당직 개편 등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라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7월 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배수진을 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이번 주 안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사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9: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10: 운영과 더불어민주당
9: 민생 회복을 위해선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8: 정청래 대표도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이른바 쇼트 찍는 곳이 아닌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 복원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과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민주당이 정말 상임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1: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10: 장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0: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1: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며 발목을 잡는다고 날을 세웠고,
2: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성관위 직원 휴직자 현황,
3: 김한규 국회 인사청문 특위 여당 간사입니다.
1: 국민의힘은 후보자 다주택 논란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리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 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1: 여야는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 이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는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레바논 충돌 방지기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합의여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종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레바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돌 방지기구 구축. 미국은 핵 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규모 확전을 막는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7: We've been, I think, very good at setting up what we're calling a deconfliction mechanism.
8: 우리는 이른바 충돌 방지 기구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실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6: 다릅니다.
8: 하는 겁니다.
6: 이란 외무장관은 충돌 방지 기구의 첫 시험 때는 실제로 레바논에서 양측의 전투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주권 회복과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8: 레바논의 전 영토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최종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무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측 협상 대표입니다.
6: 하지만 문제는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에서 군사 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결사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8: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뭘 할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해결될 겁니다. 저는 해결사입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합니다.
6: 헤즈볼라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지만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무장 세력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번 충돌 방지 기구는 레바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평화 협정이라기보단 종전 협상 유지를 위한 제한적 안전 장치라는 평가입니다. 또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와 제재 종료, 재건 등의 현안을 다룰 4개 실무 협상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이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AFP와 EFE 통신에 따르면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을 인용해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의 실무회담이 종료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협상단이 제재 종료, 핵 문제, 재건과 경제개발, 감시 이행 등 4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합의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협상은 이란 의회 의장, 이란 외무장관, 미국 부통령, 파키스탄과 카타르 총리가 참여하는 고위급 위원회의 감독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을 위해 오늘 일본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NHK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는 60일이라는 틀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곧 이란 측과 협의해 사찰 진행 방식 등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통항 관리, 이와 관련해 제공될 서비스와 국제 기준에 따른 관련 비용 청구 문제에 합의하기 위해 양국 외무부 산하 공동 실무그룹을 통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양국 고위급 외교관리들의 회담 직후 나왔습니다.
9: 아워

0: 홈 용인 공장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노동부와 함께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까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함께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 보름 만에 아워홈 용인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원하청 사무실 두 곳에서 작업일지와 작업 계획서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관련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는 어묵에 꼬치를 꽂아주는 기계로 정상 작동 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장 먼저 사고 당시 포장 작업이나 청소, 기계 수리 등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안전덮개 없이 작업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 책임자를 각각 입건했는데 상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와 함께 아워홈 공장에서 사고가 반복된 원인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2: 이 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끼임 사고로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1: 당시 경찰 수사 끝에 공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1년 만에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사고가 난 공장을 포함해 과거 끼임,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보고된 아워홈 제조 공장 8곳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통합해 기획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내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내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늑대견 4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시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서산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사육장에서 늑대견 11마리가 탈출했고 현재까지 7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4마리를 붙잡기 위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늑대견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 도심 흉기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초동 조치가 중요한데 경찰이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실전 검거 훈련에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조용한 공원에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흉기를 든 강도가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습격한 겁니다. 경찰관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근처 주택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자칫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 하지만 하늘에 띄워진 드론의 감시망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이 상공에서 도주 경로를 찾아내 현장에 알린 겁니다.
4: 용자 발견됐고 공룡 주상 쪽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3: 형사들은 물론 교통경찰까지 총동원돼 포위망을 좁힌 끝에 용의자를 코너에 몰았습니다. 끝까지 흉기로 저항하던 용의자는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됩니다. 경찰이 도심 고위험 범죄에 대비해 진행한 합동 현장 훈련입니다. 지구대부터 형사팀, 광역예방순찰대까지 합세해 모든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습니다.
5: 흉기를 사용한 범죄는 우선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최초 신고부터 범인 검거, 피해자 보호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3: 과거 연쇄 칼부림 사태부터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까지 도심 고위험 범죄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서와 상관없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공조 체계를 보완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미국에서 주행 보조 기능인 이른바 오토파일럿이 켜진 테슬라 승용차가 주택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 테슬라 측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교통당국이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테슬라 차량이 주택가를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잔디밭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지나가더니 급기야 주택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인 이른바 오토 파일럿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2: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더니 진입로 쪽 연석에 부딪힌 다음 집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목격자입니다.
1: 이 사고로 70대 주민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 차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벽에 끼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물건도 다 흩어지고 집안도 엉망이 됐습니다. 피해자 딸입니다.
1: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차량이 왜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특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117km에 달했고 충돌 이후에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택가에서 천천히 주행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법원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 대해 테슬라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우리 돈 3,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지난 2016년 이후 테슬라의 운전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 50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한 달에 만 대가 넘게 팔리며 수입차 가운데 압도적인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옛 통일교인 일본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 재판소에서 확정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일본 최고 재판소가 이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유지하고 가정연합 측 특별 항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 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종교단체인 교단과 신자들에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정연합은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도쿄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 모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최고 등급의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현지 시간 23일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를 포함한 전국 15개 도시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보로 더위가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연이은 폭염에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20명이 물놀이 등을 하다 익사했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전면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맞대결 상대인 남아공도 몬테레이에 입성해 한국전 데뷔에 들어갔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1: 흥겨운 악기 연주와 전통 춤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남아공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한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위해 몬테레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남아공은 앞선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조 4위에 있지만 한국을 꺾는다면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 지난주 체코와 1대1로 비기면서 생긴 긍정적인 분위기가 한국전까지 이어질 겁니다. 한국을 이기길 바랍니다. 남아공 기자입니다.
1: 남아공보다 하루 일찍 몬테레이의 짐을 푼 홍명보호는 곧바로 비공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오전부터 기온이 35도씨까지 치솟았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찜통더위 적응이 3차전의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3: 비행기 내려서부터 굉장히 덥고 습하다고 느꼈었고요. 일단 운동을 해봐야 호흡이 조금 어떻게 얼마나 가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우리나라는 남아공전에서 승점 1점만 더 확보해도 조 2위를 확정해 32강에 오릅니다. 남아공의 핵심 미드필더 2명이 레드카드를 받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은 홍명보호의 호재입니다. 하지만 빠르고 개인기가 좋은 남아공 선수들에게 역습을 허용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남아공 선수들의 투지도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1: 선수들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뒷공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2: 선수입니다.
1: 하면서 조심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0: 홍명보호는 유리한 조건은 따지지 않고 최상의 전력으로 맞붙겠다는 남아공전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3: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정부가 그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뉴스와 상식에서는 논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알아봅니다. 현재 원형 탈모처럼 질환으로 분류되는 일부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전이나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M자 탈모, 안드로젠성 탈모는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 시장이 커지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약 2,164억 원에서 지난해 약 2,56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20세에서 34세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탈모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만큼 특히 청년층의 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생명과 직결된 질환에 우선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민 토론회를 열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6월 23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변주곡,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연주입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변주곡 줄리언 로이드 웨버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 카프리스 24번의 선율을 주제로 만든 변주곡입니다.
0: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뮤지컬 작곡가고 줄리언 로이드 웨버는 클래식 첼리스트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라고 하네요.
1: 작곡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활동 분야가 다르게 자란 거라고 해요. 그런데 방금 들은 곡이 축구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앤드류와 줄리언 형제는 모두 열렬한 축구 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레이턴 오리엔트 FC를 응원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팀이 2부 리그로 강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형인 앤드류가 이 팀은 강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동생 줄리언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등을 피하면 형이 동생을 위해 첼로곡을 작곡해주겠다는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마침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무승부를 하게 되자 형이 동생을 위해 이 곡을 써줬다고 하네요.
1: 축구 덕분에 나온 곡이 맞네요. 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처럼 작곡가 중에서도 축구 팬이 많습니다.
0: 또 누가 있겠습니까?
1: 쇼스타코비치가 있어요. 어허. 소련의 작곡가이죠. 그는 그냥 팬 정도가 아니라 축구 심판 자격증도 땄다고 해요.
0: 축구 심판 자격증이요?
1: 네.
0: 야,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1: FC 제니트 상테페르트 부르크의 팬이었다고 하는데 구단 측에서는 2016년 쇼스타코비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따로 열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뭐 작품 중에 축구를 관련된 곡도 있을까요?
1: 있습니다. 바로 발레음악 황금시대인데요. 소련 축구팀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방문해서 부패한 부르주아와 파시스트들의 음모를 이겨내고 현지 노동계급과 연대해서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내용만 소개하니까 무슨 선전용 작품 같기도 한데 의외로 자주 공연되는 풍자극이라고 합니다.
0: 재밌겠네요.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황금시대 중에서 세 번째 곡 폴카와 네 번째 곡 댄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황금시대 중에서 세 번째 곡 폴카와 네 번째 곡 댄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이 황금시대는 축구팀이 주인공인 발레예요. 그만큼 쇼스타코비치가 축구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음악가는 또 엄청 많아요.
0: 지휘자 중에는 다니엘 하딩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먼 레틀의 제자로 혜성처럼 등장했고 지금은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입니다.
1: 이 다니엘 하딩은 작년에 첫 내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인터뷰가 꽤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0: 보통 지휘자가 내한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은 사실 정해져 있죠. 이렇게 훌륭한 도시에 와서 좋다, 뭐 연주가 좋다, 협연을 하는 연주에는 좋은 음악가다, 이런저런 곡을 연주하는데 음악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인데.
1: 그런데 이제 다니엘 하딩은 다른 이야기를 했군요.
0: 이 정도면 다니엘 헤딩이네요, 그죠?
1: 네.
0: 사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열성 팬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경기를 보러 갔고 맨체스터 음악원에서 공부했고요. 한국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음악 이야기 말고도 축구 이야기를 길게 해서 기자들이 애를 먹었다고. 박지성 이야기로 시작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 이야기를 길게 했다고 합니다. 축구에 별 관심이 없었던 기자들은 이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1: 왜냐면은 클래식 전문 기자들이 왔는데
0: 축구 얘기를 해버리면
1: 계속 축구 얘기를 하니까.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다니엘 하딩의 지휘 준비했습니다. 홀스트의 행성 중에서 첫 번째 곡 화성, 전쟁의 신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에서는 더 나은 음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기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뒤부터 오전 5시까지 방송이 중단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참고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1: 고려 신용정보.

0: 우려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 기초 체력이 강해져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의 세부 운용 전략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공공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 비중 추가 상향 여부는 연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부양에 앞장서 왔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 좋은 장을 포기하면 바보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겠어. 그래야 헤어만 던 때로 계속해 봄 했으면 좋겠어.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Let's go!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 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지금은 보다 나은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계획정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신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이 다음 달부터 자산 리밸런싱을 재개해 연말까지 60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 국내 증시가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민연금발 수급 이슈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거란 반론이 우세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 투자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유례 없는 코스피 랠리를 고려해 국내 주식 비중이 기준을 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으로 덜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8%로 넓혀 국장 보유 상단을 28.8%까지 높였습니다.
4: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0: 정은경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입니다.
4: 고려하여 국민연금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3: 그럼에도 코스피 활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30%를 넘어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최대 60조 원가량 매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도체주 쏠림에 최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겹치면 증시 조정 빌미가 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 기초 체력이 강해져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의 세부 운용 전략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공공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 비중 추가 상향 여부는 연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부양에 앞장서 왔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 좋은 장을 포기하면 바보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초과분도 장기간 분산 매도해 하방 압력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대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그러면서 적극적인 청년 정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열흘 동안 유럽 순방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산 양극화 문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주식시장의 이면엔 그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반도체 호황, 또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5: 특히 자산 형성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들의 소외감을 우려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또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성세대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6: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5: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을 합쳐 연 최고 19.4% 이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까지 직접 소개하며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6: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5: 이른바 청년 민심 잡기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과도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모두 60%를 넘는 등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 행정도 강조했습니다. 공직 기강을 다잡아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구체적인 국정성과로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녹지원으로 주한 외교 사절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 50개국이 넘는 국가의 정상들과 만났다며 이처럼 활발한 정상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건 주한 외교단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줬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달라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외교 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이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 당권 경쟁 시간표에 맞춰 친명계와 친청계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 대표는 또다시 호남을 찾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연임 도전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영

0: 김만배 전남 광주특별시장 당선인과 함께 시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바닥 민심, 특히 전통 지지층의 새 규합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1: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2: 정청래
1: 아무리
2: 더불어민주당
1: 좋은
2: 대표입니다.
1: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0: 당 안팎에선 정 대표가 다음 최고위원회의, 늦어도 2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즈음에는 입장을 낼 걸로 예상합니다. 정 대표는 7월 1일자로 당직자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세력 굳히기란 해석도 나오지만 금주 사태를 앞두고 밀린 당무를 처리하는 거란 설명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연임 도전을 고민할 단계는 지났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만큼 친명계도 더 공세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직은 행정부를 챙겨야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대신해 친명계가 앞장서 정청래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3: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동안의 당의 운영을 잘못
2: 이건태
3: 운영했다.
2: 더불어민주당
3: 현
2: 의원입니다.
3: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은 약하다.
0: 여기에 또 다른 당권 주자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날 만찬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NCND라는 말로 시인도 부인도 안 했는데 3박 5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출마 구상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친명계의 협공에 친청계는 안티가 되기보다 비전을 제시해라, 비판은 쉽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만큼은 안 된다는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는 전면전을 굴수하는 분위기입니다.
4: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가지고
2: 조승래
4: 문제하는 것은 우리
2: 더불어민주당
4: 전당대회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일단 링 위에 오르면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선명한 의제들을 들고 당심의 밑바닥을 거침없이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후발주자인 친명계가 어떻게 주도권을 탈환해올지가 이번 당권 경쟁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어 술파티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 선동 사건이라며 이번 엿새 만에 SNS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6: 장 대표가 자리를 비운 여의도에선 투표지 부족 사태 해법을 고리로 보수 야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과로된 건강 문제로 입원한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공소 취소 대신 멈춘 재판들을 재개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길어지는 병원 생활 속에 SNS로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당권파 인사들이 병문안을 다녀오며 결집을 도모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의 키맨으로 꼽혔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8: 저는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분리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7: 장동혁 대표의 공백 속에 여의도에선 새로운 연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선관위 개혁을 고리로 구주류 중진부터 초재산 의원들, 개혁신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정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들은 전면 재선거와 부정선거 등을 일축하며 당권파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9: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또한 현행
2: 선거율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7: 한동훈 의원은 주호영 의원 등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등 부쩍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라가 잘 되는 정치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 저 개인 입장에서의 복당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소 취소 같은 큰 싸움도 앞두고 있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2: 한동훈 무소속 의원
7: 현장에 서면 축사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초청 세미나에 나섭니다. 장동혁 당권파와 거리를 둔 보수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상승세 속 장 대표가 당직 개편 등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라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회의에선 선관위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6: 증인 대부분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거나 축소 인쇄 지침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변명과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들이 반복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주요 증인들인 선관위

0: 고위 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2: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1: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0: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집단 항명이다. 짬짬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일부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뤄진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밀었는데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얘기할 거면 무슨 소용이냐 여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3: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2: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이 자료의 1페이지를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0: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와 다녀온 것을 두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4: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2: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0: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로 알려진 위철한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5: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2: 김은혜 의원입니다.
5: 없으세요?
6: 수습할
2: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1: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수습을...
0: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두 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7: 서울 송파경찰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를 하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는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 강원 지역 육군 부대에서 군 병사가 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였는데 해당 병사는 간부가 주먹질에 이어 커피포트까지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9: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 속 군인. 곳곳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상처가 났습니다. 강원 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A1병이 B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A1병이 부대 사무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보려 하자 B중사는 통신병 컴퓨터라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A1병이 컴퓨터 전원을 켜자 B중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A1병은 B중사가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커피포트까지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이제
2: 폭행 피해자입니다.
10: 선호 같은 거 있잖아요. 두 개를 보이는 이제 커피포트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던지고.
9: 지난해 11월 입대한 A1병은 폭행 사건 이전에도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있었던 휴가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사건 직후 피해자 치료와 함께 해당 중사와 일병을 분리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1병은 폭행 피해 이전에도 병원에 다니며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8: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를 통해 이 남성의 모습이 빠르게 퍼졌는데 우리 주변 곳곳까지 스며든 마약에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1: 한 남성이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한 자세로 비틀거립니다. 한낮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입니다. 길거리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영상이 게시된 다음 날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0: 혐의로 여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는 1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 유통하는 등의 마약 범죄가 2,500건 가까이 발생했고,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3,000명을 넘겼습니다. 도심 한복판과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마약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숙박업소에서 아기를 낳은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화장실 세면대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 출소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IAEA 핵 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란 측의 입장을 거듭 반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기자들과 만나 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 시기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들은 틀렸다며,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호르무즈 해협 통행 비용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인 가운데 이란과 오만이 관련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재개방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 일일 선박수를 제한하며 통행량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3: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항 관리와 관련해 제공될 서비스와 국제 기준에 따른 비용 청구 문제를 양국 외무부 산하 공동 실무그룹이 협의한다는 겁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회담 직후 발표됐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는 본협상이 진행되는 60일간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무료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향후 서비스료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받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국제법을 준수할 겁니다.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3: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 속에 통행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영국 시각 22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30척이 넘는 선박이 해협을 지났는데 개전 이후 1일 기준으로 최다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 소식통은 아직 호르무즈 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륙수비대 해군과의 조율을 거쳐 제한된 수의 선박만 통과가 허용되고 있고 해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매일 변동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을 방문해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호르무즈 재개방 문제를 논의합니다.
5: 리터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유럽의 노력을 부각하며 중동전쟁 이후 고조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그곳은 국제 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

0: 있다며 그건 현존하는 국제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걸프 지역에서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합의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레바논 충돌 방지기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식 참여하지 않은 합의여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종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레바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돌 방지기구 구축. 미국은 핵 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규모 확전을 막는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2: 우리는 이른바 충돌 방지 기구를 구축한 데 상당히 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실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 이란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충돌 방지 기구의 첫 시험 때는 실제로 레바논에서 양측의 전투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주권 회복과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2: 레바논의 전 영토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최종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1: 하지만 문제는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에서 군사 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결사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 그 문제는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요? 뭘 할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해결될 겁니다. 저는 해결사입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죠. 네타냐후와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 헤즈볼라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지만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무장 세력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번 충돌 방지 기구는 레바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평화 협정이라기보단 종전 협상 유지를 위한 제한적 안전 장치라는 평가입니다. 또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이란 전쟁 종전 국면과 함께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0: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우리의 핵 잠수함 추진도 비난하며 대남 적대 정책도 거듭 공식화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4: 북한 매체들은 당내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전원회의가 사흘 동안 진행됐다며 회의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보유국 지위 공고화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특히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공언했고 핵기술과 관련해 더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력한 국방 자산들을 더욱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해 나갈
4: 이미 공언한 남부국경 요새화는 물론 만톤급 전략유도탄 순양함 건조와 해군함대 신기지 건설 등도 언급하며 해군력 증강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과 한미 핵협의 그룹을 콕 집어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과 미국에 돌렸습니다.
5: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 연습들과 정탐 행위들을 때없이 감행하며
4: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고 9차 당대회 결정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무엇보다 이란 전쟁 종전 국면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란 점이 주목됩니다.
6: 북한은 대화나 긴장 완화보다는
2: 이물주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6: 진영 간 블록 외교를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 회의로 평가됩니다.
4: 당 조직 개편도 일부 단행됐는데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이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달 만에 내려놓고 당 조직 비서로 복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군부에서 부정부패와 지시 불이행 등이 불거지면서 최측근을 통한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주간을 맞아 오늘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해병부대를 찾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참전 용사,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0: 종합특검이 오늘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하는 만큼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특검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부는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 이후 대검과 법무부 간부 순으로 연락이 이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8: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9: 이진관 재판장입니다.
8: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7: 계엄 직후 수원고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의 통화 내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포렌식 수사관 출동 의심 연락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 관련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한다며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선은 출범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하는 2차 종합특검에 쏠립니다.
10: 6월 24일이죠. 오전 10시에
9: 김지미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부입니다.
10: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7: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은 물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계엄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검찰 인력 파견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4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출생아 수가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개월 연속 1년 전 대비 증가 흐름을 이어왔는데 이런 추세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는 77개월째 이어졌습니다.
0: 한국은행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가계대출 추이나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황, 환율과 관련한 분석도 주목됩니다.
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임금 협상 난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중노위 결정은 내일까지 내려질 전망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을 앞두고 생산 방식과 정년 연장 등 민감한 문제를 노사가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립니다.
0: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초기업 노조는 내부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 일탈로 과반 지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3: 미국에서 주행 보조 기능인 이른바 오토파일럿이 켜진 테슬라 승용차가 주택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 테슬라 측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교통당국이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테슬라 차량이 주택가를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4: 잔디밭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지나가더니 급기야 주택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인 이른바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2: 차 한 대가 손살같이 지나가더니 진입로 쪽 연석에 부딪힌 다음 집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4: 이 사고로 70대 주민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 차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벽에 끼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물건도 다 흩어지고 집안도 엉망이 됐죠.
4: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차량이 왜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특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117km에 달했고 충돌 이후에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택가에서 천천히 주행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법원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 대해 테슬라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우리 돈 3,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지난 2016년 이후 테슬라의 운전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 50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한 달에 만 대가 넘게 팔리며 수입차 가운데 압도적인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남아공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는 홍명보호가 결전지인 몬테레이에서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날 비공개 훈련은 기본적인 회복 운동 이후 주로 전술 훈련에 집중됐고 세트피스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홍명보호는 경기 하루 전날인 오늘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으로 남아공전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이냐? 이른바 고트 논쟁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가 우승컵과 MVP를 거머쥐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 이번 대회에선 월드컵 최다 골기록까지 넘어서면서 메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가 관심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 경기가 열린 미국 텍사스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또 세계 각지에서도 경기 전부터 메시 옷을 입고 메시 얼굴을 하고 메시를 응원합니다. 메시의 골이 터질 때마다 떠나갈 듯 환호성도 터집니다. 17호와 18호 골. 메시는 39살 생일을 앞둔 자신의 여섯 번째 월드컵에서 두 경기 만에 다섯 골을 몰아넣고 새 역사를 썼습니다.
3: 우리에게 승점 6점을 얻을 수 있어서 중요했어요.
2: 축구의 뜨거운 감자였던 역대 최고 선수 고트 논쟁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발롱도르 최다 수상 8회와 클럽 우승 39회를 기록한 메시가 딱 하나 모자랐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MVP, 골든볼과 함께 수상하자 많은 전문가들은 펠레와 마라도나, 호날두 위에 메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라스트 댄스를 한 번 더 무대에 올린 메시는 이제 2회 연속 월드컵 우승과 역대 최초 3회 골든볼 수상, 첫 골든부트에도 도전합니다.
3: 사람들에게 기쁨의 순간을 계속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경쟁이 지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에게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리오넬 메시입니다.
2: 한계를 뛰어넘는 메시의 발끝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 앞선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6년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무선 자동 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21세기의 피카소,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가 최근 88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

0: 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해 알아봅니다. 1937년 영국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호크니는 런던 왕립예술대를 졸업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1967년 발표한 대표작 더 큰 첨벙은 LA 수영장 풍경과 물보라를 담아낸 작품으로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명작으로 꼽힙니다. 또 1972년작 예술가의 초상은 2018년 경매에서 약 9천만 달러에 낙찰되며 당시 생존 작가로선 최고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호크니는 회화뿐 아니라 사진과 판화, 무대 디자인, 디지털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끊임없이 시도했는데요. 70이 넘은 나이에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생전 그는 나는 과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이라 말하며 현재의 충실한 삶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단 두 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는데요.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기리는 추모 행사는 내년부터 런던과 파리,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호크니를 20세기와 21세기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가 남긴 작품과 예술적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 Duetto의 더 클래식. 6월 24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Land of Hope and Glory.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듀에이트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트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랜드 오브 홉 앤 글로리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원래는 오케스트라 연주곡인데 방금 들으신 곡은 가사를 붙여 노래로 만든 버전이었습니다.
0: 지난주부터 월드컵을 기념해 축구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보다 축구와 클래식 음악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더 재밌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축구를 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0: 뭐 이제 악기 하는 시간 이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목, 어깨, 허리가 항상 긴장한 상태다 보니까 정기적 운동으로 하겠죠.
1: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호. 클래식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오케스트라 축구팀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호.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오케스트라에서 활발하다고 합니다. 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예요. 오케스트라 풋볼 토너먼트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경기를 갖고 순위까지 매긴다고 합니다.
0: 야, 오케스트라 동호회 축구팀이 많다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도 있을까요?
1: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아무래도 여성 단원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축구팀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예전에 서울시향은 런던 피라모닉과 축구 경기를 한 기록은 있습니다. 2008년 런던 필이 내한 공연을 했을 때 서울시향과 축구 경기를 가졌고 3대2로 런던 필이 이겼다고 합니다.
0: 뭐 아주 응원전도 대단했겠습니다. 악기로 응원하나?
1: 경기에 뛰지 않는 단원들이 자기 악기를 들고 나와서 화려한 응원전을 펼쳤대요.
0: 야 대단합니다.
1: 징징징 바이올린하고 뽀뽀뽀뽀 말하고
0: 엄청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2008년 빈 신년 음악회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스포츠 폴카를 연주할 때 단원들이 오스트리아 축구 대표팀의 머프로를 착용하고 연주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이 곡을 연주할 때 악장인 베르너 힌크가 머플러를 객석에 흔들어 보이니까 지휘자인 프레트르가 옐로 카드를 들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다 마친 뒤에는 힌크가 되레 레드 카드를 꺼내서 지휘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고요.
0: 아, 재밌게 연출했네요. 그때가 오스트리아에서 유로 2008을 스위스와 공동 개최를 한 해였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가진 퍼포먼스였다고 하네요.
1: 그때 연주했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스포츠 폴카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나데츠키 행진곡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2008년 빈 신년음악회 실황입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스포츠 폴카,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2008년 빈신년 음악회 실황이었습니다.
1: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19팀 만들어서 다른 오케스트라와 정기적으로 축구 경기를 갖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축구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0: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연주자보다 관악기 연주자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한다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그리고 또 저희가 군악대 나와서 알지만 관현악에서 이제 관악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남성적이야. 어떤 건지 알죠? 그 친구들도 중학교 이후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 클래식을 하더라도 남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1: 그럴 수 있죠. 악기의 특성상. 네. 가장 승률이 높은 팀이 어느 곳인지 궁금하네요.
0: 이 독일계 오케스트라가 가장 승률이 높다고 합니다.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체격도 좋고 축구 경험도 많아서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1: 야.
0: 빈 필이 그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다고 하고요. 베를린 필이 바로 그 다음 자리를 지켜왔고요. 그래서 이들 두 오케스트라는 결승전처럼 매년 경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바렌보임이 이끄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1: 빈필은 여성 단원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오케스트라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젊은 음악가들이 많으니까 다른 오케스트라보다 축구를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고요.
0: 근데 최근에 다시 빈필이 정상의 자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1: 어허.
0: 클라리넷 연주자인 안드레아 괴치 덕분인데 안드레아 괴치는 2022년에 입단한 여성 단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오스트리아 여자 축구 리그인 빈 스포츠 클럽의 수비수로도 뛰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단원들만 있는 빈필 축구팀에 들어가서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1: 야, 확실히 유럽 사람들은 축구에 진심이군요.
0: 그러니까.
1: 야, 이게 여자라고 해도 진짜 선수 출신이면 뭐 아마추어 축구 선수 남자 단원은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0: 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빈필과 베를린 필 단원들이 함께 모여 연주하는 크로스오버 음악 단체 피라모닉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피라모닉스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어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 첫날이었는데요. 선관위의 무능을 비판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증인 대다수가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자리를 비운 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뜻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3: 9.99% 어제 코스피의 하락률이었습니다. 낙폭 910.71포인트는 역대 최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폭탄을 쏟아낸 영향이었는데요.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추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호르무즈는 국제 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종전 협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2: 코스피가 하루 사이에 910포인트 낙폭을 기록하며 8,20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하락률로는 역대 다섯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3: 호남을 다시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르면 오늘 연임 도전을 선언할 걸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엿새 만에 SNS 대여 공세에 나섰는데 당권 파워

0: 거리를 둔 보수 재건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오늘 처음 소환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비상기험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먼저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00% 핵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협상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0: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해 미국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회담부터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단이 이란에 투입될 거라고 말했다고요.
2: 네, 트럼프 대통령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펜실베니아 트럭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란과의 후속 협상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란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우리는 이란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란도 이에 동의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의를 성사시키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IAEA 핵사찰단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요.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찰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란은 틀렸습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죠. 내부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했고 우리는 100% 사찰을 합의문에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란의 말이 옳다면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겁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란이 최고 수준의 핵사찰을 받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래에 걸쳐 무한정으로 핵사찰을 받을 것이고 사찰이 핵 투명성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재무부가 해제하는 이란 자금은 미국이 통제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금으론 미국에서 생산한 옥수수와 밀, 대두 등의 식량과 의료 물자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될 거라면서 지금 이란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물품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핵 사찰 수용 등을 바탕으로 이 추가적인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하지 않겠지만 필요할 경우 모든 함정은 현재 위치를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루비오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입니다. 어떤 국가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제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모든 국가가 우리 입장에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2: 루비오 장관은 오늘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바레인 순방에 나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인데요.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나오고 양해각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프 국가들의 불만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과도한 양보가 이란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 균형과 원유 수송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에 대해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게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한참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약속 이행에 나서기 전까지 그런 논의는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또 레바논 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역 내 적대 행위를 끝낼 수 없다며 협상 과정에서 다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과 내부 상황에 관한 문제는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고 논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국제해사기구 IMO가 걸프해역에 발이묶였던 선박과 선원 만 천 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작

0: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대규모 작전은 이란과 오만 등 역내 모든 연안 국가, 미국 해양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한 항행 여건을 철저히 검증했고 선원들의 안전과 세계 무역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속에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레바논 언론과 외신은 현재 시간 23일 오전 레바논 남부 나바티의 알파우카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 병력 인근에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이 나타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을 표적으로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도로를 정비하고 잔해 속에 묻힌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민간인들을 공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0: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회의에선 선관위를 향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 증인 대부분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거나 축소 인쇄 지침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변명과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주요 증인들인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4: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3: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집단 항명이다. 짬짬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일부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뤄진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밀었는데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얘기할 거면 무슨 소용이냐 여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5: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2: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와 다녀온 것을 두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6: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있었으면 반환한 방안을
4: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2: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로 알려진 위철한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7: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수습할
4: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8: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수습을...
2: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두 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이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와 관련해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적어도 지금 정치권에선 재선거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개표가 완료됐고 당선인도 발표된 마당에 재선거는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 직무대행은 이후 발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다 보니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권고를 수용한 대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그제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인 자신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이 퇴장한 상태에서 위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

0: 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도 위 직무대행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사태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다만 전체적인 선거가 부정될 사안은 아니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2: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예.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뭐 부정선거는 제가 그런 걸 가끔 보면 아니 이게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뭐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하잖아요.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1: 네,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 언제쯤 나올까요?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0: 당권 경쟁 시간표에 맞춰 친명계와 친청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 대표는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연임 도전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영배 전남 광주특별시장 당선인과 함께 시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바닥 민심. 특히 전통 지지층의 새 규합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4: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아무리 좋은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투여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3: 당 안팎에선 정 대표가 다음 최고위원회, 늦어도 2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즈음에는 입장을 낼 걸로 예상합니다. 정 대표는 7월 1일자로 당직자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세력 굳히기란 해석도 나오지만 금주 사태를 앞두고 밀린 당무를 처리하는 거란 설명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연임 도전을 고민할 단계는 지났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만큼 친명계도 더 공세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직은 행정부를 챙겨야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대신해 친명계가 앞장서 정청래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6: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동안의 당의 운영을 잘못 운영했다. 현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은 약하다.
3: 여기에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날 만찬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NCND라는 말로 시인도 부인도 안 했는데 3박 5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출마 구상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친명계의 협공에 친청계는 안키가 되기보다 비전을 제시해라 비판을 쉽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만큼은 안 된다는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는 전면전을 굴수하는 분위기입니다.
7: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가지고
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7: 우리 전당대회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8: 일단 링 위에 오르면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선명한 의제들을 들고 당심의 밑바닥을 거침없이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후발주자인 친명계가 어떻게 주도권을 탈환해올지가 이번 당권 경쟁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궁지에 몰린 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른바 연어술 파티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 선동 사건이라면서 다시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0: 장 대표가 자리를 비운 여의도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 해법을 고리로 보수 야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과로된 건강 문제로 입원한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공소 취소 대신 멈춘 재판들을 재개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길어지는 병원 생활 속에 SNS로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당권파 인사들이 병문안을 다녀오며 결집을 도모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의 키맨으로 꼽혔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10: 저는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최고위원입니다.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0: 됐습니다.
1: 저 개인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 차원이 아니라 공소시효 같은 큰 싸움도 앞두고 있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3: 현장에 서면 축사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초청 세미나에 나섭니다.
4: 장동혁 당권파와 거리를 둔 보수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상승세 속 장 대표가 당직 개편 등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라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5: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에 논란이 됐던 농지 불법 취득과 관련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해 7월 청문회 당시 지난 2009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일대의 농지 1,151제곱미터를 취득한 것을 두고 주말 농장을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서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 가운데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된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최근 들어서야 철거에 들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에서 무단 증축이 적발돼 지난해 7월 종로구청에서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최근까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총리 지명 다음 날인 지난 8일 철거업체에 대금을 납부하고 최근 공사가 시작됐는데 후보자 측은 조치가 지연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철거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들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6: 종합특검이 오늘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하는 만큼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특검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부는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 이후 대검과 법무부 간부 순으로 연락이 이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8: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9: 이진관 재판장입니다.
8: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7: 계엄 직후 수원고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의 통화 내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포렌식 수사관 출동 의심 연락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 관련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한다며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선은 출범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하는 2차 종합특검에 쏠립니다.
10: 6월 24일이죠. 오전 10시에
9: 김지미
10: 내란
9: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봅니다.
10: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7: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은 물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계엄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검찰 인력 파견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5: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한 JTBC를 포함해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 심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6: 재무 위기 속에서 계열사마다 선택한 길은 달랐는데요. 그 차이와 향후 전망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회생법원 대표자 신문에 참석했다가 나옵니다.
12: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 가능하다고 보셨던 이유는?
0: 좀 있을까요?

0: 죄송합니다.
1: 법원은 각 회사가 빚을 갚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그룹 주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츠 사업의 핵심인 콘텐트리 중앙 등 네 곳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JTBC 역시 회생을 신청했지만 동시에 ARS, 즉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요청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채권단과 빚조정 협상을 먼저 하며 숨쉴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강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2: 이거는 이제 JTBC가 원하는 바겠지만
3: 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2: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두 번째가 사실 제일 확률이 높아요. 예. 법원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입니다.
1: 다만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다른 계열사와 달리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회생 절차보다 회사가 직접 협상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결국 JTBC 등 계열사의 향후 운명은 법원, 중앙일보의 정상화 여부는 채권단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빚 갚는 시기를 늦추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최근 220억 어음을 조기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중앙일보가 유동성 문제는 일시적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 채권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자금 경색은 본업의 경쟁력 부실이 아니라 계열사 리스크 전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 경제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사이에 무려 910포인트 폭락하면서 8,20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4: 대장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12%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6: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가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9,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9,1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정오쯤 동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 2시 반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든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9.9%, 910포인트 폭락한 8,203으로 장을 마치며 8,2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하락률로는 역대 다섯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89.69까지 치솟으며 90선에 육박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점이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7: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요.
3: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입니다.
7: 한국에서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지수 낙폭이 커지는 환경이었는데요.
6: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모두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전날 기준 48%까지 떨어져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 기관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8조 5,91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받아냈지만 지수를 바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94% 내린 891을 기록하며 900선마저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 턱 밑에서 위협하며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란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가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다음 달부터 자산 리밸런싱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4: 국내 증시가 상당한 조정.

0: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 투자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유례 없는 코스피 랠리를 고려해 국내 주식 비중이 기준을 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으로 덜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8%로 넓혀 국장 보유 상단을 28.8%까지 높였습니다.
2: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3: 정은경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입니다.
2: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연금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1: 그럼에도 코스피 활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30%를 넘어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최대 60조 원가량 매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도체주 쏠림에 최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겹치면 증시 조정 빌미가 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 기초 체력이 강해져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의 세부 운용 전략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공공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 비중 추가 상향 여부는 연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부양에 앞장서 왔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 좋은 장을 포기하면 바보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초과분도 장기간 분산 매도해 하방 압력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 현장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간당 1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4: 경제 현실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매출이 업계 최초로 10억 달러, 1조 5,4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삼성전자가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지급을 시작합니다.
4: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쿠팡과 쿠팡의 PB 관련 자회사가 30억 원에 이르는 상생 방안을 실천하는 대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0: 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할 때 쓰이는 산업용 윤활유 제조사들이 7년 가까이 윤활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4: 롯데 칠성음료가 오는 26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밀키스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합니다.
0: 동대문 엽기떡볶이가 식재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내년 7월부터 모든 제품의 판매가를 약 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토부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한 위탁 수함을 원격 검색 서비스를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공항까지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번째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5: 피가

0: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노란우산.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며

0: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1: 신흥 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 공항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디스코 팡팡이란 놀이기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음악이 나오고 마이크를 잡은 DJ가 분위기를 띄우면 아이들에겐 신나고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심지어 DJ가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장난을 걸어주면 아주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관심이 어느 순간 범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5: 저 티켓 한 장 주세요.
6: 한 장? 이거 많이 사면 DJ 오빠들이랑 밥도 먹을 수 있는데?
5: 아, 진짜요? 아, 그런데 저 돈이 별로 없어서요.
6: 왜 상도 돼? 나중에 갚으면 되지. DJ 오빠들이랑 밥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
5: 그건 그런데.
4: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업주는 단순한 놀이기구 티켓뿐 아니라 DJ와의 데이트권, 식사권, 회식 참여권과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범죄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7: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6: 우리 애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티켓값이 외상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4: 3년 전에 불거진 이 사건은 디스코 팡팡 운영을 둘러싼 허점 그리고 청소년 보호장치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최근 또 다른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7: 놀이기구 타러 간 줄 알았는데 집단 성폭행이라니!
6: 심지어 그 녀석 성범죄 전과자라 전자발찌까지 하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청소년이 드나드는 업소에 성범죄자가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4: 최근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3년 전 그 사건은 분명 우리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경고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4: 최근 보도된 사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남성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업체에서 일했다 이건데, 이 과정에서 또 피해 학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8: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씨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4월쯤 그곳에서 알게 된 여고생 A양에게 네 옷을 보관하고 있다며 자기 집으로 불러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엔 박씨가 미리 불러둔 10대 남성 C군이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박씨가 당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드나들던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4: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부모님께 차마 말도 못하고 4개월 동안 혼자 전전긍긍 앓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가 됐던 모양이던데, 혹여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신고가 돼서 처벌이 힘들진 않을지, 증거조사가 좀 힘들지 않을지, 이런 부분

0: 걱정이란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보도에 따르면 A양이 큰 충격을 받아 부모님께도 차마 말을 못하고 4개월 가까이 혼자 앓다가 뒤늦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 처벌이 어렵지 않냐 걱정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보장돼 있어서 4개월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신고 당시 이미 박 씨는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고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 단기 5년이라는 중한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처벌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피해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0: 이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전과자가 성범죄 전과도 뭐 한계가 있던 분이 아니던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놀이시설에서 일을 할수 있었던 거냐 이건데요. 규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규정이 있었는데 작동을 안 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1: 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못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학원이나 PC방, 체육시설 같은 곳들이죠. 문제는 디스코 팡팡 같은 놀이시설이 이 취업 제한 대상에 명확히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는 점. 그리고 정식 채용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로 슬쩍 들어와 일하면 사전 점검 자체가 잘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이런 시설과 고용 형태엔 그물이 촘촘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각지대였던 셈이죠.
0: 특히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도 보도됐거든요. 그런데 업소 측에서는 가해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뒀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것 같아요. 이 해명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1: 네, 보도를 보면 업소 측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며칠 아르바이트 하다 그만뒀다. 사건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는데요. 솔직히 이 해명이 책임을 완전히 벗겨주진 못합니다.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몰랐다는 말이 거꾸로 확인을 안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용 과정에서 마땅히 했어야 할 확인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면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0: 네, 민사상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용자 책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무튼 다시 가해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재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황당한 게요. 가해자가 재판 중에 합의된 관계였다. 심지어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 네, 정말 많은 분들을 공분하게 만든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박 씨와 공범 측은 재판에서 A양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박 씨는 피해자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놀랐다.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손편지까지 보냈고, 공범 C 군은 구속 상태에서 SNS에 다들 잘 지내요, 면회와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해요. 피해자 입장에선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 이른바 2차 가해죠.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장난감 수갑을 직접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기는데 도망 안간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C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0: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죠. 이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죠.
1: 네.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은 본인이 동의했다 해도 법적인 동의로 인정되지 않고요.
0: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 개정이 돼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또 성인인 경우에는 16세 미만까지도 또 처벌을 하고 있죠.
1: 네,
0: 의정안간으로.
1: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있는 청소년이라도 어른이 우월한 지위나 신뢰관계, 위협적 상황을 이용한 거라면 결코 대등한 합의로 볼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수갑을 채워 저항하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합의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흔히 합의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관계의 실질과 정황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수감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라고 보기가 전혀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들까지 고려하면 만약에 뭐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은 충분히 적용을 해서 아동에 대한 어떤 이제 성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 반대로 감형이 혹시라도 될 수 있는지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1: 네,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는데요, 항소심에선 몇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부터 보면 박 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재범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 무겁게 작용할 수 있고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재판에서도 반성이 없었던 점 모두 가중 요소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은 합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거나 형이 무겁다고 다투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감형 요소를 인정받을 만한 게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강해질 가능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사건이죠.
0: 이번 사건은 결국 한 개인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관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디스코팡팡 관련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죠?
1: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게 그 부분인데요. 보도를 종합하면 몇 년 전에도 디스코팡팡을 운영을 둘러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업주가 놀이기구 티켓만 판 게 아니라 DJ와의 식사권이나 데이트권, 회식 참여권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판매한 걸로 알려졌어요. 한 장에 4,000원 하는 티켓을 외장으로까지 사게 만들고 그게 쌓이면서 결국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때도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컸는데 그 경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0: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처럼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됐다는 건데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이용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가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은 다음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판단력이 여물지 않은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라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어른이 그 신뢰를 이용해 환심을 사고 길들이듯 접근하는 방식인데 요즘은 이런 걸 그루밍이라고 부르거든요. 본인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무겁습니다.
0: 이 사건 역시 일부 DJ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친분과 관심을 이용하고 접근하고 나아가 돈까지 오가는 구조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조직적인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운영자나 업소 측 책임까지 다 따져봤겠죠?
1: 네, 당시에도 DJ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소 차원에서 그런 이벤트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구조가 있었던 거니까요. 업주나 운영자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만남을 사실상 부추기거나 자리를 만들어줬다면 단순히 도와준 차원을 넘어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 청소년 보호 관련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성적인 만남을 알선한 정황까지 인정되면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DJ뿐 아니라 운영 관계자들까지 처벌 대상에 올랐던 거죠.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Shallow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동쪽과 서쪽의 기온 차이가 제법 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꽤 더울 텐데요. 오늘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고요. 대구는 23도에 머물면서 대구 지역으로는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제주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잠실대교 부근에서 청담대교까지 막히고 있고요. 그리고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4차로 쪽에서는 6시 54분경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관련 차량들이 4차로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따르는 차량들 엉켜 있고요. 청담 가로공원 쪽 가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가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나타나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그리고 여의도권을 통과할 때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수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All about news. YTN News FM.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해사기구 IMO가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던 선박과 선원 1만 1,000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대규모 작전은 이란과 오만 등 역내 모든 연안국과 미국, 해안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한 항행 여건을 철저히 검증했고 선원들의 안전과 세계 무역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IAEA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란 측 입장을 거듭 반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기자들과 만나 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 시기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들은 틀렸다며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8조 원 순매도에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해 검은 화요일을 보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에서 출발해 잠시 코스피는 9000선에서 출발해 잠시 9100선을 회복했다가 9.99% 내린 8203.84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7.94% 내린 891.52로 마감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 시장에선 모든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 기관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그곳은 국제 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

0: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그건 현존하는 국제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걸프 지역에서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녹지원으로 주한 외교 사절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 50개국 넘는 국가의 정상과 만났다며 이처럼 활발한 정상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건 주한 외교단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줬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달라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외교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와 관련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적어도 지금 정치권에선 재선거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개표가 완료됐고 당선인이 발표된 마당에 재선거는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호남을 다시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오전 호남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6.3 지방선거 서울시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이나 오는 26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 몰려있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엿새째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병상에서 SNS에 글을 올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취지의 1심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그토록 물고 빠는 법원도 배심한 판단까지 거스르진 못했다며 국민이 유죄 판결을 내린 거라고 적었습니다. 이로써 공소 취소는 아예 물 건너갔다며 국정조사에서 증참고인들을 능멸했던 의원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합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에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합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주간을 맞아 오늘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해병부대를 찾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참전 용사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술주가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오전 11시 반 기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5% 하락한 51,632.8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34% 내린 7,372.2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96% 하락한 25,654.52를 가리켰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과 동쪽지역은 비가 내리며 25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대전과 광주는 26도, 강릉과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0: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으로 자리를 비운 여의도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어제 선관위 개혁을 위해 모인 토론회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개혁신당까지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들 표정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그게 다 뺐지 달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모시고 계속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과 한동훈 의원 복당 관련 내용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부 명당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연결해 이번 주 여야 공방 최전선이 될 한성숙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방어 전략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뜨거웠던 너무 뜨거운 당권 경쟁에 대한 당내 분위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 그리고 정치평론가가 함께 읽는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에 파격을 내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수요일 뉴스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정 기자님. 네. 이거 우리 브리핑 끝나고 네. 회사로 들어가시죠?
1: 네. 국회로 갑니다.
0: 국회로 가요? 네. 가실 때 뉴스 명당 듣는다 안 듣는다?
1: 완전 듣는다.
0: 좋아요 누른다 안 누른다?
1: 완전 누른다.
0: 완전 좋아요.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첫 번째 뉴스는 떠나간 청년 잡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를 성과급도 네. 주식시장에서도 제외된 소외자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도 청년들은 그 온기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이 큰 돈을 벌고 주식시장도 오르고 있지만 정작 많은 청년들은 이 혜택에서 좀 비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잔치상 차려졌는데 정작 청년들은 여기 쳐다보지 못한 손님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0: 냄새만 맡으면 정말 네. 더 화가 나죠.
1: 그렇죠. 남일 같지 않은데 네. 특히 좀 좋은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또 집값은 높고 자산을 모을 기회도 부족하다 보니까 역대급 성과급이니 아니면 코스피 상승이니 이런 말이 나랑 상관없는 딴 세상 얘기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산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부터 창업, 주거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좀 지원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0: 저도 제 아이가 28, 24인데 네. 그 친구들 보면 진짜 걱정돼요.
1: 어떤 점에서요?
0: 아니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그렇죠. 있을까? 어떻게 삶을 계속 유지, 영위할 네.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산 격차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정 기자님도 솔직히 뭐 삼전 하이닉스 분들 성과급 6억, 7억씩 받는다 그러면 내 월급이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허탈감 느끼시겠어요. 그런 문제를 대통령께서 좀 짚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이러한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1: 일단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좀 정치적으로 보면 청년 민심에 대한 여권의 위기감 때문입니다. 사실 민주당 최근에 선거 여러 치르면서 청년들 우리한테 좀 등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를 좀 받았었거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그런 흐름이 좀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한 10명 중 7명 그리고 30대 남성의 10명 중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네. 좀 주목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20대 여성들도 이제 좀 오 시장을 향한 표심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30대 여성도 과반인 53.6%가 오 시장 뽑았고 20대 여성도 41.4%가 오 시장에게 표를 줬다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청년 남성 물론이고 이제 여성까지 좀 등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커졌던 겁니다. 네. 제가 어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 좀 만나서 네.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0: 누구예요 근데 핵심 관계자?
1: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0: 당직자.
1: 아닙니다. 네, 네. 네. 지금 일단 민주당은 지방선거 백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패인 좀 분석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서울의 청년 민심 이탈 원인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 내부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문제를 꼽고 있는데 청년들이 느끼는 자산 격차의 박탈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아도 집 사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또 자산 가진 사람들은 이걸로 주식으로 돈 벌고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좀 더 청년들은 집값이 더 오른다 이렇게 느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0: 그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네. 뭐 이렇게 설립을 한다? 뭐 유치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저는 정권의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도 막 그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호남으로 간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인데 호남만 배려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상대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네. 세일즈를 할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선택일 수가 있지 않을까. 정권 차원의 정무적인 판단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네. 그 부지가 공장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 청년층의 야당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백서 발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1: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집권 여당이 먼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성이 나왔는데 원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일부 있

0: 네, 청년들은 애초에 시험을 공정하게 봤느냐 이걸 좀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 차이가 생각보다 컸고 그 사이를 좀 국민의힘이 파고들었고 그래서 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1: 정윤경 기자님, 호가 제가 쏙쏙이라고 했는데
0: 네.
1: 비달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0: 어떤 거죠?
1: 비유의 달인.
0: 감사합니다.
1: 쏙쏙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두 번째 뉴스는 구천의 축배는 하루뿐입니다.
1: 와, 어제 정말 코스피 코스닥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0: 네.
1: 얼마나 심각한 거였어요?
0: 검은
1: 검은
0: 화요일이었습니다.
1: 화요일이에요?
0: 네. 코스피 어제 하루 만에 이제 1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충격에 좀 빠뜨렸습니다. 하락폭만 910포인트 넘었다고 하고요. 하루 낙폭만 봤을 때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1: 그래요?
0: 했습니다. 네. 시장을 보면 투자자들 얼마나 불안했는지 좀 그대로 드러나는데 오전 11시 40분쯤에 매매를 잠시 멈추는 매도 사이드가 발동됐고요. 오후 2시 반쯤에는 낙폭이 좀더 커지면서 아예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다고 합니다.
1: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시잖아요.
0: 네.
1: 삼전닉스도 직격탄 맞은 거예요?
0: 네, 이번 급락의 진앙지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스피가 이제 9천선 좀 넘고 만선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이 삼전닉스의 덕분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두 종목이 무너지면서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전날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 하루 만에 12% 넘게 떨어졌다고 하고요.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1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0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95개가 내렸을 정도로 사실상 전면적인 매도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와, 근데 어제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요.
0: 어떤 거죠?
1: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0: 네.
1: 8조 넘게 10조 가까이 팔았는데
0: 네.
1: 개인 투자자들은 10조 넘게 샀어요. 그냥 만약 오늘 또 떨어지게 되면 이거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0: 네.
1: 근데 저는 매일 떨어져요. 딴거 올라가도 매일 떨어져요. 아유, 미치겠어요. 하여튼.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복당 몸풀기입니다.
1: 한동훈 의원 얘기군요.
0: 그렇습니다.
1: 복당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0: 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입원 중이잖아요.
1: 네.
0: 생각보다 오래 입원을 하면서 아까 저기 빈집털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1: 맞아요.
0: 그 빈집을 노리는 게 한동훈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 그래서 한 의원은 보수 제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고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좀더 주목을 받았던 건 토론의 내용보다는 좀 참석자들이었습니다.
1: 누구예요?
0: 네, 친한계 의원들 물론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과거 한 의원이랑 좀 불편한 관계였던 친윤계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뭐 김기현, 박수영 의원 등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이 주호영 의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까지 모습을 보였고요. 한 의원 최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교류를 하는 자리 좀 늘리고 있는데 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1호 법안이 감사원법 개정안이었는데
1: 맞아요.
0: 여기에 김기현, 윤상현, 윤재옥 의원 등 중진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이 부쩍 국민의힘 의원들 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0: 네.
1: 있는데 한동훈의 복당 전략. 어떻게 봐야 합니까?
0: 제가 어제 친한계 의원들이랑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좀 비유를 해드리면 서서히 스며들기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가람비 전략.
0: 네. 한 의원이 지금은 지역구에 주로 머물고 있고 여의도 국회에 오는 게한 월화수 정도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하는 이 토론회나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고 하고요. 좀 재밌게 들렸던 건 최근 친한계 내부 움직임입니다.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한 3주에 한번 정도 친한계 의원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이 정례 모임을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또 물어봤는데 자기 사람들끼리 있는 것보다는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이랑 좀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울타리 안에서 좀 세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울타리 밖에 사람들이랑 악수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친한계가 느끼기에 당 분위기도 예전보다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친한계 의원들의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1: 네.
0: 최근 들어 한동훈 의원에게 먼저 악수를 건네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배지의 힘이라고 말씀.

0: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정윤경 기자님 취재를 잘하셨나 못하셨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
1: 네.
0: 친한계 의원들 단톡방이
1: 네,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최근에 어떤 분이 단톡방에서 탈퇴했어요.
1: 아.
0: 모르세요? 아세요?
1: 말씀해 주세요.
0: 싫어요. 취재하세요. 그
1: 알겠습니다.
0: 친한계도 지금 옥석 가리기가 좀
1: 네.
0: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지막 뉴스는 무엇인가요?
1: 마지막 뉴스는 선관위 무더기 불출석입니다.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따져보겠다고 국정조사까지 시작했는데
1: 네.
0: 정작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안 나왔어요. 이럴 수
1: 네.
0: 있어요?
1: 첫날부터 국정조사가 좀
0: 네.
1: 삐걱거렸습니다. 네. 국회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랑 원인 따져보겠다면서 기관 보고를 열었는데 정작 출석 요구를 받은 선관위 주요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무려 불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0: 네.
1: 당시에 서울시 선관위원장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고요. 선관위는 해명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0: 네.
1: 우리 정식 출석 요구서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선관위 직무대행도 조만간 참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압박 좀더 거세지니까 결국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불출석했던 이 비상임위원 5명이 출석 의사 밝혔고요.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 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 네.
0: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선관위 책임자들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1: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0: 뭐라고 하면서 숙였어요?
1: 네, 먼저 위철한 직무대행,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보장돼야 될 참정권 행사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편 드렸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노태학 전 위원장도 사과를 했는데 아무래도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이 좀 불거졌었잖아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별다른 문제제기 없어서 크게 의문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고 관례라고 하더라도 노태학 위원장이 그러면 안 된다
1: 네.
0: 이렇게 끊었어야죠.
1: 그렇습니다.
0: 그냥 그렇게 부부 여행 가는 식의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오늘도 속속 정윤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내일도 뵙고 싶은데.
1: 네.
0: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Walk it!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0: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5: 계속되는 사태 압박 속에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열흘 만에 침묵을 깨고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연어 술파티 구태타는 실패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 대표 특보단장으로 미국도 함께 다녀온 이분의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6: 네, 반갑습니다.
5: 아,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6: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5: 장동혁 대표 입원이 길어지는데 병문안이나 혹시 통화나 연락해보셨어요?
6: 제가 어제 병문안 다녀왔습니다.
5: 다녀오셨어요? 네. 오, 괜찮으세요?
6: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동안에 그 단식 있잖아요.
5: 네.
6: 단식의 후유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5: 오.
6: 단식을. 옛날에 이거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단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5: 단식은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6: 그러니까. 맞아. 단식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또 했잖아요.
5: 네.
6: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선거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5: 혼신의 힘을
6: 다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누적이 된 것 같아.
5: 네.
6: 그래서 본인은 빨리 당무를 복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니다. 지금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수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5: 그렇죠.
6: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입원을 더 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우선 아니냐. 이런 걸 해서 건강을 챙겨라.
5: 네.
6: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뭐 깨병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깨병은 아닙니다. 아니는데 우리가 전쟁 때에서 적장이 있잖아요. 적장에 대해 애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관계된 것, 건강에 관계된 것 가지고 정치를 이슈화시키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5: 처음에 딱 이렇게 보셨을 때 병원에서 의원님은 뭐라고 하셨고 장동혁 대표는 의원님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인사말 빼고.
6: 인사말 빼고 형님 뭐 그렇죠. 형님 오셨어요 이러고 하고 저는 아이고 어떠냐고. 아니 왜 이렇게 병원에 있어서 되겠냐. 내가 첫 마디가 그랬죠.
5: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막 다 계속 쫓아내려고 그래요? 막 이런 거 안 보고.
6: 그런 거는 일절 묻지 않고. 묻지 않고 본인이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좀 2030에 지금 좀 그 분노가 있잖아요. 네. 사실상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있으면은 절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참정권이 박탈됐다고 하는 그런 거. 뭐 우리 뭐 장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 과정 이후에 저 대학가에서 18개 대학 이상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거는 드물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이 참 그 주된 목적이 이제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선거에 책임이 있고 없고 이거를 떠나서 야당으로서 국정감사는 기본이고 네. 특검을 이끌어지 못하면은 이거는 공당에 야당에 그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5: 그런데 장 대표 사퇴하는 목소리가 계속 좀 막 분출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그 목소리는 좀 잦아든 것 같고 네. 그래도 당내 분위기는 장동혁 대표가 그 당대표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더 많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네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6: 제가 볼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반반 정도
5: 반반이에요?
6: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수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네. 아이고 뭐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선거 때 보니까 너희 좀 싸우지 마라 이런 거지만은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이 선거 이후에 당 명청 갈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선관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 그리고 코스피가 9천을 찍었다고 하지만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 그래도 미워도 대한정당은 국민의힘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당내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5: 그래도 어떠한 당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이라는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서울과 뭐 부산 지면은 사퇴하겠다. 서울은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출몰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장동혁 대표 피해 다니느라고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당선에 장동혁 대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부산시장은 패배했고 그러면은 선거 패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뭐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백서를 한번 내보자 예.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미국 뭐 우리 장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데는 공화당이 승리했던 민주당이 승리했던 간에 네. 인사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백서를 가지고 평가를 먼저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본인 혼자서 고전분투하면서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은 엄연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간판을 띄고 다글고 띄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전략적 어떤 전략이 미스해서 우리가 근소한 차이로 졌느냐. 우리가 충분하게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부족했느냐. 이거를 하고 저는 뭐 좀 책임을 물어도 늦지를 않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혁신과 변화 그리고 지금 겸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총의를 모아서 뭐 당대표의 거치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당대표를 끌어내려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안이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대안과 미래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점이 우선적인가 지금 시점이냐 또 아니면은 이걸 분석하고 조금 이따가의 시점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5: 그럼 김대식 의원님은 예. 지금 현재 당 대표는 그만둘 필요가 없다. 그만둬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6: 지금 현재는 당 대표를 그만두고 그만 안 두고 이 차원이 아니라 우선 저는 선거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을 저는 미국처럼 백서를 만들어서
5: 아니, 딱 보면 몰라요.
6: 분석해야 된다. 아니 일부 그런 거를 있어요. 그런 건 나는 인정해요. 그렇게 지금 당 대표가 책임지고 정치는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다만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장소장님.
7: 네.
6: 장소장님도 오랫동안 정치계에 계셨으니까
7: 네.
6: 자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최고위원 선출직 4명이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한번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5: 그러니까
6: 이야기해
5: 그런 해보세요. 분들의 정무적인 판단, 책임의식, 공적의식이 과연
6: 그렇죠.
5: 맞는 것이냐.
6: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7: 네.
6: 지금 현재 내가 뭐 당신 사퇴해라, 뭐 사퇴하지 마라 이렇게 할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 의견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모든 걸 듣고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결정을 하든 최고위원들이 결정하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게 저 일개 이제 국회의원이고 평당원으로서 뭐 당신 사퇴하시오 뭐 하시오 의견은 낼 수가 있겠죠.
7: 네.
6: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당대표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가 하는 거고 저 최고위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선출직으로 뽑혔으니까
7: 네.
6: 비대위원들이 아니잖아요.
7: 네.
6: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쇄신과 변화 이런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책임과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저는 별개로 가야 된다.
5: 2020년 총선 때 황교안 당시 대표가 선거 패배하고 나서 바로 사퇴했잖아요.
6: 아니 그 홍준표도 사퇴하고 다 사퇴했어요.
5: 다 사퇴했잖아요.
6: 다
5: 사퇴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안 한 거 보면은 전통적인 그러한 전례나 관례 정치적인 책임 의식과는 다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0년에 황교안 대표도 자 선거 패배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민생지원금 줘서 그렇다. 그다음에 트럼프 북미회담에서 그렇다. 우리가 선거 백서를 우리가 발간을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 소재를 확실히 가린 다음에 내가 나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6: 그거는 아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오래 끌어도 안 돼요.
5: 근데 사퇴 안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6: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상황이 지금은 사퇴 시기가 아니다.
7: 네.
6: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참정권 박탈되는 선관인 문제 이거에서 최우선적인 것은 특검을 끌어내는 거다.
7: 네.
6: 이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5: 그런데 그러한 지도체제와 관련된 분란이 네. 조금 잦아들면 좀 대여투쟁이라든지 선관위 문제 해결하는데 당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응축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동현 대표가 계속 있는 한 사퇴하시오 사퇴 안 해요 사퇴하시오 사퇴 안 해요 이게 주된 화두가 될 것 같아서.
6: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직 못 보셨죠.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
5: 또 올랐어요?
6: 아니 오른 게 아니라 네. 차기 보수의 대선 후보에 네. 누가 적합하느냐.
5: 김대식 의원님.
6: 1등이 누구겠어요?
5: 모르겠습니다.
6: 1등이 네. 장동혁이에요.
5: 또 천지일보에서.
6: 아니에요. 저 한길리서치에서 했는데 2등이 네. 오세훈이고
7: 네.
6: 3등이 한동훈이야.
7: 네.
6: 뭐 이거는 이걸 네. 가지고 우리가 1위 알 수 없지만은
7: 네.
6: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고무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냐 안 했냐 사퇴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에 60% 이상이 찬성했다라는 여론조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6: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것도 저 사퇴를 해야 되는 저도 봤어요.
7: 네.
6: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잖아요.
5: 그렇죠.
6: 다수인데 그런 거를 네.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5: 알겠습니다.
6: 때 결정은 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제가 뭐 하라 마라 이렇게 뭐 의견은 낼 수가 있어요.
5: 특보단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장동혁 대표가
6: 하도록. 저는 있는 그대로 이제 바깥에 있는 그대로 저는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5: 알겠습니다.
6: 특보단장이라는 거 하는 거는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7: 네.
6: 또 때로는 민주당에 가서 협상도 해야 되고
5: 그렇죠.
6: 또는 또 장동혁을 반대하는 파도 대화를 만나야 되고
5: 그렇죠.
6: 만나서 이야기 들어줘야 네. 되고 그다음에 다들 뭐 장동혁 대표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특보단장이 왜 필요합니까?
5: 알겠습니다.
6: 그래서 쓴소리를 네. 우리는 저 가감 없이 전달하고 또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네. 이런 부분은 바깥에 네. 온도는 이러한 온도다. 네. 이런 거를 뭐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네. 해주는 거죠.
5: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고요. 오차 범위 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이템을 네. 좀 넘겨볼게요. 네. 의원님께서 한동훈 의원의 1호 법안에도 서명을 하셨고 공동발의 참여하셨고 부산에서 한동훈 의원과 이렇게 식사 자리에도 참여하셨어요.
6: 네.
5: 한동훈 의원에게 지금 이렇게 줄 대시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6: 한동훈 의원이 저한테 줄 서는 거 아니에요?
5: 아 그래요?
6: 한동훈 의원하고 네. 저하고는 원래부터 MB 정부 때부터 친했어요.
5: 네.
6: 아 친했고 저는 그 보수의 하나의 축을 이루고 본인이 늘 보수 재건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5: 네.
6: 그리고 이 1호 법안이 네. 괜찮은 법안이에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 제가 제 1호 법안이 민주당하고 공동 발의해갖고 통과시키는 법안이에요.
5: 아 그렇습니까?
6: 그래서 법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5: 네.
6: 국민을 이해하고 국가를 이해한 좋은 법안이라고 하면은 저는 야 저 진보 좌파의 정책도 갖다 써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법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선관위를 개혁해야 될 법안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찬성을 했고요.
5: 한동훈 후보를 바라보는 눈이 네. 그 배지 달기 전과 후가 좀 바뀌셨어요?
6: 제가요?
5: 네. 그래서
6: 제가 많은 어드바이스를 했죠. 어드바이스를 하고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가야 될
5: 네.
6: 한동훈 의원이 가야 될 그런 방향성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조언을 했어요.
5: 선거 전에도요?
6: 선거 전에도 조언을 했어요. 조언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거하고 정치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동훈 의원에게 쓴소리를 해도 한동훈 의원이 저에 대한 반박이 없잖아요. 반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주위에 따르는 분들이 저에 대한 굉장히 오해를 하고 때로는 뭐 한동훈 의원에게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하면은 막 난리예요 댓글로. 그건 아니에요. 우리 둘이는 진정성이 있어요. 서로가 대화를 할 때.
5: 네.
6: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쓴소리도 많이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국회를 늦게 들어와서 뿐이지 그 두 분보다는 훨씬 내가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5: 본인 자랑은 그만하시고요. 네.
6: 그래서 뭐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뭐 서명을 했다 이런 게 보는
5: 식사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가
6: 식사 자리에는 사실상 뭐 부산 잘 아시지만은 낙동강 벨트가 이번에 다 무너졌어요.
5: 네.
6: 그 낙동강 벨트
5: 부산시장 선거에서
6: 예 부산시장 네. 선거 아니라
5: 뭐
6: 지금
5: 구청장
6: 구청장 시의원까지 다 날아가는 구도 있어요.
5: 네.
6: 그게 이제 서부산 이제 경남하고 부산에서 서부산 중심에 한 중심에 있는 게 낙동강 벨트인데.
5: 네.
6: 낙동강 벨트가 무너져서 낙동강 벨트에 있는 국회의원들끼리 식사를 안 하자.
5: 아, 낙동강 벨트원 분들이요?
6: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중심이 어디냐. 우리 사상구다.
5: 네.
6: 사상구에서 그럼 밥을 함께 먹자.
5: 네.
6: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5: 가장 인상적인 얘기는 뭐였어요?
6: 거기 이제 가장 이제 한동훈 의원이 야 이렇게도 선거운동을 하는구나 하는
5: 네.
6: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5: 네.
6: 본인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사실은 야, 그런 이야기
5: 네.
6: 또 우리가 시장을 뺏겼잖아요.
5: 네.
6: 그래서 이제 서부산에 우리가 펼쳐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5: 그렇죠.
6: 이걸 어떻게 전재수 시장하고 이거를 대처하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또 같이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
5: 예.
6: 그런 이야기였지 뭐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5: 참견례 뭐 그런 자리였겠네요.
6: 예. 예.
5: 편한 얘기나
6: 예. 예. 고생했다는
5: 제가
6: 거.
5: 김대식 의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의 진정성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어제 제가 김대식 의원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다섯 개의 GPT에다가 김대식 의원님이 과거에 한동훈 의원 공격한 발언들을 다 좀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6: 그거 GPT가 입력이 잘못됐네.
5: 왜요? 공격하셨어요?
6: 네?
5: 공격하셨어요?
6: 아니 공격 아니라 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많이 했는데 시국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7: 막 이제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공격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6: 없죠, 없죠.
7: 그래가지고 아 역시 정치력이 대단하시구나.
6: 아,
7: 그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6: 아, 그렇습니까?
7: 복당 얘기는 안 나왔어요?
6: 복당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복당 이야기는 안 나왔고 내가 평소에 네. 예, 이야기를 한다면은 너무 서둘지 마라. 아,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한 거는 네. 지도자가 되려면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여기서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게 보수의 강물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네. 언젠가는 이게 유유히 흘러서 바다에서 하나로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때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복당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당에서 누구나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총의가 모여지지 않았어요.
7: 네.
6: 그래서 총의를 모일 시간을 또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뭐 지금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이제 세 명이 나왔었잖아요. 세 명이 다 이야기를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다 거론했어요.
7: 네.
6: 그런데 다들 세 명 다 이야기가 총의를 모아야 되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
7: 네.
6: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당 문제는 당원들의 또 그 의견도 물어야 되고 또 우선 국회의원들 총의를 모아야 될 시기가 있다. 그러나 한번 우리 한동훈 의원도 우리 보수의 한 축이잖아요. 축이고 그래서 우리가 2028 2030의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 두 개 남아 있잖아요.
7: 네.
6: 그래서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 알겠습니다. 참 김대식 의원님이 재선 3선이었으면은 국민의힘이 조금 더 화합하고 단합하는데 네. 큰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6: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7: 아니 재선이었으면 더 역량을 발휘해서
6: 고맙습니다.
7: 당직도 맡으시고
6: 좋게 봐주셔서
7: 좋았을 텐데요. 원구성 협상 좀 여쭤볼게요. 국회의장이 24일 원구성 최후 통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6: 그런 것 같아요.
7: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민주당이 이런 이게 이제 독주고 독재잖아요. 사실상 그 법사위원장은 관례가 DJ 때도 그랬고 여야가 사실상 견제 역할을 했잖아요.
7: 맞아요.
6: 균형의 역할. 그러니까 다수당이 의장을 갖고 가면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고 이런 뭐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다 갖고 가겠다. 그다음에 이 오늘까지 뭐 12시까지 다 제출하라. 아예 다 주세요. 다 주. 누구 다 하라 하세요. 18개 상임위원장 다 한번 해보라 하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7: 네.
6: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알짜배기에 이런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가고 나머지 부스러기를 너희 해라? 우리가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7: 네.
6: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고 당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7: 네.
6: 자, 법사위원장은 하나 어떻게 보면 모든 법안 자체가 법사위원장으로 법사위원을
7: 그럼요.
6: 통과해야
7: 네.
6: 본회의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는 어떤 하나의 다수가 되니까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야당에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7: 알겠습니다.
6: 그런 부분에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네. 우리 국민의힘에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7: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항상 즐겁고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장동현 대표가 현명한 판단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장으로서 좀 잘 조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6: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 네, 제가 아까 그 여론조사 장동혁 지선 패배 책임 관련 여론조사는 스트레이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 성인 2천 명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거 자꾸 네. 공지해야 되는데.
6: 알겠습니다.
7: 다음에 또 뵐게요, 의원님.
6: 예, 고맙습니다.
7: 이상.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전?
1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2: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3: 닥터 캡슐.
1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11: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돌봄.
13: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0: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6: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0: 모금만 마셔봐.
1: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0: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2: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30도, 수원은 29도까지 오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 사고 있었습니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3: 오늘 미쳤다.
4: 미쳤다.
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와, 와, 이게.
7: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오늘은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여당 측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연결해 야당이 또 한 번 벼르고 있는 선거검증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원입니다.
0: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25일, 26일 예정되어 있는데 야당과 네. 뭐 증인 참고인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있습니다.
1: 지난주 목요일 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0: 네.
1: 이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위원장도 선임해야 되고요, 감사도 뽑아야 되고. 또 일주일 전에 증인 채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야당 스스로도 후보자의 가족, 네이버 직원까지 다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0: 네.
1: 네, 이미 그것은 그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던 증인 참고인 신청이 크게 청문회의 본질과 관계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0: 네.
1: 이번에는 정책청문회로 집중해서 이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데 집중하는 정책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야당도 그럼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
1: 예.
0: 오,
1: 지난주
0: 네.
1: 목요일 날 이 증인에 대해서
0: 네.
1: 이 확정을 짓고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서 이제 내일 목요일까지 이제 출석을 하십시오 이렇게 연락 서신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 네.
1: 지난주 목요일 날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도 뭐 가족 빼고 그러면은 형제 자매 빼면은 그럼 네이버 직원 몇 사람인데 그 사람들까지 증인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된다 해가지고 다 증인 채택 문제에서는 이미 의견 일치가 있었어요. 그때 다 이 국회 방송으로 해서 중계가 된 사항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1: 예.
0: 뭐 여당 의원이시긴 하지만 인사청문회
1: 예.
0: 때는 국민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선고 질문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도 하셔야 되고
1: 예.
0: 의원님께서 각종 자료를 보시고 나서
1: 네.
0: 요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1: 그게 그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느낀 거는
0: 네.
1: 역시 이제 재산이 좀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좀 꼼꼼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쭉 이렇게 그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재산이 이제 불리는 과정에서 특별히 불법성이나 문제는 없다. 또 부동산 문제에서도 이렇게 투기 위법 이런 것은 없었고, 갭투자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인사청문회는 역시 정책 청문회에 비전을 놓고 여야가 과연 얼마나 이그 한성수 후보님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정책 송고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청문회 준비하면서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0: 아,
1: 한성수 후보자하고요.
0: 네.
1: 그래서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문의를 드렸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 장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평 지역에도 이제 중소기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서, 아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다가 총리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했더니 업무 범위가 넓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다. 책임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워낙 책임이 막중한 자리여서 부담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책 청문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급급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국정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내각을 통할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할 것인가 이런 데 집중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능력이 있다고 좀 보이세요? 왜냐하면 총리라는 자리가 정말
1: 예.
0: 각 부처를 통괄하고 국정의 2인자잖아요. 근데 한성수 총리가 뭐 정치권에서 뭐 배지를 달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에서 활동하시다가 장관 뭐몇 개월 하시다가 지금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능력면은 뭐 차치하고라도 과연 영이 설까? 권위를 인정해 줄까? 국회에서 뭐 대통령 측근이었고 국회에서 정말 날고 길고 정말 능력 많은 분들 지금 부처 장관으로 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제대로 통괄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을 것인가? 좀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1: 그런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거 대통령님들 보면 다 특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
0: 네.
1: 같은 분은 정말로 책임 총리, 국정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께서 맡기고 그 임무를 주시면 총리께서 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책임 총리도 있었고, 또 아주 그 시대에는 대독 총리라고도 했잖아요.
0: 네.
1: 어디 가서 그냥 대통령 대신해서 축사나 읽는 그런 총리도 있지만,
0: 네.
1: 지금 이그 한성숙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무형 업무 총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방이나 외교 안보 분야는 대통령과 또 안보 담당 장관들이 직접적으로 안보실과 책임을 지고,
0: 네.
1: 그 외에 이제 국정 운영, 경제 분야라든지 사회 분야, 문화 복지 분야, 이런 것은 훨씬 한성숙 총리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큰 일을 할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정확하게 대통령님과 총리님과의 역할 분담이랄까요? 업무 분장 범위가 좀더 명확해지면서 훨씬 더큰 일, 많은 일을 총리가 할수 있게, 구역을 좀 나눠서 할수 있게 하는
0: 네.
1: 새로운 방식의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진짜 가능해요? 네.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어렵잖아요. 이게.
1: 물론이죠. 그
0: 네.
1: 총리라고 하는 일은 사실은 산불만 나도 책임지고 물러나가는 것이 총리
0: 그럼요.
1: 자리잖아요. 그래서
0: 네.
1: 정말 힘들고 무거운 자리가 총리직이고, 그래서 그 밑에 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있어서 또 총리를 이렇게 보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 총리께서 이제 정말 우리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AI라고 하는 로봇 그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문명사적 대전환기, 대전환기에서
0: 네.
1: 정말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를 탄탄하게 할수 있는 전문가라고
0: 네.
1: 하는 점을 대통령께서 좀 많이 높이 사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그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지금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해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4주택자에서 뭐 1주택자가 됐다라든지
1: 예.
0: 아니면 불법 증축 문제

0: 부단 영업 문제, 뭐 헐값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이거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왜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일 때는 이런 부분 다 지적받았는데 해결 안 하다가 부랴부랴 총리가 임명이 되니까 지명이 되니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이거 총리 지명 안 됐으면은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1: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만 하고 물러날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또 거꾸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이러한 그 재산 문제에 또이내 주택이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던, 정리하지 않았던 문제를, 아, 총리 지명을 받으면서, 아, 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다시 각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더한 단계 높은 공직자로 갔을 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책임감을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할수 있겠나 해서,
0: 그렇죠.
1: 그 자신의 존재가 달라지면서 거기서 나온 어떤 무게와 책임을 인식하고, 이렇게 주택을 정리하고, 또 뭐, 불법 증축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아예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저도 그, 김정현 국방장관 과거에 인사청문회 했는데, 그 장관은 하루잖아요, 인사청문회가.
0: 그렇죠.
1: 그러면은, 아침에는 오후에 내겠다, 자료를. 오후에는 저녁에 내겠다. 저녁에는 곧 가지고 온다 하면서 12시 지나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 인사청문회는 위증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0: 그렇죠.
1: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늦게 해도 어떤 그 징계하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답니다. 그러니까는 지나가고 끝내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한성숙 이 총리 지명자는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대충 지나갔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에, 그러니까 좀 저는 좀 신선하고 돋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장관직 시절에 문제됐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사과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총리가 되면 과연 잘할 것인가 능력에 관한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마 그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우 중요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6만에서 7만 건이 접수를 받아서 5천 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 보안 유출 문제가 생기면서 본인도 정말 섬뜩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AI 전문가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 났다 하면 대단히 역설적이고, 어떻게
0: 그럼요.
1: 보면은 본인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 포탈이고 이런 그 자료 데이터 관리인데, 여기서 어떤 그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등골이 오싹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장관이 보안까지 다 책임질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총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까지 책임지는 자리가
0: 그럼요.
1: 총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하는 자세, 제대로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0: 그 의원님, 정부 핵심 인사에 네이버와 인연된 분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지명하고 임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요거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1: 저는 그런 비판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뭐, 미국의 경우에도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골드만삭스 쪽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부가 되면은 뭐, 경제나 이런 그 AI 관련 부분은 뭐, 구글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이제 실리콘밸리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이버가 위치해 있는 성남 판교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IT 산업의 총본산과도 같은데, 왜 굳이 네이버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네이버라고 하는 이 조직이라 그럴까요? 회사가 크다. 포털기업에서 국내에 정말 탑이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왜 계속해서 연속 네이버 사람들이 이렇게 발탁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청와대 인사 파트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파트에서도 충분히 알 것이다. 강훈

0: 김진식 비서실장이 이러한 그 주요 인사할 때는 또 인수위 인사추천위원회의 책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실력 위주로 능력 위주로 인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순환보직으로 비춰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당내 현안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의원님,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시죠? 네,
0: 최고위원 출마하려고 그럽니다.
1: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시는 거죠? 왜
0: 그렇습니다.
1: 출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저는 그 위기에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위기를 경고하고 위기를 돌파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1: 네.
0: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 1년 동안 참 잘하셨는데 의회의 일격을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0: 지금 이제 이 국정의 중심이 대통령은 꽉 잡고 계시지만 민주당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중심을 다시 잡고 지금 이 위기는 사실 위기도 아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될더큰 위기와 어려움을 과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역할을 좀 하겠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그 기록을 다시 만들어 가자. 총선도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서 정권 재창출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이번에 확인됐지만 이제 전국 정당이거든요. 민주당은.
1: 네.
0: 거기에 맞게 제대로 일해서 온 국민들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1: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정청래 대표도 출마할 것 같고 뭐 김민석 총리 출마할 것 같은데 러닝메이트 형식이나 나는 뭐 누구랑 뭐 연대해 이런 생각 갖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독자적으로 출마 생각하십니까?
0: 후보들 간에 친소 관계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민석 후보하고는 뭐 평생 친구고,
1: 네.
0: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신다 그러면은 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선후배 관계고요.
1: 네.
0: 또 정청래 당 대표님도 사실은 인재 영입된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0: 이재명 대표가 영입해서 한 20명의 인재를 영입을 했는데, 5명씩 교육을 시켜준 사람이 또 당시 정청래 수석
1: 아,
0: 최고위원이에요.
1: 네.
0: 그래서 4시간짜리 교육 8시간을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위원께도 받고 해서 다 관계는 좋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러닝메이트 식으로 묶여서 편가르기로 짬짬이로 하는 것은 결국 계파 정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하고 친소 관계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돌쇠론을 주장합니다. 집 밖에서 나무 하면은 나무 해와라. 망 봐라, 망 보고,
1: 네.
0: 집 안에서 서로 뭐 누구 파냐 아니다 해서 다투고 이런 일은 안 하고 싶고요. 원식 전 의장님이 강조했듯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밖에서 위험을 알리고 집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짬짜미는 안 하려고 합니다.
1: 네. 그 당권 경쟁이요. 의원님 보시기에도 좀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사생결단식의 혈투가 벌어질 것 같다. 그러한 전망이 많잖아요.
0: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1: 네.
0: 그 대통령님에 대한 관계보다는 차기 그 총선의 공천권이 그 앞으로 탄생할 지도부에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게 걸려 있다. 큰게 걸려 있다.
1: 그렇죠.
0: 큰게 걸려 있으니까 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최고위원 출마자도 그렇고 당대표 출마하실 분도 그렇고 결국은 내부의 민주적인 원칙과 책임 투명성이 관철되는 이러한 그 시스템 공천으로서 전혀 앞으로 총선에서 공천에 대한 걱정, 출석위로 공천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시스템이 되고 누구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총선에서 출마할 권한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 기회를 박탈당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이렇게 치열할 필요가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당대표 세분 혹시 나오신다면 이분들이 앞으로의 그 당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다음에 혹시 총선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동의 입장을 좀 발표해 주시면
1: 네.
0: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치열하진 않지 않겠나,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이
0: 큰것
1: 전,
0: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1: 네.
0: 의외로 그게 아니고,

0: 왜 정권 잡고 다투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할 일을 지금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이렇게 갈등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빨리 그신 지도부가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 당이 나아갈 길,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좌표와 구상을 분명히 해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 대형 스피커들 사이의 이 분란이라든지 입장 차이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 득표를 위해서는, 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김어준 씨 뉴스 공장에 나간다, 안 나간다?
0: 부르면 나갑니다, 저는. 사실은 어디나 나갑니다. 어디나 나가는데, 다만 거기서 이제 그 사회자나 이끌어가는 주제라든지 어떤 편파성이나 이런 쪽에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질문은 잘못됐다라든지, 이렇게 질문을 해서 결국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1: 네. 그 대통령과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하는 분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0: 어느 후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금 대통령님 5년 임기에서 지금 4년 남아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많이 사실 그 승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광역에서. 이분들하고 하나가 돼서 일을 해서 정말 나라가 달라지는구나. 우리 정말 이긴 역사 속에서 우리 지난 대통령도 보면 가타안핵 당하시거나 코로나로 한 3년 고생하시거나 이랬잖아요. 우리 노무현
1: 그렇죠.
0: 대통령도 탄핵이 절차는 들어갔었잖아요.
1: 맞아요.
0: 김대중 대통령님도 저기 뭐야, IMF 외환 극복은 했지만 아드님 문제로 고생을 하셨고,
1: 그렇죠.
0: 김영삼 대통령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셨고,
1: 그렇죠.
0: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하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어려우셨잖아요. 이 어려우신 가운데 그나마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지가 강한 이런 대통령님은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과 제대로 일하고 호흡을 맞출 원팀 책임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그에 가까운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세분다 가깝다고 봅니다. 다
1: 알겠습니다.
0: 가깝다고 봅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는데, 이제 이익이 지도체제가 되면 다 이재명 대통령님 잘 모시고 국민들을 무엇보다도 최고로 섬기는 그런 당 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최고위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인사청문회 잘 치르시고요. 전당대회도 잘 치르시고 당선돼서 또 저희 인터뷰 한번 나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셨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0: 봐봐.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의 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피가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잠시 후 3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누르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옵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역세권보다 귀하다는 뉴스권, 숲세권보다 쾌적한 논리권, 정치 1번지 장성철의 뉴스 명단 지금 청취하세요. 구독료는 무료, 통찰력은 무한대.

0: 성철의 뉴스 명당 4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까 막 1부 2부 때부터 김정현 어디 갔어? 김정현 언제 나와?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가족분들?
1: 알바 플러스입니다.
0: 자작극? 아니에요?
1: 알바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0: 알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위원은 디오피니언 이은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0: 오랜만이에요.
3: 아, 그러게요. 네,
0: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 이거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장님께서 좀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3: 일단은 이제 데드크로스 나온 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에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 대상 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6.7%로 집계가 됐고 부정수행 평가는 전주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49.7%를 기록했어요. 오늘 그 오전 아침에 한 군데에서 여론조사 나왔는데 네, 거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지금 나와서 이게 왜 데드크로스가 나왔는지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그 리얼미터 자료에서 보면은 그 하락한 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곳이 TK 지역 인천 서울 이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50대 20대 40대에서 좀 하락폭이 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크로스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국민의힘은 좀 하락 한 2%포인트 하락한 42.3%라면 민주당은 2.1%포인트 상승한 40.1%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8, 19일 날 1,000명 조사를 한 건데

0: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이게 지금 임기 1년 차가 아니고 임기 4년 차의 어떤 대통령 지지율과 당정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0: 네.
1: 가장 큰 이유는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일단 이게 이제 최근 한 달간에 그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한 9에서 한 14%포인트 정도 낙폭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은 낙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대, 그러니까 30%대 후반, 40% 초반을 유지를 했는데 결국 이제 지금 대체적인 언론의 평가는 중도층의
1: 이탈?
0: 이탈로 보고 있는데
1: 왜 이탈했을까요?
0: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한달 안에 이루어진 거에 대한 평가가 좀 면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꼭 중도층만의 이탈이냐, 아니면 지지층의 약간 충격성 이탈이냐, 이게 지금 뒤섞여가지고 어느 요인이 더 핵심적인 요인인지가 지금 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흐름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약간 독박 비슷하게 독박을 쓰는 흐름에서 결국엔 대통령이 당 지지율 위에 이제 그 중도층이나 플러스 알파를 가미하는 거잖아요. 그 지지층이 좀 이탈을 하면서 당정 갈등이 바로 전대 국면으로 가면서 심각하게 지금 갈등이 되다 보니까 결국 중도층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김수민 평론가님,
2: 네.
1: 분석해 주세요.
2: 일단 지방선거 직후에도 지지율이 내려왔지만
1: 네.
2: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결과뿐 아니라 추가적인 원인이 더 있다는 거고
1: 네.
2: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분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의하셔야 될게
1: 네.
2: 민주당 지지층이 그러면 지지층도 친명대 친친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친명 친청 다 합쳐서 핵심 지지층이라고 봐야 될 거고 소극적 지지층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층에서도 등을 돌리지만 소극적 지지층도 이게 우리가 민주당한테 원했던 건가? 무엇을 갖고 싸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층일수록 민생 경제 이슈에 더 민감합니다. 근데 그것 갖고 싸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등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굳이 뭐또 하나 더 덧붙여 보자면 선관위 같은 경우에 선관위가 독립기구입니다만. 어쨌든 선관위는 선거에 출마 안 하거든요. 국민들이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좀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굳이 얘기하면 제1당 여당 이쪽이 정부 이렇게 타겟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더 유의해야 될 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1: 네.
2: 하나의 트리거, 빌미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1: 뭐예요?
2: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몇 퍼센트 득표율로 당선됐느냐? 49%였었거든요. 그러니까 60% 이상이라는 그 지지율을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그런 지지율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좀 분열적이었던 한국 정치 지형에서는 이례적으로 60% 이상이 나왔던 거고
1: 네.
2: 그거는 좀 반사이득의 성격이 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워낙 대비가 되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좀 이렇게 사람들을 긁는 말도 별로 안 했었고 예, 센스 있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왜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래 있었던 지지율의 구도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정부 여당이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길었던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그러면?
2: 그렇죠. 허니문은 지방선거와 함께
1: 끝났다.
2: 특히 그 밤새면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면서 허니문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1: 김정영 기자님.
3: 네.
1: 분석해 주세요.
3: 저는 이제 제가 뉴스명당 여론조사 심의위원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3: 그럼 정확히 진단을 내려야죠. 그런데 여전히 오진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1: 뭡니까,
3: 이제
1: 오진.
3: 지선 전후를 명확히 봐야지 이게 지지율 흐름을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5월 4주에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59였다가요. 한 주 한 주 거치면서 59, 55, 51, 46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1: 계속 내려가네요.
3: 그럼 12.4%포인트 급락했어요.
1: 네.
3: 그러면 이제 정치 성향별로 어디서 제일 많이 빠졌냐 확인을 하면 진보에서 8 빠졌습니다.
1: 진보.
3: 보수에서 8.6 그리고 중도에서 15.7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리얼미터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제 갤럽이나 MBS 다른 여론조사를 확인해 봐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진보에서 일부 빠지고요. 그다음에 중도 보수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이게 뭐 조국 후보가 낙선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전히 중도 보수 확장 전략에 대한 노선을 고집하면서 이게 이른바 이제 친문재인 게 지지자들의 마음이 식었다. 코어 지지층이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건 정확히 곡해한 거예요.
1: 그러네요.
3: 그러니까 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중도 보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김어준 씨가 어제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0: 뭐 이낙연 씨 봐라 막 그런 얘기도 하면서
1: 네.
0: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에 지지율이 빠져서
1: 네.
0: 이게 지지율 빠진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좀 평가를 하던데 그거랑 네. 정반대 해석을
1: 그쵸.
0: 하시네요.
1: 네, 그거는 근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꽃도 운영 중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여론조사 꽃은 일부러 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것도 제가 추가 검증을 해보겠는데 여태까지 나오는 정기 여론조사 나오는 곳들 네. 그래도 이렇게 공신력 있는 리얼미터, 갤럽, MBS를 보면은 중도 보수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진보에서 빠진 것보다 두 배 빠졌습니다.
0: 그러네요.
2: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에서 빠졌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로 가면은 핵심 지지층이 김어준 씨 말처럼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이 아직은 좀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0: 네.
2: 호남이 어떻게 이제 반응될지가 여기서 3, 4%만 빠져도 이게 이제 영향이 계속 크거든요.
0: 그렇죠.
2: 예, 그래서 다음 단계는 핵심 지지층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여당이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리를 지금 상당히 너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순방 가서 그 첫 사과도 이미 냈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 자산 양극화로 이걸 어떻게든
0: 맞아요.
2: 내가 좀 해보겠다라고 네. 계속 대안을 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정부 여당이거든요. 여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선관위 사태에서도 주도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게 이제 그 각 지금 이 짧은 기간 안에 한 달이라는 국면 그 기간 안에 다양한 국면들이 펼쳐졌는데 여당이 나섰어야 할 때 지금 정확하게 나서주질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막 뒤섞이면서 이렇게 큰 흐름의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0: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실 선거관리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2: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2030 세대가 그 과정에서 보수화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게 부정 선거 관리는 아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그 투표도 요인이 있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지금의 하락은 당정 갈등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집안 싸움.
0: 김수민 평론가님. 그 네. 여당에는 그렇게 이번 주 다음 주 좋은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정청래 대표 사퇴 선언할 것 같고 또 내일부터는 한성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기에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3: 네.
0: 그리고 정청래 대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후보자들끼리 엄청나게 분란 갈등이 불러일으켜질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운영 이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3: 근데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49% 지지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0: 그거보다는 안 떨어질 거다?
3: 그 말을 거꾸로 하면은 네. 그보다 더 떨어지는 건 또 쉽지 않다.
0: 그래요?
3: 임기 초에는 기본 지지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국민들은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 또 없진 않더라고요. 그동안 지켜보면
0: 네.
3: 어떨 때는 예전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지르고 있다가 코로나 국면 때였는데 한번 살짝 역전의 기미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0: 네.
3: 제가 그때 예언을 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 내려가서 벌어질 거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역전시켜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0: 네.
3: 이런 게 좀 작동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조금은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호재랄 만한 게 별로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부동산을 포함해서 좀 민생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그나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더 높겠지만 근데 또 국민들 만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정리되겠거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 쪽이 좀 드라마적으로 흥행성이 더 커요. 내분이 민주당 내분이. 예, 그래서 국민의힘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좀 여의치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
2: 그런
3: 예,
2: 흐름을
3: 그런
2: 지금
3: 있습니다.
2: 보여준 게 리얼미터 조사에서 네.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2.1%포인트 올라갔잖아요. 이제 결집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0: 김정현 기자님.
1: 네.
0: 그 지지층이 좀 분화돼서
1: 네.
0: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아닌가라는 제가 질문을 김승인 평론가님한테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딴지일보 보면.
1: 네.
0: 우리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한 거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험담이 야당보다 더 심한
1: 보셨습니까?
0: 것 같아요.
1: 네.
0: 아니 김정은 기자님이 소개해 주는 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하신 거.
1: 네.
0: 그런 거 심상치 않잖아요.
1: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라고 따졌을 때 뭐 전대를 통해서 그 갈등이 비화된 측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0: 이른바 이제 그 김어준 씨를 위시한 친문재인계 지지자들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1: 마음에 안 들어요?
0: 중도 보수 노선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인사들을 쓰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1: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0: 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최강욱 전 의원 같은 분들, 이분들 민정수석으로 왜안 써? 조국 후보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 왜 총리로 안 써?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건 전대가 끝나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저는 계속 이재명 정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거 흔들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 씨가 아침에서 하라는 대로 그 정책 그대로 하고요. 그 사람들 우리 편 인사 다 쓰고요.
1: 가끔 거기 출연도 하시고.
0: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조용해질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30년에 정권 뺏길 가능성 높겠죠.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순방 기자회견에서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 나는 중도 확장 노선을 계속 걸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오히려 그렇게 하면 30년에 정권 뺏긴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 씨가 하란 대로 하면
1: 그러니까요.
2: 뺏긴다고 지금 양쪽에서 서로 30년에
1: 맞아요.
2: 뺏긴다 서로 지금 그걸로 싸우고 있어요.
1: 김어준 씨가 그만큼 영향력도 많고 스피커로서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0: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송영길 지금 전 대표가 나온 다고 하는데 역할 분배가 잘 돼야 될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랑.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지금 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런
1: 그럴까요?
0: 상황에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처럼 막 정청래 대표나 혹은 김어준 씨 그 아니면 구주류 세력들과 막 각을 세우면서 김민석 총리가 그 전대를 임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럴 네거티브 전략은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대가 끝나면 김민석 총리도 나름대로 당을 보듬고 그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김어준 씨가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때 본격적으로 참전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나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은영 소장님,
2: 네.
1: 시사인에서 좀 의미 있는 조사를 했다고요.
2: 네네,
1: 소개 좀 해주시죠.
2: 예, 시사인이 한국리서치 의뢰에서 이 2026 지방선거 사후 유권자 조사를 했어요.
1: 네.
2: 이게 굉장히 저도 테이블을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 9일에서 10일 전국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 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감정 온도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1: 네.
2: 평가 그 표가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정치인들 이제 감정 온도가 이재명 대통령 50점, 정청래 대표 32점, 장동혁 대표 21점, 조국 전 대표 23점. 근데 김어준 그 진행자의 평균 감정 온도가 19점밖에 안 됐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높아야 100점에 가까워져야 좋은 거죠.
2: 거죠.
1: 호감도가
2: 그렇죠.
1: 높은 거죠.
2: 그렇죠. 예.
1: 그러면은 김어준 씨의 호감도는 상당히 낮네요.
2: 엄청 낮은 거죠.
1: 전환기 씨가 18점인데 그거랑 비슷한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커요, 근데?
2: 이게 아무래도 그 서사가 있잖아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 한 20여 년 가까이 이 진보 진영에서 이 성장해온 모습 우리가 다 봤잖아요. 1인 미디어 할 때부터. 그리고 사실 1인 미디어가 지금 엄청 커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어준 씨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진보 진영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김어준 진행자도 기득권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1: 네. 민주당 지지자의 50%가 김어준 씨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잖아요.
2: 네.
1: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평균 감정 온도는 31점. 약간 부정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2: 일단은 그 민주당 지지층이 그 이 김어준 씨가 좀 선택적이고 편향적인 메시지들을 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1: 친명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김어준 씨에게 반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2: 그거를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미디어들을 모니터를 해보면 김어준 씨의 그 진행 방식이나 그다음에 그 어떤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장난을 치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좀 지금 젊은 세대하고는 이게 좀 코드가 잘 안 맞는다는 네.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층도 기본 어떤 핵심 지지층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만 유입된 지지층이 있어요. 그게 뭐 뉴 이재명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세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세대들의 어떤 그 요구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미디어의 어떤 진행자로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김종현 기자님. 네.

0: 이렇게 좀 국민들의 감정 온도 낮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 정도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포함사건 전면 폐지 동의하면 1번 이런 소통글을 게시한단 말이에요. 딴지가 민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계속 그러면은 김어준 씨와 함께 간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이번 전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세요?
1: 10명 중 이 감정운동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 2명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2명은
0: 그럼요.
1: 좋아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0: 두
1: 평가하는데요.
0: 명이 이번에 전당대회 때 투표하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지지층의 퍼센트로 환산하면 50%가 넘지 않을까?
1: 민주당 지지층 대상 10명 중에 2명이니까 20%죠.
0: 20%다.
1: 네. 근데 이제 20%까지 나오진 않을 거고 저는 이거 그 감정 여론조사 이거 보니까요. 호감도 조사잖아요, 이게. 근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0: 위험해요?
1: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하면 김어준 씨 지금 오늘 이 시점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20만 되더라고요, 동시 접속자가. 끝나면 방송 조회수 한 100만 나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 거의 1타 1위의 빅 스피커입니다.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0: 부인할 수
1: 없는데
0: 없죠.
1: 그 사람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뉴스에서 듣는 것조차도 일반 국민들은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전환길도 찌푸려지지만 김어준도 마찬가지로 찌푸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비호감도가 낮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김어준은 저기 민주당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전체를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는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0: 그러니까
1: 같고요.
0: 전당대회를 국한해 보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1: 근데 저는 김어준 씨가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그 파리 갔다 와서 월요일 날그첫 방송을 하는데 정청래 대표를 적극적으로 막 민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으나 어제를 기점으로
0: 결심했어요.
1: 뭔가 세력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민다고 해서 저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민다고 해서 되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전대에서는 왜 박찬대가 아닌 정청래가 됐냐, 딴지가 밀어서 된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김어준 씨 좋아하는 사람은 두 명이고요. 그리고 지난 전대의 핵심 변수는 친명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박찬대도 친명이고 정청래도 친명이었어요. 그럼 지난번에 왜 박찬대가 아닌 정청래가 됐냐? 그거는 정청래가 민주당원들과 더 오랜 기간 서사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정청래는 컷오프도 돼 보고, 야, 우리 힘들 때 정청래가 그래도 선명한 얘기한 게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줬고, 그리고 그 직전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윤석열하고도 그렇게 막 싸우고 하는 거 보니까 시원했다. 야, 이번에는 저 정청래가 당대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딴지뿐만 아니라 중관여, 저관여 당원들한테 미쳤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거예요.
0: 이번엔 좀
1: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했을 때는 그 중저관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건 아니지 않아? 라는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2: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다는 게 지금 좀 포인트인데,
0: 그러네요.
2: 이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전대 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딱 서고 나서 첫 번째 당대표 뽑는데 그 콘서트, 토크 콘서트를 해서 대규모의 이제 지지자들이 모였고 거기에
1: 맞아요.
2: 전 정청래 대표가 가서 인사를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셨고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약간 충격적으로 지지자들에게는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어떤 당대표를 선택하는 흐름에 이렇게 크게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구나. 그걸 처음 봤거든요.
0: 김수민 평론가님,
3: 네.
0: 이러한 김어준 씨의 뭐 비호감도 그리고 김어준 씨의 영향력 이런 것이 전대의 결정적인 변수다, 포인트다 그렇게 보세요?
3: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을
0: 그래요?
3: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근데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민주당 당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 부분이 예전에 전당대회 결과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있고 왜냐하면 또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사실 난 친명인데 완전 친명인데 이런 당원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 구성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도 확인이 아직은 힘든 것이고 제일 힘든 거는 민주당 일반 지지층의 구성과 당원의
0: 권리당원.
3: 구성이 같은가 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 민주당 지지층이 친명 대 친청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라 상당수는 국민의힘 싫어서 민주당 찍는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고 내가 정말 뭐 민주당에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데 그거는 별로 안 들어주더라. 뭐 억지로 찍는다. 이런 분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소극적 지지자들까지. 근데 당원 구성은 분명히 그 소극적 지지자들을 별로 포괄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1: 네.
0: 그렇다면은 호감온도 19도라고 했을 때 네. 아, 그래도 한 30몇 도는 돼야 거대 정당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계속 지적하던 한국 정치의 문제가 있었어요. 한 12.5의 지분만 갖고 있으면 25를 먹고 그 25로 50을 먹고 그 50을 통해서 집권하는
1: 네.
0: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굉장히 취약한 정당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0: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소극적 지지자들이라고 했던 혹은 2030 여성들도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 그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왔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마 2030 여성 사회에서 김어준 씨 호감온도가 상당히 낮을 건데 여러 가지 코드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당원으로 들어오거나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던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관점이 아니라 당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김어준 씨 영향력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1: 결정적인 변수다.
0: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변수가 될 수 있다 봐요.
3: 민주당 당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었던 근거들이 살짝 나왔던 게 지난 이제 지선 경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정원호 후보가 대통령이 딱 픽한 다음에 대세가 형성됐잖아요. 그건 사실 저관여 중관여 당원들까지 모두 지지가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1차를 완벽하게 통과하고 2차에서 이제 박주민이랑 붙었어요. 근데 박주민 후보는 그 당시에 이제 김어준 쪽 손을 잡았습니다. 막판에 한 2주 정도. 근데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박주민 의원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전략은 이제 그 딴지에 손을 잡았고 그러면 2차에서 경선 결과가 1차와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했을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포인트 미만으로 박주민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거 따지면은 사실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했지만 영향력은 딴지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1: 그래요?
3: 그렇게 볼 수 있고 반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지사가 됐잖아요.
1: 네.
3: 근데 그때 경선에서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이렇게 나왔어요.
1: 네. 네.
3: 그러면은 당원들은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면은 일단 추미애와 한준호를 선택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김동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김동연을 제껴요. 그러면 추미애와 한준호가 있는데 대부분은 추미애로 갑니다. 추미애가 대세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한준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 27%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친명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한 25 정도 된다고 보고요.
1: 네.
3: 이러고 비추어 봤을 때 딴지는 요거보다 더 세다. 그래서 한 30%대, 30%, 35% 안팎.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관여, 중관여 지지자들이
1: 네.
3: 모여 있다.
0: 그런데 한 가지만 반박했어요. 정원호 후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1: 네.
0: 그때 딴지일보 김어준 씨는 정원호 후보 띄우기를 했었거든요.
1: 아 그랬어요?
0: 예, 정원호 후보 출연시키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막 너무 잡아주는 컨셉트를 그것 때문에 뒷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면만 보면은 김어준 원픽도 정원호라고 볼 수도 있는.
3: 아, 저는 이거는요 그 평론가님께서 김어준의 사후 해석에 말려든 거라고 봅니다. 박주민을 작년 올해 가장 많이 출연한 시킨 곳이 겸공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김어준 씨 특징이요. 그렇게 딱 결과 나오잖아요. 정원호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정원호 믿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1: 그
3: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거기에 올라탄 것처럼 하는데 그 딴지 게시판이나 그쪽 계열의 커뮤니티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정원을 공격하는 것들이 막판에 있어서
1: 네.
3: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나 했을 때 이제 한 5%포인트 정도 되긴 됐다. 근데 물론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정원호에 대한 비토감, 박주민에 대한 그 지지를 키웠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1: 알겠습니다.
0: 제가 반론 도중이었기 때문에 마저 말을 하자면 그때는 친명 친청 구도가 그렇게 선명하게 떡 썰듯이 나올 때가 아니었었던 게 있고 그리고 박주민 많이 출연시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김어준 씨 특유의 타순 배치가 있어요. 2017년 대선 때도
1: 그래요?
0: 그 프로그램에 문재인보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더 많이 출연시켰습니다.
1: 근데
0: 그렇다고 이재명을 1번 타자로 민 건 아니었거든요. 김어준 씨는 약간 이해찬 전 의원의 언더그라운드 버전 같은 존재인데 순서를 정해놔요. 차기까지 염두에 둔. 네, 그런 포석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번에 정원호 다음 박주민 이 순서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
2: 내가 이렇게 순서 배치한 거 하여튼 우리 지지자들이 알아듣겠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0: 그 순서 배치에 그 욕망이 나타난 그 전략이 이해찬 전 총리의 20년 집권론이었죠. 네. 그런 야망을 김어준 씨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딱 이렇게 몰아서 밀지는 않는다 보통.
2: 알겠습니다. 네.
3: 원래 그 매출 400억 정도 되는 기업은요. 네. 리스크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2: 부럽다. 부럽다. 아니 우리 이은영 수장님께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누구 때문이냐라는 걸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4: 네.
2: 다음에
4: 불러주세요.
2: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 동접자도 많이 늘었고 여러분들 분석을 제대로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공부 많이 됐습니다. 다른 방송 가서 많이 좀 써먹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4: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바삭해.
10: 맛있는 60개 치킨.
1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0: 맛있는 60개 치킨.
1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유튜브에서 킹찬드님, 상성철 귀엽다. 귀여워 보이면 끝난 건데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그걸 귀여워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진실하나너님이 서울시장 예측 틀린 평론가들이 뭔 예상을. 저는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역전승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저 이런 비판에서 저는 빼주세요. 내일도 오셔가지고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요. 여주심이 오늘 최고 동접자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뉴바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요. 상대적으로 동쪽 지역은 좀 선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오늘 30도까지 오르고 청주는 28도까지 오르는데 울산은 22도 그리고 양양은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한강 다리들이 여러 다리들이 밀리는데요. 먼저 성수대교가 남단 쪽으로, 청담대교도 남단 쪽으로, 한강대교는 용산역 쪽으로 속도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 들어가기 좀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천호대교와 청담대교, 한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서는 제속도로 못 내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간격 좁히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에서 지금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서요. 타이어 치우고 있고요. 기흥에서 신갈, 달래니 구기에서 반포까지 차량 많아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한국의 증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DM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습니다. MSCI는 올해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인 워치리스트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MSCI는 한국 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 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인공지능 관련주의 급락을 계기로 글로벌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 시장의 급성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상승 또는 하락 움직임을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2%대 하락하며 코스피가 9.99%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변동성 증폭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 레버리지 ETF 자산은 2,900억 달러, 우리 돈 446조 원을 넘어섰고 아시아 시장은 450억 달러, 미국 시장은 2,20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글로벌 기술주와 반도체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9% 내린 51,666.8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44% 내린 7,365.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21% 내린 25,587.0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의 운명이 걸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최종전을 앞두고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오늘 멕시코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승리만을 위해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승 1패를 기록 중인 대표팀은 내일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하지만 홍 감독은 방심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두세 개 포지션 변화를 예고한 대표팀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32강 진출 확정에 도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배부 시 100매 미만의 끝수를 무조건 버리는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대기가 발생한 투표소 중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곳은 12곳이었으며 이 중 10곳에 절사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선거인 수가 4,200여 명인 송파구의 한 투표소는 최소 인쇄 기준에 따라 2,147매가 배부되어야 하지만 끝수를 버리는 규정 때문에 2,100매만 송부되면서